4-1. 그럼 3분의 1하고 3 슥슥 지워지고 남는 것은 얼마다? 4의 7제곱. 정답은 4의 7제곱인데 선택지에 보시면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의 제곱의 7제곱이니까 2의 14제곱인 정답. 네,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였고요. 69번도 한번 마찬가지로 보시면, 네. 등비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냐? 내가 sn 빼기 sn-1 식이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는데, 1부터 성립되어야지만 등비수열이라는 칭호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때 구했던 S1이 여기서 구한 AN에다가 1 대입한 것과 동일한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SN 빼기 SN-1을 계산해보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더하기 K에다가,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를 빼주시면, 이거 슥슥 사라지고, 남는 게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제곱이 돼요. 네, 이게 an, n이 2 이상일 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a1, 즉 s1을 구해보면 얘는 3, 4, 12 더하기 k가 나오는데 여기에 1 대입했던 것부터 성립돼서 an이 등비수열을 이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여기에다가 식을 한번더 정리를 하면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3 곱하기 2, 4. 그 다음 3 곱하기 2. 즉, 12 빼기 6인 얼마? 6이 돼주면은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해요. 그럼 그때 K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상수 K 값? 네,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Sn 빼기 Sn-1은 두 번 장부터 성립되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A1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데, 마침 여기다 1 대입한 것이 얘랑 일치를 하게 되면 첫째 항부터 그 계열로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둘째 항부터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70번. 70번부터는 이제 쭉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어차피 니은이 명확하게 뭔지 알면 기억하고 디귿 구하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니까 우선 니은에 해당하는 SN부터 계산을 할게요. SN 빼기 SN-1은 4 곱하기 3의 N제곱. 어차피 1, 1 똑같아서 사라질 거니까 빼기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요. 4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는 3-1에서 요게 2가 돼서 8 곱하기 3의 n-1제곱이 돼요. 얘가 8 곱하기 3의 n-1제곱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2 이상입니다. 반드시 S1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S1은 여기다 1 대입한 4, 3, 12 그 다음 플러스 1 해서 13을 봐주셔야 돼요. 즉 이게 A1이에요.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8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럼 A1은 현재 13이고, A3는 요식으로 따라가도 되니까 3 대입하면은 8, 9, 72가 돼서 두개 더해서 85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은 거짓일 거예요. N이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디귿 구해보도록 할게요. A1은 지금 구했듯이 13이고요. 얘는 13. A3는요,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거여가지고 구해놓은 게 72. A5는 여기다가 5 대입하면은 3의 4제곱 곱하기 8이니까 얘는 3의 4제곱 곱하기 8이라고 쓸게요. 72도 마찬가지로 3, 8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네, 8 곱하기 3의 제곱. 얘는 8 곱하기 3의 4제곱. 쭉 가서 아홉 번째일 때는 여기다 9 대입해야 되니까 3 곱하기, 8 곱하기 3의 8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은 따로 계산하시고 이 부분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만. 그러면 공비가 9네요. 공비 R-1분의 R의 항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죠. 아래에 예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이 8 곱하기 9, 72네요. 네. 그러면 이태 분모가 8이니까 요거 쓱쓱 사라지고 나면 9가 낼 거고, 이 부분만 따로 계산하면 9의 5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10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랑 요 13이랑 더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3의 10제곱에다가 13에다가 9를 빼면은 얼마? 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의 10제곱 더하기 4랑 완전히 일치하니까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식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AN. 근데 N은 반드시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은 N자리에다 1을 대입한 S1으로 따로 계산을 해 주셔야지 오류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등비수열의 합까지 다뤄봤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서술형 완성하기랑 고난도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만점 쓰는 특강 윤리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서양 철학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현대의 사상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키야, 하, 그렇지,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사상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 마지막 실존주의 사상가 사, 그렇죠, 사르트르까지 살펴보면서 키야, 하, 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현대의 대표적인 서양 철학이죠. 우리 실용주의 사상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충분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잖아. 따라서 현대 사회에 등장한 이런 사상들, 실존주의, 실용주의 크게 어렵지 않게 친구들 조금만 집중해서 이해하면 사상가들의 맥을 따라가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용주의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드디어 이제 윤리와 사상의 마지막 4대단원, 마지막 대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사회사상과 이상사의 파트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면서 4대단원의 또 도입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실존주의부터 한번 맥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사르트르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르트르는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쵸, 키야 하사, 그러니까 하이데거랑 사르트르 묶어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무신론적 실존주의 사상가다라고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키르케고르라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대표자가 사르트르야. 그래서 그냥 시작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우리 내신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는데요.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같이 갑과 을로 묶여서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항들, 혹은 두 사상가의 어떤 입장을 잘 비교하는 문항들이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르트르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정해줄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있다, 없다, 없다.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될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왜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걸까? 인간은 마치 우연히, 우연히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잘 보자.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존재 방식이 어때?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분필이 또 있네. 얘들아, 분필 같은 거 생각해 보자. 분필은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얘들아, 분필은 처음부터 실현해야 되는 본질이나 목적이 있었게 없었게? 있었지. 판서를 할 도구가 필요하다. 판서를 할 그러한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판서를 할 필기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제작자가, 판서용 필기 도구라고 하는 본질이나 목적을 미리 가지고, 그렇게 이미 정해진 본질을 미리 설정해 놓고요. 그 본질에 맞춰서 뚝딱뚝딱 제작자가 제작함으로써 분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하게 된 거야? 존재하게 된 거야. 이건 얘들아, 사물의 존재 방식이야. 모든 사물은 다 이렇지. 가위를 생각해 보자. 종이를 잘라야 한다. 종이를 자를 도구가 필요하다. 종이를 자르는 도구라고 하는 본질이 미리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작자가 뚝딱뚝딱 제작함으로써 가위가 실제로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런데, 누구는 달라. 인간은 완전 다릅니다. 자, 인간은 애초에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될 정해진 목적 같은 건 있어, 없어? 없었어. 그냥 마치 우연히 던져지듯이 그냥 태어남으로써 먼저 무엇하게 됐어? 실존하게 됐어요. 자, 먼저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때? 스스로의 주체적인 선택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구성해감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가는 존재로 성장해 간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 그렇죠, 실존이 무엇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인 거야. 사르트르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그 유명한 한마디의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로 네, 표현해내고 있죠. 천천히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좀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어떤 존재, 던져진 존재.
이걸 피투성이라고 불러. 투, 던지는 거잖아. 던져진 존재, 피투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먼저 존재해요. 자, 이렇게 먼저 응애 태어남으로써 실존한 거야. 이렇게 실존한 다음에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다시 누구의, 그렇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무엇해가는 존재야? 형성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구상해가는 존재,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 누구는 그래, 인간은 그래. 하지만 다른 사물들은 달랐다. 다른 사물과 인간의 존재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인간은 이렇게 먼저 실존하고요. 그 실존한 이후에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이잖아. 그런 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렇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단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심지어는 사르트르는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무엇지어진 존재, 운명지어진 존재다라고까지도 표현했어요. 얘들아, 번역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심지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땅땅땅.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도 표현되기도 해요. 인간은 그만큼 자유로운 존재야. 얘들아, 그러니까 잘 봐봐.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뭘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하지만 삐뽀 삐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문제 풀어봐. 사르트르 문제 10문제 중에 7, 8 문제는 다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 잘 보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인 건 맞아. 하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혹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말이 길게 써 있지만 짧게 줄여볼까? 인간은 자유롭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즉, 나 자유로울지 자유롭지 않을지 둘 중에서 나 그냥 안 자유로운 거 선택할래. 나 자유롭지 않은 거 선택할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왜? 인간은 반드시 자유로워야만 하는,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 자유 자체는 선택하는 게 아니야.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어. 혹은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만큼 사르트르는요, 인간의 주체성과 무엇을 강조했다? 그렇죠.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선택에 따른 무엇까지도, 그렇지, 책임까지도 전적으로 오롯이 져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해. 얘들아, 선택을 그만큼 중시했다는 건그 선택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 책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그래, 또 나왔다. 불안하게 만들잖아. 얘들아, 그렇게 이러한 불안한,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은,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때로는 인간은 어떻게도 해.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나 그냥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되나 하면서 도망치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것은 인간의 무엇이다. 불성실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저라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정리해보자.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져야 해. 그렇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책임지는 삶을 강조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그런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르트르는 무엇이라고 비판했다? 불성실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러지 말아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실존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삶 이야말로 그런 주체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바탕으로요 같이 한번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2페이지에 1번 문항입니다. 현대사양사상과 갑과를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다. 불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험인데 불안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것이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 즉 특정한 단독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앞에서 홀로 서는 이 인간, 이 단독적인 인간은 많은 노력과 책임을 지면서 오로지 홀로 선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오롯이 서서 신을 받아들이기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림으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수 있고 절망, 불안과 같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극복할 수 있다. 누구였어? 키키키. 잘했어. 키르케고르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명자일지라도 사람 자신 말고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는 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재발견해야 한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이므로 인간을 불변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절대적으로 우러러볼 보편적인 인간성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보편적인 본질, 이런 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실존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누구야? 그렇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유신론적 실존주의인 키르케고르와 무신론적 실존주의인 사르트르가 함께 묶였습니다. 신앙이 아닌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아니죠. 키르케고르는 오히려 보편적인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키야 하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것으로는 실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가 아닌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아니지, 키르케고르.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 사르트르는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죠. 따라서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목적 인정하지 않았네요. 인간은 자유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 맨날 나온다고 했지. 아니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고까지 표현하고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자유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신을 찾을 수 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실존주의 사상가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키야 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넘어가서 실용주의 살펴보겠습니다. 실용주의는요, 우리 19세기 20세기 초 미국에서 굉장히 널리 퍼졌고 지금은 전 세계로 막 확장돼서 이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인데요. 그 실용주의 사상 간단하게 또 핵심적인 내용들 하지만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임스의 사상입니다. 제임스는요, 현금 가치라고 하는 딱 봐도 정말 실용적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성을 가진 그런 가치를 강조하면서 지식도 결국은 현금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즉, 지식의 유용성

강조한다는 거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지식도 얘들아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야. 우리 공리주의 공부할 때도 벤담과 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막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심지어 벤담하고 밀도요. 어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인정하지 않죠. 결과적 유용성이 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기여할 때 가치를 인정하잖아. 그것처럼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지식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식은 언제 가치를 갖냐? 현실의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상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할때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그럴 때 지식도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애들 오해하지 마. 현금 가치라고 하니까, 현금 가치라고 하는 이말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가치만 제임스가 중시한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금 가치라고 하는 게꼭 경제적인 유용성, 경제적인 가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과 같은 학문, 또 신학,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요, 사람들이 어떤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현금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요런 부분이 포인트구나. 중요한 포인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제임스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확고부동하거나 절대적인 그런 불변의 것이 아니야. 확고부동.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변치 않는 것 아닙니다. 현실 생활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생활을 이롭게 만드는 진리도 어때? 현실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그러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사상가는 지금 공부하는 뒤이가 되겠죠? 자, 뒤이의 사상 반드시 잘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뒤이는요, 우리 듀. 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누누이 언제나 맨날 주장하는 바야. 여러분 듀이 딱 보면 듀부터 시작해서 듀듀듀듀듀듀듀듀 도까지 와야 돼. 자 듀에서부터 도까지 와야 돼. 자 듀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듀듀듀듀듀 도까지 와야 돼. 도구주의입니다. 도구 와딱 봐도 실용적이지. 어떤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 이게 도구잖아. 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사상가구나. 그런 관점에서 가치와 사상과 학문과 윤리를 이야기한 사상가겠구나. 실용적이네. 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문제 상황에 직면해. 그리고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합니다. 그 경험을 쌓고 쌓아서 이론, 학문과 같은 지식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뒤가 보기에는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뭐그 자체가 소중한 목적 그런 거 아니야. 뭐그 자체가 가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식도 인간이 직면한 좋아요. 문제를 무엇하는데, 그렇지, 해결하는데 어떤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다라고 바라봤다는 거야. 앞서서 본 제임스랑 어때? 그렇지, 큰 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 유용한 어떤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중시했다는 것, 역시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지식을 바라봤잖아.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도구를 잘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지성이 필요하겠다, 얘들아, 지성.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무를 썰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어때? 어떤 도구를 갖고 와야 돼? 아, 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와서 나무를 열심히 잘 썰어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잖아. 이번에는, 못을, 그렇지, 벽에다가 박아야 된다. 못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여전히, 우리 아까 전에 이 톱이 되게 유용했으니까 계속 톱을 적용하자. 얘들아, 톱으로 못질을 하려고 생각해봐. 어때? 그렇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 그럴 때는 톱을 내려놓고 망치 갖고 와봐. 망치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필요한 거야? 지성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인은요, 지성 강조합니다. 지성이란 무엇이냐?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야. 얘들아, 보자. 주인은 실용주의 사상가지. 얘들아,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유용성, 이런 것들 강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인 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은요,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은 결국은 어떤 선택이지? 그래, 유용한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뒤는 이런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도 무엇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도 개선되고 사회도 무엇할 수 있어?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거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보자. 주의에 따르면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무엇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 상황을 직면하는 이 사회,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어때? 그 모습 그대로니 계속해서 바뀌니? 바뀌지. 우리가 처한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 혹은 사회적인 상황, 혹은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 상황, 이런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만 어때? 그렇지, 변화하잖아. 따라서 이렇게 사회 상황과 문제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도 어때? 고정불변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라고 주인은 생각하겠지? 이 도구도 상황에 따라서 무엇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방금 살펴봤잖아.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도구잖아. 그러니까 지식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겠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야? 그래, 유용한 결론이 예상되는 하나의 어떤 가설이야. 이렇게 하면 결국은 유용한 결과가 올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하나의 가설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 해결의 도구야. 그러니까 이런 도덕도 시대가 흐르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지,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누구는 실용주의 사상가인 주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안 좋게 퇴보하는 걸까? 아니겠지. 당연히 더 좋게, 더 그렇지, 발전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변화는 어떤 방식이어야 해? 개선, 성장, 진보의 방식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위의 글을 읽다 보면 유달리 개선, 성장, 진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그중에서 주위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쭉 문제 풀다 보면 제시문이나 선제, 성장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뒤는 이렇게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어. 그러면서 그는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라고 보면서 실용주의의 이런 사상을요, 정치에도 적용하고 교육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했던 그런 사상가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도덕에 대해서도요, 뒤는요, 기본적으로 어때? 그렇지, 실용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뒤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하게, 언제 어디서나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생각해봐. 문제 상황이 계속 바뀌는데 톱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를 언제 어디서나 고정불변하게 절대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잖아. 따라서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무엇하고, 그렇지, 변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장. 아, 뒤에는 성장을 진짜 좋아했네. 이렇게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소크라테스 기억나니? 서양 철학 처음 공부했을 때 등장했던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러한 옳음,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그러한 진리, 그러한 윤리 이런 거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잖아. 따라서 소크라테스 갑으로 출제가 되고요. 을, 주의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두 사상가의 차이점 우리 골라봐라. 그럼 고를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옳음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지만 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보편타당한 그런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그런 차이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주의는 도덕적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 역시 도덕적으로 무엇하는 과정? 그래, 또 나왔네. 성장.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현재 진행형 ING를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워. 아,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그 능동적인 과정, 그 자체를 주인은 강조하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리해볼까?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잘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과 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맨날 나와. 다시 한번 봐. 제임스도 마찬가지야. 주희도 마찬가지야. 실용주의 사상가들은요,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런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현재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다시 정리해보자. 뒤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다? 성장 그 자체이다. 아,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굉장히 대표적인 뒤의 워딩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제시문이나 선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 즉,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고정불변하는 그러한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와 현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동물의 쾌락을 온전히 보장받는다고 해서 인간 이하의 하등 동물로 변신하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쾌락의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더 높은 존재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까 일단 밀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즉 경란이 쾌락의 전문가, 그 쾌락의 질적 차이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존재 방식, 다시 말하면 지성, 감정, 그렇죠? 상상력, 도덕 감정과 같은 고등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러한 정신적인 쾌락, 그러한 질이 높은 쾌락을 보다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즉, 질적으로 보다 더 높은 쾌락을 더 가치 있는 쾌락으로 여겼던 밀이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덕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경험과 실천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거부되거나 수정되거나 확장되는 무엇일 뿐이다. 가설일 뿐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도덕이라고 하는 걸 어때?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가설이라고 보면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실험적인 지성을 얘기합니다. 지성. 기억난 얘들아. 지성적 탐구, 지성적 창조적 지성 이런 거 강조한 듀이 떠올라야 되겠죠? 지성은 지성인 이성은 관습 속에 뿌리박힌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더 나은 미래, 성장하는 미래, 개선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 우리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라고 하는 게 뚜렷해졌습니다. 공리주의 사상가 질적 공리주의 밀과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맨날 나와. 얘들아, 봐봐. 기억 같은 이런 진술은요, 지금 공부하는 밀, 그리고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그리고 심지어는 칸트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표현이지. 왜냐하면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밀과 벤담과 칸트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밀이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얘들아, 밀은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뭐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지. 공리의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 적용되어야 하는, 즉, 도덕과 입법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그것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네, 밀은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모든 지식은 잠정적인 것이며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 삐뽀, 삐뽀. 지금 기억도 너무 좋고요. 니은도 너무 좋아. 요런 선지 가져가려고 지금 보라서랑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뒤의 입장 맞는지 보자. 뒤에는요, 모든 지식 혹은 모든 도덕 이런 거는 그 자체로 확고부동한 진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건 어디까지나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하나의 가설이야.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예상되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거야. 그리고 오류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요. 그 지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유용성을 입증해야지 비로소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어떤 지식을 적용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거야. 게다가 모든 지식은 어때?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적인 유용성이 산출이 되어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 주희가 실용주의자잖아. 근데 만약에 실패요. 선생님 실패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얘들아 잘 봐봐. 주희는 실용주의자잖아. 그래서 실패 또한 실용적으로 유용성 있게 해석해. 실패는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렇지, 교훈을 가져다 준다.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실패와 실수 이런 것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준다면 실패, 실수 이런 것들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말 실용주의 사상가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다 맞는 진술이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은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왜 틀렸어?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이라고 하는 자체를 주의가 인정하지 않죠? 주의는 블라블라라는 최고선,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여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공리주의 사상가. 당연히 밀은요, 결과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했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실용주의자, 당연히 주의도요, 행위의 결과, 그 유용성을 고려해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는 이상사회 파트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은요,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사회를 제시한 사상가들 입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양의 이상사회입니다. 자, 유교 사상가 공자가 꿈꿨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 친구도 잘 알고 있을 거야. 큰 도가 이루어지면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대동사회입니다. 자, 능력과 덕성을 갖춘 그런 성인이 다스리죠. 어떤 이상적인 인격을 갖춘 그런 성인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 즉 현자, 즉 어때? 그렇지? 이런 현자,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구성원들이 가족들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요. 서로 조화롭게 도덕적으로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공자는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재화의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재화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결국 대동사회는 도덕적인 이상사회인데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 도덕적인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구현하기 어렵잖아. 따라서 재화가 고르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도덕, 인간의 윤리, 이런 도덕이 구현되는 도덕 공동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반면에 도가 사상가인 노자는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으로 이루어진 소국가민 사회를 이상적인 공동체로 제시했죠. 자, 말 그대로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어떤 인과 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유교식의 도덕 규범, 그리고 법, 혹은 발달된 문명,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크고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그런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면서 그런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발달된 이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소박한 이상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이 없는 분별적으로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시비, 선악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분별적인 지식이 없고요. 욕심이 없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본성,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국가민 사회에서 어때?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분별적인 지식과 욕심이 없어. 그래서 무지와 무욕의 덕을 갖추면서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서양의 이상사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한번 볼게요. 우리 플라톤 공부할 때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가볍게 복습해 본다. 하지만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은요,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을 이야기했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그리고 이런 세 계층이 각각에게 어울리는 덕을 갖추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룬 나라, 그렇죠, 조화를 이룬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한번 떠올려 보자. 생산자가 갖춰야 하는 덕은 무엇이었어? 좋아요. 절제였죠? 방위자가 갖춰야 하는 덕은? 잘했다. 절제와 용기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럼 통치자가 갖춰야 하는 덕은 어떤 게 있었어? 절제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요. 용기도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 지혜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지용절정, 사주덕을 모두 다, 그렇지, 갖추고 있는 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세 계층 모두가 다 절제는 공통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제라고 하는 공통의 덕도 필요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건 통치자였습니다. 플라톤은요,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의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죠.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누가, 그렇죠, 철학자, 즉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를 철인 통치 국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타고난 자질. 타고난 자질도 어때?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자질도 필요한데, 타고난 자질만 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오랜 교육과 훈련,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통치자가 된다. 그런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치자와 방위자를요, 플라톤은 국가의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수호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통치자와 방위자, 즉 수호자는요, 국가 일에 관여하는 공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 공동 생활을 하는 등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수호자는 사유 재산 가질 수 없어. 삐뽀, 삐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수호자는 뭘 가질 수 없어? 그렇죠. 사유 재산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그래서 생산자. 생산자는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베이컨 언제 배웠어?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영국의 경험주의 같이 공부할 때 공부했었죠? 베이컨은요,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이런 걸 강조했고요. 그 자신이 철학자이기도 했고 과학자이기도 했다라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죠. 자, 그 베이컨도요, 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이상사회를 꿈꿨습니다.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그의 면모답게 뉴 아틀란티스는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되는 이상사회였어요. 인간의 지식과 기술, 특히 과학 문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춘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어. 쉽게 말하면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런 이상적인 사회, 그것을 베이컨이 꿈꿨는데 뉴 아틀란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이상사회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예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사회를 뜻하는 말로 오늘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토머스 모어야. 이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공상소설, 공상소설 속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모습을 마음껏 펼쳐놨거든요. 유토피아란 말 자체를 모어가 처음 만들었구나. 이 유토피아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렇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 유토피아의 대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자료예요. 자,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같은 비슷한 시설, 비슷한 법률을 가진 54개 마을이 있대. 일단 첫 번째, 법이 있구나. 이상사회이긴 한데 법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은 괜히 많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모어에 따르면 유토피아의 법은 최소한 꼭 필요한 법만 있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법이 있다는 거야. 규범이 있구나. 규범, 지켜야 되는 규범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시민에게는 무엇도 없고, 그렇지, 빈곤도 없고,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가난이 없어. 하지만 동시에 사치나 낭비도 없구나.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사람들이 사치하거나 낭비하진 않는데요.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대. 귀족은 일안 하고, 뭐 평민과 노예만 일하고 이런 거 없는 거야? 누구나 다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구나. 생산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됐네.
그런데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딱 제한된대. 아, 꼭 필요한 노동만 하는구나. 그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이 막 잔업하고 초과근무 달고 야근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8시간 잠도 잡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교육, 연구에 사용된대.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대.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도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얘들아, 집 안에 들어가도 뭐가 없대?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대. 아, 한마디로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무엇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없다. 그렇지,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어떤 모습들 같이 한번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생산과 소유에 있어서 무엇이 실현됐어? 그래, 평등이 실현됐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생산적으로 노동하고 누구는 놀고 먹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생산에 있어서 평등이 실현됐어요. 게다가 얘들아,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야. 아, 소유에 있어서도 뭐가 실현됐구나, 평등이 실현됐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죠. 모의 유토피아는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인정될까, 인정 안 될까? 그렇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어는 서술했어. 그 유토피아에는 어떤 공동의 창고가 있어. 그 공동의 창고에는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은 어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공동 창고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오면 되는 거야.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때? 쓸데없이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실현됩니다. 따라서 아,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둘수 있고요. 사유재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이 없어요. 아, 내가 늦게까지 야근해가지고 초과근무해서 돈더 벌어야지. 이런 쓸데없는 욕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6시간으로 딱 제한되는 거야.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때? 그래, 정신적인 이런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잖아. 아, 저녁이 있는 삶,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정리해보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도덕적인 사회입니다.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면서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을 모어는 유토피아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사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는요,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사상가인데, 그 마르크스가 정말 그렸던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는 공산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공산사회에서는 노동분업에 예속됐던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진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일단 노동분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최단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노동의 과정을 잘게 나누어서 분업하게 되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런 분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보기에 분업의 어떤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자, 이런 분업화된 노동은요, 그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해. 자, 마르크스가 보기에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얘들아,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인 것도 맞지만, 그것 생계수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다움을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업화된 노동은 그런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분업을 통해서 어때? 노동자들은 노동소외, 인간소외로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마르크스는 진단하면서, 이런 분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노동소외, 인간소외 뭘까? 그래,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인간다움과 정체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강요된 노동을 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분업이 야기하는 노동소외와 인간소외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는 이상사회인 공산사회에서는 분업, 노동분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노동이 생활을 위한,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됩니다.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는구나. 나 정말 일하고 싶어. 라고 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가 회복되면서, 아, 노동이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된대. 이렇게 정말 내가 원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그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의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와, 생산력 또한 함께 증가가 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집단적인 부가 풍요로워진대. 아,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어떤 만큼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인 부가 풍요로워져. 다시 해보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야? 아, 분배는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구나. 일은 능력껏 하지만 받는 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사회가 아, 마르크스가 꿈꿨던 공산사회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제일 맹렬하게 비판했던 게 뭐였냐면, 사유재산을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거든. 사유재산 때문에 어때?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이 생겨나면서, 아하, 왜곡된 사회가 펼쳐진다라고 사유재산을 비판했기 때문에, 공산사회는요, 사유재산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어때? 공유되는 거야. 아, 생산수단을 공유하고요.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적 소유가 사라진 사회입니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경제적으로 어때? 풍요로운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따라서 구성원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얘들아, 생산수단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급, 가지지 못한 피지배계급이라고 하는 계급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사라져. 계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었던 국가까지도 사라진다고 봤어. 그러니까 잘 봐봐.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사회야. 첫 번째,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 두 번째, 계급이 없는 사회. 세 번째, 계급 착취 수단이 국가까지 사라진 사회입니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 소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가 사라지면 어떤 공동체가 국가를 대체할까?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그런 조건이 형성돼서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그런 시민들의 연합이 국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보았다는 것들 공산사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상가는요. 미국의 그치. 하버드대 교수님이셨던 이제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자, 롤스는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본인이 꿈꿨던 그런 이상적인 사회, 정의로운 사회의 질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 주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거야. 자, 그 공공의 정의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다음 슬라이드에 쭉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회에서 제일 적은 몫을 가져가는 어떤 약자에 해당하겠죠? 이런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그러한 따뜻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의관, 그러한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규제가 되면서도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해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롤스는 이상적인 사회로 꿈꿨어요. 자, 롤스의 이런 정의로운 사회랑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했죠? 정의로운 사회 조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볼까? 우선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잘 축적하고 있고요.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이 뭔지 두 원칙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원칙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천히 보자. 모든 사람은 어떤 평등한, 즉 동등한 무엇을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거야. 아, 기본적인 자유의 권리, 기본적인 자유,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그렇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각종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시험에 주로 자주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기본적인 자유는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즉 사유재산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참정권, 이런 것들을 기본적 자유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원칙은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 언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수의 자유.

언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면, 그리고 언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이러한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귀출의 미래 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연말에 새해 계획 세우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4강을 어떤 시점에 듣고 계신지는 아마 다 다르겠지만 지금 이 촬영 시점이 연말이에요. 자, 연말에 여러분들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시나요? 저도 이제 연말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이제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 근데 막상 1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제 생각보다 내가 세웠던 새해 계획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지키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연말에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실천이 쉽지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습관을 먼저 기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1월 1일 딱 1월 1일이 됐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몸에 습관도 잘 안 잡혀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말에 새해 계획을 바로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새해가 되기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 내 몸에 습관이 조금은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연말 새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 딱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다음 달부터 뭘 해야지 이러기보다는 딱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시작을 해보는 거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루지 말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실천을 하자 그런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열심히 풀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뭘지 같이 한번 보시면 48번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곡선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있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직선 L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gt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x 플러스 gt. 요렇게 일단 첫 번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gt의 값은 요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 우리가 gt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겠다.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점 A와 점 B가 어떤 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곡선과 직선 L의 교점을 AB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B의 정보를 알고 싶단 말이죠. 이 정보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교점의 X좌표들을 점 A의 X좌표를 알파, 점 B의 X좌표를 베타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베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느냐. 교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x제곱과 x 플러스 gt를 같다라고 식을 세웠을 때 이 방정식

식의 두 근이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와 방정식의 실근이랑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기 때문에 또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 이두 근이 알파 베타인 것이니까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될까요?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gt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값을 왜 구했느냐? 다시 한번 저 그래프로 돌아가 보시면 이 문제에서 이 선분 AB의 길이가 ET라고 알려준 상황이거든요. ET라고 알려준 상황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1.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축과 평행한 선분을 활용해서 직각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기울기, 즉 1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그린 요 직각삼각형의 길이 b가 세 변의 길이의 b가 1대 1대 루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래서 이 선분 AB의 길이가 ET이려면 이 길이는 얼마여야 될까? 루트 2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2t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결국에 요 길이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t가 될 때를 찾으란 소리구나.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요 식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찾고 싶은 상황은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t가 될 때, 요 때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베타 빼기 알파를 잘 보시면 요런 관계가 떠오르겠죠.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자, 요게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대입을 해 주시면 루트 2t의 제곱이니까 2t제곱.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1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4gt. 아, 요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G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요렇게 GT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표현만 했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극한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분의 GT. 자, 우리가 찾아놓은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기 때문에 차수가 같다라는 거 확인하셨다면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로 수렴한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1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방정식의 실근을 연결지어서 해결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식으로 48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을 때, 이제 길이 B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1대 1대 루트 2라는 것도 많이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잘 체크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49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 이전에도 많이 봤던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하고 넘어가 볼 텐데, 지금 보시면 f(x)가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 a 이상일 때 함수식이 달라지는 형태인데, 이 함수 f(x)가 있는데, f(x)의 전체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f(x)의 전체 제곱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직접 써보지 않아도 어디에서 문제가 될까? A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f(x)의 전체 제곱이 x는 a를 기준으로 연속이다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함수가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의 전체 제곱의 좌극한은 어떻게 될까? 이 함수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fx가 여기에 a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이게 바로 좌극한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써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극한은 아래 함수를 따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a를 대입한 거, 즉 a가 될 텐데 그것의 제곱, 이게 바로 fx제곱의 a에서의 우극한이구나. 근데 이 두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제곱을 전개해 보시면 4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은 a제곱이 될 거고요. a제곱 넘겨주시면 3a제곱 마이너스 24a 더하기 3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3으로 나누고 싶을 거죠.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2는 0. 자, 근데 딱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a값도 실제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2 또는 6이라는 거. 그쵸? 근데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모든 상수 a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신다면 8이다 라는 게 딱 보이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간단히 A에서 함수식이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A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주는 문제였어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0번 문제 fx가 생긴 형태를 보시면 이번에는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로 나와 있죠. 자, 근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시면 gx는 이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이 fx는 어디에서만 문제가 되냐면은 1에서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x 플러스 1분의 1은 x가 1 이상일 때는 항상 연속이고 x 빼기 1분의 1도 x가 1보다 작을 때 항상 연속이에요. 근데 이 함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fx는 딱 1에서만 문제가 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fx가 지금 x는 1에서 불연속인 상황인데 곱했더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gx가 x는 1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거는 g1이 0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 왜냐하면 fx가 지금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다른 상황인 것을 이 함수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gx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g1이 0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데 gx는 항상 동일한 곳으로 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 gx는 연속이니까. 근데 곱해서 같은 곳으로 가려면 g1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좌극한과 우극한을 써보시면 g1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g1이 0이라는 걸 찾으셨다면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b 빼기 a의 값을 구하려면 a와 b의 값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로 구해보는 거죠. 1에서의 좌극한을. 1에서의 좌극한을 진짜로 구해보자.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도 진짜로 구해보는 겁니다. 1에서의 우극한도 진짜로 구해보자. 자,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을 먼저 구해볼 텐데 이 fx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x 빼기 1분의 1이기 때문에 fx 대신에 x 빼기 1분의 1로 바꿔 넣어주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올 때는 fx가 이 아

R의 식을 따라갈 것인데 1에서의 우극하는 실제로 존재하니까 3분의 1로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fx가 1에서의 우극하는 3분의 1이니까 그냥 3분의 1이라고 써도 상관없겠다. 수렴하는 것끼리는 수렴하는 것끼리의 곱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니까. 그다음에 gx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 x가 1에서의 우극한인데 그럼 결국에 1에서의 함수값이랑 동일하겠죠. g는 연속이니까. 그래서 우극하는 정확히 3분의 1 곱하기 g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해야 되고 이두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g1이 0이다라는 거 아까 전에 구해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이 값을 실제로 구해볼 건데, gx에서,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서 e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었는데,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냐면은, ex 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요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x 빼기 1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1을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ex제곱. 그 다음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ex제곱이죠. 근데 요렇게 곱해서 플러스 ex제곱이 되어야지 여기에 x제곱 항이 없을 거니까 여기에 ex가 와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2x인데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랑 더하면 ax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a 플러스 2 요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를 여기다 다시 분자에다 적어보자. x 빼기 1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다음에 분모는 x 빼기 1.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요렇게 약분을 해주고 나면 이제는 1에서의 좌극한 구할 수 있다. 얼마가 될까요? a 플러스 6이 됩니다. 아, 요게 fx, gx의 1에서의 좌극한이다. 그럼 우극한은 뭐냐? 3분의 1 g1인데 아까 전에 g1이 0이었거든요. 그래서 0이다. 이게 우극한이 됩니다. 자, 근데 우극한이랑 좌극한이랑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6과 0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6이랑 0이랑 같아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우리 b를 찾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거를 활용해 보신다면 b는 4다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b 빼기 a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곱해진 두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는데 하나는 이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하나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 나머지 하나가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 그리고 실제로 그 값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두 번째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A랑 B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요렇게 요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가 어떤 X 값에서 문제가 될 때, 나머지 연속인 함수값이 그 값에서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우리 다음 문제, 바로 다음은 아니더라도 이번 시간 안에 어딘가에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5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두 자연수 m, n이 나와 있는데 fx가 x 곱하기 x 빼기 m 곱하기 x 빼기 n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입니다. 자, 근데 f1 곱하기 f3이 0보다 작다. 그리고 f3 곱하기 f5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될게 뭐냐면은 곱한 게 0보다 작다. 그럼 둘이 부호가 다르네? 요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f1과 f3이 부호가 다르다. 여기도 마찬가지. f3과 f5가 부호가 다르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1에서의 함수값, 3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양수였다면 3에서의 함수값은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였다면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부호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곱이 음수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둘이 부호가 다르면 fx가 지금 연속이잖아요. 3차 함수니까 연속이죠, 그래프가. 그러면 1에서 3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떠오르시죠? 사이값의 정리가 떠오르셔야 돼요. 아, 양수에서 끊어지지 않고 음수로 가려면 1과 3 사이에서 반드시 0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함수값이 0인 점을. 마찬가지 1이 음수고 3이 양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가려면 어딘가에서 함수값이 0인 곳이 1과 3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부터 뭐를 알 수 있느냐.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fx는 0인 x가 존재해야 된다. 이 구간, 열린 구간 1부터 3까지에서. 자,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열린 구간 3부터 5까지에서 fx가 0인 x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해가 딱 너무 보기 좋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0, m, n이라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심지어 m과 n은 자연수예요. 그 말은 이 구간 안에 자연수가 2밖에 없는데 그 자연수가 바로 fx는 0이라는 해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m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x는 2였구나. fx는 0의 해는 0 또는 자연수 두 개니까. 일단 마찬가지 이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는 4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4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바로 0, 2, 4가 바로 fx는 0의 해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m이 2고 n이 4일 수도 있고 m이 4고 n이 2일 수도 있어요. 그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구성이 수의 구성이 0, 2, 4였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fx가 어떻게 생긴 함수였냐면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m과 n의 값은 정확히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 F6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6 곱하기 4 곱하기 2 해주면 되니까 48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아, 이렇게 함수값의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네? 그러면은 둘의 부호가 다르네. 그 말은 언젠가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이 이 구간, 열린 구간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거구나 라는 사이값 정리를 떠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사이값 정리를 이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같이 넘어가 보시면 5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2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gx가 x는 1에서 연속이고 g3이 0일 때 f4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gx를 알 수가 있겠다. 어떻게 알 수 있죠? x 빼기 1을 나누면 gx가 어떤 함수인지 알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나눌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0이 아닐 때만 우리가 막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을 때는 x 빼기 1분의 절대값 fx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x 빼기 1이 0이 아닐 때, 즉
x가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x가 1만 아닐 때는 gx를 정확히 알아냈어요. 자, 그렇다면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gx의 1에서의 함수 값은 1에서의 극한값과 같다. 이게 바로 x는 1에서 연속이다의 정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G1은 지금 상황에서 1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극한값은 알수 있겠다. 이건 정확히 1은 아니라 1 가까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GX에다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X 빼기 1분의 절대값 FX로 바꿔 넣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진짜로 존재해야 돼. 왜냐면은 이 값이 G1이니까. 그럼 이 값이 존재하려면 잘 보시면 x에다 1을 살짝 넣어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이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간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1이 일단 0이어야 돼. 우리가 첫 번째로 요걸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fx가 사실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것은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f1이 0이라는 것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뒤에 어떤 당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이 뒤에 곱하기 뭐 hx라고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x 빼기 1 한계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게 왜 그런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식으로 살짝 바꿔 넣어 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절대값 x 빼기 1 곱하기 hx. 자, 이 값이 과연 존재할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지금 절대값을 한번 쪼개 보면 절대값 x 빼기 1 곱하기 절대값 hx. 그리고 분모에 x 빼기 1 요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값을 우리가 구할 때 위에 분자에 있는 절대값 때문에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으로 한번 나눠주셔야 돼요. 지금 0분의 0꼴인데 이렇게 막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은 절대값이 그냥 풀리게 됩니다. 양수니까 x 빼기 1이. 근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올 때는 x 빼기 1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 x 빼기 1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도 약분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 우극한은 절대값 h1이 되는 거고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절대값 h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이 존재해야 됐었잖아요. g1이니까 이 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두 값이 같으려면 H1이 0일 수밖에 없구나. H1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H1이 0이라는 거는 다시 아까 요식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HX가 F가 아까 전에 3차 함수였기 때문에 이 HX는 2차 함수일 건데 H1도 0이야. 그러면 이 HX도 X 빼기 1을 또다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FX가 x 빼기 1을 두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x 빼기 무언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fx가 x 빼기 1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필요했던 이유가 절대값이 있어서라는 거. 절대값이 있어서.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x 빼기 1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극한 좌극한으로 쪼갤 때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두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자, 요 아이디어도 우리 계속 활용을 할 거니까 요 문제에서 잘 이해를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결국에, 아,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구나. 찾았어요. 그 다음에 g3이 0이다. 우리 요 정보도 활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식에다가 x 값에 3을 대입하고 싶죠. 3을 대입해 보면 두 배의 G3이 절대값 F3이다. 근데 좌변이 지금 0이죠. G3은 0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은 F3도 0이다. 되셨나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찾았던 게 FX가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K라 그랬는데 3을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이 k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를 최종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 fx는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다. 이렇게 찾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fx 우리 다 찾았으니까 마지막 f3만 구해 주시면 돼. 4를 대입해 주시면 4 대입해 주시면 9가 되나요? 그래서 답이 9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절대값이 있을 때, 이런 꼴일 때, fx가 다항함수라면은 x 빼기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렴한다. 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52번 문제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에도 이 아이디어를 연습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5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3번은 뭐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gx가 이런 함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gx의 x는 3에서의 극한값이 g3 빼기 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보를 해석할 때 gx가 fx가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따라갈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g3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3을 넣었을 때 이걸 따라갈 거냐? 이걸 따라갈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야 된다. 첫 번째, f3이 0이 아닌 경우. 두 번째, f3이 0인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첫 번째로 F3이 0이 아니라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써볼 건데 F3이 0이 아니면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3에서 FX가 0이 아니면 3 근처에서도 0이 아닐 거예요. 우리 어차피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라는 의미가 3 정말 근처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F3이 0이 아니면 3 매우 근처에서도 FX는 0이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FX는 어떤, 이 GX는 어떤 함수를 따라갈 거냐? FX가 0이 아닐 때이 함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3 근처에서도 FX는 0이 아닐 거라서. 아시겠죠? 3 매우 근처에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FX분의 fx 플러스 3 곱하기 fx 플러스 1.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g3은 이번에도 fx가 f3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식을 따라갈 거다. 그래서 여기다 3을 대입한 거. f3분의 f6 곱하기 f3 더하기 1. 빼기 1. 요게 성립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여기다 조금 더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런 상황인데, 이 좌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좌변이 x는 3에서의 이것의 극한값은 그냥 3을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3 대입하면 분모는 f3인데 f3 0 아니니까 분모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거고, x 자리에 3이. 분자에도 3 대입하면 잘 나오죠. 근데 그 값이 이거랑 똑같이 나오죠. 3을 대입했을 때

이만큼이랑 똑같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을 네모라고 해보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네모랑 지금 똑같이 생긴 상황이에요. 네모는 네모 빼기 1.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안 된다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F3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셔야 되고, F3이 0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이때 GX는 어떤 함수를 따라갈까? 위를 따라갈까? 아래를 따라갈까? 자, 지금 F3이 0이면 딱 3일 때 FX가 0이라는 건데, 그럼 3 근처에서는 0이 아니겠죠. 자, 지금 F3이 0인 건데, FX가 3에서 함수값이 0이에요. 그럼 FX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 근처에서는 3차 함수니까 0이 아닐 수밖에 없어. 그럼 0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3 근처에서 마치 상수 함수처럼 생겨야 되는데, 3차 함수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 매우 근처에서는 0이 아니라서 극한을 생각할 때는 이 위의 식을 따라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fx분의 fx 플러스 3 곱하기 fx 플러스 1. 극한을 볼 때는 위의 식을 따라가 줘야 되고, 함수 값을 볼 때는 f3이 정확히 0이니까, 아, g3은 3이구나. 요렇게 따라가 주셔야 돼. 그래서 3 빼기 1, 즉 2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극한을 한번 구해 볼 건데, F3이 0이죠. F3이 0이죠. 그럼 3딱 넣어보면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이 값이 수렴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분자에다가 X자리 3을 대입해 보자. F6 곱하기. 이만큼은 1로 가잖아요. 1로. 그러니까 요만큼은 0으로 안 가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려면, 아, 여기다가 3을 딱 대입한 게 0이어야 되는구나. 즉, F6이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와, F3은 0, F6은 0이라는 두 가지 정보를 찾아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FX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느냐? 3에서 0이 돼야 되고, 6을 넣어도 0이어야 되고, 이두 개를 인수로 가지면서 나머지 하나의 인수만 모르는 상황이라서 X 빼기 K, 요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FX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다시 FX 자리에 이 식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이 2라는 것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분모는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6 곱하기 X 빼기 K가 되고요. 그다음에 분자는 FX 플러스 3은 X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요만큼은 제가 함수식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큼은 어디로 수렴하죠? 3딱 넣어보시면 0 더하기 1,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1로 수렴하는 거는 그냥 수렴값으로 써볼게요. 그럼 우리 요만큼만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X 빼기 3, X 빼기 3이 보이니까 약분을 해주자. 자,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디로 수렴하는 것일까? 3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 빼기 K. 선생님, 근데 3 빼기 K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 K가 3일 수가 있을까? K가 만약에 3이면 약분을 하고 나더라도 분모는 0으로 가죠. 근데 분자는 K가 3이면은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아요. X가 3으로 갈 때. 그래서 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는 3이면 안 됩니다. 그걸 체크를 하고 요렇게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에도 똑같이 넣어보자. 3 곱하기 6 빼기 K. 아, 요게 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3, 3 약분을 해주면 결국에 6 빼기 K가 이게 K 빼기 3이니까 2랑 곱해주시면 2K 빼기 6이 되겠죠. 2K 빼기 6. 아, 그래서 결국에 3K가 10이니까 우리가 찾는 K는 4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 FX가 결국에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6 곱하기 X 빼기 4였다라는 소리고요. 우리가 찾는 것은 G5니까 G5.

보니까 시 오는 F5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X 자리에 5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F5분의 F8 곱하기 F5 더하기 1. 이것만 구해주시면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F5부터 구해봅니다. F5. 여기다 한번 5를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바로 F5라는 거알수 있고, F8은 여기다 8 대입해 보시면 5 곱하기 2 곱하기 4. 그래서 4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다시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0이다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렇게 우리 53번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이제 3에 대한 gx의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이제 그러려면 f3이 0인가 0이 아닌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53번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fx가 3차 함수인데 3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면 그 근처에서도 함수값이 0이 아니다라는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f3이 0이 아닌 경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찾아내셨어야 됐어요. 자, 이렇게 경우 나누는 문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앞으로 잘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5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4번은, 그래도 우리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도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진다. 자,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가 될까? 1 살짝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게 1에서의 좌극한. 근데 1에서의 우극한은 아래식을 따라갈 거니까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b. 아, 이 값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을 살짝 넣어보시면 분모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때야 되죠?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1 플러스 b가 일단 0이어야 되니까, 아,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거를 일단 첫 번째로 찾아주셔야 되고, 우극한이 존재하려면 일단 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b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유리화를 해줘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줘야지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x 빼기 1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약분을 해줄 수가 있다. 요만큼과 요만큼. 그럼 결국에 이 우극한 값은 1을 살짝 대입한 4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근데 그것이 아까 전에 구해놓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 A는 7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더해주시면 6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괜찮죠? 이렇게 이제 1에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경우, 1에서 좌극한, 우극한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활용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5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55번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체크를 해주시고,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이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식을 딱 보면 정리를 하고 싶어야 돼요. 정리를 하고 싶어야 되는데 어떤 정리를 하고 싶냐? 이렇게 두 개, 두개 묶어서 정리를 하고 싶다. 이게 딱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개 한번 묶어보면 앞에 두 개는 fx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남는 것이 fx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이

뒤에 두 개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이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요렇게 두개또 똑같으니까 fx 빼기 1로 또 묶어보면 fx의 제곱 빼기 x 제곱이 남는데 요게 또 뭐예요? 제곱 빼기 제곱. 합차가 떠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fx 플러스 x 곱하기 fx 마이너스 x. 자, 일단 요렇게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고 나면 fx는 1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X구나 라는 이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fx는 1 또는 마이너스 x 또는 x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fx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는데 1이거나 y는 마이너스 x거나 또는 y는 x다라는 거예요. fx가. 근데 fx가 항상 뭐 1이어야 되고, 항상 x여야 되고, 항상 마이너스 x여야 되고, 요건 아닌데, 어떠한 x 값에 대해서 1이거나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이셋중 하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이 함수 또는 이 함수 또는 이 함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fx가 또 연속이니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첫 번째, 이셋중 하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두 번째, 그리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이세 정보를 활용해서 fx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딱요 만나는 점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y는 1과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요 점, 마이너스 1,1인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요 점, 1,1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두 직선이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상황인데, 이제 x가 엄청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따라가거나, 이 함수를 따라가거나, 이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려면,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최대값이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되면 1보다 커지고,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되면 최소값이 0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따라가다가 딱 갈림길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일단 갑자기 이 함수를 따라가면 함수가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연속이 안 되죠. 갑자기 끊겨버리면 안 되고 이걸 따라가거나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최소값이 0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것만 따라가면 최소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x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걸 따라가면 최소값이 음수가 나와버려서 이렇게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요걸 따라가거나 요걸 따라가야 되는데 최대값이 1이어야 되니까 요걸 따라가야 최대값이 1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린 요 노란색이 바로 fx였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보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만 보고 우리 f-3분의 4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f-3분의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값은 1일 거야. 그래서 1. 다음에 f0은 0. 다음에 f2분의 1은 이 범위에서는 y는 x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 값이 2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1이라는 거, 최소값이 0이라는 거두 가지, 그리고 fx가 연속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fx가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되셨죠? 이렇게 55번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제 뭔가 그림으로 fx를 이제 끊어지지 않게 잘 따라가면서 조건도 만족시키는 함수들을 따라가는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5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조금 비슷한 게 나왔어.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fx를 한번 잘 보면 x는 0에서 불연속인 거 보이시죠? x는 0에서 불연속인 상황. 그다음에 gx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상황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곱하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불연속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곱했을 때. 근데 A가 0인지 0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범위를 나눠줘야 되는데,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로는 A가 0일 때, 세 번째로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일단 경우를 나눠줘야, 0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 같은지 경우를 나눠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는 일단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인 거를 해결해 주려면 g0이 0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점에서 불연속인데 일단 fx에서 불연속인 점을 해결해 주려면 나머지의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g0이 0이어야 돼. G0이 0이어야 돼. 근데 G0은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0은 위의 함수를 따라갈 거죠. 근데 0 넣어봤더니, 진짜로 0이 맞아.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곱했을 때 X는 0에서 연속인 게 됐어요. 그럼 이제 X는 A에서 GX가 불연속이었으니까 요거를 FX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FA가 0이어야 된다. 그쵸. 근데 A가 양수여서 이 식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0이기 때문에, A가 2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A가 1이구나. 첫 번째 경우에서 A가 1이다라는 것이 일단 만족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GX, 두 번째 A가 0일 때를 한번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FX, GX는 어떻게 될까? 0에서의 좌극하는 이 함수를 따라가니까 3이고, GX의 0에서의 좌극하는 0. 그래서 곱하남수의 0에서의 좌극하는 0입니다. 우극한도 구해볼까요?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그러면 fx는 0에서의 우극한이 0에서의 우극한이 2. GX는 0에서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1. 0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fx, gx가 0에서 연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가 0보다 작으면 이번에도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려면 g0이 0이어야 되는데 g0은 이번에는 a가 음수여서 아래 함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g0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연속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상수 A의 값은 1이다. 우리가 찾는 상수 A의 값은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1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56번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56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마지막 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한번 보시면 두 정수 A, B가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자, 가번 조건 한번 보시면 0 이상 4 미만에서 fx에 대한 정보는 주어졌어요. 근데 나번은 fx 플러스 4가 fx와 같다라고 알려줬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0 이상 4 미만의 정보로 4만큼의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이 fx가 0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이 생겨야지 그것을 4만큼 그대로 이동했을 때 0에서 4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0에서의 값과 4에서의 값이 똑같아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fx가 x는 2의 대칭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번 조건을 통해서 이 fx가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진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보로부터 이 fx가 x는 이의 대칭이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fx 식이 ax 제곱 플러스 bx 빼기 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식이 x는 이에 대칭으로 생기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즉 b가 마이너스 4a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8부터 12 이렇게 제가 딱 4를 기준으로 3개를 그려봤는데 길이가 4인 거 3개를 그려봤는데 이 fx가 0부터 4까지에서의 함수식을 딱 보면 이 x는 이에 대칭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0부터 4까지만 봤을 때. 그리고 그 모양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를 기준으로 또 잘라볼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1부터 10까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4라는 함수식을 딱 보면 0에서 마이너스 24예요. 함수 값이, 그쵸? 0에서 마이너스 24야.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양수라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건데, X는 이에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0부터 1부터 10까지 중에 FX는 0에 근이 있을 수가 없죠.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A는 음수구나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 A가 0이더라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개나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수로 생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또 근이 생길 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1과 2 사이에 생길 수도 있고 근이 1과 2 사이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고려해 보면 근의 개수가 1부터 10까지 중에 딱 5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정확히 1과 2 사이에 근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는 경우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온다. 나머지 두 경우는 다섯 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4. 여기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해 본, 즉, 요 b자리 대신에 또 마이너스 4a로 바꾸어서 넣어볼게요. x자리에 1을 대입해 본 마이너스 3a 빼기 24는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x자리에 2를 대입한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4. 즉,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1과 2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8보다 크면서 6, 마이너스 6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B 값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4A였으니까 28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21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가번 조건에서 0 이상 4 미만인 부분에서의 fx 함수식을 알려줬고, 정확히 알려줬고, 이 나번 조건을 통해서, 아, 그 모양이 네 번씩 반복된다. 길이가 4인 것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된다. 라는 걸 알려준 게 나번인데, fx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이 함수식이 0에서 x자리에 0을 대입한 값과 4를 대입한 값이 일치해야지만 그래프가 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 그래서 x는 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첫 번째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정확히 어떻게 생겨야지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5개가 되는가를 찾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잘 복습을 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자,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쭈꾸미 시간, 여러분들 꼭 거치고 오셔야겠죠? 오늘 우리 10문제 정도

0: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등급 도전.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문항들 복습 잘 하셨겠지만, 만약에 안 했다면 좀 반성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그 문항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등급이 나눠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1등급 도전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복습 철저히 하시고 백지에다가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설명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결국은 이제 또이 중요한 걸 하려면 마인드셋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의 마인드셋은 요겁니다. 루틴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플래너 얘기했었죠. 이 플래너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적으로 보낼 때 제일 좋은 게 루틴화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습관을 만드는 건데요. 이 습관을 만들려면 사실 3개월이 필요하대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려면 3개월 동안 똑같은 걸 반복을 해야지만 그 습관이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겨울방학이 한두달 정도 될 거고, 그리고 한 3월 정도는 그래도 시험기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루틴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좀 답답하다. 그리고 좀, 강박처럼 느끼는 친구들은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 되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 이게 좋은 건가? 루틴을 만드는 게 과연, 나의 공부 방향에 올바른 길인가? 올바른 길입니다. 그 답답한 순간이 올수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그걸 해놔야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하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운동 같은 거 루틴화를 딱 한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뭐 6시부터 6시 반. 그 시간대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을 하고, 일어나고 키로수를 이제 런닝을 한다면은 그 거리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학습에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에 풀어야 될 것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루틴화를 해놔야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최소 공부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복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기분이 울적해. 오늘은 기분이 좀 너무 좋아. 막 그럴 때마다 공부가 잘안 되잖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기복에 따라 움직이는 그 공부 양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 루틴을 만들게 되면. 아셨죠? 자, 오늘도 이제 어려운 문항들 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퀴즈 내드렸는데, 지난 시간 퀴즈는 오늘 하게 되는 이제 원순열과 관련된 거랑 조금, 이어가지고 제가 출제를 해봤고요. 문제가, 뭐랄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풀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자, 기출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접시 6개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접시.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 편에 2개씩 놓여 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6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접시에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각형 순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빈 접시로 다 똑같았지만 이빈 접시에 뭐를 하는 거야? 라벨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구별 짓는 거다. 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가 한번 볼게요. 각 접시에는 공을 한 개씩 담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시가 6개니까. 근데 다 같은 종류야. 그럼 여기에 내가 넣는 거에 따라 다른 것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나, 각 변에 놓인 두 개의 접시에 담은 공에 적힌 수의 곱은 모두 뭐래요?

짝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힌트가 와야 돼.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야. 1부터 얼마까지 있다고 했지? 6까지요. 이 중에 짝수는 2, 4, 6. 홀수는 1, 3, 5야. 그러면 각 변에 있는 것들끼리 곱했더니 모두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짝수가 모든 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하나씩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배치해야 될 거는 홀수를 해도 되긴 하는데, 짝수부터 먼저 배치를 하는 게좀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요거를 배치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원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각형 순열이기는 하지만, 원순열의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n팩토리얼을 n으로 나눠주는 거, n-1팩토리얼, 요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어떻게 하라고 했어? 원순열의 아이디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첫 번째는, 먼저 배치가 되고, 누군가가 먼저 가서 앉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직순열로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순열의 기본 공식처럼 n팩토리얼 직순열로 하고 같은 것들의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중에 더 많이 어려운 문제에 사용되는 건요 1번 아이디어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거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같은 접시가 있어. 여기는 다 구별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라벨링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야. 그냥 의자에다가 앉힌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자, 그럼 짝수를 앉힐 건데 잘 봐요. 이렇게 두 개씩 자리가 있더라. 뭐 내부, 외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똑같아. 내가 2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2. 2, 4, 6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뭘로 잡냐? 상관없어요. 전혀. 왜? 얘는 여기에 어딘가에 가서 앉을 거거든. 그치? 그럼 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내가 빈자리고 세모의 모양이지만 내가 들어가서 앉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자리는 몇 자리일까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리. 여섯 자리일까요? 아니죠. 큰일 나. 몇 자리? 두 자리야. 왜? 여기 앉으면 오른쪽에 모서리가 이렇게 각진대가 있고요. 여기 앉으면 왼쪽에 각진대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개의 종류밖에 없는 거라고요. 선생님 이쪽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앉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구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야. 얘나 얘나 얘나. 동서남북 없다니까요, 원순열은.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가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배치하는 애들의 종류 2와 4와 6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3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왜? 2와 4와 6이라고 하는 어쨌든 여기에 가서 앉을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앉냐에 대한 차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 누구 하나를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고 걔가 앉을 자리 두 자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자, 그럼 이렇게 앉았다. 그럼 이때부터는 얘가 직순열로 바뀌어요. 왜일까? 여기 앉았어요. 그럼 이미 여기에 있는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버려. 그지? 여기에 한 칸, 2를 기준으로 한칸 떨어진대, 두칸 떨어진대, 얘 왼쪽으로 한칸 떨어진대, 이렇게. 다 다른 자리 맞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 짝수들을 고려를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때까지 또 중요한데, 봐봐. 2가 만약에 먼저 앉았다고 해. 그러면 4를 이제 난 배치할 거야. 4든 6이든. 응? 4를 배치한다고 해보자. 그럼 얘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총몇 가지가 될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앉으면 되니까? 아니죠. 네 가지 종류예요. 여기만 빼고 다 가능해.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해요. 괜찮지? 그래서 곱하기 얼마야? 4가 될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왔다고 해보자. 그럼 6이 남았죠. 그럼 6의 입장에서는 둘중 하나 들어가면 돼. 그래서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야? 짝수를 변에다가 배치하는 거가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고려를 해봐요. 여기에 만약에 6이 앉았어. 그럼 남는 자리는 몇 자리야? 세 자리야. 요거 원순열? 아니야. 남아있는 홀수들이 가서 저절로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팩토리알? 3팩토리알이다. 직순열로. 괜찮아? 요거 16이고요. 6이야. 그럼 정답은 얼마? 96까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다각형 순열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어떤 짝수와 홀수에 대한 걸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안 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거 강조 많이 했잖아요. 원순열이 출제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있는데 그런 문제일수록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직순열로 배치하는 그 아이디어를 꼭 기억하고 있어라. 뭔가 자꾸 회전해가지고 일치하는 걸 찾아가지고 나눠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이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국왕의 연계 기출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5번을 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내가 너무 진짜 자세히 했구나. 앞에 설명으로 이제 변형됐을 때의 가능성을 설명했던 게 그대로 이제 기출 문제로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37번 앞에 풀었던 37번일 때 제가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한 개에 대한 거니까 이 문제는 좀 쉬운 거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되면 이런 상태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기억나요? 그 복습 잘한 친구들은 이거 아마 되게 쉬웠을 거야. 자, 한번 풀어보자. 요게 25학년도, 그러니까 37번이 25학년도 6월 모평이었거든요. 요게 지금 22학년도 6월 모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2학년도에 나왔다가 25학년도에 그 37번이 나왔는데 얘보다 난이도가 좀더 낮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기출이 돌고 돈다니까. 이렇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요 기출의 미래를 보면서. 나의 미래도 결국 이 안에서 나오겠구나. 그지? 오답률 78.8입니다. 그러니까 약 20%만 맞췄다는 얘기인데, 보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고요.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뭐, 괜찮아.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뭐가 되지 않도록? 12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두 가지 아이디어.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웃하지 않는다에 집중을 하는 거야.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니까 곱이 12가 되는 거는요. 1부터 6까지 중에 2 곱하기 6이라는 게 있고요. 3 곱하기 4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끼리 뭐 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의미가 똑같아. 됐어? 그러면 얘들을 직접 내가 의자에다가 배치해가지고 하는 경우 문제풀이의 과정도 보여줬잖아요. 해볼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 원형이 있고요. 얘들부터 배치하는 거야. 얘들을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얘들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들 사이에 누군가 들어가게끔. 알겠니? 6개짜리니까 기존에 풀었던 37번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해보자. 2, 6. 이렇게 떨어뜨려 놔. 또 3, 4. 이렇게 떨어뜨려 놔. 근데 이 안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일단 첫 번째, 26을 내가 배치할 거야. 근데 얘들이 갈 때에는요, 전혀 아무런 고려도 없이 마주보게만 배치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경우의 수 그냥 1이에요. 얘가 뭐에 대한 순서상? 2와 6에 대한 자리.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자리는 무조건 직순열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 4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수 있어? 4, 3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2가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거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풀 때, 이거 떠올려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온 친구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그럼 복습을 한 80%만 한 거야. 보자. 이렇게 하고요. 요거 한번 써보자. 요거는 이제 3과 4. 3과 4에 대한 배치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1, 2, 3, 4, 5, 6이니까. 1과 5에 대한 게 남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자리 중에서 네 자리 중에서 직순열이니까 두 자리를 뽑아서 줄 세우게 한다. 딱 여기까지만 끝냈기 때문에 틀렸을 거야. 왜요? 그때 말했지만 1과 5에 대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빨간색까지에 대한 거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요렇게. 요렇게. 얘는 뭐야? 1과 5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로 가야 돼? 1과 5가 이웃하는 걸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1, 5가 덩어리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했어? 그러면 요거 더하기지. 케이스가 다르니까.
1, 5가 들어갈 자리, 위치.

선정하는 거네 자리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게 있겠니? 1, 5. 뭐 하는 경우?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해보자. 그러면 2에다가, 12에다가, 요거 8이에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답은 40까지가 되겠다. 일단 요 원형에다가 일단 배치하고 푸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40까지가 되고요. 두 번째 거, 요것도 했잖아. 꼭 이런 경우만 나오지 않아. 이웃하게 붙여놔도 돼요. 2에다가 6을 붙여놔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붙여? 여기에 3과 4를 붙여놔요. 자, 이때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2, 6. 왼쪽, 오른쪽. 구별해야 돼. 처음 갈 때부터. 맞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경우의 수두 가지가 될 겁니다. 요거 2하고 6에 대한 거. 맞아? 그리고 나서 3, 4를 배치할 건데 얘도 그거에 따라 자리 바꿈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될 거야. 얘가 3, 4에 대한 거. 됐니? 근데 얘는 지금 2하고 6이 붙어 있으면 여기 문제에서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 들어와 줘야 돼. 여기도 누군가 들어와 줘야 돼. 근데 거기에 들어갈 게 누구다? 1과 5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얘들이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 자리 바꾸면 가능하겠지? 여긴 나머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다? 2가 되겠다. 따라서 요거는 8가지가 될 겁니다. 8가지. 얘하고 얘하고 케이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그 정답은 48가지가 될 겁니다. 요거 어떻게 한 거야? 있는 그대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직접 분류해가지고 한 거라고요. 두 번째. 자, 얘는 여사건에 대한 걸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사건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지 뭐. 그럼 이 이웃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달라요. 첫 번째, 2하고 6이 이웃하더라. 요거를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과 4가 이웃하더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표현을 해볼까? 12가 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 얘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의 여사건, 곱의 B의 뭐야? 여사건이야. 됐니? 아니, 이걸로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12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 요것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A의 여사건. 얘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B의 여사건. 그리고 둘다 이웃하면 안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곱사건. 자, 그럼 얘는 A의 합 B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요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S에서. 그냥 요걸 표본 공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 A 합 B를 빼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할 거는 요거야, 요거. 이게 문제의 답이다. 그럼 내가 이걸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체, 이 전체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6개 뭐한 거야? 원순열. 알겠지? 그럼 우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에서 어떻게 돼? NA, A 합 B는 NA 더하기 ND 빼기 NA, A 곱 B가 될 거야. 그러니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하고 요거 두개 중복되는 것들을 꺼내주면 되겠다. 한번 해보자. 얘가 이웃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2와 6을 이웃시켜. 그럼 나와 있는 거 1, 3, 4, 5라고 하는 게 남아있겠죠. 맞니? 그럼 요거 원순열로 돌려요. 몇 개야? 5개의 덩어리를 원순열로 돌릴 거니까 4팩토리알. 근데 그 안에서 자리 바꿈할 수 있거든? 그치? 2개야. 그럼 얘가 얼마냐면 48가지가 돼요. 자, 쓰자. 48이야. 얘도 구조 똑같겠죠? 2, 6에 대한 거니까 얘는 3, 4에 대한 걸로 할수 있겠지. 48가지야. 겹치는 거. 그럼 뭐야? 이웃하는 게 이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 여기에, 오, 이거 공교롭게 이렇게 썼네. 3, 4.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어리를 원순열로 돌린다. 그러면 3팩토리알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내부에서 자리 바꿈하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될 거야. 그럼 이거 하게 되면 6, 4, 20,
4가 되겠지. 빼. 24. 됐어? 그럼 96에서 24를 뺄 거니까 얼마예요? 72가 나오나? 이게 답이 아니야. 이거를 어디에서 빼줘야 답이에요? 여기에서 빼줘야 돼. 그러니까 사건으로 보면 이렇겠지만 경우의 수로 보면 NS에서 빼줘야 되잖아. 그럼 NS는 6개를 원순열로 돌려요. 그러면 5팩이잖아. 그게 얼마? 120이지. 5팩 외우라고 했지? 120에서 72를 빼요. 그럼 얼마? 8, 4. 결국 정답은 48가지가 나오겠다. 아, 이거 이제 여러분들 나오면은 무조건 맞추겠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 이거 거의 두 번 푸는 느낌이에요. 37번에서 풀었던 거하고 지금 풀이가 좀 완벽하게 똑같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 솔루션 두 개까지 다 제시를 했고. 어? 만약에 이 문제만 보려고 들어온 친구라면 제가 번호 말씀드렸잖아요. 37번. 그거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또 오세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자.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아 이거 너무 쉬워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알겠지? 좋습니다. 5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가자. 6번이 어렵지는 않은데 의외로 이걸 좀 틀리더라고요. 객관식이어서 뭐 20%기는 한데 정답률이 왜 그렇게 많이 틀렸을까? 좀 방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함수값으로 가능한 것들의 그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런 거일수록 여러분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요 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거를 다 써놓고 그걸 좀 정리를 해놓은 필기가 좀 필요해요. 문제 풀 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써놓고 그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 여기 왜냐면 근호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루트에 뭐 이 루트에서 막 이런 걸 계속 끌고 다니면 더 헷갈려요. 이걸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걸로 좀 바꿔놓고 체크를 해보면 수월하게 풀리는 건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나왔을 때는 약간 신선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뭐 같이 풀 텐데 여러분들이 잘 풀었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 어쨌든 요거 6번 풀이할 때는 참고해야 될 게 선생님이 40번 24학년도 6월 모평의 28번 거기에서 이제 설명한 거 중요한 게 여기에서 또 반영이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 필기한 친구는 알 거야. 나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게 뭐냐면 치역의 번수의 개수예요. 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명확하게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걸 바탕으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복잡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원소의 개수를 줬다는 거는 그걸 바탕으로 먼저 기준을 세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문제풀이에 대한 과정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치역의 원소의 개수 3개라고 했기 때문에 3개를 뽑아보자. 원래 Y는 1, 2, 3, 4예요. 그럼 가능한 치역 첫 번째 1, 2, 3이 가능할 거고 두 번째 1, 2, 4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1, 3, 4 가능할 거고 마지막 2, 3, 4가 가능하겠구나. 괜찮아? 그럼 이거에 대한 걸로 하나하나씩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가가 이제 근호 들어가가지고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 느낌이. 자, 이런 거는요. 약속이잖아, 약속. 이런 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막 이걸 뭔가 좀 더 빠르게 편한 걸로 할까가 아니라 써봐, 나열을 해봐. 1을 넣어봐, F1. 그럼 루트 1보다 크거나 같다거든요.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 다음 F의 2 루트의 2보다 크거나 같다. F의 3 루트의 3보다 크거나 같다. F의 4 2보다 크거나 같다. 5까지 가야죠. F의 5 루트의 5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오랜만에 근호 나오는 느낌이죠. 공통 부분에서는 많이 보는 건데. 자, 루트 2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 이거 끌고 다니지 말라니까. 어차피 함수값으로 될수 있는 거는 1, 2, 3, 4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하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뿐이야. 루트 2는 1. 얼마 얼마예요. 그냥 이거 정확히 알 필요도 없어. 얘도 1. 얼마 얼마예요. 얘 2고요. 얘는 2. 얼마 얼마예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요약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요약해? F2로 가능한 거는 결국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맞아? F3으로 가능한 거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F4도 여전히 그렇고요. F5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걸로 기준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값들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자. 이거 약간 헷갈려 하는 포인트가 뭔지는 알겠어요. 왜 헷갈리는지는 알것 같아.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어떤 거는 2보다 크거나,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알겠으나, 그래도 맞춰야지. 1, 2, 3이 함수값으로 결정이 나야 돼요. 1, 2, 3.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2, 3, 4, 5에 대한 함수값은요, 다 뭐보다 크대요? 어쨌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1이라는 게 함수값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치역을 내가 구성했다는 얘기는. 그럼 얘는 무조건 F의 1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 다음. 2하고 3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함수값으로 돼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어차피 얘는 이제 끝났어. 2, 3, 4, 5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2 이상, 3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F5라고 하는 애도 어딘가로 가긴 가야 될거 아니야. 어? 함수값을 이제 가서 대응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 3 중에 얘가 갈수 있는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딴 데도 가고 싶지만 3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러니까 F에 3은 그냥 얼마야? 3이야. 아니, 미안. F에 3이 아니라 F에 5죠. F에 5. F에 5는 3이에요. 됐어? 자, 가운데 건좀 이따가 봅시다. 두 번째 거 보자. 얘 앞에 거랑 똑같죠, 구조가? F의 1은 1이어야 돼. 그 다음, 얘도 F의 5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3 이상으로만 내가 가야 되니까 그 중에 가능한 거 뭐밖에 없어요? 4밖에 없어. 괜찮니? 자, 그 다음, 얘는, 여기는 고정이야. 얘는 고정이야. 근데, 뒤에 있는 이 3, 4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도 다갈수 있어. 얘들도 다갈수 있어. 맞지? 자, 그래서 그거는 제한 조건이 없다, 특별히. 얘도 한번 볼까요? 얘가 2, 3, 4라고 하는 함수값이 선택이 됐는데, 여기서 2, 3, 4를 다갈수 있는 거는요, 1, 2, 3, 4다 돼. 맞아? 근데 3, 4로만 갈수 있는 게딱 정해져 있어. 그게 뭐냐면, F의 5. F의 5는 3으로 가거나 F의 5는 4로 가는 걸로 고정이 된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2, 3, 4라고 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무조건 2 이상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요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1번에 대한 거 보자. 1번은 얘가 갈수 있는 거는 당연히 2, 3 중에 가야 되겠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래.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냐? 얘들이요, 2로만 가는 건 괜찮거든요? 왜? 어차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는 1, 3은 이미 선택이 됐고, 2만 누군가 한 명이 딱 때려주면 되는 건데, 네 명이 다 글로 가도 돼. 여기 2, 3, 4, 아니 3개죠. 3개가 다 글로 가도 돼요. 그건 괜찮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요 3개가 다 3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치역의 원소 3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빼기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몇개 나와? 7개가 나와요. 두 번째. 구조 똑같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7개가 나와요. 자, 세 번째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F1은 1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2, 3, 4, 5라고 하는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4는 몇 개예요? 두 개야. 두 개에 4제곱 이렇게 할 거야. 괜찮죠? 근데 이 중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니까? 얘들이 다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어? 3으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 돼, 안 돼. 안 돼. 4로 가는 경우 또 있죠. 그거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빼기 2. 이게 뭐냐? F의 2와 F의 3, F의 4, F의 5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경우? 다 3이 되는 거 또는 4가 되는 거. 요거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 14가지가 될 거다. 됐지? 네 번째. F의 5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3으로 간 것과, 그 다음에 F의 5라고 하는 게 4로 간 거를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그냥. 3으로 갔더라.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거는 이제 2, 3, 4 중에서 이제 2, 4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다 가능하잖아. 2에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 중에서 빼기. 3으로만 가는 거는 괜찮아. 아니, 2가 아니죠. 3개 다 가능해요. 3에 4제곱. 맞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도 2, 3, 4 중에 하나로 가면 돼. 얘도 2, 3, 4 중에 하나로 가면 돼. 얘도 2, 3, 4 중에서 하나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더라. 어떻게 되는 거? 2, 3만으로 가는 게 있겠고, 또 3, 4만으로 가는 게 있겠다. 2, 4로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먼저 고려해서 빼주셔야 돼요. 잘 봐. 2, 3으로만 가는 거야. 2, 3다둘중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한 거는 또 배제시켜줘야 돼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요거 지금 빼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치역의 원소가 개수가 두 개인 거를 빼주려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돼? 두 개로만 가면 돼. 2, 3으로. 맞아? 그러면 2에다가 4제곱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두 개로만 간다고 했는데 이때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3쪽으로 가거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해됐니? 근데 이쪽으로만 간다. 그럼 얘는 여전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돼요. 왜? 3으로 이미 F5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나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걸 배제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얘에서 빼줄 필요는 없다고. 2로만 가는 것은. 그럼 어디로만 가는 걸 빼줘야 돼? 3으로만 가는 걸 빼줘야 돼. 이렇게 될 거야. 됐지? 더하기. 요거, 3, 4로 가는 거 똑같아요. 2의 4제곱에서 빼기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빼줘야 될 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거. 어? 선생님이 쓰기가 이거 똑같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아니, FO가 3이었잖아. 3으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죠, 하나. 됐습니까? 구해봐. 81. 요거 16에 32가 될 거니까요. 32에서 2뺄 거니까 30이야. 30 빼기 요거 하나 1. 그럼 얼마? 81에서 31 빼는 거니까 50이야, 50. 자, 근데 이 50이 끝이냐? 아니지. 이 50은 FO가 3일 때야. 근데 이게 구조가 두 개가 있다니까. FO가 뭐인 것도 있어? 4인 것도 있다니까. 근데 똑같아, 구조가. 그럼 요거 두개 하면 얼마? 100 더하기 요거 두 개에서 14, 요거까지 해서 14니까 28이니까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경우의 수 128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아,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 맞는데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요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 4번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거짓말 안 하고요. 중복 순열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아이디어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은 이걸 쓸 수밖에 없어. 함수 값이 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를 거꾸로 빼주는 것들. 그쵸? 모든 어려운 문제마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한테 설명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거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정말 깔끔하게 써줘야 되는 거야, 끝까지. 중간에 막힘 없이. 그리고 이걸 친구한테 설명할 때에도 전혀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 수준까지 가야 진짜 복습이 되는 거다. 그리고 기출을 분석을 정말 잘한 거다. 할수 있겠죠? 좋습니다. 6번 수능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요. 7번입니다. 7번. 이것도 재밌어요. 24학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23

23년에 본 거니까, 23년?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84%짜리야. 하, 이게 84%. 84%. 그럼 16%만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면 2등급. 그래도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뭐좀더 올라가긴 해야 되겠지만, 된다는 얘긴데,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제가 이거요. 두 가지의 풀이로 설명을 할 겁니다. 또.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을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요것도 괜찮아. 근데 이 케이스 분류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말했듯이 더하고 중복되는 거 빼고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아닌 거 빼고 이런 작업들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따 쓰겠지만 중복 조합으로 이걸 풀수 있어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문제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딱 크기 순대로 되어 있는 거야. 가,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놓여 있다. 이건 뭐 문제 조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두장 이상 놓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고 머릿속에 좀 떠올라야 돼. 검은색 카드 사이에 두장 이상이 있다더라. 그러면 두 장뿐만 아니라 세 장도 되겠고, 네 장도 되겠고, 다섯 개도 되겠고, 여섯 개도 되겠고, 얼마나 많아요,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하는 게 뭐야? 여사건. 그럼 이 여사건에 대한 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두장 이상이야? 그러면 한 장. 또는 이웃하고 있는 거지. 뭐가 이웃하는 거? 검은색이 이웃한 상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장 이상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나다야, 나다. 그 요것도 한번 써볼까? 요거에 대한 거 사건 A라고 한번 해봐요. 요거에 대한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A 곱 B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 내가 A에 대한 걸로 구하기가 좀 쉽지 않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A와 B에 대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거야. 어떻게 하냐? A의 여사건. 요거의 여사건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합 B의 여사건. 요걸로 풀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문제의 답인데,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 여사건을 취해서 요거를 전체에서 빼주겠다. 알겠어? 그럼 요걸 구해보자. 그럼 A의 여사건에 대한 의미가 뭐냐? 검은색 사이에는 한개 또는 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장 이상 놓여 있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복잡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보자. 검은색 사이에 한개 또는 0개.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한 개가 되는 거는 그냥 요거 손가락으로 할게요. 하나,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감싸는 숫자의 개수만큼이야. 그래서 이거 여덟 개야. 자, 0이다. 그럼 요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 3의 배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얘는 그 사이에 한 개든 두 개든 이웃하는 거든 상관없어. 그냥 어쨌든 요 검은색 사이에 뭐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일단 이웃하지, 그러니까 검은색끼리 이웃한 거는 쉬우니까 나중에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고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3의 배수는 아닌 것만 세보자.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하나. 그죠? 1이라는 게 들어왔잖아. 하나, 둘, 됐어? 그 다음 세 개까지 괜찮죠? 세 개까지 괜찮아. 그 다음 3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또 분할해서 가면 돼. 하나, 둘, 세 개야. 하나, 둘, 세 개야. 요거 몇 개요? 아홉 개야. 요거는 한 개가 있고, 그리고 두 개가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또 하나. 저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 그지? 그거 몇 개야? 아까 했지만 아홉 개야. 됐습니까?
해보자. 요거 몇 개? 17개. 요거 하면 18개야. 자, 이게 뭐냐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NA의 여사건 더하기 NB의 여사건. 그럼 여기에서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돼? N의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해보자. 검은색 사이에 한개 또는 0개가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3의 배수가 없는 거, 그중에 겹치는 거, 요거 2개는 겹치지 일단. 그럼 여기 9개는 일단 들어가. 왜? 요 사이에 0개인 거이면서 3의 배수도 없는 거 맞잖아. 9개. 그럼 한 개짜리가 중요하거든요. 한 개만 있어야 돼. 그럼 요거야. 요거 앞에 있는 이 뭐야? 핑크색? 아니, 주황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어? 여섯 개. 구해봐요. 30. 5에서 몇개 뺐어? 15개 뺐네? 그럼 요거 얼마야? 20개야, 20개. 이 20개는 아까 말했지만 요거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럼 이거 어디에서 빼줘야 될까? 저기에 검은색을 그냥 자유롭게 넣는 거에서 빼주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저기 그냥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로 한번 먼저 개수를 세보자. 그럼 9개의 공간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검은색 카드 넣어버리면 그게 결국은 뭐 자유롭게 넣는 것 중에 하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있지. 검은색 이웃한 거. 우리 이웃한 것도 꽤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전체 중에 들어있거든. 검은색 두 개를 붙여놓고 그냥 공간에다 넣는 거예요. 9가지. 됐어? 그럼 이거 2로 나눠요. 36에다가 더하기 9가 될 거니까 45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라고, 전체. 이 전체에서 뭘 빼야 된다고요? 응? 요거 빼야 된다고요. 요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45에서 20을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거 25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요렇게도 풀수 있구나.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왜냐, 이렇게 여사건으로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따라 덧셈 정리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푸는 거 중요한 아이디어 맞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이걸 중복 조합으로 푸는 게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옛날 기출로도 나왔거든요. 수영장 내인이라고 해야지. 내인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 문제가 대표적인데 이 문제도 그래요. 뭐 이걸 갖다 1레인, 2레인, 3레인, 4레인, 5레인, 6레인, 7레인, 8레인 이렇게 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검은색 카드가 이렇게 올 건데, 그게 어디에 올지는 몰라. 그럼 검은색 카드를 일단 놔. 그리고 거꾸로, 여기에다가 내가 채우는 거야. 뭘 채워? 앞에서부터 번호에 맞게끔 이 흰색 카드를 채우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공간에 오는 흰색 카드를 개수, X개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걸 내가 Y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를 Z개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일 때, 그냥 여기에 만약에 내가 흰색 카드를 두개 넣어요. 그러면 순서대로가 되는 거야. 1, 2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섯 개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에 1, 2 했잖아? 아, 그럼 8개 넘으니까 안 되겠네. 뭐세 개라고 해보자. 1, 2, 그 다음 검은색 오고, 그 다음 3, 4, 5. 저절로 이름이 이제 거기에 붙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문제 조건을 가보자.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몇장 이상 놓여있대요? 2장 이상. 어? 검은색 카드 사이는 이걸 의미하네? 그럼 Y라고 하는 건2 이상을 의미하겠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만 했으면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로 접근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Y는 2 이상이기 때문에 변수를 조작해. 어떻게? Y는 Y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하는 걸로. 그럼 얘는 0부터 가능한 거고, 얘는 2부터 가능한 거잖아. 음화정 세팅으로 바꿔요. 그럼 2를 넘겼으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냐? 나야, 나. 나. 됐어? 자, 근데 다 보자.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한장 이상 놓여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의 배수가 적혀 있는 흰색 카드가 한장 이상이 된다는 건 거꾸로, 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검은색, 아니고, 검은색이 아니라, 3의 배수가 몇개 있는 게 있어? 한장 이상 놓여 있는 게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사건은 뭐야? 3의 배수가 없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 어떻게 하면 돼? 요게 전체거든요? 3H6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빼줘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
요거.

3의 배수가 없는 거. 알겠지?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두장 이상이 되면서 3의 배수가 없는 거를 골라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 잘 봐.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하나. 하나밖에 없죠. 두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감싸면서 3의 배수가 안 들어와야 돼. 요렇게 돼버리면, 아유, 손가락이 짧네. 요렇게 되면 이제 세 개잖아. 근데 3이 들어가. 이런 거안 된다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야. 아이고. 세 개. 됐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반대되는 거, 그리고 두장 이상 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세 장이야.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8, C에 2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7, 8에 56에서 2로 나누니까 28. 근데 여기서 뭘 뺀다고? 세 개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 25가지가 되겠다. 괜찮니? 어때요? 아까 쓴거 내가 지워가지고 지금 모르겠지만. 너무 짧죠? 이게 솔루션 2야. 두 번째 풀이. 이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중복조합이 아닌 것 같은 문제를 중복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 연습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경우의 수 문제들은 막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케이스가 간단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조건이어도 막상 내가 예시를 들어서 몇개 해보다 보면, 별거 없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봐봐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나의 조건인데, 이 나의 조건에다가 3의 배수가 한장 이상이어야 되는 거에 반대는 3의 배수가 없어야 돼. 그러면, 두 장도 들어가야 되고, 3의, 두장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3의 배수가 없어야 돼. 그러면 막 막연하게 많아 보이지만, 세 개밖에 없잖아. 세 개밖에. 그죠? 얼마나 편해요. 응?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에도, 사실은 다에 대한 거를, 집합, 그 사건에 대한 걸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답으로 구해야 되는 거는 나, 곱, 다 사건.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답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우리가 직접 푼건 어떻게 한 거야? 나에다가 다가 아닌 사건을 구했지. 요거를 어디에서 뺐어? 어디에서 빼야지 이게 나와요? 나에서 빼야지.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된 거다. 이거 우리 그 조건부 확률 보면 많이 하는 거예요. PA 기억나요? PA라고 하는 것은 P의 A 곱 B라고 하는 것과 P의 A 곱 B의 여사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을 때이 A를 구성하는 건 A와 B의 겹치는 부분과 A와 B가 아닌 거에 겹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서도 똑같잖아. N, A라고 하는 것은 N의 A 곱 B 더하기 N의 A 곱 B의 여사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쓴게이 원리에서 쓴 거라고요. 경우의 수로만 지금 바꿔주면 돼. 알겠지?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요. 7번도. 그래서 확실히 평가원은 다르다. 평가원의 출제 포인트들은 다르고요. 정말 깊이 있게 개념을 이해한 친구들만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돼요. 자, 8번입니다. 뭐 비교적 문제가 좀 짧아서 쉬워 보이기는 하죠. 실제로도 어렵진 않아요. 요것도 이제 두 문제, 두 가지 풀이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 A, B, C, D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앞에 게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답률은 비슷해. 볼까? 84고요. 이게 이제 29거든요. 아니, 83.4. 이건 뭘 의미할까요? 좀 불편한 진실.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서답형까지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서답형을 포기한 친구들. 어차피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과 이런 걸 따졌을 때 포기하고 나머지를 확실하게 맞추겠다. 두 번째, 그냥 포기하는 거지. 단답형이니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공통 부분에서 내가 4점짜리를 맞추는 그 에너지와 그 아이디어의 발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 확률과 통계의 4점짜리를 도전해서 맞출 확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현저히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 과목부터 먼저 풀면서 풀만한 것들 다 해보고 다시 도전할 때에도 선택 과목 꼭 한번 풀어보세요. 공통 과목을 그렇다고 내가 잘 맞추면 좋겠지만 그건 또 보장돼 있지 않잖아. 그지? 자, 요것도 이제 4점짜리예요. 보자. A, C, D구요. B, C, D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2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A와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순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어 있다. C, D. 해요?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얘를 그냥 한 쌍이라고 보자. 한 쌍. 됐어? 그 중에 이제 얘들이 특별히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B는 그냥 하나의 문자잖아요. 이 동그라미 한 자리. C하고 D.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문자 몇개 중에서, 아니 숫자 몇개 중에? 여섯 개 중에 중복으로 연계 몇 개를 뽑아? 세개 뽑으면 끝나. 그치? 그러면 8 컨비네이션 3이고요. 8, 7, 6, 3, 2, 1이니까 7, 8에 56까지가 되겠다. 자,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거든요. 크기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럴 수 있거든. A와 B와 C와 D.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이렇게 쓴 건데, 이 문제를 풀때 이걸 케이스를 1, 2, 3, 4, 5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 방법도 좀 알아주면 좋겠어. A에다가요. B가, 그러니까 A에다 어떤 작업을 하면 내가 B도 될 수도 있을까? 라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돼요. A 더하기 1이라고 쓰고, B, C, D.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는요,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그럼 잘 봐. 얘를 네 개의 문자로 인식해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A라고 하는 거는 얼마부터예요? 6 이하의 자연수니까 원래 1부터 다 가능한 거라고요. 근데 실제 넣는 거는 요 숫자는 얼마부터 들어가? 2부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 3, 4, 5, 6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 몇 개를 뽑는 거다? 4개를 뽑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얘는 5H 4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8 컨비네이션 4가 될 거니까 4, 3, 2, 1 8, 7, 6, 5가 될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70까지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70까지만 끝이냐? 아니죠. A 더하기 1에다가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B, A, C, D. 그죠? 크기가 이제 이렇게 D 바뀐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게 B 플러스 1에다가 A에다가 C에다가 D 이렇게 될 거니까 구조는 완벽하게 위에 것과 똑같아.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랑 다 더해주면 되겠지? 140 더하기 요거 몇 개? 56까지. 정답은 196까지가 되겠다. 할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요런 아이디어, 요렇게 해서 원래 크기가 이렇게 뭐랄까? 딱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 이걸 등으로 바꿔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풀이 과정이 되게 진짜 획기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니라면 요 A에 대한 걸 가능성을 다 넣어야 돼요. 1일 때, 그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는 안 돼. 6이면 6보다 큰게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요걸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가정하냐? A와 B와 C와 D의 크기대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서로 다른 몇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여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해? 네 개를 선택하는 거지. 이해됐어? 저렇게 되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은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크기가 또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어? B, A, C, D인 경우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풀이와 오른쪽에 있는 풀이가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풀이하겠지만.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자연수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아.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9, 10에, 아이고, 4거든요? 그러면 4, 3, 2, 1, 9, 8, 7, 6이야. 약분, 약분. 이렇게 되게 되면 14에다가 9가 될 거니까 36, 126이에요. 126. 됐지? 요것도 126이면 당연히 얘도 126이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한 거냐? A라는 사건이 있고요. B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거 중복 조합으로 푸는 게 너무나 심플해지잖아. 근데 문제가 생겨. NA와 NB를 더하면 안 된다고요, 단순하게. 왜? 내가 원하는 건 A 합 B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뭐야? NA 곱 B예요. 그게 뭔데? A와 B와 같은 거죠. 에? 이거 문제는 대문자로 썼어, 갑자기 또. 요거 A. 아이고, 다시, 다시. A와 B가 같고, C, D. 이렇게 되는 거다. 왜 그래요? 아니, 이거는 여기도 들어가서 포함됐었고, 여기도 들어가서 포함됐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주는 거야, 거꾸로. 그럼 요거는 아까 전에 한거 그대로야. 요거 한 문자죠? 세개 뽑는 거야. 어떻게? 여섯 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세개 뽑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개수가 나왔잖아. 50? 6가지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한번 구해볼까? 200, 50, 2에서 빼기. 요거 두개 더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50, 6을 빼. 그러면 요거 얼마? 6일 거고요. 9가 될 거고 1이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196가지가 나오겠다. 됐나요? 선생님 비슷한데요? 비슷하지? 근데 선생님이 두 개나 설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요첫 번째에 대한 건 당연히 여기에 있는 등호가 없는 거라고 해서 케이스 분류에서 풀 필요가 없다. 대부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야. 실제 여러 가지 문제집 프리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A는 1일 때, A는 2일 때, A는 5일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데? 1일 때는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2, 3, 4, 5, 6, 5, 6 중에서 몇개 선택? 세개 선택. 얘는 2보다는 커야 되니까 3, 4, 5, 6 중에서 세개 선택. 이렇게. 근데 그것보다 어때? 그냥 a 더하기 1이라고 바꿔버리면 a보다 b가 크다는 건 확실한데 여기다 1을 더하면 같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써 넣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능한 a 더하기 1의 숫자만 정확하게 골라내주기만 하면 아주 아주 심플하게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걸 내가 가정을 해가지고 A와 B에 대한 크기에 따라 중복조합을 기본적으로 이용하되, 그 안에서 중복이 되는 A와 B가 같은 경우들을 빼는 방법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8번까지 풀어봤고요. 도전 문제들은 진짜 한 문항 한 문항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진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풀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대부분의 해설 강의는 이렇게 못 해요.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출의 미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긴 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꾸준한 걸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꾸준히 천천히라도 좀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질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재 자체가 굉장히 난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56번이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질수함수와 로그함수도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질수함수, 로그함수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직선 Y는 N이야. 뭐죠?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가 Y는 2의 X제곱과 Y는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AN,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A1, B1, A2, B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3, B3까지는 BN이 AN보다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4, A4 이렇게 위로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AN과 BN의 길이가 선분 AN, BN의 길이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모습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하게 얘네들이 교점이 어디 즈음에 있는지를 문제 자체에서 알려주고 있죠. 즉, N이 1과 2와 3일 때는 BN이 AN보다 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때는요. BN의 X좌표에서 AN의 X좌표를 빼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N이 4보다 클 때는요. AN의 X좌표에서 BN의 X좌표를 빼주면 AN, BN의 길이가 나오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루한 기준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이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히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몰라. 그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요? N이 1일 때부터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N이 1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y는 1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죠? 자, y는 1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낼 수 있냐면 2의 x제곱이야. 그렇죠? 그럼 봐. 2의 x제곱이 1이 되고 싶어. 따라서 x는 얼마였다? 0이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이 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하면 2의 x제곱이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로그에 2의 10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0보다는 로그 2의 10이 더 클 거고 따라서 우리는 A1, B1의 길이는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준 로그에 2의 10이 되네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얘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 이거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2보다는요 로그에 2의 10이 크고요. 5보다는 작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로그 2의 10을 잘 생각을 해보면 2의 거듭제곱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그에 2의 10입니다. 그러면 로그에 2의 3제곱인 8보다는 크죠. 그리고 로그에 2의 4제곱인 16보다는 작은 거야. 그래서 얘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2와 5 사이에 있구나. 그래서 얘는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찾아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2일 때, 3일 때 해보고 아, 4부터는 바뀌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N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는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아. BN이 AN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요. 두 번째는요.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N이 BN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아.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AN과 BN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X좌표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어딘가에 Y는 N이 있다라고 놓고 이 X좌표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 2의 N제곱이, 2의 X제곱이 얼마가 된다라고 주면 돼? 2의 X제곱이 N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뭐가 됩니까? 로그의 2의 N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모습에서는 X좌표가 로그의 2의 N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로그의 2의 N이 여기에 있고, Y좌표가 N인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또 N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 아까 해봐서 알겠지만 2의 x제곱분의 1이야. 그럼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하고 여기에 n이 있으니 n으로 나눠버리면 2의 x제곱은 n분의 10이에요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x는 로그의 2의 n분의 10이 되네요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i거나 여기에 있는 i일 때 우리가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의 2의 n분의 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자, 로그의 2의 n분의 10, n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구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땐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즉, 얘가 더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로그의 2의 n분의 10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야? 로그의 2의 n을 빼주면 AN, BN이 될 것이고, 얘가 얼마보다 크고, 2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N의 값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로그2, 로그2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빼기는 진수들끼리의 나눗셈, 즉, N제곱분의 10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2가 있기 때문에 로그의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을 것 같고, 5는요, 로그의 2의 5제곱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밑이 로그 2로 다 같아졌고, 2의 제곱은 4야. 그리고 n제곱분의 10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32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n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계산해 보면, n제곱은 4분의 10. 즉, 얼마보다 2분의 5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n제곱 곱하고 32 나눠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212, 262, 250.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 봅시다. n이 1일 때 가능해요. 그죠? n이 2면 2의 제곱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n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 잠시만요. 얘가 16분의 5 맞죠?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가능하고, 1일 때 가능하고, 아, 2분의 5야. 이게 3보다 작지. n이 2일 때는 안 되네. 그래서 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n의 값은 얼마 하나밖에 없다, 1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n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누가 더 커? 로그 2의 n이 로그 2의 n분의 10보다 큽니다. 따라서 an, bn의 길이는 우리가 로그의 2의 n에서 로그의 2의 n분의 10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 값이 얼마보다 크고, 2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죠.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로그2 같기 때문에 로그에 2가 되고, 이번에는 n에서 n분의 10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n제곱이 돼. 그러면 2는요, 로그에 2의 제곱이었죠. 그리고 로그에 2의 5제곱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얼마입니까? 4가 되고 얘가 얼마였어요? 32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4보다는 10분의 n제곱이 크고 그리고 32보다는 작아야 돼. 얘네들 계산하면 40입니다. n제곱이고요. 여기는 32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 40보다 크대? 그러면 얼마부터 가능해? 7의 제곱부터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때 n의 값은 우선은 7, 8 이렇게 쭉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5를 제곱하면 225죠. 16을 제곱해도 가능하고 17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은 7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개수 어떻게 세기로 했어? 17에서 7을 빼서 더하기 1을 하면 써볼까? 17에서 7을 빼서 더하기 1을 하면 11개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아까 n이 얼마도 있었어? 1이 하나 더 있었죠. 따라서 여기다 답 쓸까요? 정답은 12개가 되는구나. 정답은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개수 셀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x의 그 좌표를 찾아내는 게 로그가 나온다고 해서 막 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해보시고요. 문제를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n이 1일 때, 2일 때 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낯설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도 2, 얘도 2야. 그리고 여기도 2가 있어. 밑이 다 2잖아. 그러면 8의 x제곱도 밑을 2로 고치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1번 생각. 두 번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 이걸 치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건둘다 양수이거나 둘다 음수임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잘 활용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이 있습니다. 자, 8이라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8의 x제곱은 2의 3제곱의 x제곱이라 2의 3x제곱이죠. 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이 만약에 0보다 커. 앞에 게 0보다 크면 뒤에 있는 2의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이 0보다 작으면, 여기다 and라고 쓸게요. 2의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도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거 그냥 지수 계산하는 거잖아. 지수 부등식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게요. 2의 x제곱이야. 그럼 2의 m제곱을 반대로 보내면 이렇게 생겨지게 되고, 동시에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 있어요. 2의 m제곱을 반대로 보내면 2의 m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잖아. 그럼 밑이 1보다 큰 지수에 대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내려와서 x가 m보다 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얘도 그대로 마이너스 3x, 얘도 그대로 m이 나와. 그럼 마이너스 3x가 m보다 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봐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수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서 자연수 m에 대하여라고 한 거야. 자, x가 자연수 m보다 커야 돼. 그럼 당연히 양수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마이너스 3x가 m보다 크대. x가 지금 m보다 컸어. 그러면 마이너스 3x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m보다는 크대. m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3m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잖아. 왜? m이 자연수니까?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1번은 처음부터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요소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만 해결해 보면 돼요. 2번을 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제곱이었잖아.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우리 바로 이렇게 씁시다. 2의 m제곱으로. 그리고 2의 마이너스 3x제곱이 2의 m제곱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x는 m보다 작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m보다 작은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음을 알수 있죠. 둘다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m보다는 x가 크고요. m보다는 작아요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걸 한번 보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m이라 할 때, 10보다는 fm이 크고 20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모든 m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헷갈리면 한번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m이 1이라고 해봐. m이 1이다. 왜안 나오지? 자, m이 1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x가 크고 1보다는 작은 거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는 거야. 그쵸?

만약에 m이 2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x가 크고 2보다 작으니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는 0과 1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m의 값이 커지면 점점 정수가 늘어날 텐데 그 정수의 개수가 뭐보다는 커? 10개보다는 크고 20개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10개보다 커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 몇 개부터? 11개부터 몇 개까지 가능해야 돼? 19개까지 가능해야 된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네들 중에 우리가 정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지금 m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x에는 반드시 누가 가능해? m-1은 가능해. 그러면 m-1부터 해가지고서는 쭈루룩 내려가서 10개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면 11개부터 가능해야 되니, 자, m-1이 있어. m-2가 있어. m-3이 있어.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11개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아하! 여기에 x가 m-11부터 m-10 해가지고 m-1까지 있으면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구나? 11개가 되는구나. 즉, 10개보다 커지는구나. 그러려면 마이너스 3분의 m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게 되지. 마이너스 3분의 m이 m-11보다는 두모 없으니까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m-11 다음에 누가 있어요? m-12가 있는데 m-12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정수의 개수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12개가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얘랑 얘랑 같으면 이제 12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아, 그것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런 모습을 가지고 뭐를 찾아내는 거야?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 마이너스 3분의 m이 적어도 m-11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m-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딱 여기서 만족하는 애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11개가 생기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11개가 되게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m-12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m이 커야 돼. 그리고 m-1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m의 값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3분의 4m이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m은요, 12 곱하기 4분의 3이 되면서 얘네들 약분하면 m은 얼마보다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반대로 보내면 11보다는 3분의 4m이 큰 거죠. 그러면 m이라는 값은 얼마보다는 4분의 33보다는 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 알아낸 거야. 그렇게 되면 딱 fm이 11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분의 33보다는 m이 크고요. 9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fm이 얼마가 되었어요? 11이 되었어요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9까지 가능해야 돼. 그러면 19가 되게 하는 이제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보다 작은 정수가 m-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쭉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나는 몇 개까지 가능해야 되냐면 19개까지 가능해야 되니 얘는 여기에 마지막에 m-19가 있을 거야. 그리고 m-20이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그대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 계산을 해서 m의 값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m-20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3분의 m이. 그리고 m-19보다는 작으면 우리는 fm이 얼마가 돼? 19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3분의 4m이 2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m은요, 20 곱하기 4분의 3이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m이 1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m이 15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19보다는 3분의 4m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4분의 3으로 4분의 3을 양변에 곱하면 m은 얼마가 된다? 4분의 57보다는 크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 그러면 이때 fm이 얼마가 된 거죠? 19가 된 거야. 이 사이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m의 값의 범위를 이제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57이니까 m은 4분의 57보다는 커야 되고요.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4분의 33보다는 커야 되겠죠? 좀 4분의 33보다는 커야 되고요. 얼마보다는 1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 그러면 얘는 얼마부터 시작해? 9부터 10 해서 얼마까지가 가능하다? 15까지가 가능한데, 이때 모든 m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그래서 9부터 15까지가 모두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보자. 15-9 더하기 1개만큼 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7개가 있게 되고,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까? 7개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다 써볼게. 11, 12, 13, 14, 15야. 홀수개만큼 있을 때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얘랑 더한 값이랑 얘랑 더한 값이랑 얘랑 더한 값이랑 다 2로 나누면 얼마랑 같아? 12랑 같죠. 그래서 12가 모두 몇개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7개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7을 하면 모두 정답은 84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수의 개수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면 굉장히 황당할 수가 있거든. 하지만 한쪽에 m이 없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는 내가 찾아낼 수 있어. 거기서부터 11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19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57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로그 함수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y는 k입니다. 상수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하고, 이 절대값이 있는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y는 2k가 만나는 두 점을 cd라고 했는데, 직선 y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면 어떠한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냐면, 선분 EA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사각형 ABDC의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모습들을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선생님이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가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적어 놓고 가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로그 함수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접어 올린 거야. 즉,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거야.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점이 뭔지 아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요. 이 점은 Y값이 1일 겁니다. Y값이 0일 때야. 그러니까 진수가 1일 때죠? 자, 그래서 우리 볼게요. 로그에 2에 X-1이 0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진수인 x-1이 1이 되고 싶어.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야? 여기가 2일 때예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적어놓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로그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로그에 2에 x-1을 그대로 따라간 거야. 그런데요, 2보다 작을 때는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켰잖아. 지금부터 잘 보세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켰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로그 함수에 몽땅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Y는 마이너스의 로그에 2에 X-1 이렇게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이 미치 지수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도 쓸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1 제곱, 즉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활용할지를 모르니 다 적어놓고 시작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대요. 그럼 거기가 어딘지를 봅시다. 여기 봤더니만 이 a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A의 X좌표를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 B의 X좌표는 두 배만큼이잖아. 요렇게 여러분이 우선은 기준을 잡아줄 것 같아. 그런데 Y좌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 K. 그럼 A의 X좌표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면 Y좌표는 K니까 요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두 배니까 B의 X좌표는 2알파가 되고 얘는 K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선은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봐봐. 그랬을 때

얘 둘은 각각 얘는 초록색 위에, 얘는 보라색 위에 있으니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러면 보라색에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고, Y 대신에 K를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로그의 2에 알파 마이너스 1이 K가 된 거야. 여기 위에도 2알파 콤마 K가 있으니 로그의 2에 2알파 마이너스 1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알수 있어요. 2 로그의 2의 절대값 x로 써도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자, 얘는 진수 조건이 절대값 x의 제곱이잖아.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그랬지. 여기. 살짝. 보여요? 그죠? 근데 x제곱이야. 그럼 걔가 0보다 크면 돼. 얘는 뭐랑 같아?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랑 같죠? 얘도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랑 같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붙여놓으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데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의 제곱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할 수 있냐면, 로그의 2의 절대값 x의 제곱이잖아? 얘도요. 절대값 x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쓸수 있게 되냐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진수에 x제곱이라는 아이가 나왔잖아요? 자주 등장해요. x제곱이라는 아이가 있을 때 x의 값이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으면 걔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없어. 대신에 어떻게는 쓸수 있을까요? 어떻게는 쓸수 있어? 로그의 2의 절대값의 x제곱으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2가 앞으로 나가서 2 로그 2의 x의 절대값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더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59번이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몽땅의 제곱이 진수에 들어있음을 볼수 있어요. 몽땅의 제곱이 진수에 들어있다라는 말에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진수 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 빼기 6의 절대값 빼기 4의 제곱이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진수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잖아, 진수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x 빼기 6의 절대값 빼기 4가 뭐가 아닌, 0이 아닌 모든 실수일 때만 이 로그가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x 빼기 6의 절대값이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6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x가 뭐가 아닌 거야? 6이 넘어가면 10이 아닌 거야. 그리고 x 빼기 6이 마이너스 4라서 x는 뭐도 아니어야 돼? 2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모든 실수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죠. x의 값의 범위의 후보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여기도 진수가 있어.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x는 뭐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고 시작해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고 시작해야 되고, 세 번째, 제곱이 있을 때 2를 앞으로 마음대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2를 앞으로 보내고 싶을 때에는 얘를 어떻게 고치자? 절대값으로 고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의 2의 절대값에 그 안에 또다시 x 빼기 6의 절대값 빼기 4가 있고, 얘의 제곱으로 고쳐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얘는 2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1의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별거 없어. 2가 이제 앞으로 나가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되면 2 로그의 2의 절대값에 x 빼기 6의 절대값 빼기 4가 될 거고, 얘는 2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1의 두배된 거야. 2는 이제 양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죠. 이제 우리는 무슨 계산으로 넘어가는 거냐면, 로그 계산으로 넘어가면 충분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먼저 로그로 바꿔볼게요. 자, 밑이 2야. 그러면 로그 2의 2니까 얘는 2분의 x 이렇게 쓸수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밑이 2인 로그인데 2는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진수 조건. x 빼기 6의 절대값 빼기 4의 몽땅의 절대값이 2분의 x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절대값을 하나하나 없애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절대값을

절대값 입장에서 바라보면 2분의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도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x보다는 커. 누가? x 빼기 6의 절대값 빼기 4가. 그리고 2분의 x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변에 4를 더하면 4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겠죠? 자, x 빼기 6의 절대값이 되겠지? 4 더하기 2분의 x.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 고민해 봅시다. 자, 절대값이 한번더 남아있는 상황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면 돼요. 절대값 안에 누가 있는 상황이냐면 x 빼기 6이 있는 상황이야. 얘가 0보다 작아. 즉, x가 6보다 작으면 얘가 앞에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근데 우리 처음부터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고 x가 6보다 작을 때는요, 이 앞에 뭐가 붙어서 나온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분의 x 보다는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빼기 빼기 6이죠. 그리고 4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어서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해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일로 가면 2분의 x입니다. 4가 넘어가면 2죠. 따라서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하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2분의 3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3분의 2를 곱해버리면 3분의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예요. 뭐 얼마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끄트머리에 보이네. x가 뭐가 아니래요? 2는 아니래. 아니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는 x의 값은 3과 4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x가 6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해봤으니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 6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x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 있는 절대값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분의 x고요. 얘가 x 빼기 6이고 4 플러스 2분의 x가 되어서 우리가 아까처럼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바꾸면 10이고 2분의 3x예요. 따라서 x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3분의 20보다는 x가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얘가 넘어오면 2분의 x죠. 10입니다. x는 2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x의 값은 어떻게 되죠? 7, 8, 9, 10, 11 해가지고 얼마까지가 가능해? 20까지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아까 x가 2가 아닌 거가 하나 있었잖아. 근데 그 전에 x는 뭐도 아니었어. 10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다시 갈게요. 10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7부터 20까지는 원래 자연수가 몇 개가 있어? 20 빼기 7 더하기 1개가 있었잖아. 근데 10을 제외해서 하나를 더 빼주는 거야, 다시. 그럼 얘는 몇 개가 나온다? 13개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아까 몇개 있었어? 2개 있었지. 따라서 정답은 15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로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진수 조건에 대한 얘기는 고난도 문항에서 딱 틀리라고 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 요 진수 조건 선생님 써드린 거, 요거는 진짜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59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6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에 대해서. y는 2의 x제곱이 두 직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 또두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D라고 했을 때, 자, FN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사각형 ACDB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G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각형 ABFE라고 되어 있을 때, GM분의 FN의 값이 7분의 3보다 작게 되는 N의 최솟값 구하는 문제예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림으로 가서 볼게요. 자, X는 N, X는 EN이 주어져 있어. 그럼 A의 X좌표가 N이라는 거야. 그럼 Y 좌표는 2의 n제곱이라는 거죠. B의 x좌표는 2n이라는 거야. Y 좌표는 2의 2n제곱이야. 끝.
그러면 우리가 지금 9

될 것들을 바라볼게요. FA는 ACDB야. ACDB 여기 있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또 ABFE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여기는 이미 끝났어. 여기 길이 알고, 여기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E와 F와 B에 대한 모습을 이제 살펴볼 거야. 이 길이 알죠? 얼마예요? N. 이 길이 알죠? 2N.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거 빼준 거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2N에서 2의 N제곱을 빼주면 높이가 되는 거야. 얘는 얼마입니까? 2N에서 N을 뺐으니 얘는 N이 되는 거죠. 얘는 얼마입니까? 2의 N제곱이야. 얘는 얼마죠? 2의 2n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얘는요, 0에서부터 n까지니까 n이겠지. 얘는요, 0에서부터 2n까지니까 2n. 다 찾아낸 거야. 선생님이 그냥 바로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자가 fn인데 얘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사실 2분의 1 써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야 되지. 윗변, 아랫변. 2의 2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고요. 높이는 얼마입니까? n입니다. gn 바로 갈게요. gn은 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윗변의 길이 n, 아랫변 윗변이니까 n 플러스 2n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높이는 2의 2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야. 얘가 얼마보다 7분의 3보다 작게 되는 n의 값의 범위를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2분의 1 사라져. 그죠? 이거 얼마게요? 3n입니다. 3n이다 보니까 n도 사라져요. 그럼 이제 얘네들만 잘 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수 계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작은 애로 묶어내기라 그랬어. 그럼 얘는 2의 n제곱으로 묶어봐. 그러면 2의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우선 3이 하나 있었고요. 얘도, 아,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얘가 7분의 3보다 작으면 돼. 어라? 2의 n제곱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얘랑 얘랑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 7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7. 이렇게 쓰고요. 3, 3은 9 곱하기 2의 n제곱.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3 하면 마이너스 9. 한쪽으로 넘기면 2 곱하기 2의 n제곱. 한쪽으로 넘기면 16. 이렇게 되게 되는 거야. 다 2의 거듭제곱입니다. 16은요, 2의 4제곱입니다. 얘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라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4보다는 n 플러스 1이 커야 되니 n은 3보다는 크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 3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4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지수를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봐야 되는데, 항상 우선 약분할 수 있는 거다 약분했고요. 지수에서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지수의 값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약분이 편하게 되거든. 그러다 보니 계산을 할때 항상 지수가 더 작은 애, 2의 2n제곱이고 2의 n제곱이면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얘도 2의 2n제곱이 있고 2의 n제곱이 있으니까 2의 n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또다시 약분이 되면서 계산이 굉장히 수월하게 된다라는 걸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수로고 하는데 사다리꼴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요렇게도 계산하고 저렇게도 계산하고 해서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나올 때마다 좀잘 익히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6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봤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61번이랑 62번을 남겨놓았는데요. 61번 문제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그래프 그려가면서 힌트는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주어진 어떤 중요한 점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오시고요. 62번 문제는 자연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연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잘 모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하나 해보자. 그러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면서 규칙성을 발견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1등급 넘어서는 상위 1% 문제까지 남겨놨고요. 그거 한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삼각함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잔소리처럼 많이 얘기하죠.

하지만 먼저 문제 풀어보고 강의로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지만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규요. 자, 1등급 도전 문제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풀이 과정도 길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귀찮기도 하고 너무 막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난이도가 내신에 출제된다면 아마도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이 난이도보다는 쉬운 시간이 조금 덜 걸리는 걸로 한 두 문항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들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스스로 풀 때에도 오래 걸리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50분 동안 한 23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로 막 시간을 거의 다 쓸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좀 쉬운 문항들이나 좀 풀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빨리 최대한 풀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접근해서 푼다면 이 내용들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자신감을 다시 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었던 기출문제들 보시면 자신감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넣은 퀴즈들이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난이도 낮은 문제들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언어학과입니다. 생각의 질서를 해독하는 분석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죠?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학적인 개념 하나 설명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내가 문제는 풀 수 있고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 느낌은 아는데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러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결국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어떤 질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복습은 백지에다가 정말 깨끗한 백지에 아무것도 힌트 없는 상태로 풀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근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언어학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 있는 그 언어들을 분석하는 과목이 있다고 해요. 그럼 그 과목에도 보면 뭔가 나라별로 비슷한 언어들의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규칙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 그 나라의 언어가 이제 또 종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경우의 수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또 이런 언어학과에도 사용이 되는구나. 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2번까지 했고요. 43번부터 들어가 보죠. 좀 비교적 문제가 좀 간단해 보이죠? 그죠? 근데도 이제 일반적인 중복조합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 해볼게요. X, Y, Z, E, W는 O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중복조합의 기본 형태.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은 중복조합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거부터 할까요? 이것도 은근히 좀 시간 걸릴 거니까. W의 개수가 큰 것대로 케이스 분류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W가 0인 것부터 나눕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그럼 얘는 뭐야? 3H5가 될 거고요. 자, W가 1인 경우 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가 넘어갈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얘는 3H3이 될 겁니다. 자, W는 2가 될 거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자, 4가 넘어가. 1이야. 3H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할까요? 별거 아니니까 해 놓자. 7 컴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얘는 21가지고요. 얘는 OC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가 될 거고요. 얘는 3 컴비네이션 1이니까 3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얘는 표본 공간에 대한 거다. 단순한 중복조합,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한 거였죠. 자, 이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데 XYZ는 0일 확률을 구하여라. 곱하기의 결과값이 0이 나오는 문제들은 꽤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에 게 0이 된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는이거든요. 그래서 x가 0이 되거나 y가 0이 되거나 z가 0이 되는 경우에 대한 거다.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푼다면 이런 거죠. 하나가 0이 됐을 때, 두 개가 0이 됐을 때, 세 개가 0이 됐을 때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야겠지만, 그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얘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반대, X는 0이 아니야. 또 뭐예요? Y도 0이 아니야. 또, 얘도 뭐예요? Z도 0이 아니야.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XYZ는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자. X도 0이면 안 돼. 거기에 Y도 0이면 안 돼. Z도 0이면 안 돼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좀더 심플해졌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요 안에서 케이스 분류하시면 돼요. 해보자. 자, W가 0인 순간으로 가봅니다. 그럼 얘는 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올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예요. 근데 여기서 원래는 음화정이었지만 0이 아니라 자연수의 해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얼마로 바뀌는 거야? 2로 바뀐 거죠. 요 정도는 이제 암산으로 할수 있겠지? X는 X 프라임 더하기 1, Y는 Y 프라임 더하기 1, Z는 Z 프라임 더하기 1이다. 넘어가니까 2가 될 거고요. 얘는 3H 2가 될 겁니다. 그다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3에 대한 거 보죠. 얘는 뭐야? 얘는 자연수의 해로 바꿀 필요도 없어. 왜? 어차피 1 이상이기 때문에 1 이상이면서 합해서 3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111밖에 없지. X는 1, Y는 1, Z는 1. 따라서 얘는 한 가지의 경우가 되겠구나. 자, 얘는요. 얘는 뭐할 필요도 없지. XYZ 합해서 1인데 저게 0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게? 그지? 따라서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겠다. 4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요. 얼마입니까? 6인가요? 그럼 6과 1을 더해요. 7. 자,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야. 어디에서 빼줘야 돼? 저기에서 빼줘야 되겠지? 이거 계산.

해보자. 31에다가 3을 더하니까 34가 되겠네요. 34에서 7을 뺍니다. 그럼 얘는 얼마예요? 27이 될 거예요. 요 27가지가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야. 그쵸? 그러니 실제 확률은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고, 부모는 표본공간 34가지가 와야 되겠죠? 얘하고 얘는 더 이상 약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4분의 27. 6건으로 푸는 문제예요, 이거. 6건으로 안 풀면 막 하나는 0이고, 하나, 두 개는 0이고, 세 개는 0이고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건 언제 다 해. 그쵸? 이런 형태의 특징을 좀 봐두시라고요. 그러면 비슷한 문구가 나오거나, 비슷한 식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유형학습을 한다는 건 그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쉽게 떠올리기 위함이지, 유형 자체를 내가 기억해서 비슷한 유형 나오면 외워서 풀어야겠다가 아니에요. 수학 외워서 푸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 어떤 선지를 보고 그 선지하고 똑같은 것들을 암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서 풀죠. 수학은 그 정도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내가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게 의미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확장되는 어떤 풀이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비슷한 문구가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43번이었고요. 44번. 자, 이것도 이제 또는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사건으로 접근하려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이해는 합니다. 여사건으로 접근하려고 한 이유도 알겠는데, 얘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요 밑에 것만 먼저 보면 곱했을 때 0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도 0보다 작, 아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크단 얘기야. 얘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여사건을 해가지고 요것도 바뀌겠지만 이게 먼저 바뀌게 되면 얘는 등호가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 여사건을 풀게 되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저는 앞에 있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사건을 저는 B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는이라는 건 A 합 B에 대한 경우의 수, 물론 확률 구하는 거지만 경우의 수가 중요하니까 얘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결국 NA에 N, B 빼기 N, A 곱 B를 구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이유. 뒤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요. 얘가 어려워요. 이 곱사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생각하기가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접근을 했겠지만 막상 풀다 보니까, 아, 이거 맞나? 이랬을 거예요, 아마. 자, 차근차근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거 간단하게 읽어보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이래요. 자, 이거 보고선 혹시나 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빼줘야 되나? 치역의 원소의 경우에 따라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에 대한 걸로 내가 구분을 해서 뭘 해야 되나? 아니, 그거 이전에, 보자. 얘에 대한 거는요, 지금 여기에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다는 건 같은 게 없단 얘기예요. 무조건 같은 게 최소 하나 이상은, 그러니까 그 같은 게한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얘 같지 않단 얘기고, 얘도 같지 않단 얘기예요. 그 말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몇개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 두개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그냥 표현한 것뿐이야. 이걸 내가 케이스 분류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 알겠니? 좋아요. 첫 번째. 사건 A에 대한 걸로 먼저 접근을 해봅니다. F1-. 그리고 F의 2-, F의 3. 얘가 0보다 작은 것. 요거. 해결을 해볼게요. 자, 부등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를. 요거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다. 얘, 마이너스면 얘 뭐다? 플러스다. 자, 마이너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 위에 거부터. F1이 뭐야? F2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얘는 F의 2가 F의 3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요거 지금 푼 겁니다, 그냥. 빨간색. F1이 F2보다 작단 얘기고요. 두 번째는 F의 2가 F의 3보다 크단 얘기입니다.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구체화를 하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2라고 하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요약을 해보면 F1보다도 작고, F3보다도 작은 상태예요. 그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F의 2라고 하는 것을,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거야. 얼마가 나올 수 있겠다? 1이 될수 있겠다. 또 뭐가 될수 있겠다? 2가 될수 있겠다. 3이 될수 있겠다. 4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F2보다 큰게 존재한다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다른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하나는 존재한다고. 맞아? 그래서 3까지만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때, F3에 대한 것과, 그 다음, F의 1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게 와도 괜찮아요. F3은 몇 가지가 있겠어? 2, 3, 4 중에 하나면 되겠죠? 얘세 가지입니다. 좀 띄워서 할까요? 요거, 세 가지. 자, F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 자, 얘는 F의 3. 몇 가지예요? 3, 4. 두 가지. F의 1. 두 가지. 괜찮지? 그 다음 얘는요? 당연히 한 가지죠, 뭐.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F2가 1, 2, 3에 대하여 나는 요거에 대한 결정을 했구나. 요게 첫 번째에 대한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묶어두고. 두 번째, 빨간색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F2가 다 어떻다는 거야?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F2가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니? 2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해보자. 얘는 F의 1. 그리고 F의 3. 뭐, 경우의 수 어차피 똑같은 거 느낌 오죠? 그러니까 한 번에 쓸게요, 그냥. 얘는 각각 몇 가지씩 되겠어. F1, F3이 F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가지밖에 없겠다.

한 가지, 한 가지. 곱하기로 연결할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얘는 요거 똑같이 갈 거고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중에 하나, 1, 2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4보다 작으니까 1, 2, 3, 1, 2, 3 중에 와야 되겠다. 그게 얘는 3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요게 빨간색. 아, 이걸 뭐 여러 번 해야 됩니까? 여러 번 해야죠. 어?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경우의 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뭐 크다 작다 이것보다는 경우의 수가 중요하니까. 지금 F1, F2, F3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밑에 걸 보니까 F2, F3, F4에 대한 걸로 여기만 숫자가 1, 2, 3을 2, 3, 3, 4로 바꾸기만 하면 똑같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거 하나를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2 하시면 돼요. 괜찮아? 자, 해보자. 요거 하게 되면 9가지예요. 요거 4가지예요. 한 가지거든요. 얘는 14가지. 이 친구. 얘도 14가지. 그러면 요거 두개더 하면 얼마? 28가지예요. 근데 이 28가지가 몇 쌍이 있다고요? 두 쌍이 있다고요. F123과 F234에 대하여. 괜찮니? 요게 NA 더하기 ND. 자, 근데 이거보다 어려운 게 있다니까? 얘라고요, 얘. 얘는 어떻게 뺄까? 자, A 곱 B에 대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A 곱 B에 대한 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자 역할 하는 FE 빼기 F3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얘가 0보다 크더라. 두 번째는 FE와 F3의 차가 0보다 작더라. 자, 그럼 이게 겹쳐지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왼쪽에 살짝 한번 써볼까? F1 빼기 F의 2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양수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줄로 옵니다.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 반대되는 건 F3 빼기 F의 4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맞죠? 자, 얘를 좀더 뒤에다 갈게요. 이 친구를 FE 빼기 F의 3. 얘가 0보다 작다. 일단 이거부터 할 거야. 차근차근히. 이 친구는 얘들의 크기를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F2가 어떤 거야? F3보다는 크단 얘기야. 그 얘는 F2가 F1보다는 또 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관계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F3은 F4보다 작단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 F3이라고 하는 게 F4보다 작다. 그러니까 F4라고 하는 게 이쪽에 있다. 괜찮니? 아,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것, F1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F2와 F4라고 하는 게 결정날 수도 있겠구나. 이해됐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순서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좀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할 거냐면 일단 F2와 F3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거에 따라 F1과 F4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순서상으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다가 나중에 F1과 F4를 결정을 하는 거야. F2가 될수 있는 것을요, 제가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일단 이 상태에서 되는 것들을 다 찾아보는 거야. F1, F의 4,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의 1은 어때요, 지금? F의 2보다 어때야 된다고 했어? 작아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경우야? 한 가지 경우야. F의 4는 F의 3보다 어때야 된다고 했죠? 커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F의 3이 1이었기 때문에 얘는 2, 3, 4. 세 가지가 되겠구나. 좀 복잡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 얘는 3, 1도 가능하겠죠? 보자. F의 1은 얘하고 연관 지어야 되겠지. 그럼 뭐가 돼? 얘는 3이었잖아. 얘는 두 가지야. 얘가 1이라는 건 얘하고 경우의 수 똑같지 않을까요? 세 가지야. 됐어요? 자, 4에 대한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보다 F1이라고 하는 거는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세 가지로 늘어날 거고, 얘도 여전히 세 가지가 되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바꾼대요. 4, 2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이제 느낌이 오죠? 2보다 어때야 돼요? F3보다 F4가 커야 돼. 그러니까 3, 4, 두 가지야. 자, 4, 3.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대로 3이 될 거고, 얘는 3보다 큰거 얼마? 1이 될 거다. 알겠어? 자, 얘몇 가지? 세 가지. 여섯 가지. 아홉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4,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 2가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두 개가 크기만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3이라고 하는 게 됐다. 그러면 F2라고 하는 게 3이었기 때문에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F4가 될수 있는 거는 2보다는 크기만 하면 되니까 두 가지가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네 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한 걸또 여기 오른쪽에다가 F2-F3이 0보다 작은 걸 해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잘 봐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순서만 바꿔볼게요. 실제로는 F의 2가 F의 3보다 작은 거죠. 근데 제가 위치를 바꿔서 저 왼쪽과 필기를 똑같이 F3이 이쪽에 오고, 그 다음에 F의 2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야. 여기 왼쪽에 오는 게 그냥 3으로만 바뀌었고요. 여기에 있는 게 2로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했을 때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체크해 줄때 요것들 다 더하고 요거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요게 9, 9, 9, 27에 4 더하니까 얼마예요? 31이 될 거고요. 요 31짜리가 요 세트에도 또 나온다. 62가지가 나올 겁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우리 전체에 대한 것도 가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아까 A와 B에 대한 거 만족하는 걸로 경우의 수를 구했는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들만 딱 뭐랄까, 치역으로 선택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가야 돼? 그렇죠. 나머지에 대한 것도 배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2, 그리고 3, 1에 대한 건 저절로 갔어. 왜? 지금 윗줄에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내가 4라고 하는 게 배치되는 건 1, 2, 3, 4 중에 다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4가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이 친구는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14가지였잖아. 그러면 14가지에 곱하기 4까지 처리하면 진짜 얘가 함수의 개수 56에 대한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도 결국은 14개에다가 곱하기 4까지 처리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56가지가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게몇 개예요? 112.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12에서 뭘 빼야 돼? 여기 뒤에 있는 거 아까 62를 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전체 개수가 50개가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이 62개라고 하는 거를 확률로 계산을 또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처리를 해보자. 첫 번째. 치역의 개수가 두개 이상인 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개 중에서 일단 4, 4, 4, 4다갈 수가 있겠지? 4의 4제곱 이렇게 처리를 일단 해주고요. 그럼 몇 개로 가야 되겠어? 여기 있는 거. 16 곱하기 16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36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9가 될 거고요. 6이 될 거고 2가 되겠다. 그럼 256 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아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두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56에서 몇 개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치. 252개로 줄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 252개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구해야 되니까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2라고 하는 거, 여기 아까 전에 두 세트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몇 개가 돼요? 112개였고, 또 반대쪽에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12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112를 해주고, 그럼 얼마야? 224. 224. 실제로는 224에서 61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 세트 구한 게

지금 110인데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것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두 개에 대한 거 224에서 얼마를 빼줘? 62를 빼줍니다. 그러면 얘는 2가 될 거고, 요거 6이 될 거고, 1, 162가지가 나오겠죠. 요건 이제 한 세트일 때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고요. 그럼 162라는 게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전체 경우의 수야. 이거를 뭘로 여기 있는 252개로 나눠줘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얼마? 81이고, 여기 있는 건 126입니다. 또 약분 되나요? 됩니다. 여기 있는 거 3으로 하면 27이고요. 여기 있는 건 42가 될까요? 42. 그래서 또 약분 되나? 또 된다. 얼마예요? 3으로 하니까 9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건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분의 9. 약분이 많이 되죠?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걸 꼽으라 그러면 요겁니다, 요거. 곱 사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A 사건에 대한 건 아까 여기에서도 구했고, 여기에서도 구했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건 별거 아니었어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아까 함수값을 결정짓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것만 4를 곱해주면 그냥 전체가 나오니까 얘한 세트 56, 요한 세트 56에서 112였고, 그게 B의 구조가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112가 나올 거고. 그럼 그두 개에서 아까 했던 거대로 구조 똑같은 것도 두 세트, 그거 빼주면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것, 곱사건에 대한 걸 구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A사건과 B사건에 대한 것들 각각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곱사건에 대한 게, 어려웠다. 자, 45번으로 갑니다. 얘도 좀 신선한 문제인데요. 경우의 수를 직접 나열해 가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올림포스 이 고난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좀 나열을 해서 판단을 해 봐야 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있고요.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7이하의 자연수 n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아, 그러면 얘의 의미를 좀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면 양 옆에 여기 밑에 보시면 양 옆에 그 약수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양 옆에 온다는 건 약수가 나를 빼고 두 개가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나의 기본적인 약수는 예를 들어 내가 3이야. 그럼 나의 약수는 하나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거. 1밖에 없잖아. 그럼 양 옆에 못 옵니다. 그러면 양 옆에 올수 있는 거두 개에 나까지 포함해서 아, 최소 약수가 몇 개여야 되는 거야? 세 개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부터 찾아야 돼. 자, 하나씩 써볼게요. 1. 얘는 1밖에 없어요. 2. 1, 2. 이렇게 쓸게요. 큰 것부터 쓸게요. 그 다음에 3. 3, 1. 자, 4. 느낌이 오죠? 4, 2, 1.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 6. 뭔가 느낌이 오죠? 6, 3, 2, 1. 또, 7. 7, 1. 이렇게밖에 없겠다.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겠구나. 어떤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요? 첫 번째, 4에 대한 것과 뭐에 대한 것? 6에 대한 걸로 하면 되겠지. 두 가지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아. 아예. 양옆에 n의 약수가 적혀 있는 게 올만한 게 얘하고 얘밖에 없다고요.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곱사건이 중요해. 해볼게요. 얘를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B 사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NA를 먼저 구합니다. NA의 의미는 4, 2, 1. 4의 양옆에 약수가 온다. 2, 4, 1이라고 하는 세트가 오거나 아니면 1, 4, 2라고 하는 세트가 와야 됩니다.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 B에 대한 것도 일단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요. MB는 6이 가운데 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3, 6, 2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이거 퍼뮤테이션 써가지고 경우의 수만 먼저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황에 대한 걸 먼저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친구는 3, 6, 1 숫자의 조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1, 2, 3이었으니까 그들 중에 두 개였으니까 3, 2, 3, 1. 그다음 2, 6, 1 이렇게 올수 있겠다. 그리고 얘들끼리 위치.

찌바꿈한 거. 2, 6, 3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6, 3도 가능하고요. 얘는 1, 6, 2도 가능하겠다. 괜찮지? 그래서 얘도 덩어리 묶어야 되고, 얘도 덩어리 묶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럼 표본 공간에 대한 건 당연히 ns가 7팩토리얼 올 거고요.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생각을 해보자. 몇개 남아요? 4개 남죠? 요 4개에 덩어리까지 묶어서 처리하면 되니까요. 5팩토리얼입니다. 거기에 요거 경우에서 몇 개야? 2개. 120 곱하기 2가 될 거니까요. 240까지. 끝. 자, 두 번째 건. 362, 361, 261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남아 있는 게 얘도 여전히 몇 개야? 4개다. 그렇죠? 5팩토리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가지. 얘는 몇 개예요? 720인가요? 이렇게 올 겁니다. 괜찮죠? NA 구하고 NB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요? NA 곱히 여기다 쓸까? 자, 얘를 해석을 해보자.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1, 2, 1, 2. 그러면 반대쪽에도 1, 2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아, 있네. 여기 2가 있고요.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 1이 있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들 중에 어떤 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괜찮니? 자, 한번 해보자. 2, 4, 1이라고 하는 걸로 먼저 고정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도 만족을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3, 6, 2라고 하는 게 여기에 얽혀야 되는데 이때 어쨌든 2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야 돼요. 맞아? 첫 번째. 여기에 쓸 겁니다. 이어서 362 와야 돼. 또 가능한 걸요 블록처럼 맞춰보는 거야. 자, 이 사이를 내가 썼는데 여기에 361이라고 하는 게 붙는다. 가능하죠? 이렇게. 뭐 요거 이렇게 해서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1 붙고 그다음 63.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괜찮지?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2, 4, 1로 했을 때 1이 또 있잖아요, 여기. 뭐야? 1, 6, 2야. 근데 이거 좀 문제가 되거든요? 봐봐. 여기가 1이니까 여기다 붙이려고 했어. 1, 6, 2. 예? 여기 2고, 여기도 2네? 말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랑 합쳐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돼. 왜? 얘도 양옆에 1, 2가 있고요. 얘도 양옆에 1, 2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 안에서만 내가 얘들과 연결을 지으면 되겠구나. 괜찮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 세트로 가볼게요. 1번, 3, 6, 2, 4,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5하고 7. 요거 3개. 팩토리얼 돌리면 되겠죠? 3팩토리얼. 이 안에 있는 거 덩어리 돌리시면 안 돼요. 알겠어?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경우의 수로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 4, 1, 6, 3.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럼 뭐가 남아있죠? 5, 7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팩토리알. 이렇게 처리될 거고요. 얘에 대한 건 이미 끝났잖아. 2, 4, 1과 2, 4, 1에 대한 건 끝났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떤 게 올까요? 반대로 간거 있겠지. 사실 얘는 하나만이긴 한데. 그래도 해보자. 1, 4, 2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러면 1 옆에 붙인다고 한번 해보자. 1 옆에 붙을 수 있는 거 볼게요. 여기. 3, 6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3, 6을 붙여요. 그럼 여기 이렇게 놓을 거고, 남아있는 숫자 뭐예요? 5, 7이 있겠구나. 느낌 와요? 얘몇개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야. 1, 4, 2를 썼습니다. 그러면 2에 옆에 붙을 수 있는 거 뭐가 붙어요? 요거. 2, 6, 3이 있겠지. 요 밑에 거 똑같은 거야. 2, 6, 3.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5, 7.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3팩토리알. 3팩토리알. 이렇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구해보자. 일단 전체적으로는 7팩토리알이 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7팩토리알 분해. 요게 두개 더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그럼 960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얼마가 나와요?

24가 되나요? 24. 따라서 여기 있는 거 24를 뺀다. 얼마 나와? 936이 나와요.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덧셈 정리로 계산했으니까 그걸 위에다가 올리면 나오는 거잖아. 약분을 해보자. 뭘로 약분하는 게 편할까요? 3으로 먼저 하는 게좀더 편하겠다. 그럼 얘는 312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7, 6, 5, 4, 2가 남습니다. 4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7, 8 이렇게 될 거고요. 또 6으로 하자. 6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은 안될것 같죠? 얼마예요, 그러면? 70분의 위에 있는 거 얼마? 13. 그 정답은 70분의 13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게 사실 까다롭긴 해요. 우리가 동시에 만족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일일이 써야 되는 거거든. 사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 뒤에 건안 해도 됩니다. 왜요? 요거 하나 했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잖아. 그냥 얘에서 숫자만 바꾼 거잖아요. 2하고 1하고 1하고 2하고 숫자만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선생님이 그냥 판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쓴 거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에는 그걸 판단해서 그냥 곱하기 2 처리하면 끝난다. 됐습니까? 45번이었고요. 46번으로 갑니다. 자, 1, 2, 3학년 각 학년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의 총 6명의 학생이 있고요. 이 6명의 학생을 모두 일렬로 임의로 세운대요. 자, 그럼 어쨌든 전체에 대한 건뭐 별거 아닙니다. N, S. 6팩토리알. 뭐 720이구나. 그다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거나, 아, 요 사건 A라고 하자. 얘는 B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NA합 B거든요. 근데 이때 좀 생각해 볼게 있어. NA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체를 내가 구한다면 NA에다가 NB, NA 곱 B 이렇게 하는 거니까 NA 구하는 건뭐 어렵지 않아. 1학년 이웃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는 거니까. 적어도 두 명의 여학생이 서로 이웃할 확률이라고 하면 이거는 적어도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반대로 구해 보는 거야. 그게 뭐? 여사건. 그럼 요거에 대한 거 여사건 하게 되면 A의 여사건. 그리고 곱의 얘 뭐예요? B의 여사건이야. 이걸 한번 써보자. 해석을 해보기 위해. 첫 번째,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두 명의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돼요. 여학생끼리로 하면 안 되는구나. 괜찮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로 먼저 접근을 좀 해보면, 생각보다 수월할 수도 있겠다. 그쵸? 한번 해보자. 각 학년마다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학년. 그 다음, 요거 남녀를 구분해야 되니까, 세모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좀 나중에 배치를 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또 뭐가 이웃하면 안 된대요? 여학생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고려를 해봐야 돼. 내가 이 친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더니, 이 안에서 여학생들이 또 이웃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를 먼저 배치하고, 남학생들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을 띄워놓으면, 일단 1차적으로는 분리가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남녀를 분리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 경우를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2학년과 3학년의 남학생부터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2학년의 여자와 3학년의 여자가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여기에 띄워버려. 애초에. 그러면 2학년이 여기에 올수 있고, 예를 들어 3학년이 이렇게 오더라. 자, 이렇게 띄어놓는 케이스 1번이라고 놓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얘들을 2학년의 남학생 아니면 3학년의 남학생으로 구분 지어 놓는 거야. 먼저.
그래서 일단 얘네 떨어뜨려 놓는 상태. 자, 두 번째 케이스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왜 이렇게 했는지가 보일 거거든. 2, 3학년을 일단 써놓긴 써놓는데, 남학생. 얘네끼리 이웃한 형태로 일단 놓을 수도 있겠죠? 맞아? 얘들을 이렇게 놓는 거야. 2학년, 3학년. 어? 선생님,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들을 떨어뜨려 놓을 때 얘들이 요 사이에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자, 하나씩 해보자. 자, 여기에 있는 케이스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남학생들부터 배치를 할게요. 2팩토리얼이고요. 3개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개 중에서, 이거 3학년, 3학년 구분돼 있죠? 여학생이야. 요 세모는 똑같다고 선생님 지금 착각했어요. 3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들어가요?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가겠다. 괜찮아?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학생이 들어갈 때 제한 조건이 훨씬 많죠. 왜? 여학생 옆에 붙으면 안 되거든. 그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고려를 해보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1학년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 왼쪽, 오른쪽 중에 요 끝에는 이미 여학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여기에 와야 돼요. 한 개밖에 없어. 자, 또, 혹시나 해서. 대칭형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구성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에 2학년이 오고요. 여기에 3학년이 이렇게 올 겁니다. 됐어요? 이 친구가 이런 배치가 됐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어때요? 1학년 여학생이 내가 먼저 갈 거야. 여기 못 들어오죠? 무서워. 여기 못 들어와요. 무서워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맞아? 그래서 이 상태로 배치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1학년 여학생은 들어갈 자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이에요. 괜찮아? 그리고 어딘가에 그냥 넣어요. 여기에 넣어. 그러면 이제 1학년 누가 남아있죠? 남학생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들끼리도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요 1학년, 양옆에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 두개 제외하고 나머지 채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다 가능하다. 곱하기 4. 선생님, 위에도 가능한지 볼까요? 잘 봐. 여기에 1학년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 두개 뺐죠? 여기 못 들어와. 1학년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똑같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일단 이웃하게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들어오는 걸로 해보자. 자, 이 친구 먼저 배치해야 되니까 이 팩토리얼은 맞고요. 이 덩어리 자체가 들어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 이 안에서 자리 바꿈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자. 곱하기 2.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그냥 하면 편합니다. 1학년 여학생을 배치하는 게 우선이에요. 얘. 다못 들어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어디예요? 얘하고 얘밖에 없어. 그리고 곱하기 2예요. 선생님, 다른 건 어떨까요? 이렇게 봤어요. 그럼 여기, 얘. 다못 들어가죠? 1학년 여학생?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얘하고 얘밖에 없다. 머릿속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하나의 예시를 들었을 때, 그 하나의 예시와 비슷한 구조는, 똑같겠구나.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1학년이 왔어요. 여학생이 왔어. 예를 들어, 뭐, 요거라고 할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1학년 남학생을 배치해야 되는데, 요 양옆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노노, 넷. 됐어요? 네 개. 또, 요것도 해봐. 2, 3이 오고요. 2학년이 오고, 3학년이 왔다. 1학년이 요 끝으로 가지 않을까? 가능하죠, 당연히. 자, 이런 경우에는, 1학년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 가능하고요. 여기 가능하고, 여기 가능하고, 아니, 여기. 요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이 이걸 먼저 빼먹었어. 봐봐. 1학년을 배치하기 전에요. 1학년 여자 배치하기 전에. 요걸 했던 이유는 요 가운데를 갈라놓기 위함이었죠. 그치? 그래서 1학년 남학생은 이미 자리가 결정이 나요. 요거를 선생님이 빼먹고 이것부터 먼저 강조하느라 1학년 남학생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 무조건.

됐어?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거는 배치가 됐으니까 끝. 그리고 남아있는 자리는 요 자리와 요 자리 두개 중에서 1학년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끝날 겁니다. 괜찮아요? 아, 다 했어. 그러면 첫 번째 거. 6, 22에 4를 곱할 거니까 얼마예요? 4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4에 6이니까 24가 될 겁니다.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요게 720이었죠? 그럼 720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우리?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사건으로 구한 거잖아. 24를 뺍니다. 그럼 얼마죠? 720에서 24를 뺐을 때 6이니까, 그 다음에 1이니까 9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건 696이 되나요? 그래서 얘는 696.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얼마예요? 이 친구. 요거 두개더 했어야죠? 아유, 선생님이. 선생님이 지금 계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래. 요거 두개더한 거잖아. 요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야? 72를 빼야 돼요. 그럼 얼마야? 요거 빼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하자. 얘가 72를 빼게 되면 나머지가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로 구하면 720분의 720에서 72를 뺀게 되잖아. 그럼 이거 약분으로 그냥 바로 할수 있잖아. 1 빼기. 요거 얼마예요? 10분의 1이야. 이렇게 해서. 그럼 얘 처리하면 얼마예요? 10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제가 풀었던 이 여사건에 대한 풀이 중에서 요거 사실 지난번 경우의 수 파트 때 했던 얘기예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 원래. 다수가 이웃하지 않는 형태를 배치할 때에는요, 어떤 한 그룹을 먼저 이웃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과 어떤 한 그룹을 일단 이웃하는 것처럼 해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그 친구를 갈라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예전 교육 과정에서 원순열 파트에 많이 나왔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게 직순열, 직선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일 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사건으로 푸는 게 약간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리집에 있는 걸 참고해도 괜찮지만 제가 풀이해드리는 게요 문제만큼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비교적 짧은 형태였지만 풀이하는 과정은 좀 길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뒤에 제일 어려운 문항 한 문항 놔두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이쪽 파트가 계산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씩 길어지긴 했는데 다음 시간엔 그 내용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좀 쉬운 파트 들어갈 거니까 시간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만 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오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1강부터 이 시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문화를 공부하기 전부터 개념도

1회도 안 해놓고 표분석부터 걱정하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내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표분석은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걱정할 것 같습니다. 표분석의 드디어 시작! 예, 바로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되겠습니다. 개념 별거 없지. 그치. 사회이동의 유형, 뭐 어렵지 않은 것이고, 사회계층구조, 피라미드형, 모래시계형, 뭐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표문제의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지. 한 시간 만에? 그래. 수능특강 기본으로 해서 한 시간 만에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이동의 의미도 있고, 사회계층구조의 의미,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 사회이동의 유형, 그리고 계층구조의 유형. 계층구조의 유형은요? 자주 출제되는 거 뭐예요? 피라미드형, 그렇죠? 다이아몬드형,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이렇게 해서 이거 표문제로 출제되는 거. 이게 거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죠. 수능에서 100%. 학교 시험은요? 이 표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낼 것 같고, 제가 어떤 그 졸업생한테 들었는데, 이게 등급을 가리자고 하니까 표문제를 진짜 막 5문제, 6문제 출제하셨대요. 진짜 어렵게.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학교 수업이 기본입니다. 네. 학교 수업이 기본이고, 수능특강을 학교 부교재로 한다면, 수능특강에 있는 표문제 정도는 정말 시간 줄여가면서, 몇 번 풀면 줄여지죠. 그쵸? 그래서 술술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을 기하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냥 대강 해놓고 좋은 점수 나오길 기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1번. 사회 이동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계층구조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이 바로 표.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회이동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죠? 어려운 게 없지 뭐. 빈칸 채워가면서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하지 않고요. 동일한 계층 내에서 나타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부장이었는데 뭐 총무부장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네. 어디 교감선생님이었는데 어디 중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갔다. 이런 거죠. 네. 뭐예요? 수평이동입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서 동일한 계층 내에서요. 그렇다면 다른 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직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층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올라가는 것하고 상승 또는 하강하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이동을 합해서 수직이동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과 하강이동, 이게 표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거죠. 상승이동의 비율, 하강이동의 비율. 계속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동 뭐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 원인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회 구조가 변화해서 그러느냐에 따라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존의 계층 구조 내에서 여기 있네요. 노력이나 업적, 이 개인의. 그래서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대. 그럼 뭐겠어? 개인적 이동. 기존 계층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래요. 그럼 뭐겠어요? 구조적 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산업 구조가 막 변해가지고 더 이상 석탄을 우리나라 내에서 이렇게 뭐 탄광으로 그렇게 채굴하고 이러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야. 그래서 탄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되면 산업 구조가 변화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갔어. 이런 것들이 구조적 이동이 됩니다. 네. 이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동 원인에 따라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간이야, 기간. 이동 범위야. 그래서 부모 등 이전 세대와 별개로 개인의 독립적인 한 사람의 뭐 일생 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세대 내이동. 그게 아니라 부모 등 이전 세대의 계층과 비교해서, 부모 등 이전 세대의 계층과 비교해서 다음 세대의 계층 위치. 이거 세대 간입니다. 그러면 표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어떤 거?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상승이동이 나타났냐, 하강이동이 나타났냐 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간 이동, 세대 간 이동하고 부모 자녀 세대 비교하는 것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상승 하강, 예, 이거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지금 이
상승이동, 하강이동, 이게 수직이동이죠. 개인적이동, 구조적이동, 세대 내 세대 간 이동만 가지고도 한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일반적인 뭐 문제,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은 아니죠. 이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이라면 이런 문제도 기본 문제 낼 거거든. A에서 D는 무엇이냐면 개인적 이동, 그 다음에 구조적 이동, 그 다음에 세대 내 세대 간 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어떤 이동이 나타났는지 한번 볼게. 갑은 청년기에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로 살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며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대기업에 취업하여 현재는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일단 청년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 내내. 공사 현장의 건설 노동자였다가 지금 임원이 되었습니다. 세대 내뭐 상승 이동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개인적이야, 구조적이야? 그렇지, 개인적이지. 그래서 가에는 세대 내 상승 이동으로 개인적 이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도 한번 볼까? 어떤 나라의 경제가 발전, 어떤 나라가 경제가 발전한 인접 국가인 네모국가 병합이 되면서 어때? 구조가 변한 거네요. 그렇죠? 청년기에 어떤 국에서 중산층으로 안정된 네모국에서, 동그라미국에서 삶을 살던 을은 현재 실직과 사회신분 변동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이 사람의 일생 내내. 하강이동이 나타났네요. 사실 상승하강은 여기서 안 물어봤으니까 안 써도 되긴 합니다만, 이게 바로 여기 다른 나라와 병합되면서 이건 개인적 요인이 아니지. 이런 게 바로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이동이 나타났고,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별표 나라의 세습 황제로서 부유한 청년기를 보낸 병은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되면서, 혁명으로 왕정이 폐지됐네?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세습 황제였다가 도시 빈민이 됐어. 이 사람의 일생 내에서 떨어지는 하강이동이 나타났고, 그리고요, 혁명으로 인해서야 구조적 이동이 나타났지. 그런데 하나만 더 가볼까요? 어떤 거볼수 있어? 세습 황제래, 세습. 그러면 부모는 황제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자기는 이 도시 빈민이지.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아, 세대 간 하강이동도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이면서 B가 나타난 사례가 가가 있고 B이면서 C가 나타난 사례가 나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뭐 B가 나타났다는 거야. 에이.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뭐예요? 세대 내 이동이지. 그럼 세대 내 이동이 아 B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가에는 B이면서 A, A이면서 B. A 뭐겠어요? 개인적이겠죠. 여기 사실 상승 하강은 안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B이면서 C. 아, C가 구조적 이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다에는 C이면서 구조적 이동이지. 그리고 D가 나타났대요. 네. 아니구나. 여기가 기억이구나. 네. 다라고 제 마음대로 했네요. 네. 암튼 이렇게 해놓고 뭐? 그렇죠? A, B, C가 바로 다음과 같이 됐으니까 세대 간 이동이 뭐겠어요? D겠죠. 그쵸? 네. A, B, C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다 해서 했네요.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이동 범위에 따라, 즉 기간이죠. 세대 간 세대 대. 어떤 거야? B, B, D. 그치. B와 D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와 달리 나에는 구조적 이동이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다에는 세대 내 이동이 나타났어요. 둘다 세대 내 이동이 나타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와 달리 가는 기억이 들어갈 수 없다. 맞아요? 그렇지. 왜? 여러분 보시면 C이면서 D인 거. C가 뭐냐면 구조적 이동입니다. C이면서 D인 거는 다에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C이면서 D. 하지만 가에는 A이면서 B만 나타나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예, 가는 기억에 들어갈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아래
사회 이동을 가지고 또 전형적인, 뭔가 전형적인 그 표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거 저는 낼것 같아서, 사회 이동 가지고 나오는 문제, 아주 수능특강에 나온 기본 문제 중에 좋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여러분, 하강 이동입니다. 하강 이동을 통해, 갑이 속한 계층은 병의 부모의 계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자고. 갑, 을, 병. 그리고 부모, 본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갑이 속한 계층. 세대 간 하강 이동하면 어떤 계층이 될수 있어요? 저 상에서 중이 될 수도 있고, 저 중. 또는 상에서 하, 중에서 하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강 이동해서 갈수 있는 건 중이나 합니다. 근데 중인지 한지는 잘 모르겠어. 중이나 하지. 이렇게 갑이 속한 계층은 병의 부모와 같아요. 병의 부모가, 그러면 중이나 하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아직은 결정 못 했습니다. 세대 간 수직 이동을 통해, 수직 이동이 뭐겠어요? 상승이거나 하강인 거죠. 그쵸? 상승이거나 하강 이동이 수직 이동인 거죠. 이동을 통해 을이 속한 계층은 갑의 부모의 계층과 같다. 을이 속한 계층, 여기는 갑의 부모와 여기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여기 하강 이동을 통해 병이 속한 계층은 을의 부모의 계층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서 병이 속한 계층은 뭐밖에 없어요? 그치? 부모가 하면 자기가 더 어디 밑으로 하강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는 뭐여야 돼? 중이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중이고 자기가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하려면 자기는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의 부모가 중이고 병의 부모가 중이면 갑도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속한 계층은 하층이고요. 을의 부모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갑의 부모와 을 본인과의 계층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수직 이동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가 봐요. 여기가 중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갑의 부모도 중이야. 그럼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그럼 갑이 뭐야? 여기가 상이어야 되죠. 그쵸? 여기 보면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해 갑이 속한 거, 하강 이동하려면 부모가 상이어야 되고, 그러면 역시, 을 역시 부모 세대보다 여기는 얘 높아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의 수직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1번. 기역은 뭐다? 상승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에서 상으로. 그래서 틀렸네.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통해 을이 속한 계층은 갑의 부모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강 이동 틀렸고요. 갑의 부모와 을의 부모의 계층은 다릅니다. 그렇죠. 틀렸어요. 을의 부모가 합니다. 병의 부모보다 계층이 어때요? 낮습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갑병 중 서로 계층이 동일한 사람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병의 계층 비율은, 병 어딨지? 여기 있네요. 예. 갑, 을의 계층 비율의 합보다 크다. 여러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하가 제일 많은 거지. 그치? 그쵸?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거잖아. 그치? 이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죠. 그러면 당연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는 상 플러스 중 합친 것보다 하가 꼭 많아야 돼? 아니잖아. 예.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50이어도 여러분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두개 합한 거랑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하가 여기 나머지 두 개보다 더 크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제 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 이제 이동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배우고 나면 상승과 하강 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딱 배우고 나면 이런 자료를 보고도 ABC가 상승화 중에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여기는 자녀 세대 계층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왔네.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높은 사람의 비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 계층이 부모보다 자녀가 부모보다 높아졌다라고 돼 있어. 이게 뭐야? 상승 이동입니다. 상승 이동의 비율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자녀가 부모보다 낮은 거야. 그럼 여기 뭐지? 하강 이동이야. 그러면 어떤 A, B, C 자녀 세대 계층에서 상승과 하강이 다 나타났어. 그럼 당연히 얘가 뭐겠어? 얘가 중이지, 그치? 그쵸? 중층에서는, 자녀 세대 중에서는 부모보다 높아져서 중이 될 수도 있고, 부모보다 낮아져서 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개다 나타났어. 이걸 보고, 아, C가 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 A는 뭘까요? 이걸 보는 거지. 자녀 세대 계층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녀 세대 A에서는 상승 이동해서 A로 왔어라고 하는 게안 나타난대요. 뭐겠어요? 잘 생각해봐. 상승 이동해서 올수 없는 거. 상승 이동해서 중갈수 있죠. 상승 이동해서 상갈수 있죠. 나 상승해서 하 됐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그렇지. 하강 이동이 안 나타난 겁니다. 어디에서? 상층에서. 자녀 상인데 나 하강 이동해서 상 왔습니다. 없잖아, 그런 거. 그렇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동과 관련해서. 이제 아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네요. 자녀 세대 계층이고요. 자녀 계층이 부모 계층보다 높은 거. 이게 바로 뭐야? 상승 이동이야. 그런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불일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봐요. 자녀랑 부모 간의 세대 간 이동이 나타난다면, 아니, 부모랑 자녀 간의 계층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부모랑 자녀 간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떻게? 부모보다 자녀가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거나, 또는요, 부모랑 자녀가 동일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게 일치죠. 얘네는 뭐라고 하면 돼? 불일치지. 그치? 따라서 여기 불일치라고 나온 것은 무엇이다? 맞아. 상승과 하강을 합친 게 바로 불일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승이 0이래. 그럼 여기 무슨 말이겠어? 아, 하강 이동이 30이구나. 여기는요? 상승과 하강 앞에서 70이래. 상승이 50이니까. 그치, 하강이 20이구나. 그쵸? 상승이 80이야. 둘이 합쳐서 80이야. 그럼 이 말은 하강이 0이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상승과 하강이 아래 다 나타났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 아, 중이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여기는 상승 이동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 여기는 하강 이동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를 좀 확장판이 되는 거지. 그치? 불일치라고 씀으로써.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자녀. 저요. 저기 상승해서 하 됐어요. 없잖아. 그다음에 여기는요. 저요. 떨어져서 상 됐어요. 없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중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사회 이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를 했고, 뭐할 거냐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수직 이동이 뭐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걸 바로 수직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폐쇄적 계층 구조 이미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 계층 구조 얘기할 때. 계층과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돼서 수직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그렇죠. 그래서 여긴 뭐가 중시돼요? 맞아요. 귀속지가 중시됩니다. 그래서 계층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동일한 계층 내에서의 이동만 나타납니다. 수평 이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평 이동은 통제하지 않음. 그에 비해서 개방적 계층 구조는 어때요? 그렇지. 자유로운 거야. 예, 자유로운 것. 그래서 여기는 성취주의가 중시되고요. 그리고 수평이동 당연히 나타나지. 그리고 수직이동.

신문제 사이에서 나타난다. 소수의 상층이 희소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요. 심각한 갈등, 이런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뭐냐면, 사회 절반이 된 순간 층층이 가장 많아지는, 그렇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니까 무조건 50%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이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그쵸? 10이고, 40이고, 50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반이 너무 안 되죠. 반보다 작아야지 되는 거죠. 하가 제일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100명이라고 치면 50명이 안 돼요. 중층이. 여기는 어때요? 200명이라고 치면 3분의 1을 넘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엔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렇죠?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 구성 비율을 가지고는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출제된 계층 구성 비율만 가지고 출제된 거죠. 상중한지 찾아서 어떤 계층 구조인지 찾는 이런 문제죠. 아, 뭐 작년 수능에서 이제 기본표가 나왔으니까 기본표 나오기 전에는 좀 이런 구조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진짜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저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계속 배치하고 있죠. 학교 시험을 문제를 낸다면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 유형을 낼 거니까 앞에서 봤던 이런 것도 내고 이런 문제도 내고 해볼까요? 갑부기 계층은 A, B, C로 구성이 되고요. A, C는 상중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 가볼까?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하고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강이면 얘도 하강, 얘가 상승이면 얘도 상승, 그 말이죠. 상승 이동을 통해, 오, 여기네요.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끝났네. 이제 B가 뭔지 알겠네요. 상승 이동해서 중 됐다. 할수 있어? 되지. 저 상승 이동해서 상층 왔어요. 돼, 안 돼? 되지. 저 상승 이동해서 하 됐습니다.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아, B가 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B에서 A로의 이동과, 그 다음에, A에서 C로의 이동이 다 같은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C는 하보다 당연히 어때? 높은 거죠. 그쵸? 따라서 여기 이동 방향은 다 보겠어요. 상승 이동입니다. 그쵸? 따라서 A에서 B로의 이동과, 아니죠. A에서 B, 어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A에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A에서 B로의 이동과, 여기 A에서 B로의 이동과 A에서 C로의 이동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A에서 B로 이동한 건 무조건 뭐예요? 그렇지. 하강 이동이지. 반대로 썼습니다. 왜냐면 AC는 무조건 상이나 뭐지? 그렇지. 중이니까. 그러면 A에서 B로의 이동 방향, A에서 C로의 이동 방향 동일하대요. 그럼 A가 뭐겠어? 그쵸? A가 상이죠? C가 뭐겠어? 중이죠? 그쵸? 그래서 A에서 B로 간 것도 하강이동. A에서 C로 간 것도 하강이동. 네. 이 되겠습니다. 이동 방향이 하강이동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A가 상이고, A가 상. B가 하고, A가 중이고, 이렇게 되네요. 예. 그냥 여기다 다시 이렇게 써볼까? 상, 중, 하. A, 그다음에 C, B.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기 보면 T년의 계층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대 6대 3이래요. 1대 6대 3. 잘 쓰셔야 되죠? 그렇죠? A, B, C가 1대 6대 3. 10, 30, 60. 오, 이거네. 이렇게 할수 있지. 그다음에 여기 나온 T 플러스 50년에 보면 A, C, B가 뭐냐면 30, 20, 50 이렇게 되네요. 그쵸? 30, 그 다음에 20, 50 이렇게 됐습니다. T 플러스 50년 봐. 어때? 중위 가장 적습니다. 그쵸? 중위 가장 적은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T 플러스 100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얼마? 20, 그 다음에 중위 50,
그다음에 30 이렇게 되죠.

중위 과장 맞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 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T년의 중층 인구 비율 여기 있어요. 하층 인구 비율의 반인데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계층구조 이거야. 피라미드 아니죠? 틀렸습니다.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 어떻게 돼요? 10분의 60입니다. 그래서 10분의 60, T년이 그렇고요. T 플러스 106, 20분의 30입니다. 그쵸? 20분의 30. 어디가 더 커? 여기가 커.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네요. 맞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T년의 계층구조가 이 폐쇄적이야? 뭐 보고? 모르잖아. 네,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 변화가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폐쇄적 계층구조다라고 볼수 없어요. 네, T 플러스 100년은 개방적 계층구조. 이 T년이 폐쇄적 계층구조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데? 네, 틀렸고요.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해요, 이게? 얘가 더 유리하죠. 그쵸? 중층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 가볼게요.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계층 구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예. 상중하의 계층 구성 비율에 따라서 우리 다이아몬드형인지 피라미드형인지 모래시계형인지 찾았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연습해 봐야지. 해볼까? 예.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는 여러분 얼마가 되죠? 그쵸, 이게 100입니다. 그쵸, 예. 그러면 100을 4대1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80분의 20이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아, 상층이 20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 플러스, 상 플러스 중분의 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개다 합하면 100이잖아. 그럼 80분의 20. 이렇게 하면 되지. 이 말은 무슨 말? 아, 하가 20이구나. 그럼 결국은 갑구은 어떻게 되냐면 상, 중, 하의 계층의 상대적인 크기를 보면 여기 20이고요, 여기 20이고요, 중위 60이요. 이거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상 플러스와 상 플러스와 여기 똑같네. 저 그래서 7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 상 플러스 하대 여기 상 플러스 중대 여기 중 플러스 하는 어떻게 되죠? 상 플러스 하가 얼마예요? 7이지. 7대. 상 플러스 중은 4대. 중 플러스 하는 9. 이렇게 되죠. 이걸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해볼게요. 이것도 다 더해볼게. 이게 다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더, 상이 두 개? 하가 두 개, 중이 두 개야. 그러면 2,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야. 그쵸? 는. 이거 다 더해볼게요. 얼마예요? 20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상 플러스 하 플러스,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는 10이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거 나오는 순간, 상 플러스 하가 7이니까. 상 플러스 중 플러스 하가 10, 상 하가 7, 그럼 중이 얼마? 아, 중이 3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다시. 또, 상 플러스 중이 4예요. 상 플러스 중이 4예요. 그럼 하가 얼마야? 하가 6이구나. 또알 수가 있다는 거지. 다시. 중 플러스 하가 9예요. 이게 2이 9야. 그럼 상이 얼마야? 상이 1이구나. 그래서, 상대, 중대, 하 하면 아까 봤던 10대, 30대, 60. 아, 여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층 구성 비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를 찾아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기본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한번 볼게요. 얘를 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를 해야지만 여러분,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얘를 분석할 수 있거든. 얘를 해야지만. 그래서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저는 그냥 계층 기본표라고 부르고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제가 말했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는 계층이

일치하거나, 일치하거나, 뭐하죠? 불일치합니다. 여러분, 불일치하는 게 뭐야? 그렇지. 이동하는 거지. 수직 이동한 거죠. 수직 이동이 뭐예요? 부모보다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지거나. 이거죠. 그래서 여기 부모와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치하거나 대각선이 일치하는 거죠. 그쵸? 예. 상상, 중중, 하하.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여기 35에 40이네. 그럼 일치가 40%입니다. 그러면 이동, 불일치가 얼마? 아, 60%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녀의 계층 구조. 여기, 중층이 가장 많네. 이거. 부모의 계층. 10, 30, 60. 아, 요거네. 되죠. 모든 숫자를 다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일치가 40이고 이동이 60이다. 그럼 이동은 상승과 하강을 합해서잖아. 어디? 그렇죠. 여기죠. 여기. 여기. 하고, 나머지 여기. 살펴보면 되는 거지. 그치? 모든 숫자를 다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네. 부모가 중인데, 부모가 한데, 자녀가 상으로 갔어. 여기 상상. 부모가 한데, 중으로 갔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상승의 이동이죠. 그쵸? 위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부모가 상인데, 중하로 떨어졌어. 중인데, 하로 떨어졌어. 보겠어요? 그렇지. 하강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15.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45. 그래서 상승 45, 하강 15, 60딱 맞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시면 돼요. 대물림한 비율은 얼마다? 대물림 일치 40. 그리고 이 선지도 많이 나오는 선지죠, 이거. 부모기 세대 계층 대비 계층 세습 비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 상쭉 가보세요. 얼마예요? 10분의 세습. 여기가 세습이지. 5요. 10에서 5만큼이요. 중은요? 전체 중 30인데요. 그 중에서 17만큼이요. 여기죠. 그 다음에 하, 여기 전체 하 60인데요. 그 중에서 세습된 거, 부모도 하고 자기도 한건 18이요. 이랬습니다. 어디가 가장 높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가 제일 높아요? 반. 반이 훨씬 안 돼. 반이 넘어. 이렇게. 따라서, 아, 중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대 간 상승이동한 자녀가 세대, 아, 요거 다 했죠? 그쵸?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도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자녀 세대의 중층중, 그러면 하시면 되죠. 여기 자녀 세대 중층중, 여기야. 중층중. 세대 간 상승이동 어디서? 이 칸이지. 30. 중층중, 하강이동 얼마예요? 3. 많다. 라고 하시면 되죠. 아니, 상승이동한 자녀가, 세대 간 상승이동한 자녀, 중층중, 세대 간 상승이동한 자녀가 중중중 여기죠 여기죠 맞죠 하강이동한 자녀보다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고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수능 문제예요 네 사회 이동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중하 안 나왔어 AB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야 돼 갑국 그리고 여기 DEF 상중하 아니야 그럼 상중하관 중에 무엇인지 찾아야 돼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대 간 상승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표시한 게 세대 간 상승이동이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 B에서, 여기 B를 볼게요. B에서 A로 간 것도 상승이동, C로 간 것도 상승이동이야. 맞지? 그러면 B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하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 B가 하구나. 이렇게 써놓을게요. B가 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A하고 C 둘 중에서는 누가 상이고 누가 중일까? 그렇지. 여러분 보시면 A하고 C의, 여기 이동을 보세요. 여기. A하고 C에 이동한 거 보면 A에서, 부모 세대 A에서 C로 간게 상승이동이래. 그럼 A가 뭐여야 돼? 그렇지. 중이지. 중에서 여기 보시면 상.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해보시면 하에서 부모 세대의 하에서 여기 상이죠. 여기가 중이죠. 그렇죠? 하에서 중으로 간 거, 하에서 상으로 간 거, 상승이동이죠. 중에서 상으로 간 거, 상승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중하, 상.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당연히 대각선은 A이고 A, B이고 B, C이고 C이니까 뭐예요? 일치죠. 그렇죠? 일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국의 계층 일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종종종 더하니까 40. 그러면 불일치, 이동, 수직이동. 수직이동에 상승의 수직이동이 있고 하강의 수직이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가 상승이동이면 나머지가 하강이동이죠. 그렇잖아. 상에서 중하로 떨어졌어요. 중에서 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옮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놓고. 그러면 이렇게 더해보니까 25가 바로 뭐가 돼요? 하강이동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승이동은 35겠네. 어떻게, 뭐 빈칸을 다 채워 넣어봐도 되겠지만, 왜냐면 여기 45니까 여기 15와 25를 빼면 여기 20이고요. 뭐 이렇게 써 넣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도 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점점점 되어 있는 것은 하강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에서 여기 E하고 F로 간게다 하강이동이래. 그럼 이 D가 반드시 무엇이어야 돼? 그렇지, 상이어야 되죠. 그쵸? 이게 상에서 여기가 중이건 하건 중하로 간게다 하강이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 간에는 뭐가 더 높을까요? 그쵸? 여기를 보시면 되죠. F에서 E로 간게 뭐예요? F에서 E로 간게 하강이동이래매. 하강이동. 여기 됐죠? F가 뭐? 중. 그치? 그다음에 E가 뭐? 하. 이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상하중. 이렇게 보면 상에서 하중으로 떨어졌네. 중에서 하로 떨어졌네. 그렇죠. 그래서 하강이동, 상승이동. 이 하나 있고, 이게 수직이동, 또 일치가 있겠죠. 그쵸? 일치는 당연히 이 대각선이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일치가 얼마야? 50입니다. 그럼 이동한 게 얼마예요? 이동한 게 이거 두개 더해서 5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상승이동이 되는 거죠. 물론 다할 수가 있습니다. 채워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볼게. 여기 보시면 5, 0. 여기 보세요. 하 중인데 상으로 갔어. 그러니까 상승이동이죠. 그다음에 한데 중으로 갔어. 상승이동이죠. 그러니까 상승이동이 얼마? 하나, 둘, 셋 더해서 25입니다. 그러면 하강이동도 25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놔둔 상태로. 물론 이것도 구할 수가 있죠. 부모 세대 여기 볼게요. 상은 30, 하는 20, 50, 중위 가정. 아, 부모 세대 이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 세대는 중위 45. 아, 중위 가장 맞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상 10, 중 30, 하 60입니다. 아, 부모 세대 요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 세대는요, 상 10, 중 30, 하 60. 아, 자녀 세대도 이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에서는 계층 대물림 비율이, 계층 대물림이 뭐예요? 일치죠. 그쵸? 일치가 얼마야? 40. 네, 40이고요. 이동이 나머지죠. 60입니다. 이거 어때? 낮다. 그렇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을국에서는 세대 간 상승 이동 비율과 얼마야? 25입니다. 그렇죠? 하강 이동 비율 얼마예요?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다. 맞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중층의 경우, 부모 세대 중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 중층 여기 있어요. 여기야. 이동 얼마예요? 20에서 10은 고정되어 있고 이동 10 이렇게 됩니다. 이동이 여기 10 되죠. 그렇죠? 따라서 갑구 이동 비율 1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을국에서 중층 이렇게 가볼게. 중층. 여기가 일치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두 개. 30에서 10뺀 나머지 해서 20입니다. 따라서 갑국이 을국보다 낮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갑국이 모래시계요. 맞나요? 왜 여기 모래시계 이렇게 찾아놨죠. 그렇죠? 을국이 다 아니에요.

일국이고, 예.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여러분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거 풀 때 여기 20 채우고 20 채우니까 여기 5 대고 해서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이거 기본표를 익히고 기본표를 이렇게 활용한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거죠. 그래서 기본표를 그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수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일 때 A가 여기. 그 다음에 B일 때 여기가 B. 그렇죠? 그 다음에 C일 때 여기가 C. 그래서 40%, 40%, 20% 비율은 다른데 차지 계층 수, 자녀의 수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여기가 25대, 25대, 그렇죠. 1대, 1대, 2 해야지만 일치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100으로 했을 때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5, B가 25, C가 50일 때 여기에 40%, 여기에 40%, 여기에 20% 하면 수가 같아지잖아. 그래서 기본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했던 게 생각 안 나시면 수능 특강으로 가시고 다시 한번 기본표 그리는 연습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제는 수능 특강 문제니까 여러분 꼭 꼼꼼히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5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5단원에서는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시그널 먼저 짚어줘야겠죠?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원시 생명체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때 나오는 가설 중에 화학적 진화설의 순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 원시 지구의 환경을 재현한 것인데 각각의 파트들이 어떠한 것을 재현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유기물 복합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유기물 복합체의 차이점까지도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원시 생명체의 진화예요.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그 다음에 원핵진핵생물의 출현 순서가 정말 정말 잘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포내 공생설의 증거는 서답형으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까지도 쌤이랑 이번 시간에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시 생명체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때 화학적 진화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원시 지구의 대기는요, 환원성 기체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누가? 이 화학적 진화설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파린과 홀데인입니다. 그래서 오파린과 홀데인 같은 경우에는 환원성 기체로 이루어진 원시 대기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환원성 기체에는 수소라는 기체가 있고요. 그리고 H2O 수증기, 그리고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이제 환원성 기체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러한 환원성 기체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어떻게 합성되느냐, 바로 이 원시 지구에는 풍부한 에너지원들이 있었다. 그러면 풍부한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대규모의 화산활동이 일어났을 테니까 열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이 오존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지표면에 도달했겠죠? 복사에너지가 풍부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번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방전이 일어나니까 전기 에너지 같은 에너지원들이 풍부하게 존재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 무기물들이 간단한 무기물에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한 유기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데,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의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아미노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시 지구에서 만들어지면서 원시 바다에 생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증명해 본 실험이 밀러와 유리의 실험이거든요.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모여서 핵산을 형성하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단백질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단백질과 핵산이 복잡한 유기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도요, 여러분들. 폭스가 실험을 했는데, 폭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이 폭스라는 사람은요,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이 아주 고압 환경에서 170도씨 정도 되는 고열로 얘네들을 계속 끓여가지고, 온도를 줘가지고 얘네들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과정이 증명된 것은 폭스의 실험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원시 바다에 만들어진 이 핵산과 단백질로부터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유기물 복합체는 복잡한 유기물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막이 형성된 겁니다. 자, 이 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요, 우리 세포에 세포막이 있듯이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경계 지어 줍니다. 그쵸? 그래서 오파린이 주장한 유기물 복합체는 무엇이냐면 코아 세르베이트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오파린이 주장한 것이고, 그리고 폭스가 주장한 유기물 복합체는 마이크로 스피어입니다. 얘는 폭스. 그리고 리포솜이라는 유기물 복합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유기물 복합체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인데, 요 유기물 복합체의 차이점들이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우선 어떠한 차이점이 많이 나오냐면, 얘네들 모두 복잡한 유기물에 막이 형성된 것인데, 얘네들 어떠한 막의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코아 세르베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액상의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된 막을 가지고 있어요. 오파린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들어있는 그 복잡한 유기물을 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물로 된 막을 가진 액체방울 형태의 유기물 복합체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래서 그것이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에 마이크로스피어는 아까 그 200여 종의 아미노산 중합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었죠.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 중합체를 물에다가 식히게 되면 얘네들은 단백질 막을 가진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 마이크로스피어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리포솜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인지질을 물에다가 넣었을 때 얘네들이 리포솜이라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그 작은 방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막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 리포솜이라는 거에 나중에 효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이 추가되면서 원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그 기원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유기물 복합체라고 생각되어진 이세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선 막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면 크기가 분열이 됩니다.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산소 없이 호흡을 한다. 무산소 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생물이 처음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계속해서 살다 보면 유기물을 가지고서는 얘네들 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그리고 호흡의 결과 CO2의 양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치? 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출현하는 생물은 누구냐면, 이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이 유기물을 합성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활동을 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그 다음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광합성 배우고 왔잖아요. 무엇을 발생시킵니까? 기체 중에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유기물을 합성하니까 유기물의 양도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떠한 그 생물이 출현할 수 있냐면, 산소 호흡을 하는,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로 호흡을 하고 유기물을 사용하는 산소 호흡 종속 영양 생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산소 호흡 세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산소 호흡을 하는 것과 무산소 호흡을 하는 것 중에 누가 더 효율성이 높아요? 우리 배웠지만 산소를 사용했을 때더 많은 ATP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얘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더 많이 번성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여기에서 그 나중에 산소가 증가해서 오존층이 형성되겠지만,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얘네들 모두 육상으로 출현하지는 못했겠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던 생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입니다. 핵막이 없는 원핵 생물이 먼저 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것인데, 진핵 생물 중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거든요. 어떤 게 먼저 출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 먼저 출현하고, 단세포 진핵 생물. 그리고 이 단세포 진핵 생물이 군체를 형성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각자의 고유 기능을 갖는 세포들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존층 형성이라는 것이 산소가 증가하면서 오존층 형성이 되어 있다고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오존층 산소 농도 증가하면 바로 생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산소가 증가하는 것은 바다에서 먼저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다를 다 포화시키고 그다음에 대기 중으로 산소가 올라오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존층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형성되는 건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세포 진핵 생물들이 출현한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그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면서 이제 바다에도 생물이 존재하고 육상에도 생물이 존재하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원시 생명체의 전체적인 진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파악하면 되는 거냐면, 이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이 나올 때 어떻게 진핵 생물이 핵막이 생기면서 진핵 생물이 출현하게 된 것이냐? 그것과 관련된 두 가지 가설이 있거든요. 그두 가지 가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막진화설 있고요. 그리고 세포 내 공생설이 있습니다. 자, 막진화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상 원핵 생물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세포막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포막이 함입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핵막이 만들어지고요. 소포체가 만들어지고 골지체, 그러니까 막성 세포 속이간이 이 원핵 생물의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만들어지셨다. 그걸 바로 막진화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진화설로부터 핵막, 그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등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 내 공생설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같은 경우가 몇 중막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 이중막으로 되어져 있어요. 외막과 내막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얘네들 내막하고 이중막에 그 성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산소호흡 세균, 산소호흡을 하는 원핵생물의 그 내막하고 비슷하고,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합성을 하는 세균의 그 세포막과 그 내막의 성분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세포 내 공생설로 한번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우선 여기 이렇게 그 원핵 생물이 있었는데, 그 막이 함입되어서 이제 그 핵막이랑 소포체, 골지체 같은 것들이 형성된 다음에 산소 호흡을 하는 원핵 생물들이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들어올 때,

원래 있었던 원핵 생물의 세포막을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산소호흡을 하는 원핵 생물이 공생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세포 속이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생, 같이 된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원핵 생물이 공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가지고서는 겉에 두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공생했기 때문에 이중막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중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지금 종속 영향을 하는 종사 생물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의 엽록체까지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독립 영향을 하는 생물들의 그 조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포 내 공생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증거.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증거 하나, 둘, 세개 정도 쌤이 정리해 줄 건데, 이 중에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얘네들은요. 자체 DNA 그리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DNA 하고 리보솜이 누구의 것과 비슷하냐면 원핵 생물의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체 DNA인데 원핵 생물 것과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 요 진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가 안에 있는 DNA를 보면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리형 DNA, 원형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증거고, 리보솜의 종류도 그 원핵 세포의 것과 유사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이중막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내막의 성분이 이제 그 산소 호흡 세균이나 광합성 세균의 것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크기가 원핵 생물과 비슷합니다. 크기가 원핵 생물과 비슷하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이고, 자,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내막이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거 세 가지 정도는 서답형에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시 생명체 진화 과정을 이제 막 진화설과 세포 내 공생설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농도의 변화와 생물의 출현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산소가 없을 때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약 39억 년 정도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최초의 생명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얘네들 산소 호흡해요, 무산소 호흡해요? 무산소 호흡하죠. 그리고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종속 영향을 하는 생물이다라는 거, 이러한 특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타나고 나서 유기물들의 양이 감소하면서 그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최초의 광합성 세균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광합성 세균은 O2를 발생시키니까 O2의 농도, 즉 산소의 농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이용해서, 이죠?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복잡한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미노산들의 중합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단백질. 뉴클레오타이드는 모여서 핵산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복잡한 유기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복합체는 이 복잡한 유기물을 막으로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 유기물 복합체의 세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파린이 주장한 코아 세르베이트,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 스피어, 그리고 리포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AAA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간단한 유기물의 예인데 복잡한 유기물의 예이다라고 나올 수 있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어디에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B는 복잡한 유기물이다. B는 유기물 복합체였어요. A가 복잡한 유기물입니다. 틀린 것이고, 다음에 D긋. 폭스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하는 실험을 통해 과정 기억을

증명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폭스가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고압 그리고 170도씨 정도의 고온 상태에다가 놓았더니 얘네들이 아미노산 중합체를 합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간단한 유기물이 아미노산이었고 얘네들 아미노산 중합체가 복잡한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기억 과정을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아미노산은 AAA다. 뉴클레오타이드랑 아미노산이 가장 잘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맞는 거 바로 고르고.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과정 기억을 증명했대요. 아니었죠, 여러분들. 여기 기억은 여기서 나왔지만 폭스가 증명한 것이고, 밀러와 유리는 이전 단계. 무기물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라는 과정을 실험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다음에 A는 주로 원시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이다. 원시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은 화학적 진화설에서 환원성 기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A, 단백질이나 핵산이 그 예인데 얘네들이 원시 대기를 구성해요? 아니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빈출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밀러와 유리의 실험 장치를 가해서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U자간 내 물질 기억과 DNA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DNA는 각각 아미노산과 암모니아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의 농도는 쭉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DNA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게 뭘까? 무기물이겠죠? 무기물이 암모니아다. 기억이 암모니아. 간단한 유기물이 늘어날 것이다. 아미노산.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요 실험 장치는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을 증명한 실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험했냐? 원시 지구의 상태를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물을 막 끓여요. 그러면서 수증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게 되니까 고온의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한 것을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시 지구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풍부했는데, 그열 에너지를 이렇게 재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수증기가 공급되고, 이 혼합 기체를 여기 플라스크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 혼합 기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네 가지. 환원성 기체의 네 가지는 수소를 포함한 애들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 기체, 수증기, H2O, CH4, 메테인, NH3, 암모니아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네들에게 전기 방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것이고, 열 에너지도 공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냉각 장치를 통과를 했더니 얘네들이 응결이 되면서 물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원시 지구의 비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U자간의 물들이 유기물과 함께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원시 지구의 바다를 제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혼합 기체에는 기억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이 뭐예요? 암모니아. 여기 혼합 기체의 환원성 기체니까 NH3, 암모니아가 포함되네요.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니은. 니은은 단백질의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 맞아요. 그렇지. 다음에 보기 디귿. 전기 방전은 물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원시 지구는 풍부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했다. 그중에서 전기 방전은 이제 공중 방전에서와 같이 번개와 같은 전기 에너지를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플러스 보기가 있는데 쌤이 몇 가지만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혼합 기체에 무엇이 있는지 암모니아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메테인이기 때문에 쌤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메테인이 있다, 맞다라고 골라주시고. 미음, 니은의 구성 원소에는 탄소가 포함된다. 아미노산, 얘네들 구성 원소가 무엇입니까? 촌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얘네들 그 탄소가 포함된다. 뭐 질소가 포함된다. 이런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실험 결과 U자간에서 니은이 검출된다라고 됐어요. 이 U자간에 이 여기에서 응결된 물과 함께 유기물들이 쌓인다라고 했었죠? 그것이 간단한 유기물이었고 그 간단한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다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U자간의 고인물은 원시지구의 바다를 재현한 것이다. 네, U자간의 고인물이

바다를 재현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장치 중에 그 부위가 무엇을 재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빈출픽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리포솜, 마이크로스피어, 그 다음에 코아세르베이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A, B, C가 그셋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먼저 이런 문제 나오면 이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유기물 복합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탄수 있겠네요. 그러면 리만은 해당이 되는데 코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코아세르베이트는 액상의 막, 물로 된 막이다 라고 했으니까 탄수화물은 아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폭스가 아미노산에 높은 열을 가하고 물에 넣어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폭스가 주장한 마이크로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앞글자를 쓰고 보니까 마이크로스피어는 특징, 기역, 리엔딕은 세 가지를 모두 갖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ABC에 마이크로스피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B하고 C에는 X가 하나씩은 존재해요. 모두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는 게가 마이크로스피어잖아. 그래서 요 A가 있음이라는 동그라미 되면서 마이크로스피어 된다라는 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BC를 가려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특징을 먼저 골라볼게요. 여기 특징 기역 리엔디귿 중에 하나는 이세 가지 유기물 복합체가 모두 갖는 특징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기역에 X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디귿에 X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물음표가 동그라미 되면서 니은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B가 해결되죠. B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데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거는 여기 마이크로스피어 제외하고 리포솜이었어요. 그래서 B가 리포솜 되고요. 그러면 리포솜이 갖는 특징이 디귿이니까 리포솜이 써있는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가 디귿이 될 것이며 요 나머지 하나의 특징이 기역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기역을 갖는 애가 누구일 것이냐? 바로 마이크로스피어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머지 하나는 코아세르베이트 되고 B는 특징 없음으로 해서 X로 골라줘야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역 A와 B는 모두 특징 있음 동그라미이다라고 했는데 B는 X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고 디귿은 탄수화물로 구성된 막을 갖는다 이거라는 특징인데 디귿이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디귿 ABC 중 현재 존재하는 세포의 세포막과 가장 유사한 막 구조를 갖는 거. 자, 현재 존재하는 세포의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단백질 가지고 있지만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막 구조를 갖는 건 리포솜일 거예요. 그래서 B다 맞는 것이죠. 이렇게 골라주시고 몇 가지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B의 막에는 인지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B가 리포솜이니까 인지질이 있다 맞다. 그리고 C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스스로 분열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도 마찬가지고요. 리포솜도 마찬가지예요. 리포솜도 어느 정도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얘네들도 작은 리포솜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A, B, C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맞는 보기고 A, B, C는 모두 주변 환경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면서 커진다. 이것도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네, 넘어가서 리보자인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는 물질 ABC에서 특징 기역 리엔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 특징이 세 가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BC가 DNA, 단백질, 리보자임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쌤이랑 최초의 유전 물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면서 이세 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해볼게요. 특징 옆에다가 어떠한 물질인지를 한번 써봅시다.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뭐밖에 없어? 단백질밖에 없죠. 단,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 단백질, 촉매 기능을 할수 있고 리보자임 할수 있는데 DNA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는 건 핵산이니까 DNA와 리보솜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 표와 특징들을 한번 매칭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DNA는 특징 하나만 가져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기역 디귿, 특징 두 개씩을 가지니까 DNA는 될수 없죠. 그러니까 B가 DNA다라는 거 되면서 이 DNA는 하나의 특징만 가져야 되니까 B는 특징 없음, X로 골라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DNA가 갖는 특징이 니은이니까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니은이 갖는 니은이라는 특징을 갖는 또 하나의 물질은 리보솜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보솜이 아니라 리보자임, 리보자임이었죠. 리보자임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리보자임이 갖는 특징이 기역 니은이라네요. 그러면 여기 리리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가 돼 있죠. 하나가 니은이니까 요 나머지 하나가 기역일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C는 단백질 되는 것이니까 단백질은 이 디귿이라는 특징 하나

하나가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라는 것이고, 디귿이라는 특징을 단백질이 갖는다. 맞고, 리보자임은 이 디귿이라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 없음.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X이다. A와 B 없음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X. 맞는 것이고, 니은은 촉매 기능을 할수 있다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촉매 기능이었어요. 그럼 니은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는 당이죠. 그러니까 B를 구성하는 것이 디옥시리보스고, 리보자임은 RNA니까 RNA는 리보스다라고 해줘야 되죠. X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5번 빈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산소 농도, 대기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 중에서 기역과 니은이 산소와 CO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아, 대기 중 기체, 산소하고 CO2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구나 라는 걸볼수 있고, 표는 생물 ABC에서 일어난 물질 대사 1, 2, 3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부터 한번 가려봅시다. 물질 대사에서 유기물이 기역이랑 만나서 니은과 H2O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산소호흡이겠네. 산소호흡. 자, 얘는 산소호흡이 될 것이고, 산소호흡이니까 기역이 O2, 그 다음에 니은이 CO2 이렇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유기물이 중간 산물과 니은으로 된대요. 그러면 이 니은이 CO2였죠?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분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산소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O2하고 H2O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게 광합성이고, 그때 산소가 방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역 니은을 가려내지 못하더라도 여기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가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지구 탄생 이후에 누가 최초로 출현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무산소호흡을 하는 종속 영양 생물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출현하게 되냐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니까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산소호흡을 하는 세균이 출현할 거야. 맞아? 그러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한 다음에 증가하는 이 기역이 O2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은 CO2일 것이다.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을 가봅시다. 1과 2에서 모두 이화 작용이 일어난대요. 이건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1, 2,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모두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분해하면 이화 작용 맞고요. 대기 중 기역의 농도, 즉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얘네들이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존층까지 형성하는 거 맞고요. B에서 3이 일어났다. B는 광합성 세균,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니까 요 3번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플러스 보기를 좀더 보면, A는 원시 바다에서 출현했다. 지금 여기 A, B, C 모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원시 바다에서 출현한 애들이 되는 것이고, 뜬금없이 코아 세르베이트를 물어봤는데, 코아 세르베이트가 여기 그 생명체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죠. 코아 세르베이트는 생명체의 전 단계, 유기물 복합체로 봐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B는 핵막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모두 진핵 생물이 아니라 원핵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핵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다음에 C는 세포내 공생설에서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것이다. 엽록체의 기원이 되는 것은 광합성 세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빈출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골라낼 수 있는데, 원핵 생물, 다세포 진핵 생물, 단세포 진핵 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게 기역, 니은, 디귿이랍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출현한 애가 원핵이겠죠. 자, 쌤이 이렇게 원핵 앞 글자만 쓸게요. 그리고 단세포 진핵 생물과 다세포 진핵 생물 중에서는 누가 먼저 출현했을 거야? 니은이 먼저 출현했으니까 단세포 진핵 생물이 니은이 될 것이고, 디귿은 다세포 진핵 생물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이 원핵 생물이었으니까, 원핵 생물의 세포막 함입으로 핵, 소포체, 골지체 등이 형성되고, 니은, 단세포 진핵 생물로 진화하였다. 아, 막 진화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세포 진핵 생물이 모여 군체를 이룬 후 세포의 형태와 기능이 분화되어 다세포 진핵 생물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를 가볼게요. A와 B는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네들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A하고 B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얘네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생체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생체막은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막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코아 세르베이트는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아 세르베이트 6임을 복합체잖아요. 여기 있는 생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은 다세포 진핵 생물이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보기 좀더 볼게요. 지금 구간 1에 광합성 세균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구간 1을 여기 O2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쯤으로 구간 1을 설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구간 1에 광합성 세균이 증가한다. 광합성 세균이 존재해서 O2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맞는 것이다라고 고르면 되겠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핵막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원핵 생물은 핵막을 갖지 않고, 니은만 진핵 생물이니까 핵막을 갖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 내 공생설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진핵 생물의 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여기 구간 1에서 원시 원핵 생물에서 세포막이 안으로 접혀 들어가서 핵, 소포체가, 핵막, 소포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니까 이 1은요, 막 진화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나하고 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가나는 광합성 세균의 세포 내 공생과 산소흡 세균의 세포 내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누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냐면,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으로 격차를 만들어주는 생윤 만점러들의 내신 만점 수능특강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우리 효율적으로 하지만 똑똑하게 집중해서 초고퀄 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주제를 하는지 세팅부터 해보고 갈까요? 먼저 책상 세팅은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를 할 거여서요. 수능특강 교재에서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문화와 윤리 들어가 있는 파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키리노트 올려놨고요. 오늘 마인드 세팅 한번 하고 갈게요. 오늘도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 있으셨을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는 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꾹 참고 들어와서 오늘 하고자 하는 공부 열심히 시작하는 여러분들 너무 멋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조금 더 힘내는 거, 조금 더 버텨보는 거,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줄 거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내일 조금 더 여유롭고 내일 조금 더 자신감 있으려면 오늘 이러한 투자를 해놓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좀만 더 힘을 내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시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에 관련된 키리노트 시작해볼게요. 먼저 예술과 윤리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예술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와 도덕이 추구하는 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술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술이 도덕의 증진, 사회 질서 유지 같은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혹은 그러해야 하느냐와 같은 입장을 두고 상반된 두 견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도덕주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덕의 본보기가 돼야 되고 도덕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도덕입니다. 도덕주의적인 입장에서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은 도덕적 교훈과 본보기가 돼야 되며 도덕적 가치에서 도덕적 가치가 예술적 가치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라고 보는 입장. 만약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었던 뭐 책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한 작품들이 나에게 도덕성을 고양시켜 줬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이 나에게 예술적인 가치가 더욱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이런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교훈을 주고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도덕적 선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도덕주의적인 입장과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럼요. 도덕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는 깔끔하게 됐는데,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상가, 예술가는 누가 있을까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상가, 플라톤과 톨스토이를 제시하는데요. 둘다 단독 제시문으로 평가 문항에 나왔거든요. 지난 수능에는 톨스토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쌤께서 수능 문제 평소에 강조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두 주제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별표 선호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플라톤과 톨스토이인데요. 먼저 고대 서양 철학자 플라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완성한 다음에 이 사상가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탄탄한 개념을 만들어 보완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플라톤의 입장에서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그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선과 덕성을 모방하는 예술을 통해서는 인간의 영혼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술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의 도덕성을 좀 훼손시키거나 혹은 감정만을 자극시킴으로써 앞에 말한 그 도덕성을 약간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예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선별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국가가 예술 작품에 대한 선별, 검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플라톤입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플라톤에게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잘 짜봤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우리 학교 쌤이 플라톤 엄청 강조하셨는데, 라고 하신다면 제가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플라톤에게서 기본적으로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한번 짚어보세요. 이원론적이라고 했으니까 둘로 나눠서 보아요. 그 나누는 기준은 쉽게 말하면 진짜의 세계와 그 진짜의 세계를 모방한 세계예요. 그걸 개념어로 표현해 보자면 진짜 세계를 이데아로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를 현상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위에도 이데아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위에 말한 이데아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계로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들의 원형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플라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순수하게 이성적이 되어서 이 이데아계의 진리를 인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건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도 한번 짚어봤고, 직업 윤리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15시간 동안 부지런히 달려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렸지만,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플라톤에게서 강조되는 핵심이 되는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다시 소환해서 생각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데아계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런 이데아계를 현실 위에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서 원형이 되는 이데아를 모방해 놓은 것을 현상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계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영원 불변하다라고 할수 없고 가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요.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예술로 적용을 해서 말을 해보면요. 예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술 작가들은 현상계에서 아름다움의 가치를 미의 이데아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미의 이데아, 미의 본질을 여러 작품을 통해

중에서 모방해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예술 작품 혹은 뭐 대표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시와 같은 예술 작품들이 아름다움의 이데아라는 원형을 모방해서 현상계에 실현시켜 놓는다, 구현시켜 놓는다, 모방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이렇게 현상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데아 자체는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이데아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거 아니다. 이것을 모방하는 거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평권 선생 나왔어서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이데아를 이데아 자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현상계에 모방해서 드러내는데 이것 자체가 원형이 되는 이데아를 현상계에서 모방하는 순간 그 자체가 아닌 모방체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왜이 말을 반복할까요? 이미 모방을 통해서 원래의 것이 아닌 한 단계의 모방 단계를 지나온 거. 거기에다가 만약 그렇게 모방한 것을 또 누군가가 다시 한번 모방한다. 그러면 2차 모방이 되고 또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3차 모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요. 모든 존재, 모든 사물에는 이데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침대라는 것의 이데아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상계에서 우리는 침대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침대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되는 속성을 이성적으로 인식해 보면 사람이 누울 수 있는 뭐 크기와 그런 공간과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 기능에 침대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침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한다면 그것을 플라톤이 말하기를 목수가 침대로 만들어요.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데아 자체를 현상계의 그 이데아의 속성대로 모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단계의 모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모방입니다. 이데아의 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목수가 제작해 놓은 그 침대를 보고 어떤 화가가 그 침대를 그려요. 그러면 화가가 그 침대를 그려냄으로써 또다시 모방이 일어나요. 그럼 재모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에 있던 것에 대한 모방, 모방, 모방, 모방이 일어나면서 진리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멀어져 갈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요소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완전할 수 없고 변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고 그것이 모방의 단계를 반복할수록 조금씩 진리로부터는, 이데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침대가 있는 방, 그 유명한 거리,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 화가가 그 그림을 만들어낸 것도 엄청 멋진 작품으로 우리한테 감동을 주긴 하지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침대라는 것을 목수가 만들어냈을 거고, 그 목수가 만들어낸 침대의 이데아가 원래 있었을 거고, 모방, 모방, 모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플라톤은 예술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그의 시선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선에서 봤을 때, 만약 시인이, 예술가가 이 시, 대표적으로 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데아를 모방해서 우리에게 선과 덕성의 모방, 옆으로 가볼게요. 선과 덕성의 모방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영혼의 조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이데아를 잘 모방한 작품, 시라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만약 이 시야, 예술의 작품이 그 이데아의 모방에서 다시 재모방을 거치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런 예술 작품은 인간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 예술 작품에 대해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열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핵심

난딱 봐도 이해가 다 된다. 학교쌤께서 수업하신 게싹다 흘러간다. 그럼 이걸로 반복하시면 되겠고, 아, 우리 학교쌤이 플라톤 얘기할 때 뭔가 많은 걸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라고 하신다면 아마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 보시면서, 그래서 자칫 이데아로 멀어지면서 감정을 자극하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데아를 잘 모방해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시 작품에 대해선 권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그런 시인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예요. 시인 추방론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끝에 이두 가지 예술 작품에 대해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작품에 대해서 상반된 그의 평가를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플라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톨스토이로 가보죠. 대문호인 그의 입장에서 왜 도덕주의에 그의 예술관을 분류해 넣을 수 있는가? 그는 예술을 진짜 예술과 가짜 예술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진짜 예술은 형제를 고취시켜주고 쉽게 이해될 수 있으며 과거 시대와 소통하고 행복에 필요한 감정을 고양시켜주고 또 행복에 불필요한 감정은 추방시켜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에도 교육 많이 받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 우리가 누리는 예술들이 진정으로 수준 있고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예술 작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차별적인 시각으로 자신들이 누리는 예술 작품, 그들이 향유하는 예술 작품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평가했었던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톨스토이는 비판하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유무, 교육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 진짜 훌륭한 예술은 쉽게 이해되는 건데? 그거 이상하게 어렵게 어렵게 난해하게 표현하는 건 그건 가짜 예술이야. 그래서 그런 가짜 예술 보면서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게 고급 예술이라면서, 이런 거 우리 계층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자만심이야. 그건 가짜 예술이야. 그렇게 해서 부자와 빈자의 분열을 초래하는 건 가짜 예술이야. 진짜 예술은 교육의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이해되는 거야. 사람들을 오히려 소통시켜주고 형제를 고취시켜주고, 그래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과 박애 정신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거야. 감염, 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마음, 동정심의 마음과 같은 고귀한 감정들을 전파시켜줄 수 있는 것을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만심의 산물이거나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것 같은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예술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입장을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아,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또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전파시킬 수 있고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도덕주의에 들어가구나 라고 정리를 할수 있네요. 자, 그럼 이 파트에서 첫 번째,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의미. 크게 어렵지 않았네요. 두 번째, 이 도덕주의에 들어가는 두 명의 학자. 플라톤과 톨스토이였고요. 플라톤의 경우에는 그의 사상적인 깊이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 학교 수업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는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제가 서술해 놓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그 선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감히 살짝 자신 있게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내용으로 가볼게요. 지우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보면 이것이 참여 예술론적인 관점으로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런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술가도 역시

역시 그 사회와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인이죠. 그렇다면 그가 하는 예술 활동도 역시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평가한다면 참여 예술론적인 관점으로도 연관성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앞에 말한 도덕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에다가 참여 예술론이라고 하는 것을 큰 맥락상, 흐름상 같이 정리해 두시면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다음, 심미주의 입장으로 갑니다. 심미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도덕과 예술의 가치 중 무엇을 우위에 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참여예술론적인 관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유로 접근해 보자면 혹시나 예술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사회나 정치나 윤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키워드 뽑아볼게요. 심미주의는 예술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는 이제 예술가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오스카 와일드나 스핑건 같은 예술가들이 제시가 됩니다. 물론 문학으로 나올 때는 이제 사상가로 함께 표현을 해주니까 이 부분은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아, 그냥 심미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심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예술을 바라볼 때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인 윤리적인 영역 평가로부터 독립적인 예술만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가까워서 순수 예술론으로 분류해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부터 참여 예술론의 흐름으로 한번 짚어봤던 것과 같이 심미주의적인 관점에서 순수 예술론적인 관점의 흐름으로 크게 한번 잡아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효율적이면서도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들을 잘 짚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바람직한 관계라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도덕주의냐, 심미주의냐, 라는 가닥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순우특강, 이제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순우특강이 이렇게 잘 집필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앞에 이야기했었던 도덕주의, 심미주의의 이제 분류 자체보다는 예술과 도덕에 대한 이제 바람직한 관계를 주장하는 다양한 입장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 바람직한 관계를 주장하는 다양한 사상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당시에는 악이라고 표현이 되죠. 음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대로 악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과 인격 완성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조화, 질서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흥어, 시, 이버, 예, 성어, 악이라는 문구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를 통해 감흥이 일어나고 예를 통해 서며 악을 통해 완성된다. 이 표현을 보면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격 완성과 관계의 조화 질서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공자로부터 이어진 유교의 기본적인 악, 그걸 예술이라고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해 봤을 때 예술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 완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것이 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제가 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정리해서 다듬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그 악이 조화롭지 못한 악이라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 그악 자체도 잘 다듬어진 완성도 있는 훌륭한 음악이 인간한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꼭 세밀하게 들어가서 구분하려고, 구분해서 정오를 판단하려고 하려는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음악이 도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유교의 예약사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공자, 맹자, 순자, 어떤 사상가를 특정 짓느냐를 떠나서 유교라는 입장에서 지금 짚어본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문과 선지 속에 들어가 있을 거고, 만약 순자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순자에게서도 공통된 입장이 흐르면서도 특히나 인간 사회 조화와 질서 부분에 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순자예요. 순자 워낙 예치부터 해서 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또 그러다 보니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과 혹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기본에 깔고는 있지만 그걸 너무 첨예하게 예민하게 부각시키지는 않는다. 문항 속에서. 요런 지금까지의 패턴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예약사상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서양 근대의 칸트. 자, 칸트도 앞에서 봤었던 플라톤, 톨스토이와 함께 칸트 자체의 단독 문항으로 지금 최근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항이어서 수능 수준에 준하여 나는 출제를 하겠어, 얘들아. 기출문제 잘 봐야 해? 라고 하셨다면 이것도 빠뜨리지 말으셔야 돼요. 그럼 칸트에게서 그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포착하려면 어떠한 저서를 기반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칸트에게서 도덕적인 판단에 대한 관점을 쭉 이어왔던 거에 비해서 예술에 대한 판단, 이걸 취미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취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서 자체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저서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 삼아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과는 또 다른 그의 저서에 기반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라는 의도인 거고요. 그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름다움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독립적이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될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제시문에 잘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는, 핵심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자칫 학생들이 이걸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오해하기도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윤리라는 과목 속에서 만나서 그런지, 아, 도덕이 우위이구나. 예술은 그거에 종속되는구나, 와 같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진술로 잘 써요. 이걸 조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오해를 타파시키고, 칸트의 핵심적인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예술 작품, 예술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각각 그 대상과 내용은 독립적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타인을 위해서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참 선한 행위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보면서, 와, 저 그림 너무너무 멋있다.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 영역은요. 엄연히 선에 대한 판단, 미에 대한 판단의 영역으로 도덕, 예술에 독립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도덕 판단과 예술 판단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제가 이 더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아름다움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보면 분명 두 영역이 선에 대한 판단과 도덕에 대한, 미에 대한 판단이 분명 독립적이고 고유한 그 영역으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 사이에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입니다라고 표현한 이것은 둘 간에 유사성이 있다는 점도 칸트는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사성이 뭐냐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저 행동은 선한 거야. 저 예술 작품은 참 아름다워라고 판단을 할때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야, 저 사람 행동 선하다고 해. 선하다고. 선하다고 판단해. 라고 등 떠밀려서 저 사람 행동은 선해요. 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저 작품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이때에도 누군가에게 타율적으로 강요받아서 아름답네요. 인정해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선이다, 아름답다, 악이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 첫 번째, 둘의 판단은 자유의지가 전제된다는 겁니다. 타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행동을 선하다라고 판단할 때, 저 작품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이해타산적으로 아, 내가 저 사람을 선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아니, 불이익이 될 거야. 저 작품을 아름답다고 혹은 추하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를 계산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초월해서, 즉,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심 없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사심 없는 이해관계를 초월한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선 혹은 아름다움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 판단과 예술에 대한 판단이 유사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상징이 된다는 건 바로 이 유사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판단과 예술 판단은 다른 대상에 대한 그 판단의 내용이 따로 있어요.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건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 이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와, 나저 그림 보니까 뭔가 찡한데?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건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감성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공통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통감. 야, 저 그림 어때? 너무 아름답지? 저거 보니까 이러이런 감정이 들지 않아? 너도 그랬어? 그치, 그치. 라고 하면서 서로 그 공통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 공통감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런 칸트에게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칸트에게서 찾아와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칸트가 바라본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에 지성이 가미된 자유로운 유희의 활동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린 지금 칸트에게서 예술 자체에 대한 딥한 내용으로 들어가려기보다는 윤리라는 과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했었던 그런 칸트가 예술을 바라볼 때는 어떠한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엿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술 자체로 너무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의 예술관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이건 참고만 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칸트 정리. 저건 선한 거야. 아, 저건 아름다운 거야. 엄연히 독립적 영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름다운 거야, 선한 거야를 판단할 때 유사성이 있긴 해요. 그런 점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본 거.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들. 아, 이거 참 아름답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유의지를 갖고 사심 없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영역. 그래서 이 칸트에게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게 도덕주의다라고 분류를 하기보다는 칸트가 바라봤을 때 예술에 대한 관점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 엄밀히는 깔끔하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도덕주의, 심미주의로 분류하지 말고 바람직한 관계를 바라보는 한 학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줄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칸트 유교 이야기까지 했고요. 여기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는데 예술과 윤리에서 학교쌤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실까? 사실 저는 딥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처럼 수업하는 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안할수 없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혹시 하셨다면 지금부터 들어보시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안 드셔도 되겠어요. 저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봐도 될까요? 옆에 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사상가죠. 그는 플라톤의 계보를 따르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또 그만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찾아본다면 자, 키워드 중심으로 축약된 단어로 적을게요. 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제가 설명드리는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연의 대상에 대한 모방을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의 대상물들을 모방한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와, 이거 참 아름답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 라고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연의 모방에 있어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형태들까지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연에 있는 대상 그대로를 모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방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자연에 있는 대상,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자연에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면 지금 그 나무, 추운 겨울에 있는 아무런 잎이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 나무 한 그루를 있는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방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능태를 실현하는 모방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개월만 지나서 봄이 오면 저기서 조그만 연두색 이파리가 솟아나오겠지? 나 그때 그 연두색이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된 나무를 그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모방을 통해서 그러한 자연 대상물의 가능태까지도 실현을 할수 있다. 이러한 모방을 통해서 인간들은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재밌어요. 앞에 이야기했었던 플라톤 생각을 잠시만 되짚어보면, 플라톤은 감정을 자극한 예술이 인간한테 도덕성을 고양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인간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순화될 수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점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고, 또 특히나 시인들은 희극과 비극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보통 사람 이하의 인간들을 모방하면서 즐거움을 줄수 있는 희극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는 비극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희극과 비극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묘사해낼 수 있다.
특히나 뭐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이긴 하니까 희극과 비극에 대해서 제시문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선지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희극과 비극을 통해 다양한 인간들을 모방한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 인간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술가, 즉 시인을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역사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짚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인이라고 하는 건 역사가가 아닌 것이 있을 법한 일, 개연성이 있는 일을 가지고 이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역사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시인이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희극적인 어떤 인물, 비극으로 그리고 싶은 어떤 인물,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미메시스하고 설명한다고 할때 시인이 하는 거는 개연성 있는, 있을 법한 이의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해낸다는 거, 예술적으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점. 이런 것들도 챙겨서 수업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더 좋고요. 우리 교재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대중문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도르노 얘기도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 아도르노의 핵심을 추려서 어떤 점을 기억할까요? 라고 하신다면 키워드, 문화 산업이에요. 아도르노가 지금도 현대이지만 그 나치의 영향을 받았었던 그 시점쯤에 그 현대요. 그 현대 사회의 예술을 바라보면서 그 철학자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날카로운 지성을 갖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그를 이해해 보면 왜 그가 이런 걱정을 갖고 있었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당시에 예술 작품들이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 그래서 영화들,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들이 막 보급되고 발달되기 시작한 그 현대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나치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이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이러면서 더욱 그의 생각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수 있었던 배경들이 있어서 살짝 심어드린 건데요. 그런 변화를 겪은, 변화를 목도한 한 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요, 자본에 종속된 거예요. 그렇게 자본에 종속돼서 획일화된 소비 양식으로 예술 작품은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일부 대중문화 기획사가 주도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유하는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분명히 내 취향을 발휘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내 입맛에 맞는 예술 작품을 내가 구매하는 것이다. 내가 소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도르노의 관점은 좀 달라요. 여기에서 그의 걱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려. 왜 그러느냐? 대중들이 비판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사유하면서 그런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산업화된 문화, 상업화된 예술의 산물들을 이미 정해진 그 시장 안에서 우리는 소비할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적극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주체적이지도 못한 채 이미 팔릴 만한 상품들이 예상된 채로 상품으로 만들어진 그 규격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산출되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 예술 작품이 당시에 상업화된 문제를 주목한 그는 문화산업이라고 지칭하면

당시에 예술이 상업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 요걸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에는 아도르노 외에 베냐민이라는 사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발터 베냐민인데요. 이 베냐민이 들어간 것은 기존의 평가 문항에서 베냐민의 문항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빈출되는 주제 아니에요. 가끔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이 예술과 윤리의 문항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베냐민의 입장이 이번 수능 특강에 들어간 점이 좀 새로운 점이고 혹시 학교에서도 이 베냐민을 수능 특강에 있기 때문에 다뤘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수능 특강에 말씀드린 내용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좀더 충분한 내용이 되겠고 하셨다면 핵심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 다시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복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이 현대 같은 시대거든요. 복제 기술이 발달하게 된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 복제 기술 뭐겠어요? 사진 찍어요. 영화, 라디오 이것이 막 발달되던 때예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내려면 그 사람이 앞에 있고 미술가 그 화가가 앞에서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그려내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미술 작품 하나, 고유한 하나를 만들어냈던 게그 이전의 시대예요. 그런 예술 작품은 고유의 아우라를 갖는다고 봐요. 그런데 기술 복제 시대가 되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내죠. 찍어낸 건 여러 가지로 복사해서 배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사할 수 있고 영화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이미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그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기술 복제 시대의 그가 활동한 현대 시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고유한 아우라는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엄밀히 들어가면 베냐민이 생각한 그 이전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가치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때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제해서 향유하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우라가 상실되었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중들이 그 예술 작품에 더 쉽게 접근함으로써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한 대중성, 그들도 그것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조금 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베냐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수능 특강에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조금 더 보완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파트의 문제 중에서 뭘 풀면 좋을까 하다가 칸트의 문제를 우리 한번 복습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첫 번째 문장은 꼭 나오는 중요 문장입니다. 미의 판단과 서의 판단은 각각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이 동일함으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상징이라고 표현한 그 유사성.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주과 주유곽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2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별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별의 진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요, 바로 HR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를 표현하거나 이해할 때는 HR도를 머리에 두고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별의 진화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의 마스터 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별의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HR도를 계속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인데, 일단 HR도에서 별들을 특징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초거성, 거성, 주기열성, 백색열성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HR도 상에 어디에 초거성이 표현이 되고 어디에 주기열성이 표현이 되고 어디에 백색열성이 표현이 되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에서 대부분의 별이 모여있는 주기열성, 이 주기열성의 특징,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표면은

수도 높고요, 광도도 크고요, 반지름도 크고요, 진화 속도도 빠르고요. 다만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고요. 별의 진화는 우리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즉 질량이 좀 작은 별의 진화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이제 요걸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실제로 시험에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HR도상에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진화 경로상에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변해요? 광도는 어떻게 변해요? 반지름은 어떻게 변해요? 그 시점에 내부 구조는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그런 것이 머릿속에 똑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떠오르면 체크, 안 떠오르면 복습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별의 에너지원, 별의 내부 구조. 역시나 이 아이들을 단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진화 과정에서 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이 되는지. 중력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지 아니면 핵융합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나 주기혈전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할때 PP 반응, CNO 반응 어떠한 반응이 주된 반응이 되는지 중심부의 온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들을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별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를 표현할 때 대류핵을 갖는 주기혈성과 그다음에 복사층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고 있는 주기혈성을 구분하죠. 그죠? 중심부 별의 질량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혈 단계 이후에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질량이 매우 큰 주기혈성 같은 경우 있죠. 이제 그런 것들 표현 방식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진화와 엮어서 아셨죠? 거기에 HR도까지 엮으면 더 좋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르면 체크하시면 안 돼요. 복습이고 떠오르면 체크.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HR도와 별의 분류 가지고 왔고요. 자, 그림은 별의 집단 AD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백색외성, 주기혈성, 초거성, 적색거성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많은 별이 모여 있는 집단, 주기혈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위 상단. 얘가 누구냐면 초거성이 되고요. 그 밑에가 적색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 아래가 백색 외성이 되죠. 아셨죠? 이렇게 HR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하나 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집단일수록 별의 밀도가 작아요. 반지름 밀도. 아셨죠?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왼쪽 아래에 있을수록 밀도가 커요.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균 밀도는 A가 D보다 작다. A는 초거성.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굉장히 작아요. D는 백색외성.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가장 크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A가 D보다 작다. 맞는 거고. B가 진화하면 C가 될수 있다. B는 누군데? 적색거성이죠. 적색거성이고. C는 누군데? 주기혈성이죠. 적색거성이 진화해서 주기혈성이 되는가? 아니죠. 주기혈성 중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녀석들은 나중에 적색거성이 될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주기혈성 질량이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다. 절대 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광도가 크다. 맞죠? 또 질량이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가 크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도 크다. 그래서 HR도에 주기혈 라인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하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다. 등 반지름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지. 주기혈의 기울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선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등 반지름선이 표시가 되면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큰 주기혈성일수록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체크되면 좋겠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래 문항에서는요. 답을 체크 안 했네요. C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커진다. 맞고요. 원래 문항에서는 기역 디귿이 맞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추가 선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 요거. A와 C 모두 별의 내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A와 C인데 중요한 건 C가 주기혈성이에요. 주기혈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단 C는 아니야. 초거성이라고 하면 헬륨 껍질을 가지고 있으면 헬륨 껍질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주기혈성은 수소핵융합 반응만 한다고 하는 게 특징. 그러니까 틀렸고. 광도는 B가 태양의 약만배 이상 크다라고 하는 거. B는요, 태양보다 만배 이상 클 것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태양을 딱 찍을 수 있으면 정말 100점입니다. 태양은 분광형이 G2이기 때문에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볼때 요거보다 만약에 만배 이상이라고 하면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 10등급이 되는 거야.

100 빼면 5등급, 그다음에 만 빼면 10등급. 그러면 얘보다 10등급이 작아야 되니까 이쯤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 A 집단이라고 하면 태양보다 만배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너는 틀렸구나. D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자, 백색혜성은요, 질량이 작은 또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최후죠. 얘가 지금 중심부가 지금 수축을 서서히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옳은 게 없네요. 아셨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자, 기억은 대류 핵이 존재한다. 기억을 선생님이 어디다가 체크할 거냐면 기억은 바로 A0에다 찍을 거야. 여기다가 찍을 거야. 여기 어떠한 별이 있다고 하고 얘를 기억이라고 하겠어. 얘는 대류핵이 존재한다. 맞다, 맞다, 맞다. A0형 주기열성의 물리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0형 주기열성의 물리량. 표면 온도는 10,000도 정도 되는 거고요. 질량은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더 커요. 보통 우리가 한세배 정도로 다루는데, 어쨌든 두 배보단 더 크다? 태양 질량의 두 배보다 더 크면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은 진화할 때 AD 중 어떤 별의 집단을 거치면서 진화하는가? 태양은요, 주기열성 이후에 적색 거성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하면 C, B, D 집단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2번 가도록 할게요. 자, 별의 분류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별 가라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라는 각각 초거성, 적색거성, 주기열성, 백색혜성 중 하나이며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초거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적색거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주기열성이고, 하나가 백색외성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죠?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다. 아셨죠? 우리가 라지엠을 쓸 때는 절대 등급을 표현할 때도 라지엠을 쓰지만 질량을 쓸 때도 라지엠을 씁니다. 그래서 이 라지엠이 어떠한 기호인지 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자, 여기서는 절대 등급을 표현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 보통 우리가 태양의 대한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태안이면 여기 아래 첨자로 개구리 눈을 이렇게 그려요. 개구리 눈 같은 거. 동그라미 점. 이걸 그려놓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요. 보겠습니다. 자, 표면 온도는 만 켈빈, 만 K이며 절대 등급은 플러스 10등급이다. 표면 온도가 만 K? 너 A0형 별이구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플러스 10등급이야? 태양의 절대 등급보다 5등급, 그것보다 더 커. 그렇단 얘기는 100배보다도 더 어두워.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어두워? 이렇게 뜨거운데? 그렇게 어두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별이야. 누구? 백색 외성이 되겠지. 자, 볼게요. 적색 거성은 적색이야. 차가운 별이야. 그런데 거성이야. 큰 별이야. 백색 외성은 백색이야. 뜨거운 별이야. 그런데 외생이야. 외성이야. 외성의 이 외자는 작다는 걸 의미해요. 뜨겁지만 작은 별. 뜨겁지만 작은 별. 아셨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가와 표면 온도가 같대요. 그러니까 너도 분광형이 A0야. 반지름은 태양의 100배이다. 꽤 크네. 보는 거고. 자,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분광형은 K0형이야. 수소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무조건 얘는 주기열성이야. 아셨죠? 자, 분광형이 다와 분광형이 같대요. 그러면 너도 K0형 별이구나. 거기에다가 광도는 태양의 100배이다. 그러면 K0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차가운 거지. 왜냐면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2니까. 태양보다 차가운 별인데 광도는 태양보다 커? 그럼 차가운데 광도가 커? 반지름이 커? 차가운데 커? 차가운데 커? 너 적색거성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넌 초거성이 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선생님, A0형 별이라고 하면 얘가 만 켈빈이고요. 태양이 G2라고 하면 5800이니까 둘의 표면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뜨거운 녀석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라고요?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면 광도는 반지름 효과만 따져봤을 때도 만배 이상. 반지름만 따져봐도 광도는 만배 이상. 왜냐면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반지름이 100배 이상이에요. 그럼 광도는 만배 이상. 거기에 표면 온도 더 높으니까 광도가 굉장히 크겠네? 이 정도의 광도를 가지고 있어? 초고성. 이렇게 따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가는 백색 외성이다. 맞고요.
평균 밀도는 나가 다보다 작다. 나는 초고성이고요. 다는 주기열성이야.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평균 밀도는 작다고요. 나가 다보다 작다. 맞고요. 광도는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 볼게요. 지금 라는 광도가 태양의 100배래. 즉, L 라는 태양 광도의 100배래. 자, L 광도를 의미하고요. 여기다 개구리 눈 그려주면 태양에 대한 100배. 그게 라의 광도야. 그런데 지금 다는 K0형이고 태양은 G2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태양의 광도보다도 다의 광도는 작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면 라보다 태양보다 다가 광도가 작은 꼴. 그러면 라의 광도는 다의 광도의 100배보다도 더 크겠네. 그렇죠? 그러면 라가 다의 100배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기역리엔 디귿 모두 다 맞는 거네요.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가가 지나면 적색 거성이 될수 있다. 가가 누군데? 가가 백색의 성인데? 백색의 성이 진화를 얘는 지금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틀렸고요. 나의 내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내부. 나가 누군데? 초고성. 초고성의 내부에서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다 중에는 가와 같은 물리량을 갖는 별로 진화하는 것이 있다. 다는 누군데? 다는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입니다.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 중에는 백색의 성이 된 녀석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 비읍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 중에서는 가와 물리량을 갖는 별로 진화하는 것이 있다. 맞죠? 맞고요. 자, 미음, 비읍 체크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기역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K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 누구냐면, 자, 기역 갑니다. 기역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다가 기역을 넣겠어요. 여기다. 수소핵융합 반응.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0K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 아니죠. 1000K가 아니라 얼마? 이런 것들 많이 실수합니다. 1000만 K. 아셨죠? 1000만 K 이상부터 일어난다. 가, 라중, HR도에서 가장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왼쪽에 놓인다는 얘기는 표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아래에 놓인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 또는 광도가 작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HR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광도로 얘기해야 되겠죠? 광도가 작다. 그러니까 뜨거우면서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 백색 외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백색 외성은 누구예요? 가라고 해야 되겠지.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2번 풀이 해봤습니다. 됐죠?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자, 주기열성의 특징과 관련된 거고 볼게요. 그림 가는 주기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는 주기열성의 질량 반지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아,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등급이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면 볼수 있는 게 아,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도 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도 크고 광도도 큰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질량이 큰 별은 표면 온도도 크거든. 그러니까 아, 질량이 큰 별은 반지름 크고 광도 크고 표면 온도 크고 진화 속도 빠르고 다만 수명은 짧다고요. 이제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대체로 크다.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큰 녀석이야. 질량이 큰 녀석은 반지름도 크다. 갈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고요. 반지름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체로 길다. 반지름이 큰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에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낸 양은 많지만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진화 속도가 빨라요. 대신 수명이 짧아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다음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등급인 주기열성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 이제 요건 찾아가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2. 그런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그럼 둘의 등급 차는 몇 등급 차? 아, 등급 차는 10등급 차야. 10등급 차다라고 하면 10등급 차. 그쵸? 10등급 차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광도로 따지면 5등급 차의 100배니까 5등급의 5등급. 100배의 100배야. 그럼 몇 배? 만 배로 가야 되겠지. 만 배. 아, 그럼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배 갑니다. 만 배. 만배 갑니다. 그러면 질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되는 거야. 5와 10 사이가 되겠습니다. 5와 10 사이. 대략 뭐한 7.5나 뭐그 즈음 되겠네요. 그걸 여기서 찾는 거지. 그러면 3, 10. 둘의 사이가 간격이 7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5, 6.5.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이쯤 될 것입니다. 이쯤으로 가면 반지름은 3보다 크다.

3배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아셨죠? 그러면 기역, 디귿이 맞는 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주기활성은 질량이 클수록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을 물어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온도예요. 중심 온도. 중심 온도가 높으면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아셨죠? 중심 온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높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일수록 중심 온도가 커서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 많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 결과 값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요 결과 값이 광도로 이어져요. 에너지를 많이 생성합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광도가 커. 아셨죠? 그래서 결과 값으로 질량이 큰 주기활성은 광도가 크잖아. 그러면 에너지 생성량이 많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주기활성은 반지름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고요. 아셨죠? 맞는 거고요.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인 주기활성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양 질량의 10배래요. 그럼 여기서 태양 질량 10배 쭉 갑니다. 그러면 광도가 대략적으로 태양의 몇배 정도 되냐면, 자, 요 녀석은요, 태양의 광도가, 여기다 체크를 해볼까요? 광도가 대략적으로 10의 태양의 10의 5제곱. 보다는 좀 작네. 10만 배까지는 안될것 같아요. 맞죠? 태양 질량의 10배인 녀석의 광도야. 자, 이 녀석의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라면. 자, 볼게요. 광도라고 하는 것은 비율로 표현합니다. R제곱 곱하기 T제곱. 맞죠? 만약에 그 별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20배가 높다고 하면 광도는 20배의 4제곱 이상이 되는 거지. 얘가 20에 들어가는 건 20배 4제곱 이상이 된다고. 왜냐면 표면 온도가 태양의 20배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도 그거보다 더클 거니까. 그런데 20배라고 하면 볼게요. 2의 4제곱은 얼마죠? 16. 10의 4제곱은 얼마죠? 반. 맞죠? 그러면 자,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20배가 높아요? 그러면 16만 배? 16만 배보다 더 광도가 커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태양 질량의 10배인 주기활성은 광도가 10만 배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아, 너 20배보다 높다는 얘기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요 관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 대표형 3번 추가 문제 봤고요. 리을, 미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요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자, 별의 밀도는 기역이 태양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기역을 어디다 체크할 거냐면, 여기다가 체크된 김에 그냥 체크해 볼게요. 이 끝자락에다 체크해 볼게요. 얘를 기역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활성이라고 해볼게요. 그 녀석과 태양과 비교해 보면 밀도는 누가 더 크다? 태양이 더 크다. 아셨죠? 자, 이 녀석은요,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정도 되죠? 반지름은요, 태양의 3배보다도 더 커요.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반지름이 3배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부피로 따지면 반지름의 세제곱. 반지름의 세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것보다 반지름이 더큰게 밀도에 있어서는 더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효과가 더 크다고. 아셨죠? 반지름의 세제곱에 부피가 비례해버리니까.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큰 주기활성일수록 밀도가 작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역이 태양보다 작은 거예요. 질량이 태양의 1배인 주기활성과 5배인 주기활성의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 시간당 에너지 방출량은 광도로 비교하면 됩니다. 5배인 녀석이 크겠지. 진화 속도, 5배인 녀석이 크겠지. 수명은 1배인 녀석이 더 길겠지. 요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3번 봤어요. 자, 이제 대표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요 HR도상에서의 요 진화 경로는 사진을 꼭 찍어서 머릿속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표시한 겁니다. 자, 주기열에서 지금 적색 거성으로 가고 있는 요 과정이 기역 과정이죠. 여기다가 기역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역 과정. 요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역 과정의 한 지점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심에 있는 쌓여 있는 헬륨 핵은 수축하고 있어요. 얘는 수축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수소 껍질이 있어, 수소 껍질. 수소가 헬륨,

수직으로 바뀌는 수직과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껍질이 있다고. 그죠? 수소껍질이 이렇게 있고요. 이 수소껍질에서 만들어지는 수직융합 에너지가 이 외부층을 가열해서 외부층의 크기를 어떻게 해줘요? 키워주지. 외부층의 크기를 키워준다고. 그래서 크기는 커지고 외부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소모가 커서 표면의 온도는 내려가고. 그게 지금 기억 과정 중에 이 지점. 자, 니은 과정 중에 이 지점을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한다고 하면 니은 과정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니은 과정은 지금 최대로 커진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심부에서 일정하게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주변에는 수소껍질 연소 영역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 수소와 헬륨이 있는 상태가 요 지점. 아셨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지점을 꼭 체크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기를 선생님이 임으로 X라고 해볼까요? X 지점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 X 지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X 지점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부의 핵이 수축하고 있어. 수축하고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헬륨 껍질이 있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수소 껍질이 있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별은 커지는 거죠. 그게 지금 요 지점. X 지점. 아셨죠? 그래서 이세 지점의 이 내부 구조 표현까지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 볼게요. 기억 과정에서 별의 표면 온도는 대체로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니은 과정 중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헬륨 핵융합 반응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디귿 과정은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맥동 변광성 이후에 별의 외곽부 물질을 잃어버리는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점점 별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나중에 중심부인 핵만 남아서 백색 외성이 되는 거라서 이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점점 줄어드니까 디귿 과정이 시작될 때가 끝날 때보다 크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게 조금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등 반지름선을 그려봐도 좋아요. 등 반지름선 이렇게 그려진다고. 등 반지름선 이렇게 그려지면, 아, 요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겠네요. 주기열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그린다고 하면 등 반지름선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반지름이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 문항의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건 요거. 기억 과정의 별은 기체 합력 차에 의한 힘에 의해 팽창한다. 기억 과정은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 자, 요 과정에서 별은 팽창합니다. 팽창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수소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요 에너지가 요 공간 외부층을 가열하면서 요 공간에 있는 입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기체 합력 차의 힘이 무엇을 이겨내? 중력을 이겨내니까 팽창을 할 수가 있는 상태. 맞는 거예요. 자, 니은 과정의 별은 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니은 과정의 별, 요 과정에서 수소껍질 연소가 있잖아요. 수소껍질 연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수소껍질 연소를 생각해야 된다. 디귿 과정의 별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시기가 있다. 요 과정에서 행성상 성운 단계가 있죠. 행성상 성운 단계에서 물질을 배출한다고,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 그러면 추가해서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P 지점에 위치할 때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자, P 지점은 어디냐면요. 요 지점이 사실 P 지점이었어요. X. 즉, 여기가 바로 P 지점이었다고. 자, P 지점에서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맞는 겁니다. 자, 기억 과정의 별은 내부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가? 기억 과정의 별 중심부는요, 중력 수축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고요. 수소껍질 연소 영역에서는 수소핵융합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 구분할 수 있죠. 별의 외부를 키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수소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핵융합 에너지. 여기까지 아셨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유형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관련된 거 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린 별 A와 B의 진화 과정에서 달라지는 광도 계급을 나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의 내부 구조. 기억과 리을 중 하나는 질량이 태양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광도 계급으로 나와 있는데 주기열성, 그 다음에 3, 거성, 1, 초거성, 그 다음에 7, 또 백색 외성,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백색 외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야? 아, 너

소의 질량은 태양 질량이랑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고, 초고성이 될수 있는 녀석이야. 너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심부의 생명 반응이 끝났는데 철까지 만들었어. 넌 지금 누구냐면 초거성이야. 초거성이라고 하면 너의 주결성일 때의 질량은 태양 질량 8배보다 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별 내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자, PP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녀석. 그러한 단계가 누구죠? 주기열성일 단계. 그쵸? 그런데 PP 반응이 껍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거성 단계라고 하면. 즉, 여기서 기역과 리을은 주기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부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니은과 미음, 거성과 초거성에서는 껍질에서 수소껍질 연소 영역, 거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별 내부에서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지금 기역은 태양 질량이고요. 얘는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 얘는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크다는 얘기는 태양 질량이 2배보다도 크다? 얘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역이라고 하면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중심핵,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복사층. 있고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류층이 있는 게 기역이라고 하면 리을은 뭐가 있냐면 중심부에 대류핵이 있어. 대류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더 중심에 대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질량이 더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난 영역의 평균 온도는 기역이 리을보다 낮다. 아셨죠? 리을이 높다. 그 다음에 나와 같은 구조는 리을에서 나타난다. 나와 같은 구조는 초거성이기 때문에 리을이 아니라 미음 가야 되겠지. 틀렸어. 그럼 맞는 건요. 기역만 맞는 거죠. 기역만 맞는 거. 이렇게 보고 추가 선지 가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기역의 중심부에서는 PP 반응과 CNN 순환 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기역의 중심부 태양 질량을 가지고 있는 주기열성이라고 하면 PP 반응이 줍니다. 주지만 CNN 순환 반응도 부.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얘가 주된 반응, 얘는 부가적인 반응. 아셨죠? 모두 일어난다. 맞고요. A는 니은 디귿으로 광도 계급이 바뀔 때 초신성 폭발을 한다. 초신성 폭발을 한다. 이 녀석은 요 녀석이 나중에 초신성 폭발을 할 수가 있겠지. 초거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 아셨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행성상 성운을 생각해야 되겠지. 틀린 거고.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질량이 태양의 10배인 별은 비와 같은 진화 과정을 거친다. 10배라고 하면 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 나중에 폭발해서 중성자 별이나 뭐 블랙홀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10배라고 하면 중성자 별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친다. 맞는 거.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 비읍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요거. Z 영역에는 헬륨이 존재한다. 선생님 여기다가 Z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Z 영역 이렇게. 여기 그림이 표시가 잘안 되네. 요 수소가 있는 요 영역을 Z 영역이라고 할게. 가장 바깥쪽 영역. 요 영역에 헬륨이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서 수소밖에 표현이 안 됐지. 여기서 이 수소는 핵융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수소가 아니죠. 이 별이 원래부터 주기열성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수소. 그 수소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수소죠. 그 수소가 있는 그 영역이 Z 영역이란 말이죠. 이 영역에 헬륨이 존재하는가? 헬륨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주성분은 뭐였다? 수소와 헬륨. 주기열성의 주성분은 뭐다? 수소와 헬륨.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는 사실 헬륨도 있어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헬륨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아셨죠? 맞는 거고요. 나의 별은 이후 어떠한 진화 단계를 거치는가? 초거성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폭발, 초신성 폭발을 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대표용 5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별의 에너지 원과 관련된 거고요. 자,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어느 변이 진화하는 동안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어느 별이 지금 진화를 하는데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별은 질량을 태양 질량 이렇게 도차고 1 태양 질량. 아셨죠? 이 별의 질량은 1 태양 질량. 아셨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가의 반응은 뭐예요? 지금 수소들이 충돌해서 무거운 중수소, 또 충돌해서 삼가 헬륨, 나중에

탁과 헬륨,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헬륨을 만들어내는 수소핵융합 반응. 자, 요 반응은 PP 반응이지. 자, PP 반응이죠. 맞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기본적으로, 그럼 우린 이 별, 1000만도 이상의 온도 조건이 되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보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반응은 헬륨들이 충돌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탄소를 만들어낸다. 즉, 아, 얘는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온도는 어느 정도? 1억 켈빈 이상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를 수소핵융합 반응의 관점으로, 얘를 헬륨 핵융합 반응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주기열성. 얘가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거성이 되겠죠, 거성. 만약에 태양질량의 별이라고 하면 이제 적색 거성.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문제 보는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가는 1000만 K 이상. 얘는 1억 K 이상. 그럼 나가 더 높죠. 그러면 너 틀렸어. 나가 높은 거야. 가가 일어나는 동안 별의 크기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자,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주기열성일 때 중심부에서. 또는 적색 거성일 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도 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면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 별의 외곽부가 커질 수가 있지. 그러면 커지는 시기가 있다. 맞아. 이렇게 고를 수도 있는데, 사실 주기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주기열성 단계라고 하더라도, 정력학 표명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크기 변화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도 일단은 맞는 거. 아셨죠?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만약에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럼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주변에서 수소 껍질 연소. 그러면 동시에 일어난 시기가 있을 수가 있죠. 또는 진화를 더 많이 해서 중심부에 탄소에게 수축을 하고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일어난 시기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체크하면 누구누구 맞는 거죠? 니은, 디귿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가에서 핵융합 반응에 관여하는 수소. 1가, 질량수가 1인, 1가 총 개수는 6개이다. 자, 질량수가 1인 수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또, 하나, 둘. 아, 이 반응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질량수가 1인 수소가 6개가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옵니다.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와요. 질량수가 4인, 온전한 하나의 헬륨이 튀어나오고, 그 과정에서, 질량수가 1인 수소가 두 개가 튀어나와. 그래서 알짜 반응으로 따지면 질량수가 1인 수소 네 개가 질량수 4인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는 반응.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요 반응에 관여하는 총 질량수가 1인 수소의 개수는 6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맞는 거. 아셨죠? 관여하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셨죠? 나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나는 적색 거성 단계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중 연소가 일어나는 적색 거성까지 표현을 한다고 하면 껍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별의 내부에서 가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과 헬륨 핵융합 반응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 언제부터? 주기열성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먼저 일어난다가 맞는 거. 추가 선지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기억은 태양의 내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기억을 뭘로 체크할 거냐면 요 녀석을 기억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억은 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라 그냥 탄소. 아셨죠? 그러니까 탄소가 태양의 내부에 존재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존재한다. 아셨죠? 태양의 내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탄소를 기본으로 한 CNO 순환 반응을 일어난 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탄소도 가지고 있다 보는 겁니다. 별이 중심부에서 가가 일어나는 시기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중심부에서 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가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수소핵융합 반응을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 주기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기열성 상태에서의 특징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정력학 표명 상태예요. 두 번째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에요.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별의 전체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표용 6번 맞습니다. 대표용 7번 볼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별의 진화와 내부 구조 변화에서
자, 그림은 어느 별이 가에서 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내부 구조다.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변한대. 자,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수소핵융합 반응과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영역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이 만들어지죠.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럼 탄소가 만들어지겠죠. 세 개의 헬륨이 하나의 탄소를 만들어내겠죠. 맞죠? 자, 그런데 보자고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천만 K 이상. 천만 K 이상.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K 이상. 아셨죠? 별의 내부에서 하나의 헬륨핵융합 반응층, 하나의 수소핵융합 반응층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별의 내부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별뿐만 아니라 행성도 그래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더 뜨거운 상태에서 일어난 반응은 얘니까 얘가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지. 즉, 기역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녀석인 거고, 니은층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요 녀석인 거예요. 즉, 여기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즉, 니은층은 뭐예요? 여기는 수소 껍질 연소 영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녀석이 요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지금 여기에 주기열 단계에서 충분하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싹다 바뀌었어. 헬륨이 충분히 쌓여 있었어. 수소핵융합이 종료가 됐어. 그러면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중심부는 수축하는 거야. 그쵸? 그럼 헬륨이 수축을 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1억 켈빈이 되면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주변, 얘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천만 도가 되는 영역은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니까 여기는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거지. 됐죠? 요 에너지가 요 외부층을 가열해서 요 외부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별의 크기는 커지고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가에서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그렇죠?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핵융합 반응할 수가 있는 거고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는 내려간다고. 맞는 거. 나일 때 반지름은 주기열성일 때보다 크다. 적색 거성이요. 적색 거성. 그럼 주기열성일 때보다 크는 거. 맞죠? 맞는 거고요. 자, 나의 기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헬륨 함량비가 높아진다. 기억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억에서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해서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헬륨이 탄소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함량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셨죠?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별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얘가 적색 거성이냐? 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별의 크기는 커진다. 무조건 커진다. 온도는 내려간다. 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부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뜨거워졌다. 이제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주기열성일 때보다 더 커졌다. 이런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별은 정력각 표형 상태이다. 정력각 표형 상태라고요? 얘가 수축하고 껍질 연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운다고. 그러니까 넌 정력각 표형 상태가 아니야. 자, HR도에서 나의 별은 주기열 단계일 때보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 왼쪽 아래에 놓인다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R이 커진다고. 표면 온도는 내려간다고. 표면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R이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 오른쪽 위로. 그렇다고 하면, 아, 물론 이 과정에서 광도도 커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로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왼쪽 아래가 아니라 오른쪽 위로. 간다. 아셨죠? 나의 기억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나의 기억. 이 기억이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너 틀렸구나. 그럼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없네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에서 디귿의 온도는 천만 K 이상이다. 선생님이 디귿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요 수소 껍질, 요 층을 디귿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천만 K 이상이다. 천만 K 이상이기 때문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가, 나 과정에서 별의 중심부를 이루는 주요 구성물질은 어떻게 변하는가? 원래 여기에 중심부는요, 헬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얘가 1억 켈빈 이상의 조건이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헬륨은 줄어들고 탄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헬륨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의 함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형 8번. 자, 대표유형 8번은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질량이 큰 주기혈성과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0: 자, 그림은 주결성 가와 나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5배, 1배, 1배와 5배 또는 1배와 5배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1배,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거. 얘는 5배, 태양 질량의 5배. 아, 지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없고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1, 태양 질량과 똑같은 거, 둘 중에 하나가 5배인 거, 요걸 찾는 게 지금 요 문제의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볼 것은 수소의 질량비를 볼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표면이에요. 표면을 보면 수소의 질량비를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60에서 80 사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70?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한75% 정도? 얘도 75% 정도? 일반적으로 주결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결성의 주성분은 뭐냐면 수소와 헬륨. 그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면? 3대 1. 그래서 3인 게 수소, 1인 게 헬륨. 아셨죠? 그러니까 75%가 수소, 25%가 헬륨인 게 주결성이 처음 만들어질 때딱 세팅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그런데 보면 이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안으로 갈수록.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건? 아,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주결성의 이 중심 부근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가 확확확 줄어들어요. 그죠?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소가 확확확 줄어든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헬륨이 확확확 늘어요. 별은요,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은 더잘 일어나요. 그럼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헬륨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야. 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가 확확확 줄어든다는 얘기는 온도가 확확확 높아져서 헬륨이 확확확 만들어진다. 그게 지금 얘라고 한다면, 얘는요,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소의 질량비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여기지. 여기가 특이한 거야, 여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중심부에서 수소의 질량비가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자면 여기서의 헬륨의 질량비도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요 영역은 깊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 물질에. 이 영역은 굉장히 균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균질하다? 그럼 뭔가 섞일 것 같은데 혼합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오, 요 영역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요 별은 뭔가 여기서 섞이는 작용, 대류가 일어나는 그러한 별이구나. 중심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얘는 대류핵을 가진 녀석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복사층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이구나. 그러면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녀석, 태양 질량의 5배. 이렇게 대류핵을 가질 수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5배인 거예요. 얘는 핵이 복사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 얘는 대류핵 복사층. 자, 가의 중심핵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PP 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난다. 지금 CNO 순환 반응, PP 반응 모두 다 일어나는데, 태양 질량이랑 똑같대. 그럼 얘의 주된 반응은 뭐예요? PP 반응이지. 그러니까 우세가 틀린 거야. 자,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대류가 복사보다 우세하다. 나의 표면 부근에서 에너지 전달 방식은 복사가 우세하다. 아셨죠? 대류는 중심부요. 그럼 넌 틀렸구나.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별의 내부에서 대류 영역의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의 대류 영역은 표면 부근의 대류층. 얘의 대류 영역은 중심핵. 그러면 밀도는요? 질량이 아무래도 큰데 중심핵을 이루고 있어, 대류 영역이. 그럼 얘 밀도가 엄청나게 크겠지, 이 영역의 밀도가.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 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에너지 생성량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중심 온도라고. 중심 온도. 얘는 PP 반응이 주된 반응, 얘는 CNO 순환 반응이 주된 반응이겠지만 어쨌든 중심 온도는 얘가 더 높기 때문에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얘가 더 크다는 거지. 아셨죠? 주된 반응은 CNO 순환 반응이지만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도 얘보단 얘가 더 크다고.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많이 생성한다. 핵융합 반응을 많이 한다. 아셨죠? 그러면 에너지 생성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나는 진화 과정에서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 질량의 5배인데요. 철까지는 못 만들어내겠지. 철까지 만들어내려면 태양 질량의 8배보다도 커야 되니까.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맞는 게 없네요.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도. 수소 핵융합 에너지 생성량은 P지점이 Q지점보다 많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점을 찍겠습니다. 여기를 P지점, 여기를 Q지점. 요 깊이, 요 깊이를 찍는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거워요. 더 뜨거우면 핵융합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더 잘하니까. 아셨죠? P지점이 Q지점보다 많다. 그 다음에 가에서 헬륨의 질량비는 표면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표면에서 중심부로 가는 겁니다. 헬륨의 질량비 25%로 일정하다가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겠지. 이렇게. 아셨죠? 수소의 질량비와 반대로 헬륨의 질량비는 여기다 그려볼까요? 25% 정도로 가다가 헬륨의 질량비는 증가하겠지.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8번까지 해서 모든 문항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어줄 내신 만점 OX 퀴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태양은 지금 현재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며 얘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할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원시별의 주요 에너지원, 주기혈성의 주요 에너지원, 그 다음에 적색구성의 내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기혈성 같은 경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녀석과 태양의 두 배를 넘는 녀석, 그 중심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 볼게요. 자, HR도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평균 밀도, 집단에 따른 평균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기억해 보시고요.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나중에 철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죠. 중심부에서. 그때 초신성 폭발, 초고성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폭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생을 마감하느냐 라고 한 것까지도 한번 체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꼭 수강 후기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가능지대 외계행성계 탐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0만 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 지금 미니 테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니 테스트 2의 나머지 문제들 같이 살피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도 10개의 지문 사차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일단 글의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 찾기 구간 저번 시간에 앞서 함축의미 추론이나 요지 주제에 해당하는 지문을 살펴봤어요. 제목으로 같이 시작을 해봅시다. 뭐에 관한 글입니까? 과학 분야에서 어떤 집중력이 중요하다? 유연한 집중력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 과거의 인식은 어떠했냐면 과학은 집중, 예술은 유동적인 주의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과거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영어 지문에서 과거의 인식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뒤집히죠. 현재의 인식으로 뒤집히면서 과학과 예술 모두 두 가지

역시 주의 방식이 필요하더라. 아하, 이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유연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노벨상 수상자 등 과학자들의 작업 방식을 분석했더니 지속적인 집중이 아니라 유연한 집중이 특징이더라. 따라서 문제 해결에서도 집중과 탐색을 번갈아 사용했기에 결론, 과제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이 키워드 인지 아시겠죠? 이 유연성, 유연한 집중력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핵심으로 잘 살펴주시면서요. 우리말 한줄 요약 갑니다. 탁월한 과학자는 지속적 집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집중과 탐색을 오가는 유연한 집중을 사용한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Outstanding scientist, 뛰어난 과학자들은요, are distinguished.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별이 된다. 즉, 이것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과학자들은 뭐로 구별을 할 수가 있냐면 뒤에 not a, but, be 구문 사용이 되면서요, 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Constant, intense focus, 지속적인 강한 집중이 아니라 뭐로 구별된다고요? Flexible, flexible,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연한, 유연한 주의력에 의해서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자, alternating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뒤에 봤더니요, between A and B 구조 따라오면서 얘와 얘 사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Alternate, 번갈아가며.

따라오는 것까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랑 뭐 사이를 번갈아 사용을 하냐면 focus concentration, 집중된 집중, 정말 그 끈질긴 집중과 exploratory thinking, depending on task demands, 어떤 과제 요구에 따라서 정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탐색적인 사고를 할 것인가, 즉 집중을 할 것인가, 탐색을 할 것인가, 그 사이를 과제 요구에 따라서 왔다 갔다 번갈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유연한 집중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시사를 한답니다. Successful problem solving,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산물일 수도 있다. 과제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flexible strategy of application, 중요한 거 뭐라고요? flexible, 유연한 전략 적용의 산물이다를 시사를 해준다고요. 자, 여기서의 function은 산물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중요한 건 결국에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적용을 flexible, 유연하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거라고요. 그치? 과학자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과 유희적인 탐색 사이를 갖다가 오가며 하더라. 그 얘기가 앞에 등장을 했거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유연한 전략 적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 내용까지 끌고 갈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퍼픽으로는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딱 봤더니 이거 일단 동사의 병렬에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신 발타니아라고 한 사람은 compared and analyzed,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concluded,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형태. 자, 무엇을 비교 분석했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과 다른 저명한 과학자들의 일상적인 업무 흐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자, 지금 보시면 it is that 구문입니다. 이 안에서도 뭐가 쓰인 겁니까? it is that에 강조 구문이 쓰인 거예요. 그쵸? 자, 이 안에 있는 덩어리를 봤더니요, 나레이 버비 구도 되겠습니다. 즉, 나레이 버비 덩어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을 특징 짓는 것, 구별 짓는 것은 뭐가 아니라 끈질긴 집중이 아니라 flexible focus, 유연한 집중이더라라고 결론을 지었다고요. 그쵸? 아하. 이 대절 내에 쓰인 it is that의 강조 구문까지 추가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법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어법을 정말 그 문법적인 포인트에만 치중해서 문제를 푸셨더라면 이제는 내용 위주로 봐야 할 시간인 거죠. 자, 목록화라고 해서 소재가 조금 생소했습니다. 이것의 특징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목록화란 단순 작업이 아니라 자료 통제를 위한 도구랍니다. 아하, 목록화는 자료 통제를 위한 도구이구나. 즉, 목적은 연구자가 자료를 찾고 접근하도록 돕는 데에 있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죠? 결국 얘가 핵심이었는데, 목록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다층적인 활동이더라. 요게 핵심이었거든. 다층적인 활동이랍니다. 과거를 고려했을 때에는 원래 배열을 유지하면서 맥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현재를 고려했을 때는 기준, 용어, 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미래를 고려했을 때에는 미래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를 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해야 하는 다층적인 활동이 바로 이 목록화다 해당하는 지문이었다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어떠합니까? 과학 분야에서는 용어 변화가 빨라서 목록화가 어렵더라. 목록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해야 하는 다층적인 활동인데, 글쎄 과학 분야에서는 용어 변화가 빨라.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기가 어려울 테니, 그래서 목록화 또한 어렵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결론까지 이을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목록화는 자료 접근을 위해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다층적인 활동이다. 얘가 핵심이었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Cataloging. 아하, 목록화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한다고? Cataloging이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카탈로그를 작성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화는 복잡한 과정이랍니다. 무엇을 지원하는 접근입니다. Archive materials라고 하면서 보관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즉 자료를 더잘 찾고 쉽게 접근하게끔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라고 했으니까요. 보관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고려함으로써 과거의 맥락,
현재의 기준, 미래의 기준.

사용자 필요를 다 고려하는 그러한 활동이랍니다. 하지만 it faces challenges, 어려움에 직면한다라고 했죠. 과학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challenges,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용어 변화가 너무 빨라서 목록화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Cataloging, 목록화는 is a multi-layered activity. 아하, 다층적 활동. 이게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Multi-layered activity. 우리 layer가 층이에요, 층. 근데 multi가 붙었으니까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 다층적인 활동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뭐 하기 위해서? Develop the robust resource, 어떤 탄탄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무엇을 촉진할? Is access to material over time? 시간이 지나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탄탄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multi-layered activity, 다층적인 활동이라고요. 너무 중요한 표현 잘 챙겨주시고요. 업법 문장으로는 7번 문장 예측 갑니다. In this regard, 이러한 점에서 what evident challenge of cataloging scientific archives. 자, 지금 주어가 상당히 깁니다. 얘가 주어 되겠고 동사 자리에 is가 온 구조인데 지금 앞에 있는 archives에 s가 붙었다라고 해서 수일치를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절대 안 되죠. 이게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되겠고요. 우린 주어의 핵을 찾아줄 건데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과학 기록물을 목록화할 때한 가지 분명한 어려움은이라고 해서 여기에 은이 붙는구나. 얘가 주어의 핵이 되겠구나. 좋습니다. 과학 기록물을 목록화할 때한 가지 분명한 어려움은 challenge. S 안 붙었잖아요. 그치? 따라서 is라고 하는 동사 써주시는 거잘 챙겨주시면서 무엇입니까?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 사실의 내용을 갖다가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절 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떠한 사실입니까? 과학이 빠르게 바뀌고요. And, 그리고, so do the terms that it uses. 그 과학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빠르게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so, 동사 주어 나오면서 주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치? 과학이 사용하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치된 것도 챙겨주시는데, 여기에서 to가 받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뭐를 받아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moves quickly를 받아주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일반 동사구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동사 to의 활용형을 쓸 수가 있는 거지, 비동사의 활용형을 쓰면은 안 되는 거지요. 그치? 이것도 종종 물어보는 문법 포인트니까, 나온 김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13반의 어휘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환경적 선택 압력에 반응하는 생활사. 아, 되게 어려웠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 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의 예시가 나왔던 질문이에요. 환경적 선택 압력이 생애 전략 변화를 유도를 한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거피가 등장하는데 포식자가 많을수록 조기, 성숙, 번식, 즉 위험 환경에서는 장기 생존보다는 번식과 성장에 투자를 하더라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사례로 큰 가시고기가 등장합니다. 포식 압력에 따라서 수컷의 색이 변화가 되는데 밝은 빨간 목은 번식에는 유리하지만 생존에는 불리합니다. 근데 얕은 물, 즉 위험이 높은 그러한 환경에서는 덜 눈에 띄는 색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생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따라서 결론. 번식과 생존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더라. 자, 이 트레이드오프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말로 풀었으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겁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하나를 얻는 것을 갖다가 트레이드오프라고 해요. 즉, 번식을 택하면 생존을 잃을 것이고 생존을 택하면 번식을 잃을 것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줄 요약할게요. 환경 위험이 클수록 생물은 번식과 생존 중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되며 한쪽을 강화하며 다른 한쪽은 줄어드는 관계 속에서 전략을 조정한다.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갈게요. Environmental selection pressures, 환경적

선택압력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봅니다. 자, 환경적 선택압력은 shape, 형성합니다. Life history strategist, 생애 전략을 형성해서 자, 생물체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한답니까? 선택을 하게 해요. Reproduction, 번식인가? Survivor, 생존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답니다. 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시가 나와요. 거피와 큰 가시고기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뭐 합니까? Predation이라고 하는 건 포식이란 뜻이니까 포식 위험에 따라서 adjust trait, 특성을 조정한답니다. 특성을 조정함으로써 번식을 택할 것인가 생존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얘네들이 판단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우리 첫 번째 문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은 사실 지문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주는 내용 덩어리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nice example of 빈칸, 빈칸의 좋은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트리니다드에 사는 거피에서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뒤에 나오는 거피의 예시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빈칸이 되겠는데 볼게요. A life history, 생애는, 이 생활사는 response to, 자, 즉 반응을 하는데 environmental selection pressures, 환경 선택 압력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살짝 의역을 한 거고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이죠.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것의 예시는 거피한테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지문 전체에서 살피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환경적 선택 압력에 대한 생활사의 반응이라고요. 그치?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서 생애를 살아나갈 것이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요. 좋습니다. 7번 문장까지 예측 한번 가볼게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investment in reproduction, 번식에 대한 투자가 appear to be traded off, 희생되는 것으로 보였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포식 위험이 어떠한 경우에? 높은 경우에. 자, 포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무엇을 선택했다? 생존을 선택했다. 무엇을 희생시켰다? 번식을 희생시켰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얕은 물에 사는 큰 가시고기 수컷들은 지금 밝은 목이 아니라 칙칙한 색의 목을 발달시켜서 덜 눈에 띄게끔 만든 겁니다. 밝은 목은 암컷한테 유혹적으로 보이겠지만 포식자한테도 잘 눈에 띄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칙칙한 색의 목을 발달시킴으로써 번식 대신에는 생존을 택한 것이죠. 그렇죠? 이 빈칸까지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어법 문장은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방금 이야기했었던 큰 가시고기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자, 무디는 발견을 했답니다. 자, 수컷인데 어디에 사는? Shallow waters, 더 얕은 수역에 사는. 얘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부연 설명하는 관계 부사절 등장합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라고 받아주시면서요. 거기에서는 붉은 목이 특히나 conspicuous, 눈에 띄는 이란 뜻이죠. 특히나 눈에 띈다 라고 하네요. 자, 대절의 주어가 males, 수컷들이었습니다. 동사 자리에 head 온 것인데 가지고 있어요. much duller라고 해서 얘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지요? 훨씬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칙칙한 색의 목을 발달을 시키더라. 자, 누구보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those는 앞에 나오는 males를 받는 복수 대명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빛이 더 어둑한, 더 깊은 수역에 사는 수컷들보다 훨씬 더 칙칙한 색의 목을 가지고 있다더라. 지금 문법도 중요한 거 많았으니까 요 6번 문장 잘 살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빈칸 왔습니다. 출처 신뢰도가 기억 동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뭐냐면 정보 제공자의 신뢰도가 기억 동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실험을 합니다. 절도 장면 후 잘못된 정보를 포함된 서술을 제시를 시켜요.
자, 근데 동일 내용이긴 하지만 어떠한 조작을 가했죠? 28살의 증언자인가? 82살의 증언자인가?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자, 참가자들로 하여금 증언자의 능력과 정직성을 평가를 하게끔 했는데요. 노인, 즉 82살의 노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낮고 정직성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낮게 평가된 노인은 기억 동조에 대한 저항이 높아요. 기억 동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억을 변화시킬 만큼 영향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젊은 증인은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능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억 동조가 증가하더라. 따라서 이 젊은 증언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기억까지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 해당하는 한 연구의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정보 제공자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잘못된 정보에 더 쉽게 동조한다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가볼게요. Perceived competence of information source, 정보 출처에 대한 지각된 능력은, 즉 여기서의 정보 출처는 연구 속 증언자들이 되겠고 그 증언자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influences 어디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억 동조라고 해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 Memory conformit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동조에 영향을 미치고요. 더 높은 능력의 경우에는 개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끔 하더라. 왜? 기억 동조를 많이 받은 거니까, 즉 기억 동조에 대한 저항이 낮은 거니까 잘못된 정보를 갖다가 더 쉽게 받아들이더라. 어떠한 경우? 지각된 능력이 높아요. 아까 연구의 경우에는 젊은 증언자들의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7번 문장과 8번 문장 동시에 한번 가볼 건데요. 지금 나이가 많은 목격자의 이야기와 젊은 목격자의 이야기를 각각 해주고 있을 겁니다. This lack of competence, 능력 부족입니다. 뭐와 연관돼? 나이가 더 많은 목격자와 연관된 능력 부족은 또한 뭐랑도 관련되어 있냐면 higher resistance to memory conformity, 기억 동조에 대한 더 높은 저항, 높은 저항이죠. 자, 저항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기억에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conversely 이와는 반대로 for the young eyewitness, 젊은 목격자의 경우에 이번에는 젊은 목격자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인지된 능력에 대한 평가가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는데 자, 봅시다. A larger memory conformity effect, 더 큰 기억 동조 효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억 동조 효과가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기억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 속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의 장면인데 자동차 색이 빨간색이었다라고 한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든 목격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안 믿어. 내 기억을 안 바꾸다가 젊은 목격자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아, 젊은 사람은 능력이 좋으니까 내 기억이 잘못되었나 보다라고 하고 내 기억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는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사실 the narratives were the same. 이야기는 동일했고 each including이라고 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인데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아하, 의미상의 주어를 살린 분사 구문 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은 뭘 가리키는 거죠? 앞에 있는 이야기 받아오면서 각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를 취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표시를 해준 것이지요. 그치? 자, 각각의 이야기는 포함을 한답니다. 네 가지의 잘못된 정보를 포함을 한답니다. 아하, 의미상의 주어를 살린 분사 구문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와서 빈칸 문제 또 갑니다.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을 통한 먹이 선호도 전달에 관한 글이었는데 봅시다. 성체의 사회적 학습은 먹이 선호를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실험을 하죠. 쥐에게 특정 음식 선호를 인위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즉, 특정 음식을 먹은 뒤에는 병들게 해서 다른 음식을 선호하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기존 쥐를 점차 교체해서 전부 경험 없는 쥐로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집단의 전통적 음식 선호가 유지가 되더라.
경험이 없는 주돌로만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집단의 음식 선호가 유지가 되더라. 자, 추가 실험 진행을 합니다. 함께 먹지 않아도 상호작용만으로 전파됨을 알 수가 있었고요. 결론 갑니다. 사회적 상호작용만으로도 행동, 즉 선호가 세대 간에 전달이 되더라라는 결론까지요. 좋습니다. 사회적 학습을 통해 경험하지 않은 개체에게도 집단의 먹

여기 선호가 세대 간 전달된다. 정리 갈게요. Social learning, 사회적 학습은 enables 가능하게 한답니다. Transmission, 전달이란 뜻이지요. 세대 간의 먹이선호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자, 쥐들은요, 유지한답니다. 전통적인 식단. 그러니까 이전 쥐들이 선호했던 그 먹이에 대한 선호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없이도. 직접적인 경험이라든지 shared feeding은 함께 먹이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이도 상호작용에만 의존해서 전통적인 식단의 선호도가 유지가 되더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픽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집단의 쥐들은 여전히 선호했습니다. 자, 그들 집단의 전통적인 식단, 즉 전통적으로 원래 먹던 먹이를 선호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특정 먹이를 먹고 아팠던 경험이 있는 쥐가 없어. 전부 경험이 없는 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어지는 문장이거든요. 각 집단의 쥐들은 여전히 자신의 집단에서 전통적으로 먹던 먹이를 선호를 했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는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사회적 학습 메커니즘인데, 자, 지금 형용사 덩어리가 앞선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는 구조지요. 형용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는 구조. 따라서 주어는 mechanisms가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아가 온 겁니다. 여기에 동사 하나 짚어볼 건데요. are sufficient to 부정사라고 해서 to 부정사하기에 충분한, to 부정사하기에 충분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하기에 충분하다고요? 그 집단 구성원들의 후천적인 먹이 선호도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에 충분하다고요. 해석까지 같이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또 빈칸 지문이에요. 16번 문제고요. 말이 가지는 힘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경험 없이도 disgusting, 역겨운이라는 뜻이지요. 이 말로 혐오 감정을 학습을 할 수가 있대요. 중요한 건 뭐야? 경험을 안 했는데도 이 말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 요구하여.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부모의 말이 행동을 억제하는 자극으로 작용을 해서요. 이후엔 특정 단어만 들어도 자동으로 반응이 변화하더라 이겁니다. 이 반응은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가 되어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까지 의미가 전이되기도 하고요. 그 결과 회피, 과잉 행동 등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결론 뭐지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언어가 행동과 감정을 강하게 형성할 수 있더라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어는 직접 경험 없이도 감정과 행동을 학습 전이시키며 이는 자기 인식까지 변화를 시키더라. 유형문 갈게요. Words, 말은요. Can transfer, 전이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전이시키고 행동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 없이도,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그래서 개인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Generalized reactions, 반응을 일반화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까지 그것들을 적용, apply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Now, anytime you hear the word disgusting, 이제 여러분은 역겨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현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바뀌고 조심하게 된다. 이 앞에 어떠한 상황이 제시가 됩니까? 글쎄, 아이가 호기심에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반쯤 먹다만 초코바를 갖다가 집어들고 먹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안 돼! 먹지 마! 그거 역겨워! It's disgustin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는 초코바를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전이가 된 거야. 따라서 이제 역겨운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현저한 자극, the salient stimulus, 이거 뭐가 됩니까? 현저한 자극은 그 disgusting이라고 하는 그 말의 자극이 되겠죠. 그쵸?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서 조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now라고 해서 이제, 이건 또 어떤 일이 등장하는 겁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너 머리카락 역겹다라고 말을 해요. 머리카락 역겹다라고 말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은요, 전이시킵니다. All of the properties associated with disgusting. 이 역겨움과 연관된 모든 속성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끝까지 전이를 시켜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한테까지 전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you become disgusting. 여러분은 역겨운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가진 힘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까지 바뀌게끔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한테까지 전이시키기도 하더라. 즉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어퍼픽으로는 11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 자리에 you가 왔고요. yourself라고 하는 제기 대명사에도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또한 뭐 하려 할지도 모릅니까? 심리적으로 distance. 이거는 거리를 두다라는 동사거든요. 아, distance가 명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다라는 뜻의 동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거리를 두는 거죠? 이거 지금 목적어 자리예요. 또 우리 아까 주어 자리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이 왔습니다. 그럼 주어랑 목적어가 지금 똑같은 거네. 자,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제기대명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략이 안 됩니다. 그치? 아하. 목적어 자리에 온 제기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다시. 여러분은 또한 자신의 역겨운 부분들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하구나. 그리고 distance가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이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7번의 빈칸 추론 넘어오셔서요. 우정 중심의 참여 관한 글입니다. 또래 기반 학습은 공식 교육과 다른 구조랍니다. 거기에 온라인 네트워크까지 들어오면서 성장 과정의 사회적 경험을 지원하게 되고요. 공공 공간이 감소되고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학습 공간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학습, 어떤 학습이죠?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지금 또래 기반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야. 이러한 학습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좋은 학습이더라. 저희 또래 학습은 그리고 무엇을 기반으로 하면서 상호성, 영어로는 reciprocity라고 부릅니다.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자기 표현과 더불어 서로 평가,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 위계가 아닌 상호 참여 속에서 연결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 속에서 정체성도 형성되더라. 우정 중심의 참여,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기반 학습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또래 기반 학습은 상호성과 비위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성장을 이끈다. 중요한 특징이 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상호성과 비위계적인 상호작용,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까지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영어 요약문 봅니다. Friendship driven participation, 우정 기반 참여는 가능하게 합니다. 또래 기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데 어떠한 상호작용? 중요한 특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상호적인 reciprocal, non-hierarchical, 비위계적인 상호적이면서 비위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래 기반 학습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두 가지 특징 잘 챙겨주시면서 자, 이것은 제공한답니다. 중요한 맥락을 제공을 하는데 무엇을 위한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체성 발달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아까 우리말 한줄 요약에서 봤던 내용을 영어로 조금 더 길게 풀어 쓴 것뿐입니다. 표현 다 너무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자, 빈칸 예측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Peer-based learning, 또래 기반 학습은 무엇의 맥락에 의존한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단어지요. Reciprocity, 무슨 뜻? 상호성이라는 뜻입니다.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죠? 나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대방이랑 둘다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둘다 동시에 존재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호성이거든요. 근데 이 또래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뿐만 아니라 내 또래의 상대도 존재해야지만 가능한 학습인 거니까 어떠한 맥락에 의존하는 거? Reciprocity, 상호성의 맥락에 의존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자, 그리고 그 맥락에서 아이들은 느낀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스테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분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이 self-expression, 자기 표현도 하지만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더라.

evaluating, 평가하면서 giving feedback to one another, 서로서로 피드백도 주고받는 즉, 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또래 기반 학습은 상대도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평가하고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더라.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의 상호성, 너무 중요한 어휘로 객관식 빈칸뿐만 아니라 서술형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풀어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스펠링까지 한번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업번 문장으로는 2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The description of friendship-driven learning, 이 우정기반 학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A familiar genre of peer-based learning, 또래기반 학습에 익숙한 장르를 갖다가 설명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예를 선행사로 받으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의 관계절이 따라 붙으며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얘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가봅시다. 이 안에서 온라인 네트워크는 supporting,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성장에서의 교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컴마 ing의 분사구문 나옵니다. 앞절이 선행사, 앞절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주면서 이 앞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앞절에 대한 부연 설명 가지고 가면서 자, 선행사는 아까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이 앞선 노란색 명사 덩어리를 받았던 것이고요. 자, 뒤에 나오는 컴마 ing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앞절에 이어지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은 이라고 해서 더해 가시면서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한테 환경을 주는데 무엇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답니까? 이전 세대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romance라고 하는 건 연애잖아요. 그리고 friendship, 우정이라든지 status, 지위라든지 연애, 우정, 지위 같은 거를 탐색할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무관한 문장 18번으로 갈게요. 웃음에 관한 글이었고요. 웃음은 단순히 즐거운 상태를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이더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웃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타인의 감정을 실제로 유도하는 기능이 존재하더라. 웃음소리는요,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해서요. 그 결과 집단 구성원의 감정이 연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는 활동, 조정이라는 생물사회적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웃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 동조를 발생을 시키더라. 추가 기능으로 행동을 강화, 함께 웃으면 강화가 되는 것이고 처벌, 비웃으면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이 되는 것이고 이 행동을 조정하는 기능까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만 요약 갑니다. 웃음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감정을 유도하고 행동까지 조절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더라. 자, laughter,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not only 나옵니다. 뭐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장난스러운 상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induces, 뭐 하는 거죠? induce, 유도하는 겁니다.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해서 뭐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synchronize는 동기화하는 거예요. 집단 행동을 동기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소리를 듣는 사람들한테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결합함으로써 결국 집단 구성원의 활동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집단의 행동을 synchronize, 동기화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머리를 통해서 reinforcement, 강화라든지 punishment, 처벌이라든지 강화 또는 처벌을 통해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 웃음의 기능에 관한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까? 중요한 생물사회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생물사회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빈칸 되겠거든요. 자, 뭐합니까? Coupling together,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The positive emotions of members of a group, 집단 구성원의 긍정적인 감정을 갖다가 coupling together,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coordinating, 조정하는 거죠. 활동을 조정,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웃어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긍정적인 각성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정서의 각성을 유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긍정적인 감정을 다 결합을 시켜서 행동을 조율까지 할수 있게 되더라. 그것이 집단의 행동을 동기화하는 웃음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업법 문제로는 1번 문장 한번 예측을 가볼게요. 자, 최근에 연구자들은 have suggested 뭐했습니까? 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The purpose of laughter, 웃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형태 어떻게 되는 거죠? Not just a 나오고 but be as well의 구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는 not only a but also b의 형태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라는 뜻인데 only 자리에 just가 온 거고요. 지금 but also 자리에는 as well이 뒤로 빠진 형태로 오게 된 것이죠. 그치? 자, 해석은 동일합니다. a뿐만 아니라 b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어떤 형태를 병렬로 연결하고 있습니까? 두 개의 투부 정사 덩어리를 병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두 개의 투부 정사 덩어리는 is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 이어지는 주격보어 1번, 주격보어 2번이 되는 것이겠죠. 그쵸? 다시. 웃음의 목적은 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 내가 즐거운 상태에 있어요. 장난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러한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서 induce, 유도하는 것이기도 하더라. 아하, 웃음의 목적은 얘도 있고 얘도 있더라 라고 했을 때이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 순서갑니다. 의사소통에서의 간섭 현상에 관한 글이었어요. 신호 전달 과정에서 간섭, interference라고 부릅니다. 방해될 수 있답니다. 자, 간섭은 발신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잡음, 노이즈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음향 왜곡, 대기 간섭, 영상 왜곡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직접 의사소통에서도 공기, 즉이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조용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잡담이 잡음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사소통에서도 잡음에 의한 간섭이 발생하는 것이구나.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가 조용할 때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인데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저해되더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잡음은 신호 전달에 방해하여 메시지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 자, 요약문 갑니다. Interference, 간섭, 즉 noise,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disrupt, 무슨 뜻입니까?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한답니다. The signal transmission process, 신호 전달 과정을 갖다가 방해한답니다. 자, 무엇을 도입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요소를 갖다가 의사소통 채널, 즉 경로에 도입을 함으로써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releasing, 감소시킨답니다. The clarity and effectiveness of message delivery, 메시지 전달의 명확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releasing, 감소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빈칸 예측할게요. 9번 문장이요. And this latter case, 이 후자의 경우, the channel, 채널은 우리 전달 경로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전달 경로라고 하는 것은 it's no longer free of background noise, 배경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 조금 까다롭죠. 자, free of라고 해서 뭐뭐가 없는이란 뜻이에요. 근데 앞에 no longer 나와서 이것은 더 이상 뭐뭐 아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더 이상 아니다. 즉, 뭐가 존재하게 되더라? 배경소음이 존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경소음이 존재하게 되어서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빈칸 채울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You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어요. Everything that is being said, 얘기되고 있는 모든 거,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고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is latter case, 이 후자의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강의실에 있는 일부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잡담을 시작을 하는 거야.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잡담을 하게 되면서 배경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야. 즉 배경소음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얘기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결과까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업법 문장으로 5번 문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When applied to the context of direct communication, 지금 직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되겠습니다.

0: 있겠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가 쓰인 거냐면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의 형태가 쓰인 거예요.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절의 주어는 interferences, 간섭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주절의 주어 그대로 살려주면서 비동사 아까지 써주셔야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when interferences are applied to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것이 지금 주어 비동사 생략되고 접속사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 형태가 된 거라고요. 그쵸? 자, 이때 접속사 when은 뭐뭐 하는 경우에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간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공기와 같은 경로가 완전히 조용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강의실에서 일부 학생들이 잡담을 시작하는 경우처럼 뭔가 완전히 조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접속사를 살린 분사구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넘어와서 글의 순서 하나 더 볼게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인간은 부모, 자녀, 직장인 등 여러 자아를 가지더라. 각 자아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즉, 어떤 자아가 나타나는지는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 상황은 장소, 함께 있는 사람, 국가, 시간 등을 다 포함을 한답니다. 자, 사례를 들어주죠. 친구와 있을 때, 직장 회의에서의 행동 차이를 들어주면서 행동뿐 아니라 말투, 감정도 달라지더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자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자아를 보이더라. 나 자신은 이 상황에서 난 똑같은 김수현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여러분일 수 있다. 다른 김수현일 수 있다. 이렇게 글쓴이가 말해주고 있었죠. 그쵸? 좋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를 드러내더라. 요약문 갈게요. Individuals possess multiple selves. 자, 여기서 selves가 자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multiple이라고 하는 형용사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which self is expressed? 어떤 자아가 되는지는 주로 달려 있는데 뭐에 달려 있습니까? 상황적 요인이죠. 아까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적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끔 합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16번 문장입니다. 질문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면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가까운 친구랑 외출할 때, 그리고 직장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두 개의 상황을 던져주면서, Both of these selves are you. 이 자아들 다 여러분이기는 하지만, Consider. 한번 고려를 해보랍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봐라? They are different use, different use. 서로 다른 여러분, 서로 다른 여러분의 가능성도 고려. OX 답잘 작성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니 테스트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테스트 편 문제 다시 한번 잘 훑어보고 오시고요. 우리 또 내신에 대한 완벽 대비하려 19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시간이에요. 대단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대단원 3단원을 좀 돌이켜보면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분량이 적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소외시키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실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될 법한 내용만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중립성 논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을 잘 알아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보화 사회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들이 또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혹뭐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시험에서 보는 교과목이라면 제가 이렇게 강조 안 해요. 그냥 이런 파트들은 한 두세 번, 세네 번 읽어보고 논 거를 잘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세요라고 말을 했을 텐데, 내신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이 배운 모든 내용이 곧 시험범이죠. 특히 서답형 문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선생님께서 뭐 내적 책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그냥 읽어본 것만으로는 절대 서술할 수 없죠. 그래서 개념의 정의를 물어보거나, 혹은 내적 책임에 있어서 과학자의 뭐 외적 책임에 있어서 과학자는 왜 외적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혹은 막 근거를 서술하게, 논거 구조를 서술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 버리시고 이번 시간 문제도요,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대단원 3단원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자, 75페이지부터 쭉 풀어볼 겁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글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상가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글의 입장을 읽고 잘 파악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과학적 이론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요한 문장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 사실 여러분. 과학기술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 책임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대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다시 말하면, 뭐 표절하지 말고, 뭐 위조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과학적 이론들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겠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자는 내적 책임을 져야 해. 이거고요. 그죠? 지금 내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도 져야 돼로 나아가겠어요. 한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외적 책임도 져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 이런 것이 아, 내적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자, 과학기술자는 일반 시민에 비해 연구 목적과 내용 등 과학기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연구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연구 결과의 바람직한 활용에 대한 책임, 요게 바로 과학기술자가 져야만 하는 사회적인 책임들, 어떤 외적 책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 아까도 강조드렸어요, 여러분. 인트로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요 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 의미 정도는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기억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과학기술자는 연구윤리 준수에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까 여기 나와 있었죠?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 위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고요. 당연히 내적 책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니은 과학이론의 증명은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 과학기술을 정당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들, 그게 바로 또 내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디귿.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은 이거 보세요. 이거 제시문에 외적 책임이란 말안 써줬는데 선택지에 바로 외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지를 알아놔야 한다. 그래서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 어떤 사회적이고 결과적인 책임들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까 제시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그죠?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방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뭐 계층 간의 지위 차이가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연관된다. 맞는 표현이겠고요. 자, 리엘 과학기술자의 책임은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으로만 국한된다라고 했습니다.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역시 여기 나왔고요. 이게 외적 책임인데, 이 화자는 아까 전에 앞에서 내적 책임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강조해 줬죠? 그래서 틀렸다 판단할 수 있겠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나 뭐 글을 읽고 이제 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찾아내는 뭐 약간 비문학 독해 같은 느낌의 문제인데요. 항상 유기적으로 글을 잘 읽으려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연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용자의 검색 기록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주는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 이용의 편리성을 크게 신장시켰다라고 일종의 사실을 지금 언급해줬어요. 그죠?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의 지금 소재거리인 것 같고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편리한가요? 네, 편리해졌죠?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을 알아서 알려주니까. 한편으로는 편리성이 증가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 나오겠죠? 여기는 사실 전달이었고 문제의식을 나타낸 거였고요. 자, 그런데 추천 알고리즘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용자는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소비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포인트겠네요. 자신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소비하게 된다.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보가 편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정보의 편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렇지 않은 정보에 노출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정보 수용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역시나 편향성 문제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또 있네요. 뭐 이어서 가겠죠, 사실. 이용자는 추천 알고리즘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체적인 정보 이용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죠? 너무 이거 편리하니까 이용하되 너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게이 칼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매칭시켜서 찾아볼게요. 자, 1번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요것도 그냥 뭐 당연해!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고민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효용이라고 했거든요. 효용. 그죠? 효용. 이 효용이란 말에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공리주의에서 배웠죠? 효용, 뭐 유용성, 뭐 쓸모 있음, 뭐다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서는 편리성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용 존재하죠, 그죠? 자, 두 번째,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과의존을 경계해야 한다. 맞죠? 이용하되, 편의성 있어. 그러니까 이용하되 주체적인 정보 이용 태도라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이 편향성의 문제가 참좀 크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저는 추천해주면 더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참좀 청개구리 같은 마인드인데, 예. 뭔가 추천해주면 뭔가 내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런 느낌. 자, 과의존을 경계해야 된다. 자, 3번.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 수용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축소시킨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줄어들고 정보 수용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실 정보 수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편리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뭐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고 했지만, 어쨌든 칼럼의 내용을 토대로 푸는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셔야 됩니다. 선택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요. 자, 4번.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 이용의 편향을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죠. 심화시키고 있고요. 자, 5번. 추천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검색 기록을 반영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고르라고 했고요. 지금 나에는 알고리즘의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갑을 보니까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가 찾으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죠? 그러면 과학기술 그 자체가 수단이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야. 좋은 과학기술, 나쁜 과학기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상가, 우리 배웠죠? 야스퍼스이겠네요. 당연스럽게 답은 야스퍼스이겠고요. 자,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술로부터 이 무엇을 얻어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기술 자체에는 그러한 선악은 들어있지 않아. 자, 읽어볼게요. 자,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이거? 그죠?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기술은 기술 자체로 보면 안 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술은 기술 자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이 탈은폐이고, 우리는 언제나 옛날,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기술이라는 것을 탈은폐의 한 방식으로서 사용해 왔는데, 인간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우리를 이끌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통적인 어떤 기술들을 사용할 때는 자연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가 있었다면 우리가 현대과학기술, 어떤 근대과학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학기술이 우리를 자연을 착취하는 곳으로 이끌게 된다. 우리가 자연에 마치 착취적인 대상을 보는 것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그냥 과학기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갑은 야스퍼스였고요. 야스퍼스였고, 그리고 을은 하이데거였습니다. 하이데거. 자, 선택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항상 뭐 나오는 패턴대로 많이 나와서, 자, 기억, 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는 불가능한가라고 했습니다. 기술의 활용 결과예요. 이런 표현들 놓치면 안 되죠?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죠? 어쨌든 뭐 야스퍼스도 하이데거도 활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가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냐라는 것은 둘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오해하면 안 되는.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죠? 기술 자체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 자, 디귿 역시 아스퍼스죠. 기술 사용의 부정적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예요. 결과. 그죠? 활용을 했어요. 누군가 사용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느냐.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기술 그 자체가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기술 자체가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나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고요. 자, 리을. 기술 자체는 여기도 역시 자체라는 표현. 선악 판단이 불가능한 가치 중립적인 대상일 뿐이냐라는 것은 야스퍼스의 입장이지 하이데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4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네요. 일단 기억이 뭔지를 판단해야 될것 같고, 이런 현상을 완화시킨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좀 부정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정보 접근성과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기억은 정보 격차라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었네요. 그죠? 정보 격차. 우리 배웠죠? 제가 분명히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 설명하면서 정보 격차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보세요.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 개념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잖아요. 근데 객관식 뭐 선택형 문항으로 나오면 사실 고민할 게 없죠. 정보 격차. 우리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정보의 인식 수준에 어떤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활용 능력에 있어서의 격차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쉽게 이해는 되잖아요. 하지만 외워놔라라는 거예요. 자,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죠? 이 정보라는 게 결국 이제 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굉장한 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따라서 정보 격차는 단순히 정보 격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불평 등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불평등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뭐 경제적인 불평등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뭐 주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앞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이 기업의 뭔가 이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이제 손쉽게 주식에서 손쉬운 건 없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주식에서 돈을 벌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날 수 있겠죠. 뭐 교육도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죠, 여러분. 뭔가 입시 정보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 차이에 따라서 또한 이 정보 격차가 입시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었고요. 이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쓰래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추론해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딱안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요. 항상 뭘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글을 쓰실 때, 답안을 작성하실 때 어떤 핵심 키워드를 쓸 것이냐 이걸 항상 고민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하는 말인데, 결국 한 과목 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한 100명 정도 가까이의 답안지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이제 채점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러려면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냐, 없냐로 보통 판가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답변 자체가. 막 5줄, 6줄을 막 써놨는데, 막 뭔가 조금 애매해요. 거기서 왜 애매함을 느끼냐면, 핵심 키워드가 안 써져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한 핵심 키워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학술적인, 어떤 이론적인 차원의 개념들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고민하실 때는,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고 쓸 거냐를 생각한 다음에 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진짜 어찌 보면은 되게 막쓴 거죠. 한 줄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틀렸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꼭 키워드 중심으로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정보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해결책을 구해라. 결국 실천 윤리학의 어떤 해결책들, 뭐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것인데, 아주 쉽죠. 우리 이미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에서 다 배웠어요. 정보 격차라는 건왜 생겨날까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 간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 활용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누구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안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권을 주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의 주장이었어요? 정보 공유론자들의 주장이었잖아요. 이 정보 사유론이 독점적인 어떤 배타적인 소유권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을 일정 정도는 공공재로 여기면서 정보를 공유하자. 이게 하나의 해결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보 활용 능력의 부재를 바로 정보 격차라고 한대요. 실제로 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여러분이랑 똑같이 뭐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 능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교육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은 교육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정보의 공유라는 키워드. 공공재라는 이런 키워드. 공유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제 쉽게 정답을 쓸수 있다. 자, 볼게요.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활용 교육.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실시되어야 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정보 관련 인프라를 확장한다. 아까 말했던 뭔가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꼭 여러분, 키워드 위주로 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길게 안 써도 돼요. 길게 썼다가 오히려, 아, 막 늘어놓다가 잘못된 정보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역시 사상가고요. 자, 기술 시대의 특징은 기술의 영향력 범위가 엄청나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요말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과학기술이 그냥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죠? 그죠?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따라서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찰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현대기술은 단순히 세계를 변형시키기 위한 도구나 장치 수단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단순히 도구가 아니야. 자, 인간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해라. 이거 뭐예요? 인류가 존속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파괴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생태학적 정언명령이잖아요. 생태학적 정언명령. 그죠? 그래서 앞에 제시문에다가 뭘 써준 거예요? 어떤 표현? 명법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써준 거예요, 여기. 명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생태학적 정언명령에서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은 우리 앞서 배웠던 칸트의 개념을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선택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고의 정도 수준에서 내면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요나스가 말하는 뭐 생태학적인 명령들은 조건적인 명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정도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성립 안 되죠. 왜요? 정언명령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칸트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 명령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명령들이죠. 그렇죠? 누구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 다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 정언명령은 어떤 성격? 무조건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의 목적이라든지, 행위로부터 얻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죠? 그런 명령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생태학적 정언명령이라는 것도 역시나 보편적인 명령, 뭐 의무적인, 뭐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서술해도 됩니다. 반대로, 가언명령이라는 개념 제가 문제풀이할 때 한번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그냥 목적과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명령들의 가언명령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절대 생태학적 정언명령이 뭐 조건적 명령이다 이렇게 출제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스가 나와 있고요. 이제 요나스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제시문에 나와서 그냥 한번 말려 드린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자, 인간의 책임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존재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범주가 하나는 책임의 대상이라는 범주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의 주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맞죠? 책임의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현세대 인류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요나스에게 있어서. 맞죠? 자, 그러면 누가 책임의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또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맞아. 요나스, 미래 세대 윤리잖아. 미래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연 생태계 이런 것들, 우리가 책임의 대상으로서 봐야지. 요렇게 해요. 요렇게. 그러면, 책임의 주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요? 요나스의 윤리학은 확장적인 윤리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와 생태계를 고려하고자 하지만 또 누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현세대 인류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윤리학입니다. 즉, 현세대에 대한 호혜적 의무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기존의 전통 윤리학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기존의 전통 윤리학적 관점에 따라서 현세대 인류 간의 어떤 상호 간의 호혜적인 의무들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확장시켜서 자연과 미래 세대도 일방적인 의무를 다해주자라는 게 요나스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의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존재라고 한다면 현세대, 미래세대,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모든 존재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맞는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왜요? 미래세대와 생태계는 도덕적 행능력이 없다고 했죠. 책임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요나스의 윤리학은 전통 윤리학을 확장시킨 개념이다. 확장. 자, 니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도 인간의 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냐? 여기도 역시나 책임의 대상이라고 했고요. 그죠? 미래 세대, 생태계, 현 세대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는 존재의 도라고 했어요. 그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의 도.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굴까요? 미래 세대와 자연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대상들도 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방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는 점. 자, 디귿. 기술의 위험을 미리 사유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도구적 가치만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제시문에서도 읽었죠. 과학기술 자체를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히 한낱 수단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술의 영향력을 생각하자면. 자, 릴. 기술 시대에 인간은 인간 상호 간 의무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의무만을 져야 한다.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의무를 져야 돼. 라고 하니까, 오, 맞아, 맞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 상호 간의 의무, 다시 말하면 인간 상호 간의 호혜적인 의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주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자, 역시 서술형 문항인데요.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역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아, 심지어 이거 선택형 문항도 아니고 여러분, 반론의 근거를 쓰래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 문제 풀어드리던 대로 정리하고서 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디지털 저작물은 공공재이므로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공공재라고 주장했던 거 보니까 정보 공유론의 입장을 나타내 준것 같죠? 그래서 요 가를 이제 3단 논법으로 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공공재에 대해서는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기역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디지털 저작물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공유재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이 문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이 디지털 저작물이 공유재다라는 것의 반대, 즉 사유재라는 것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독점적인 소유권, 저작권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 그렇죠? 또 사유론의 입장. 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저작물이라는 것이 디지털 저작물이라는 것이 공공재가 아니라 공유재가 아니라 이제 사유재다.

사유재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론의 근거가 될 텐데, 결국 아주 간단하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작물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창작 의욕이 고취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를 바탕으로 더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겠죠. 어떤 경제적 이익이라는 동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주면 되겠죠. 자,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는 디지털 저작물은 창작자 개인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적 소유물이다. 그죠? 이 사유재라는 점을 강조해주면 되겠죠. 사적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디지털 저작물은 공공재라고 볼순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7번.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 갑을 보니까요. 뉴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포인트는 지금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 맞죠? 뉴미디어. 정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죠?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했죠? 자, 시민들은 누구나 정보 소비자인 동시에 정보 생산자이자 정보의 유통자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뉴미디어의 뭔가 이 긍정적인 측면들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을이 동의합니다. 라고 했어요. 동의합니다. 뭘 동의했는지를 봐야겠죠? 자, 그런데 라고 바로 했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건다 동의한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긴 쟁점이 없었어요. 쟁점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작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이거 뉴미디어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과 유통은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확산으로 이어져서 이로 인한 인권 침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겠죠? 이제 부작용 이야기 했으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돼요. 물론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는 동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뭘 동의했냐면, 뉴미디어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권력에 의한 정보 독점 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뉴미디어는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거죠.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진전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 지금 초점을 두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 뉴미디어가 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을의 어떤 말에 반대를 한 거예요? 요 앞에 있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 갑과 을의 쟁점은 과연 뉴미디어가 민주주의를 진작시키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라고,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딱 선택지를 보면요. 1번 있네요. 그죠? 1번,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는가 아닌가 이걸 갖고 지금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쟁점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어디에 동의를 했고 어디에 동의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의한 건 쟁점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 반대되는 의견들, 의견 차가 발생한 그 지점만 찾아서 정리하고 선택지 보면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어요.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어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다. 여기 주제는 사이버 폭력, 혐오 표현하는 것, 악플다는 거죠. 자,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서 책임의 분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다수에 의해서, 그리고 익명성이 가려져서 이제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책임이 분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해악금지라는 윤리적 원칙 준수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 해악금지라는 거 제가 뭐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교육과정상의 해악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에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타인에 대한 혐오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리가 없죠. 예. 여기 이미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뭐 해약금지라는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대놓고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번 제약 없는 표현의 자유는 비윤리적일 수 있는가? 충분히 비윤리적일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제약이 필요하다? 해약금지라는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2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긍정의 대답. 그리고 아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3번 사이버 폭력은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 불가능하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이버 폭력인데 어떻게 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칭하겠어요? 당연히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 4번 사이버 폭력은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죠. 책임의 분산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자, 5번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틀렸죠. 익명성이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해약금지의 원칙도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리 익명성이 가려져 있어도 그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한다는 건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요 글의 입장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에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상대적 특징을 나를 초점을 두고 찾으면 되겠죠. 자, 가. 디지털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 재산이다. 오호. 여기는 정보 사유론 나와 있네요. 사적 재산이야. 정보 사유론.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강화되어야 해. 그죠? 강화되어야 해. 디지털 저작물 창작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보장될 때 양질의 저작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어.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서술형 문제에서 봤었던 그 내용들이죠. 자, 어쨌든 가는 사유론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과는 다르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보 공유론 나왔죠? 자,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부정해 버렸네요. 그죠? 자, 디지털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될 때 양질의 저작물이 많이 생산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유래? 정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때 오히려 더이 정보가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런 논거. 그래서 공유론의 입장을 한번 찾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X에 보니까요. 디지털 저작물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정도 우리는 공유론 찾고 있는 거 맞죠? 자, Y.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공유론이죠? 자, Z. 양질의 디지털 저작물 생산을 위한 창작자의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강조하는 건 사유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음, 낮음이니까요.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0번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이칠 권리가 강조되면서 자신의 범죄 기록 삭제 및 검색 차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개인의 흑역사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범죄 기록을 삭제할 우리의 이칠 권리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범죄자 역시 인격권을 지닙으로 그들의 이칠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오, 인격권을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죠? 이칠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가 이제 요 입장의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자, 한편으로 범죄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다. 그죠? 알 권리가 이제 충돌되고 있는 거죠. 이 범죄자의 이칠 권리와 시민의 알 권리 사이에 이러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이칠 권리 행사 요건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결국 이 글에 나와 있는 입장은 첫 번째, 이 범죄자의 이칠 권리라는 걸 아예 무시할 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범죄자도 인격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칠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되, 하지만 항상 제약 조건이 따른다. 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딱 그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익을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범죄 정보는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폭력과 같은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막 신상 정보를 막 공개하는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딱 지금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견해라고 보여지네요. 자, 1번 볼게요. 범죄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와 무관한 정보다라고 했는데 알아야죠. 그죠?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번. 범죄자의 이칠 권리 행사는 법에 의거해야 된다. 그죠? 법제화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2번이 적절한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3번. 범죄자의 이칠 권리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인격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추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으로 범죄자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자, 4번. 범죄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역시나 똑같은 틀린 선택지고요. 자, 5번. 범죄자의 이칠 권리가 유보될 수 있는 경우는 있죠. 그죠? 그래서 알 권리와 충돌될 때, 그래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칠 권리가 유보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1번 볼게요. 자,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갑을 보니까요. 동굴의 우상은? 이라고 했습니다. 동굴의 우상은? 동굴의 우상은? 이거 사실 학술적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안 가르쳐 드렸고, 우리 교재에도 뭐 없었어서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우리 생태윤리에서도 잠깐 봤었죠? 그래서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 그래서 이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어떤 과학적인 탐구 방법들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이요. 많은 사람들의 이 우상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베이컨의 입장은 모든 진리라는 건 자명하게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증명 과정 없이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잘못된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뭐 종족의 우상도 있고, 뭐 동굴의 우상도 있고, 뭐 시장의 우상, 뭐 극장의 우상, 뭐네 가지 종류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동굴의 우상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동굴의 우상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는 것에 기인해서 이제 나타낸 표현인데요. 좀 비유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플라톤이 이데아론 이야기했잖아요. 이데아라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데아의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냐면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딜 보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벽면을 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벽면엔 뭐가 있냐면 여기 물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체 뒤에는 이제 불빛이 있는 거야. 불빛이에요, 여러분. 불꽃. 그럼 자연스럽게 이 물체의 그림자가 이 벽면에 이렇게 비치게 되겠죠? 그죠? 진짜는 뭐예요? 이 물체예요. 그죠? 물론, 이 후반부 이야기로 가면은 이 물체조차도 진짜가 아님을 알수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 비유만 보세요. 자, 이 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서 마치 그림자가 진짜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 그죠? 이데아에 대한 순수한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데아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는 게 플라톤의 주장이었잖아요. 딱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그냥 자기의 이 편협한 관점 속에서, 그죠? 자기의 이 경험치에만 의존해서 막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검증하지도 않은 채. 그죠? 그래서 이 동굴의 우상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우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학문이나 연구에 깊은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게 될 경우, 그죠? 자기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철학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이 품고 있는 공상에 사로잡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 마침내 타락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베이컨, 결국 뭐 해라?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항상 뭔가 비판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뭔가 진리들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을, 비판적 합리주의는 비판적 논증과 반박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태도이다. 특히 경험 세계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명제의 경우에, 이 과학적 명제의 경우에 언제든 반박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죠. 언제든 반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또뭐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막 절대적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의거해서 과학적 명제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반증할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론에 대한 모든 관찰은 그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반증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론에 대해서 관찰을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언급해주는 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실 맥락이 지금 같죠? 너무 절대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항상 증명하고 반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을은 포퍼라는 사상가의 글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보고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적절한 건 찾아볼까요? 자, 기억. 개인이 지닌 편견은 진리 발견의 방해 요소가 될수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우상들이죠, 우상. 그래서 우상 없어져야 돼. 항상 과학적이고 귀납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 오케이. 자, 니은, 반박 가능성의 원천적 차단은 과학 명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명제는 과학적 명제라고 하더라도 반박 가능성, 반증 가능성에 놓여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오류가 증명되지 않은 과학 이론도 반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모든 명제가, 자, 리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을 성찰해야 된다. 갑과 을 모두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서답형 완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의 텔러와 나의 우리가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우리의 입장에서 텔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원자력 위원회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뭐 텔러라는 과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에드워드 텔러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제 앞전에 개념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이 오펜하이머와 관련된 과학자예요. 오펜하이머 영화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텔러라는 사람은 이제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그죠? 핵폭탄, 원자폭탄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거에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한 무기인 수소폭탄을 개발하고자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과학자는 가치 중립적인, 아니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길어서 제가 다 읽진 않을 테니까 포인트만 잡을게요. 그래서 텔러가 말하기를 활용의 가능성은 나로서는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기술만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발견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적으로 활용될지 부정적으로 활용될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발견한 거예요. 과학기술 자체를 연구한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텔러의 입장이 쭉 나와 있고요. 텔러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이제 우리 앞서 이제 교재를 꼼꼼하게 보셨던 친구라면, 봤던 친구라면 아마 앞에서 한번 봤을 건데요. 이제 아인슈타인과 이제 러셀의 이제 담화문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요. 결국에는, 새로, 인간다움을 항상 상기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인간다움을 상기하고, 과학자들이 항상 인간다움 속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고찰과 과학기술이 일궈낼 어떤 부작용들을 항상 고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어떤 이제 각각 입장은 제가 밝혔죠.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이냐 아니냐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텔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은 결국 과학기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텔러는 외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자도 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입장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과학기술자 분명히 과학기술의 어떤 목적성이라든지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예측 어떻게 못해요. 못한다는 건 변명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비판해 볼수 있겠다라고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사례에 나타난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 시 요구되는 윤리적 원칙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결국,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인공지능이 이 10대 청소년의 자존감을 낮추고 이 10대 청소년을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0: 이 챗봇 서비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쟁점이 뭐예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나와 있는 제시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책임론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죠? 인공지능의 판단과 결정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시 인간의 권리 보호 및 인간 이익에 대한 침해 금지라는 윤리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세 가지 원칙들, 우리 윤리적 원칙들 제가 교재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들 잘 외워두시면 답변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에 있는 문제 함께 풀어보면서 역사 내용 다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나라와 교류한 고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고려는요, 외세의 침략도 있었고, 또 벽난도라는 국제 무역항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교류했었는데요. 자, 그 모든 것들 우리 문제에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지도가 하나 보입니다. 아래쪽에 고려가 있고요. 그리고 거란, 여진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 이 기역 지역, 그리고 여기 니은, 기역 지역과 니은 성의 이름을 각각 쓰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기역 지역은 여러분 뭐죠? 바로 이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서희가 소손령 장수와의 이 단판을 통해서 얻어낸 곳이죠. 바로 강동 육주입니다. 그래서 강동 육주, 압록강 남쪽에 있는 이 육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니은 여기 있는 요건 뭘까요? 바로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고려에서 세운 거죠. 바로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이라고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위 자료에 니은성. 여기서 말하는 니은성은 천리장성을 말하죠. 이것을 쌓은 이유를 서술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누구의 침입을 막고자 했죠?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란과 여진,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고자 했다라고 하면 완벽한 서술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서술할 때 그냥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자 했다. 물론 이 내용도 맞는 이야기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쓰고자 할 때는 누구와 누구가 들어가면 더 좋다. 바로 북방 민족 거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써야 되죠. 자, 거란의 침입 부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침입 때 우리가 서희의 단판,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했고요. 2차 침입 때는요, 양규의 활약이 있었다. 키워드만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3차 침입 때는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거란군을 격퇴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거란의 침입도 막아내고 여진의 침입도 막아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했다? 고려, 바로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래서 북방민족 거란, 여진의 침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어디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바로 국제무역항 벽난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라비아 상인인데 수은과 향유를 가지고 왔소 라고 하죠. 이번에는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거 가지고 왔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송해에서 인삼을 사러 온 상인이요 라고 했어요. 고려 인삼이 또 유명했죠. 자,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 어진 항구의 이름은 어디다? 바로 벽난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 자료의 이 지역이 국제무역항으로 적절했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이 벽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적절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국제무역항 벽난도는요, 바닷길을 통해 우리가 송나라와 교역을 했던 곳이고요. 자, 여기 은병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예성강 하구에 있던 벽난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벽난도는 어디와 가깝다? 개경과 가깝죠. 개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또 교통이 좋아야 되죠. 자,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또 바닷물이 드나들어 뭐가 교통편
배가 오고 가기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로 수도인 개경과 가까웠다. 그쵸? 그리고 바닷물이 드나들어 뭐가? 배가 오가기 편했다라는 이 조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곳은 고려의 외교가이자 문신이었던 누구의 무덤으로 부인의 묘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온 거란 장수 소손영과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키워드 보건데 가에 등장하는 인물은 뭐가 될까요? 바로 서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로 오른 거 바로 서희 정답 1번이 되고요. 자, 윤과는 누구예요? 여진을 정벌한 장군이죠. 그 다음에 최영은 고려 말 왜구를 격퇴한 장군입니다. 정도전은요, 조선 건국을 위해서 많이 도와준 신하, 정도전 기억하셔야 되죠. 조선 건국의 중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소손영, 왼쪽에 거란 장수 소손영이 있고요. 오른쪽에 고려에서 나온 신하 누가 될까요? 바로 서희가 되겠죠. 자, 서희와의 외교 담판 모습입니다. 자, 거란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려는 우리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왜 바다 건너 송과 교류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를 섬겨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여기 서희가, 아, 여진이 압록강 안팎을 막고 있기 때문에 거란과 교류를 못하는 거다. 여진을 내쫓고 옛 우리 땅을 돌려주면 우리가 왜 거란과 교류해야지 교류 안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이 1차 침입의 결과로 이 서희는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되죠. 자, 1번 강동 육주를 확보하였다. 그렇죠. 자, 2번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바로 여진을 정벌하고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고요. 3번에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이거는요. 화약을 사용하는 관청 기구의 이름이 바로 화통도감인데 고려 때에 설치된 거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바로 조선시대 세종 때 지금의 국경선 라인을 확보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군과 육진 조선 세종 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소손영 서희가 나온 거 보니까 거란의 1차 침입, 양규 거란의 2차 침입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강감찬 인물만 보건대 우리가 거란의 침입 이 순서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강감찬의 귀족.

줄기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몇 번이 될까요? 바로 가, 나, 다가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단판, 2차 침입 때 바로 양규의 활약이 있었고요. 3차 침입 강감찬의 귀주대첩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정답 몇 번? 바로 1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척경 입비도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북관 유적 도첩에 실려 있는 척경 입비도입니다. 누가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개척한 후 고려의 경계라고 새겨진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여진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을 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인물은 누가 될까요? 바로 윤관이 되겠죠. 윤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척경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 척경은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개척했다. 그 다음에 입비도, 그리고 비석을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윤관의 활동 볼게요.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이 대마도를 정벌한 건요. 윤관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거란의 침입에 대한 설명이죠. 자, 윤관은 무엇을? 바로 여진과 관련된 거. 우리가 골라주셔야 하는데, 3번, 별무반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렇죠. 처음에, 여진이랑 싸웠을 때 고려가 한번 패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보병 위주다. 여진은 바로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 조직이 있는데, 우리도 기병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병대, 보병대, 그리고 승려로 이루어진 또 조직, 그래서 항마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의 조직을 바로 이 별무반, 특별 조직을 설치한 거죠. 자, 4번에 일리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일리천 전투는 여러분 뭐예요? 바로 왕건이 이 후백제의 멸망, 후백제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죠. 그때 이제 후백제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리천 전투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5번.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밑줄근 왕이 누구인지 보도록 할게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새로운 왕을 옹립하였다. 자, 그러면 정변 후에 새로운 왕이 된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봤을 때잘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서 더 키워드 보도록 할게요. 거란이 서경을 공격하여 아군이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나주로 피란하였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은 뭐예요? 거란의 침입을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 강감찬이 거란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왕이 몸소 영파역에 나가 그를 맞이하였다. 강감찬 뭐예요? 귀주대첩. 바로 거란군을 격퇴한 설명이죠. 자, 여기 있는 왕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거란과의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골라내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왕은 바로 현종이라는 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자, 이건요, 고려시대 최충원, 최씨 정권이, 지배계층으로 있을 때, 바로, 반대편을 숙청하고, 그 다음에, 국정을 총괄하던 기구, 이 국정을 내 맘대로 이렇게 정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이건요, 바로 조선시대 세종 때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게 농사 짓는 방법을 적어놓은 이 책, 농사직설이 편찬된 거고요. 자, 3번, 초조대장경이 제작되었다. 자, 이건 바로 이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이겨내자 하면서 대장경을 편찬했는데요.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란의 이 침입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였다. 자, 이건요, 바로 그 이후에 인종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현종 때의 그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의 군사는 기병이나 우리는 보병이 주력입니다. 기병은 말 타는 거, 말 타는 군대에. 자, 그 다음에 보병은 걸어 다니는 병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기병을 양성해야 됩니다. 조소, 경의 뜻대로 기병 중심의 무엇을? 별무반을 조직하시오. 자, 별무반 이야기 나오면 여진 정벌 나오고 윤관이라는 사람 기억하셔야 되죠. 거기에 더 나아가 동북 구성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진족이 더 힘을 키워서 금나라가 되는데요. 자, 뭐라고 지금 예종이라는 왕에게 뭐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냐면, 형인 대여진 금국 황제가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낸다라고 하죠. 그리고 형제의 의의를 맺기 바란다 해서 화친하자는 걸 이렇게 보내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가에 있었던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 있는 별무반을 조직해서 누구를 정벌한다? 여진을 정벌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겠죠? 여진 정벌하고 동북구성 축조하는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됩니다. 1번,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그렇죠. 여기 알맞은 설명이고요. 2번, 서희가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였다. 이거는 거란의 침입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3번,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이거는 왜구를 물리친 이야기하고 있죠. 4번, 김윤우가 충주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바로 고려시대 대몽항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몽골의 침입을 어떻게 격파했는지, 김윤우 이 장군, 승려 출신의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골라야 된다? 바로 여진정벌과 관련된 걸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화면 속의 청동거울은 무슨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기에 새겨진 배를 통해 당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상인들은 예성강 하구에 벽난도를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였습니다. 고려시대 때이 국제무역이 활발했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의 상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고구마, 감자 등이 재배되었다. 이건 언제냐면 조선 후기예요. 2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입니다. 3번, 만상, 내상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만상과 내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이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허락을 받고 장사활동을 하던 시전상인들이 있었어요. 자, 시전상인 말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 시장활동, 장사활동을 했던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부를 축적해서 거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청나라와 국제교류를 했던, 국제무역을 했던 만상, 그리고 일본과 주로 무역을 했던 내상,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상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4번, 활구라고 불린 은병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렇죠. 이 화폐가 이 벽난도에서 국제무역하면서 활발하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 들었는가? 송 사신단이 곧 수도 개경에 도착한다고 하더군. 사신단의 규모가 엄청나다니, 가져온 물품도 상당하겠어. 자, 지금 이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네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공인이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건 언제냐면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공인이라는 건 누구냐면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이러이러한 주문한 물품들을 좀 사다 달라고 했던 그런 상인이에요. 그래서 나라 대신 물건들을 사다가 나라에 바치던 그 상인을 말합니다. 그걸 바로 공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 이거 아까 봤죠. 바로 조선시대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벽난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기능하였다. 그렇죠. 바로 고려시대의 이야기 여기 3번 딱 나오네요. 자, 4번 볼게요. 고추와 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것도 바로 조선 후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이야기들이 있었고, 조선시대 설명,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려시대의 설명을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합니다.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시대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역사 키워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 나라와 교류한 고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거란의 침입, 여진 정벌과 관련된 내용들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빈칸 추론의 드디어 피날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좀 이렇게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좀 보라고 네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아, 우리가 좀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열심히 했기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거든요. Leave the past behind. 과거의 일은 그냥 과거일로 남겨놔. 그러면 the future begins now. 이제 지금부터가 미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과거에 좀 여러분들 아쉬웠던 거, 후회가 된 것들 전부 다 지금까지 가져오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딱 내려놓고 내가 더 집중해야 되는 앞으로의 미래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점검해서 같이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23번 문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도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나? 빈칸 어디 있을까? 빈칸 마지막에 있나 봐. 그죠? 그런데 와, 이거 전 시간에 우리 rather than 이라는 표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자, rather than이 나오는데 rather than에 같이 엮여 있는지 rather than과 연결해서 빈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rather than과 따로 떨어져서 그냥 앞에 내용 따로 rather than 이하 따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 라는 부분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오히려 rather than 대조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대조가 되는 하지만 중심 내용이 아닌 그 대조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봐 라는 출제자의 의도 때문에 우리는 rather than 이하를 문제로 풀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rather than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에 이 사람이 강조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건지 앞에 부분을 강조하는 거라면 앞에 부정어가 없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빈칸의 위치 빈칸이 구성하는 내용의 포인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네 그죠? 문장을 쭉 보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기는 것 같아 그치? 뭐에 대한 내용이야? From this perspective 이러한 관점으로부터는 이러한 관점이 뭔지는 바로 앞에 나오겠지, 그치? 이 관점에 의하면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ment 역사적인 통찰의 발전이야. 역사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죠? 역사적인 통찰을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may indeed be regarded 뭐라고 실제로 여겨질 수 있어요? By the outsiders 외부인들에게는 as a process of creating ever more confusion 역사적인 통찰력을 개발하는 게

뭘 하면서? 퀘스처닝을 한대요. 퀘스처닝이 뭐예요,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얘기죠. 질문은 여러분들 언제 합니까? 궁금한 게 있을 때 혹은 이거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question이라는 단어는 수능에서 쓰일 때, 동사로 쓰일 때, 이의를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통찰력이 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낼까?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혼란을 주려면, 이건 이렇지 않아요? 저건 저렇지 않아요? 계속 질문에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겠다? 맞아요. 역사적 통찰력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는지, 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지,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혼란이 creating more confus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혼란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우리는 역사적인 통찰을 찾아서 한번 특징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precision and determinacy. precision이 뭐예요? 정확성. determinacy가 뭘까요?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거기 e를 빼고 and acy를 붙인 겁니다. 얘는 확실성이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딱 굳어진 거. 그래서 지금 정확성과 확실성은요. 확정성은 are unnecessary requirement,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이란 얘기죠. 필요 조건이란 뜻이죠. 그죠? 필요 조건입니다. 뭘 위한 필요 조건이요? For all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우리는 역사를 찾았는데 과학이 먼저 나옵니다. 자, 과학적인 의미 있는 모든 논의에서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 바로 뭐예요? 필요적인 requirement, 필요 사항이 바로 정확성과 확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여러분들 실험하면서 더 정확하게 실험하고 뒤에 결론이 명확해야 되죠. 확정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토론에서 과학적인 어떤 토의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요 조건이 바로 이러한 정확성과 확정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process and the sciences. 이 과학에서의 그 과정이 to a large extent 대개는 바로 뭐예요? is the ongoing process of achieving ever greater precision. 훨씬 더 많은 명확성, 정확성을 이루어 나가는 ongoing, 지속되는,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과학에서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뭘 추구해 나간다는 거야. 정확성과 확실성을 추구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찾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역사적 통찰과는 좀 다른 과학의 이야기였습니다. 과학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확. 그리고 어때야 돼? 확정적이어야 되죠. 그 중에서 과학은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지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precision이라는 단어가 좀더더 부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요. But, 하지만은요. historical representation. 드디어 누가 나왔어요? 역사. 우리가 찾는 녀석이 나왔어요. 자, 역사적인 진술은요. Put the premium on.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중요한 점을 둬요. Proliferation of representations. Proliferation은 바로 증식이죠. 즉, 어떤 진술에 있어서의 증식에 중요점을 둡니다. 진술을 증식한다는 게 뭐예요? 많은 진술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뭐가 아니라 not a but be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거에 관심을 둬야 되겠다. 자, 보니까 on the refinement of one representation 하나의 진술에 대해서 refinement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집중을 두는 게 아니라 중요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refinement가 뭐예요, 여러분? I'm fine, thank you라고 할때 fine은 좋은이라는 뜻이죠. 근데 fine이라고 하면 미세한, 미묘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refine이라고 해서 will을 붙이게 되면 뭘까요? 다시 정교하게, 또 다시 정교하게 다듬는 겁니다. refinement은 그럼 정제가 되겠죠? 그럼 하나의 진술을 계속해서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이게 아니야. 그건 뭐야? 하나의 진술을 다듬고, 다듬고, 다듬으면 굉장히 좀더 압축적으로 되겠지. 그죠? 정제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게 역사적인 진술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뒤에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representations. Ever more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한 일련의 하나의 세트, 집합체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의 집합? 그렇지. 진술의 집합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production, 생산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proliferation이라고 증식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진술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과학은 어떻게? 좀더 넓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좀더더 수렴해서 수렴해서 줄어 수렴해서 작게 정밀하게 확정적으로 나가는 게 과학이라면 역사는 어떻다니까? 이걸 정반대 아닌가? 야,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더 많이 만들어.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증식해낸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통찰, 역사적인 어떤 그 진술의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더더 발산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증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자, 역사적인 통찰은요. is not, not, but 나왔습니다.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럼 뭐야? CGO라는 얘기야. 그죠? 자, 역사적인 통찰력은요. 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좁혀가는, 이전에 있었던 선택지를 좁혀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과학처럼 이렇게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기존에 있었던 옵션들을 계속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뭣도 아니에요. 뭐의 문제도 아니야? Not of. 여기 지금 of가 지금 각각 걸려있죠? 자,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의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뭐의 문제도 아니에요? Of approximation of the truth. 진실에 대한 어떤 근접함. 그러니까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뭔데?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요. 이 바로 이 역사적인 통찰의 문제라는 건 반대로 is an explosion of a possible points of view. 가능한 한 그런 관점들의 뭐야? explode가 여러분, boom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explosion이 그의 명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폭발적인 증가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여러 가지 이런 진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계속 발산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가능한 관점이 있다면,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통찰의 중요한 부분은 다 이야기한 것 같아. 계속 지금 반복되는 패턴을 보니까. 그죠? 자, at therefore. 따라서요, 그 역사적인 통찰, historical insight라는 건 바로 무엇을 aims at? 목표로 하냐면, unmasking of previous illusions, of determinacy and precision by the production of new and alternative representations. 새롭고, 그리고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그런 진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정확성, 확정성과 그리고 정확성이라는 그런 환상, 이전에 있었던 그런 환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가지치게 해가지고 야 이거 환상이야. 환상을 다 벗겨봐.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봐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요? At achieving. 그럼 이 뒤에 거는 바로 뭐야? 과학적인 부분이랑 더 비슷한 게 되겠죠. 역사적인 통찰과는 대조가 되는. 그죠? 그래서 at achieving truth.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요. 진실 추구하는 게 바로 뭐야? 과학적인 정확성, 정밀성, 확정성. 이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a careful analysis of what was right and wrong in those previous representations. 이전에 있었던 그 진술에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아주 careful, 주의 깊은 분석에 의해서 진실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고 대안적인 그런 진술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서는 중심이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요, 역사적인 통찰의 개발은 아마도 실제로 뭐라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by the outsiders, 이걸 잘 모르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왜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내냐? 이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더욱더 혼란스러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어떻게 함으로써 나타나요? Continuous questioning. 뭐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겠어? 기존에 있었던 previous representation. 기존에 있었던 진술이 되겠죠? 기존에 있었던 진술에 대해서 이거 맞니 틀리니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자, 그럼 이것과 대치가 되는 내용이 되겠지? 자, as in the sciences, 과학 분야에서처럼요, an ever greater

approximation to the truth. 진실의 더큰 대략적인 부분, 즉, 더 근접해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존 진술의 대략적인 부분, 진술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감.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기존 진술에 계속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건 그럼 무엇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questioning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정반대의 표현을 고를 수도 있어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뒤에 게 아니잖아. 아닌 대상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존 대상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부터 볼까? The criteria for evaluating historical representations. 역사적인 진술을 평가하는 것을 위한 기준에 의심을 품는데요. 의문을 제기한대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은 오히려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확정적인, 정확한 그런 기준들은 오히려 과학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디 의문을 품어요? certainty, 확실함과 and precision, 명확성, 정확성이죠. seemingly achieved already. 이미 달성된 것처럼 보이는 확실한 것. 야, 이거 역사적인 진술 이거 확실해. 야, 이거 정확해.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더 많은 것들의 의심을 품어서 더 많은 설명들, 대안적인 진술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야? 기존에 있었던 것. 그것도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추구하는 것 같은 내용을 찾아주셔야 이 questioning과 같이 연결돼서 역사적인 통찰에 관련된 설명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안적인 해석, 어떤 사건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 때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안적인 해석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겠죠. Coexistence of multiple viewpoints in historical writing. 역사적인 글쓰기에서 다양한 이런 시각들의 공존, 다양한 시각들이 공존할 수 있지. 근데 그것에 의문을 품으면 뭐가 돼? 그치, 역사적인 통찰력과는 거리가 멀지. 여러 개가 같이 있을 수 있고 대안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questioning 때문에 걸러지는 대답이 3번과 4번이 동시에 걸러지게 됩니다. 자, correctness and reliability of historical evidence collected. 여기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역사적인 증거, 수집된 증거에 있어서의 명확한 부분이나 혹은 신뢰성, 이런 부분은 어울리지 않죠. 증거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evidence라는 표현이 많이 전체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어. 24번 가볼게요. 24번은 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이 짧지? 뒤에 있는 내용이 길어서. 아, 뒤에 있는 문장이 여기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빈칸의 위치 좀 보죠. 자, thus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결론이다, 결론. 그죠? 따라서요, cultural ideas, 문화적인 생각들은요, 사상들은 show advances, 자, 발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nd development, 발달도 보여주죠. 자, 문화적인 사상이 어떻게 해서 발전과 발달을 보여주느냐?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딱 이 문장만 보더라도 뭘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뭘까요? 네, 문화적인 세상. 문화적인 사상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진보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조건이 있지? 이건 뭐 때문이다? 빈칸 때문이지. 자, 그러면 문화적인 사상, 문화사상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거라기보다는 조건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기 때문에 얘가 발달할 수 있어요. 로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예시도 나왔네, 그죠? 자, it is important to, 뭐 하는 게 중요해요? To recognize, 인식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The interdependence between individual culturally formed actions and state of cultural integration and the state of cultural integration. A와 B 사이에서의 between이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의 interdependence. inter가 들어가면 서로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상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상호 의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언가가 서로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두 개의 대상이 나왔지. 두 개의 대상이 뭔지 볼까요? 자, 개인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 개인이 만들어낸 행동 혹은 그 문화 안에서 만들어낸 그 행동과 그리고 뭐의 상태예요? 문화적인 integration, 통합입니다. 자, 문화적인 통합의 그런 상태 사이에서의 상호 의존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만들어진 행동과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서로 연관성,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딱 와닿지는 않아요. 맞죠? 그죠? 이 부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개인이나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행동, 형성된 행동까지는 알겠는데 문화적인 통합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지? 계속 볼게. 자, people work. 사람들은 일합니다. 어디 내에서요? Within the forms provided by the cultural patterns. 문화적인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형태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문화적인 패턴이 제공되는 형태가 뭘까? 봤더니 that they have internalized, however contradictory these may be. 그것들이 아무리 contradictory, 모순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재화한 문화적인 패턴이 제공하는 형태 안에서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라는 얘기야.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 문화 안에서,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모순적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서, 그 문화의 환경이 조성하는 그 형태 안에서 우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그치. 문화에 귀속이 되어서 우리는 그대로 그 문화에 맞게 행동을 해서 나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좋아요. 여기까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Ideas are worked out. 그리고 이 사상들은요. 아이디어들은 도출이 됩니다. As logical implications or consequences of other accepted ideas. 다른 수용되는 그런 사상의 뭐에? 논리적인 영향과 혹은 결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사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도출이 돼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뭐에 의해서요? 다른 수용된 사상, 이미 받아들여진 사상의 논리적인 영향이나 그런 결과로 도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미 만들어진 사상의 또 다른 사상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자, 우리 여기 있는 그 people, 사람들은요, 문화 안에서, 문화 속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상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미 받아들여진, 수용된 사상의 결과로 혹은 그 영향으로 사상이라는 것이 도출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it is in this way.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때 강조 구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cultural innovations and discoveries are possible. 문화적인 혁신 그리고 발견이 가능해지죠. 이런 식으로가 뭐야? 기존에 있었던 수용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는 것처럼 사상이 도출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문화의 혁신이라든가 혹은 발견이라는 것 이러한 새로운 것도 어디 안에서? 기존에 수용된 사상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상이라는 게 곧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이 사상을 통해서 수용된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혁신 innovations라고 얘기했으니까 문화적인 혁신이 나오거나 혹은 발견 이게 바로 뭐야? 새로운 거 아니겠어? 그러면 기존에 수용된 사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새로운 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뚝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존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따른 결과로 사상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혁신이나 발견이, 문화적인 혁신이나 발견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요. 됐죠? 계속 볼게요. New ideas, 새로운 생각들은요, 새로운 사상들은요, are discovered, 발견이 됩니다. Through logical reasoning, 뭘 통해서? 논리적인 어떤 추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나. 새로운 어떤 추론을 이렇게 쭉 해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들이 만들어져요. 아, 새로운 사상들이. 그렇긴 하지만 such discoveries, 그러한 발견, 새로운 발견들은요, are inherent in, 어디에 내재되어 있고

적재되어 있습니까? To the conceptual system. 개념적인 시스템 내에 이미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이미 수용된 사상, 내재가 되어 있는 것에서 도출이 된다는 얘기야. 완전히 생뚱맞게 새로운 것이 뚝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and are made possible, 가능해지죠? Only because of, 오직 뭐이기 때문에 acceptance of this premise, 이러한 전제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죠? 전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네, 전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 여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전제, 그죠?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전제를 수용하는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새로운 그 문화에 맞는 어떤 혁신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자, 예를 들면은요. The discoveries of new prime numbers. Prime number가 뭐냐면 소수입니다. 소수. 아주 수에서 우리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1과 그 자체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자체 수만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소수에 대한 발견은요. 그럼 이거 뭐야? New. 새로운 것이지. 그지? 새로운 것. 새로운 것들은요, are real consequences, 실제적인 결과래요. 뭐에? of the particular number system employed. 사용이 된 특정한 수의 체계의 실제적인 결과입니다. 그 뭐의 결과라고? 특정한 수 체계가 그럼 어디에 있었겠어? 기존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것으로 뭘 만들어낸 거야? 새로운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같은 패턴 아니에요? 기존의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제 드디어 빈칸으로 왔습니다. 따라서요, cultural ideas, 문화적인 사상들은요, 보여주죠. 발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발달을 보여줍니다. 진보와 발달을 보여주죠. 발전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용된 사상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그죠? 기존에 수용된 것들, 그 사상들이나 기존의 체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나와주면 돼요. 그죠? 네,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 선택지 먼저 보자. The outgrowth, 결과물이에요. A previous ideas, 이전의 사상들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인 사상들이 발전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의 결과이다.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보고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걸러보겠습니다. 자, the cumulative. 여러분들, accumulate가 축적하다, 쌓다라는 뜻이죠. 이 cumul이라는, c-u-m-u-l이라는 표현이 pile, 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 이 어근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umulative라고 하면 얘는 축적해라는 뜻이에요. 적체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축적된 과업 혹은 축적된 일, 쌓아진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뭐에? of many individuals. 많은 사람들이 쌓아온 그런 축적된 그런 일이 그럼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집적되어 온 하나의 결과물이 되겠죠? 이것은요, produces a corpus of knowledge. 지식의 집적을 만들어낸대요. 지식을 쌓아놓는다는 일이에요. 자, 그것을 쌓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 내에서요? 어떤 지식이에요? Certain discoveries become possible or more like. 특정한 발견이 가능하거나 혹은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축적을, 집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아놓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치, 더 많은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어떤 개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무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곳에서 거기서 또 탄생되는 게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Such discoveries, 그러한 발견들은요, arrived, 어떻게 되고? 그렇지, 얘가 원래 익은이라는 뜻입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과일이 점점 무르익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발견들이 무르익게 되고, 그리고 이런 발견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미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새로운 것이 그냥 그 이전에 쌓여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전에 일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and are also likely to, 또 뭐일 것 같아요? To be made simultaneously by numbers of individuals. 수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발견이 비슷한 그 당대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지식이 이만큼 쌓였을 때 어떤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이만큼 또 지식이 쌓였을 때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정답 몇 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맞아.

1번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건 왜 잘못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stem from이라는 표현이 지난 시간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stem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식물의 줄기입니다. 줄기. 여기 뿌리가 있으면. 여기 줄기. 줄기를 따라서 from 올라온대요. 그래서 얘는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혹은 초래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온대요? abstract reasoning ability. 추상적인 추론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화적인 사상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게 추론적인, 그것도 추상적인 추론의 능력에서 나와요. 그런 이야기 있었어?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form the basis of cultural universalism. 문화의 보편성, 보편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문화가 보편주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발전한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런 이야기 없어요. 자, emerge.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어디 사이에서? People of the same age. 같은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에서. 아까 마지막에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답의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여러분들 함정에 퐁당 빠지면 안 됩니다. 자, prompt individuals, promote individuals innovation thinking. 개인들의 혁신적인 생각을 촉진하기 때문에. 뭐가 촉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뭔데? 문화적인 생각이 촉진을 한다는 얘기요? 아니,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답의 코드들 지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사상. 개인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가지 개인들이 만들어낸 축적된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단 한 명의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도 사실 어울리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해서 24번 잘 해결했고요. 25번 갑니다. 25번 문제는 첫 번째 빈칸이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빈칸 있을 때 당황하지 않죠? 그죠? 첫 번째 빈칸이 있으면 오히려 뭐라고요? 맞아. 뒤에 있는 내용이 다 얘를 향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뒤에 반전 없이 그냥 대부분 통째로 얘를 설명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 뭐로? 예시 같은 것들로. 자, 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Enabling animals. 여러분들, enable이라는 동사가 뭐예요?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얘는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런 거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뒤에 to를 넣어놓고 동사 형태가 동명사야? 전치사로 얘를 봐서 동명사야 돼? 아니면 얘를 투부정사로 봐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류의 동사가 우리가 행동 유도 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enable 가능하게 하다잖아요. 목적어가 to 이하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걸 하게끔 행동을 유도한다. 그래서 행동 유도동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역동사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지만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는 게 allow라는 동사가 또 그렇습니다. 목적어가 뒤에 것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encourage라는 애도 많이 나와요. 얘도 고무시키다 혹은 격려하다 이런 뜻이죠. 해 용기를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cause라는 동사나 forc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목적어 목적보호하도록 야기한다라는 게 행동을 그렇게 유도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정리를 해드리냐. 지금 이 문장에서 그걸 알아야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즉 동물이 뒤에 걸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까지가 주어부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한다라는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동물들이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 is almost an almost universal function of learning. 학습의 거의 보편적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물들이 빈칸을 하게끔 해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수 있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습의 보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습이 가능하려면 빈칸, 어떤 것이 가능해야 될까? 이걸 찾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 내용 볼게요. Most animals,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innately, inherently, innately, inborn, 뭐 이런 표현들이 inborn, innate, inherent라는 표현이 다 내재된, 타고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내재되게, 타고나기를 avoid objects, 어떤 대상들을 피하도록 타고나느냐? They have not previously encountered. Encounter가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그들이 마주치지 않은 그런 대상들을 원래 피하도록, 본래 피하게 됩니다. 피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왜 그럴까요? Unfamiliar object.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다는 건 바로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의미.

이해가 되겠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대상이 may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새로운 것들은 만약에 길을 가다가 새로운 걸 봤어요. 내가 보던 게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뭐 쓰레기나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죠. 궁금하긴 하니까 멀리서 보지만 어떻게 해? 가까이 가진 않지. 그래서 뭔가 좀 더 의심스러우면 어때? 더 가까이 가? 아니, 피하지. 그지? 그러니까 딱 동물과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들이 이전에 마주치지 않은 대상들을 원래부터 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낯선 이런 물건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조심성 있게 그것들을 대하는 것이 이런 낯선 것들을, 낯선 대상을 대하는 것이 has survival value, 생존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존의 가치,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값이,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걸 피하는 것,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innately 타고나기를 avoid the object, 그러한 대상들을 피하기를, 피하도록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학습을 위해서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낯선 걸 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나온 게 지금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누가 나왔어? 그렇지, however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요, if persisted in, persist in, 고집해서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들, 이렇게 낯선 걸 피하려고 하는 거, 그죠? 이런 주의 깊은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주의 깊은 행동들,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행동은 could interfere, 뭘 할 수 있어요? interfere라는 동사의 특징을 보면 부정적이죠. 무슨 뜻인데? 그렇지,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자, 하지만 이렇게 조심스러운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계속 피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 뭘 방해할 수 있지? With feeding, 먹이를 먹고 and other necessary activities, 다른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활동들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방해가 될 수 있어? To the extent that, 이하라는 정도로요. The benefit of caution would be lost.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점이 어떻게 될 정도로? Be lost, 상실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더 큰 거야? 원래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됐어? 생존할 수 있는 생존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너무 주의만 기울여. 그러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이점,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어. 그 지점까지, 그것이 상실되는 그 지점까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만 해서 낯선 걸 계속 피하는 건 좋다, 나쁘다?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학습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그죠? 좀 더 가볼게요. 이 터틀이 뭐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왜 터틀넥 입죠? 그죠?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거북이처럼. 그죠? 예, 거북이 이렇게 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그래서 터틀이라는 단어가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거북이에요? withdraws. 거북이는 계속 목을 이렇게 집어넣죠? 그죠? 자, into its shell. 그것에 이 등껍질, 그 껍질로 계속, 이렇게 후퇴하는, 거기를 들어가는 그런 거북입니다. 언제마다? At every puff of wind. 바람이 살짝 불 때마다, 미풍이나 이런 바람이 불 때마다, 낯서니까 그게 들어가, 겁나서 들어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아니면, whenever a cloud casts a shadow.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그것도 뭐야? 어두컴컴해지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위협적인 상황, 낯선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그 등껍질로 후퇴하는 그런 거북이는 would never, 결코 win races. 경주에서 이기지 못할걸요? 심지어 누구와의 경주에서도? 게으른 토끼와의 경주에서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라는 얘기야. 아무리 거북이라도, 부지런한 거북이라도, 이런 거북이는 아무리 느린 토끼랑 같이 경주를 해도 이기지 못할 거란 얘기야. 즉, 뭐야? 손해를 보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뭘 하지 말아야 될까? 너무 빈번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그죠? 자, 좀 더 내용 볼게요. 학습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나? To overcome this problem,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뭐야?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오히려 이 이점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요, habituate 한대요. habituate가 여러분들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익숙해집니까? To safe stimuli that occur frequently.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들을 모든 동물들은 이 안전한 자극에 익숙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한 자극

보겠어.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자극들이 되는 거죠. 빈번하게 계속 나한테 똑같이 일어나는 자극들이야.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죠? 우리 백색 소음처럼. 그냥 기본값으로 들리는, 늘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들에 익숙해집니다. Confronted by a strange object. 낯선 대상에 직면되었을 때, 자, 경험이 없는 미숙한 이 동물은요, may freeze or attempt to hide. 얼어붙거나 아니면 숨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if nothing unpleasant happens, 그 unpleasant, 불쾌한 일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sooner or later, 곧 it will continue its activity. 그것은 그것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할때 사실은 학습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배움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너무 빈번한 자극에 너무 예민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빈번한 이 안전한 자극은, stimuli, safe stimuli, 안전 자극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뭔가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거라도 할수 있고, 자는 거라도 할수 있고, 뭐라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뒤에 내용 보시면, the possibility also exists. 가능성이 또한 존재합니다. 어떤 가능성이 존재해요? possibility에 대한 설명이 뒤로 간 겁니다. The unfamiliar object, 낯선 어떤 대상이 may be useful,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요. 낯선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죠? So, 그래서 if it poses no immediate threat, 만약에 그 자극이, 어떤 자극이, 어떤 이,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게뭐 unfamiliar object 정도가 되겠죠? 그죠? 낯선 어떤 대상이 즉각적인 위협을 no, 가하지 않는다면, 제기하지 않는다면, closer inspection, 가까이 면밀히 가서 보는 그런 관찰 혹은 여기서 검사, 조사가 되겠죠? 그 조사는 maybe worthwhile, 도움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낯선 건데 보니까 거기 되게 맛있는 게 먹이가 있어. 누군가가 다람쥐가 가다가 거기 몰르고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간 거야. 근데 그걸 낯설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가서 이거 방금 얘가 와가지고 날 공격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안에 먹이가 있네? 나뭇잎 앞에? 그러면, 나뭇잎 안에?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겠지. 그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들은 안전한 자극에 대해서는 익숙해져서, 즉, 피하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학습을 할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좀더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worthwhile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orthwhile. 이렇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useful한 그런 상황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동물들한테 뭐 하게끔 하는 것은, almost 뒤에 지금, turtle의 예시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진 걸로 봐서는 역시 하나의 내용으로 쭉 연결해서 빈칸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뒤에 있는 내용이 일단 통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체감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26번 갈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의 빈칸도 한번 볼까요? 빈칸 어디 있을까? 빈칸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버스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에 와서 확 이렇게 반전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But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뭐에서는 생태학적인 그런 상호작용의 맥락은요. 어떻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는 동사구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 뭘 하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생태학적 상호작용.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상호작용의 맥락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주어부가 일단 확실하게 있으니까 주어부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근데 근거라고 볼수 있는 게 뒤에 나왔나? 봤더니 예시처럼 보이는 게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Lion이 나와요. 사자가 나온단 말이죠. 봤더니 we may not determine. 우리는 뭐 할지 못해요. 우리 인간들은요.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How or what a lion eats. 사자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는 결정할 수 없어. 이건 사자 마음이죠. 사자가 뭘 먹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 그건 사자 마음이잖아요. 이걸 결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요. 자, 우리는 certainly can regulate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조절할 수는 있죠. Where the lion feeds.

어디에서 사자가 먹을지는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뭐야? 어디에서? 라는 게 바로 뭘까요? 생태학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죠? 상호작용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와 사자와의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를 뺀 나머지의 자연에 사는 존재를 우리가 생태학적인 그런 그 존재들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와 인간과 그리고 사자 요 관계가 생태학적인 작용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다,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좀더 내용을 보고 선택지랑 같이 연결을 시켜 볼게요. Concepts of nature, 뭐에 대한 개념이야? 자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우리가 생각만 해도 되게 정말 경이로운, 그리고 보존해야 될것 같은, 안쓰러우면서 정말 대단한 경이로운 대상이죠. 자연에 대한 이런 개념은요,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 늘 문화적인 진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읽고 보면, 아, 얘가 문화적인 진술이라는 건 문화에 따라, 사실은 문화라는 건그 주어진 상황, 아니면 국가, 혹은 인종, 이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런 문화적인 진술이 바로 자연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연은 문화마다 어떻게 자연이라고 규정하는지가 좀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his may not. 이것은요, 아마도 뭐 하진 않아요? Strike Europeans. 유럽인들한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s much of an insight. 그 통찰력을 줄 만큼, 유럽인들한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그렇게 새롭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for, 왜냐면, Europe's landscape, 유럽의 그런 풍경, 경치들이 is so much of a blend. 많이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다라는 건 뭘까요? 자연이 이미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경관이기 때문에, 자연?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통찰력을 줄 만큼, 통찰을 줄 만큼, 이 유럽인들한테 인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But, 하지만, in the new world,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다라는 건 적어도 누구에게는 새로운 거야? 유럽인들한테는 그런 새롭다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the distinction, appeared. 차이가, 드디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분명한 차이. 아, 이게 자연이구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차이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유럽의 정착민, 그리고 그 유럽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들의 그 유럽의 descendants,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더그 차이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일단 자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유럽인들한테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새로운 세계, 완전히 유럽인들한테는 새로운 자연이 보여진다면 이거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보겠습니다. For that reason, 그 이유로요. They had the fond concert. Fon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호황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호황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호황된 생각이라는 게 무슨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fond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을 알면 굉장히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 선생님,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럽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요? Nature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인간의 연관에 의해서, 즉, 인간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원시의 자연에 대한 호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자연을 유럽인들이 봤단 말이야. 와, 새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새롭다라는 건 바로 인간과의 어떤 관계를 자연이 맺지 않아서, 그래서 통제받지 않아서 이 자연, 원시의 자연이 있구나라고 하는 호황된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요, which could later, 나중에는요, find impression. 어떤 표현에서 찾아질 수 있어요? In an admiration for wilderness. 어떤 황무지? 황야?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이런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칭송. 이런 감탄의 형태의 표현에서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인간과의 어떤 접촉이나 인간과의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원시의 자연이라는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그런 그 호황된 개념을,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생태학적인 관계는요, 분명히 had their own logic, 무엇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자체만의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생태학적인 부분에서의 자체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요, can be seen to have a self-regulating. 뭘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self-regulating.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스스로, 자연이 스스로, 생태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거, 능력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자유롭게 조절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뭐 하진 않아요? stable dynamic. 안정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반드시 안정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뭔가 시스테믹하게 일어나겠지? 하지만 그런 정도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와는 별개로? Interdependent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과는 별개로요. 인간의 개입과는 독립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그런 다이나믹, 역동성을 반드시 갖고 있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생태학적인 상호관계에서의 상호관계를 위한 그런 맥락들은 바로 어떻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맥락,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라는 게 바로 뭐야? 인간과 그리고 환경, 자연이 되겠죠? 자연. 그 자연 속에 뭐 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누가 나와요? 예시로.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완전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자연, 대자연이구나, 라는 그런 감탄을 하게 돼. 근데 이런 생각이 바로 어떤 생각이야? 호황된, 잘못된 생각이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호황된 생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자연을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사자가 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이건 우리가 규제할 수 없지.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뭘할 수는 있어? 생태학적인 상호작용. 생태계에 있는 사자한테 어떤 걸 영향을 줄 수는 있어? 우리가 그 사자가 어디서 먹을지를 규제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뭘까요? 구역을 설정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 보호구역 같은 것들을 놓고 거기에서는 사자들이 살수 있게끔, 먹이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싹 개발해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야? 인간이 자연을 규제하고, 인간이 생태학적인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얘네들을 규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럽인들이 어우, 완전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인간의 통제에 벗어난 이런 구역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굉장히 허황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죠. 생태학적인 그런 작용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미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은 어떻게 될수 있다? 인간이 사실은 관여를 안할 수가 없다. 인간이 관여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규제할 수 있다. 어디에서 사자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Has supported 지지해왔습니다. New environment friendly policies.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정책. 여러분들 환경 친화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예 관련이 없는 선택지는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요. 자, 그러면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그런 맥락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어? 설정되어 왔대. 누구에서? 인간에 의해서야. 생태학적인 맥락이 인간에 설정이 된다는 건 사자가 어디에서 먹을지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3, 4, 5번은 그럼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한번 찾아볼게요. 창의적인 문화적인 관행들을 고취시킨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문화적인 관행은 웬 말이야. 그죠? 4번. Changes too frequently to be regulated. 너무 빈번하게. 그 다음이 이제 해석이 좀 어렵죠. 봤더니 여기 to 구문이 섞여 있어요. to는 뭐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변화해서 규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 구문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has been affected. 이 맥락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Various natural conditions. 다양한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연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못해도 뒤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사자가 어디서 먹을지를 규제한다라는 게 그 의미가 딱 와.

받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자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셔도 인간에 의해서 설정이 점점 된다.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관련 없는 건 이렇게 지워질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부분에서의 설명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지금 반전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맥락이 이렇게 될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뒤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예시를 통해서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반전을 주고 그 다음에 확실한 뒤에 예시를 줌으로써 뒷받침을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구조들도 한번 익혀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구조의 문제가 나왔을 때좀 많은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이 드리는 선물, 똑똑복화 가보겠습니다. inherent라는 단어인데요. in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안에, 예, 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out, out이 들어가면 이제 밖에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in은 또 때에 따라서는 not, 부정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에 앞에 붙어서 in이 붙어서 아닌, 그런 것이 아닌이라는 의미.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n, into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재한, 고유한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inborn이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innate라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현? innate. 타고난. 우리 지문에서는 부사가 나왔죠. 그다음 inborn.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안에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얘도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inherence라는 단어, 고유, 타고남이라는 명사까지 생겨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눈으로 스 보고 있지 말고 그럼 나중에 기억 안 난단 말이야.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수강 후기에도 넘겨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아 우리 친구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줄은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무관한 문장 찾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확인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7강에 오셨어요. 7강,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무엇을 진행하고 있었어? 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고 있었습니다. 즉,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기출 문제로 한번 떠나볼 겁니다. 5번 문제 되겠고요. 2018학년도 경찰대 6번 문제입니다. 자, 경찰대 문제라서 조금 지문이 짧은 거 아마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자면요. I was greeted immediately by a member of a White House legislative staff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부터 어떤 표현이 등장했냐면요. I was greeted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맞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환영되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즉각적으로 환영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한테 환영이 되어졌냐면요. White House 하면 얘들아, 청와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이 되겠는데 그 백악관의 입법 보좌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it led into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the golden room, gold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gold room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gold room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요, where most of the incoming House and Senate members had already gath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간은 대부분의 새로 뽑힌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미 다 모여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볼 거는 뭐야? 문법이잖아. where 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 말인 즉슨, 예? 관계 부사라는 말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고 보자면 앞에 나오는 gold room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선행사야. 선행사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라서 where가 오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Most of the incoming House and Senate members had already gathered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관계 부사로 쓰인 거 너무 적절하게 잘 쓰였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이요. At 1600 hours on the do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표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1600 하면 얘들아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on the dot 딱 1600 제 시간에 라고 했을 때 딱 16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4시죠. 딱 4시 정각에 President Bush announ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이요. 얘들아 announce이라고 하면 발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도착을 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등장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부시 대통령이 직접 도착을 알렸고요. And walk to the pod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단으로 걸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였냐면 걸어오는 모습이요. Vigorous and 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기차 보였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The jaunty determined w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아주 단호한 걸음걸이는 어떻게 보이기까지 했냐면 that suggests he's on a schedu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업무 중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까지 했고요. And wants to keep the tours to a minim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detour 하면 우회로거든요. 뭔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는 wants to keep detour 이러한 우회로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로 들어왔대. 즉 우회로를 적게 만들고 싶다는 거는 바로 직선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그 대통령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이번에 나오는 announce부터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announce가 쌤이 도착을 알리다라고 했잖아. 그 President Bush, 부시 대통령이

아나운서는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President Bush was announced라고 하는 도착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지. 자, 그랬을 때 부시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다? That suggests he's on a schedule. 그는 지금 업무 수행 중이고 그는 가장 단거리로 걸어오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앞에 한번 봐야겠지. Determine walk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선행사는 있는 거네. 오케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suggest라고 해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즉, 불완전한 문장이네. 자,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잘 쓰여졌어. 자, 그럼 벌써 마지막 문장이죠. For 10 or so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여 분 동안에요. He spoke to the room. 그는 이제 방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뭐 하면서 연설을 하셨냐면요. Making a few jok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담을 이제 몇번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얘들아, 콤마 찍고 나와 있는 이 ing 표현,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봤을 때, calling for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이 ing 두개 표현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 Making a few jokes. 아, 농담을 하시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했었겠죠. 그럼 이때 등장하는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그는 연설을 했는데 뭐 하시면서 연설을 했냐면요. Making a few jokes. 농담을 몇번 하시면서 calling for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그 국민들에게 좀 화합을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서 10여 분 동안 말씀을 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해석이 되는 이 친구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지금 두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efore inviting us to the other end of the White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이전에 이런 행동들을 하셨냐면요. 우리를 그 백악관의 반대편으로 초대하기 이전에 연설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편으로는 왜 초대를 하셨냐면요. For refreshment and picture with him and the first la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과를 위해서. 그리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 President Bush와 그 President Bush의 영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백악관의 다른 쪽으로 초대하기 전에 뭘 하셨다? 간단하게 연설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졌어? The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편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악관 한 곳에 있다가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 중에 한 곳에 원래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맥락이니까 The other 이 쓰인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찰대 문제 조금 짧았지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문법 사항들이 많았으니까 꼼꼼하게, 아, 이 문법은 분사구문이구나. 아,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포인트 꼭꼭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6번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봐요. 2016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봤을 때 We all want to believe that. 우리는 모두 원한대요. 믿는 것을 원하는데 뭐라고 믿는 걸 원한대? Our brains sort through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정보들을 잘 분류해낸다라고 믿고 싶어 한대. In the most rational way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이성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잘 분류해내겠지라고 믿고 싶어 한대.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 건데, 얘들아, possible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다. 그치? 자, 형용사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인 rational way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쓴 표현이네.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데, 우리 뇌가 가능한 이성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해낼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on the contrary. 이와는 대조적으로 countless studies show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다. 무엇을 보여주었대요? There are many weaknesses of human reas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추론에는 굉장히 많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Common weaknesses in reasoning exist across

People of all ag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약점들 어디에 있어서 인간이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그런 약점들은 여기가 진짜 주어네 얘들아. 약점들은 exist, 존재한다. 어디에 걸쳐서 존재하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나이, 그리고 모든 그런 지적인 배경들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동사가 exist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죠. 앞에 주어를 봤더니, okay, witnesse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일치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추론할 때, 인간에서 나타나는 흔한 약점들은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서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봅시다. Confirmation bias is ubiquit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nfirmation bias라고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몰라도 돼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아주 흔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확증 편향이 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People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ir viewpoints. 얘들아, 이 내용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여러 번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냐면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하는데 that supports our viewpoi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을 지지해주는 정보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A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While ignoring evidence to the contrar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그내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면서 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콤마 찍고 나오는 ing. 얘 뭘까? 반면에 나의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면서 라고 해석했거든? 얘 우리? 바로 저번 질문에서 본 분사 구문이네. 자, 분사 구문인데 특이하게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viewpoint, 관점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우리는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나 봐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being stubbo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지는 않냐면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과 같지는 않은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and is not constrained to iss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가둬져 있는 것, 즉 어떤 문제에 제한되지는 않냐면 About which people have strong opin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얘들아, 역시나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몇 번이고 등장했었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 뒤에 한번 붙여보라고.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strong opinion about the issue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매끄럽게 잘 이어지나요? 사람들은 강력한 의견을 뭐에 대해 갖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완전한 문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 잘 쓰인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instead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어떤 특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it acts as a subconscious lev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활동하게 되냐면 얘들아 subconscious level 이라고 하면 subconscious는 무의식이 아니죠. 무의식 아니고 잠재의식입니다. sub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확증 편향은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ntrol the way we gather and filter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는 그 방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디서 활동하게 된다? 잠재의식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네. Okay. 그랬을 때, most of us are not aware of these types of flaw in our reasoning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이러한 종류의 flaws 하면 결함이죠. 결함을 인지하지 못한대. 어디에 있어서의 결함이야? In our reasoning process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결함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만, 하지만 professionals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 to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to determine how to explore our weakness to make it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얘들아, 내가 문장을 끝까지 한번 일부러 읽어봤거든요. 여기 문장을 끝까지 읽어봤을 때 동사 찾으신 분 있나요? Who라고 일단 묻기는 했어. 그치? 관계대명사로 묻기는 했는데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가 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왜?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 주어가 누군데? Professional,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면 동사가 있어야 될 텐데 동사가 안 보여.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뀌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앞가지가 후절로 묶이게 되는 거고 to study가 아니라 그럼 얘 동사 뭐로 바꿔야겠어? study로 바뀌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관점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이래. 자,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How to exploit our weakness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까? 우리의 약점들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rational thinking,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하면 좋을까? 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심지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약점들을 탐색하냐면요.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더 취약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동사가 어디 있었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솔직히 쌤은 별표 치고 싶어요. 별표 치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 연습을 굉장히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제로 우리는 넘어갈 건데요. 7번 문제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The term objective is important in measur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하대.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measurement,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중요해? Because of the scientific dema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중요하대. 자, 근데 과학적인 요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보자면 that 이하를 요구하는데 Observation, 관찰한 것은요, 무조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public ve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대중의 검증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문법 하나만 짚어볼까? 지금 여기 1, 2, 3, 4, 5번, 뭔가 문법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볼게. 얘들아, demand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문법 포인트 없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던 것 같아. 혹시 이 내용 기억날까? 주절의 동사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즉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쓰이고 대절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질 때 대절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 should를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이 문장에서 봤을 때 scientific demand, 어떤 과학적인 요구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명사로 요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과학적인 요구가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동격으로 받고 있지. 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public verification. 대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demand 어디서 보여지고 있어요? 요구에서 보여지고 있잖아. 그러면 대절어 있는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 문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That observation should be subject to public verification.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대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식 아니죠? 저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한 거니까 옆에다가 잠깐 메모만 해놓으세요. demand라고 하는 표현이 명사로 쓰여도 대절 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측정의 시스템은요 객관적이래요. 어떤 범위까지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부르냐면 Two observers, 두 명의 관찰자가 있는데 evaluate 혹은 evaluating 둘 중 하나를 고르래 얘들아. 이 말인 즉슨 여기 동사 올 자리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두 명의 관찰자들은요. evaluate 혹은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or very similar measurement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절 이하의 동사 한번 찾아볼래? 지금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이니까 동사를 찾아보자면 arrive라고는 여기 동사가 이미 떡하니 있어. 동사가 떡하니 있는데 여기 또 동사를 써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는 evaluating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관찰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관찰자가 있는데 평가를 한대요. The same performance. 같은 수행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평가자는요. arrive at the same measur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거나 혹은 거의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measurement system, 어떤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가 봤을 때 똑같거나 아주 매우 유사한 결과값으로 도출되는 게 뭐다?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a javelin threw 혹은 was thrown yields a very similar result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줄자를 사용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 javelin 하면 투창이라고 되어 있죠. 투창이 던져진 거리가 얼마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가 그럼 어디예요?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가 주어지. 그럼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까지 찾을 수 있을까? 뒤에서 왔을 때 yield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로 보인다. 그치? 그래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투창이 얼마나 던져졌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냐면 very similar resu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뭐하는 관계없이 누가 도대체 그 줄자를 측정했는지 읽었는지 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항상 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내용 파악은 됐고 얘들아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그러면 투창이 얘들아 던져? 아니지. 투창 입장에서는 던져진 거죠. 그러면 아 수동태 표현을 넣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투창이 던져진 그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측정을 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evaluation on perform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수행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diving, gymnastic, and figure skating 같은 거 예를 들어서 diving이나 아니면 체조나 figure skating과 같은 그런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평가지 평가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is more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주관적이라 이거죠. 객관적인 척도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더 주관적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비록 elaborative scoring rules help make it 혹은 them more obj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섬세한 elaborate 이라고 하면 정교한이잖아요. 아주 정교한 scoring rules 점수를 매기는 규칙이 물론 도와줄 거야. 그것을 더 objective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줄자로 측정한 것보다는 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is이 들어갈까 them이 들어갈까를 본다는 거는 여기 어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어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아주 정교한 score

rules. 측정 규칙은요, 뭘할수 있도록 도와줘? 평가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평가는 지금 단수형으로 나왔으니까 it이라고 하는 단수 표현으로 들어가주면 좋겠네. 그래서 평가가 더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earch in mot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운동 행동의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It is important to use performances. 행동,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대. 어디서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실험실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For which the scoring can be as objective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측정하는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일 수 있는 그 실험실에서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말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8번 2013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A형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으니까 바로 읽어볼까? Don't be afraid to move around and try different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However old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던지 간에 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얘들아. However 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However, 하지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걔는 접속사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하는 뜻인데, 얘들아, 여기서 however은 한번 지금 정리할 거거든? 노트 같은 거 한번 꺼내볼까? 복합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합관계부사인데요. 얘가 뭐냐면, 여러분, 관계부사는 알 거야. 그치? 관계부사, when, where, how라고 하는 표현은 알 거야. why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랬을 때, when, where, how 다음에 ever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복합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세 가지 표현이 있어. 근데 이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세 가지 표현이 특히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냐면요. Whenever 할때 언제든지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You can come visit me whenever you want 이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한 언제든지 나를 방문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We can go wherever you want 이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갈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간 부사절, 장소 부사절로 쓰인 건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뭐야? However, 얘잖아요. 얘를 한번 봤을 때 양보 부사절이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라고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However old you are, 너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러면 복합관계부사로서 지금 여기서 잘 매끄럽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you are 지금 문장 구성이 다 있어요. 보어가 앞으로 끌고 나와진 형태고요. you라고 하는 주어, are 이라고 하는 동사가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부사 however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여졌구나. 혹시 복합관계부사를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는 거 좋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너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봐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want to find out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찾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 is가 동사가 될 겁니다. 자, 너가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is who you are. 너가 누구고, what capabilities you have. 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찾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give yourself a time limit to dig into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한테 좀 시간을

시간을 주래요. 뭐 하기 위한? 너 스스로를 좀 탐색하기 위한 시간을 좀 줘라. And 그리고 find out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을 찾아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지금 명령문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네요. 너한테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find out 무엇을 찾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 개가 이어진 문장 구조였어.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그치? 너가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저 what은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겠네. 자, 그럼 그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문장 보면요. In this period, 이 시기에, 즉, 너가 너 스스로를 탐색하는 이러한 시기에 there is no way aroun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뾰족한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so you have to be a risk t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모험가적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위험을 감수해 보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If you don't take any ri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어떠한 도전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you don't get any sweetness out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인생에서 어떤 단맛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뭔지 알아? That the sweetness in life, 인생에 있어서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es with the ris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도전할 때, 모험을 저지를 때 발생하게 된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문법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that 이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 그치?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sweetness in life, 인생에 있어서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comes가 동사인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딨어? 주어는 sweetness.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달콤함은 comes with the risk. 아, 모험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수일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 그래서 아 대절 안에서의 동사인 comes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ve lived my life taking ri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냐면 taking risks 했대요. 뭔가 모험을 취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aking은 뭘까 얘들아?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 외쳤으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taking risk, 모험을 감수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And I wish I could tell you they were all successful.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they were all successful.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예요, 그러면? risks지. 그치? 아, 내가 취한 모든 모험들이 말이야, 다 성공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but they weren't. 하지만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But, 하지만, 내가 저지른 모험들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you want to know something? 너가 무언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됐나? I learn more from my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내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뭐 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등장할 게 아니라 learned 앞에 등장하는 learned를 대신할 대동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learned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줄수 있는 표현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심지어 과거형이면 did가 들어가면 좋겠네. 자, 그래서 나는 내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뭐보다 내가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라고 해서 아, 여기 대동사가 들어갈 타이밍이구나. 심지어 대동사인데 learned라고 해서 과거형이니까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대동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로 한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12학년도 3월 학력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까? We do not hear with our ey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문장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듣지는 않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아무도 눈으로 듣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sometimes it also seems as if w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때때로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듣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An environment agency offic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청 공무원은요, tells a surprising incident about some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말해준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었냐면, Who live in apartment building close to busy state high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바쁜, 즉 복잡한이겠죠? 아주 복잡한 그 도시의 고속도로에 근처 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치? 자, 이때 등장하는 who 누군지 한번 볼까?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어떤 문장이야? 동사로 시작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앞에를 봤더니 누가 있어? peopl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 who로 오케이 잘 쓰이고 있네. 즉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겠죠. 즉격 관계대명사로 잘 쓰이고 있고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The family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가족들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졌대. 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왜? 굉장히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에 살면 소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miserably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문장 구조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우리 무슨 문장으로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 지금 by the noise라고 나와 있으니 저 by the noise의 noise가 주어 자리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the noise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mad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거고 the family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나올 거고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miserably라고 하는 부사가 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문장은 이거거든. 그랬을 때그 소음은 만들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잖아. 즉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올 자리인데 지금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있어? 부사가 있어. 부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보어 자리에. 뭐로 바꿔야 돼? miserable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소음에 의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And they complained to the city government. 그리고 시청에다가 계속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너무 시끄러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complain을 걸었다고 해요. City official went to state capital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도시에 방문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얘들아, 요청하다, 요구하다, 동사 뭐 생각나지 않아? 아, 대절 뒤에 당위를 나타내는 의미만 나오면 뭐 생각할 수 있다? should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 바로 직전에 봤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야.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냐면 something be done about quieting the highway noi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행해져야만 한다. 즉,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절 안에 등장하고 있지. 자, 무언가 좀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고속도로의 소음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be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것 같아. 그래서 something should be done. 무언가 행해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should가 생략된 후에 그냥 일반 비동사 온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쌤이 저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에만 덜렁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 왜냐면 that something be done 이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거든. 근데 앞에 나오는 동사를 한번 봐라. 봤을 때 지금 여기처럼 요구, 요청의 의미를 담으면 대절 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y were put off repeate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 시청에 공무원들은요, put off 하면 지연되다, 연기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자꾸 미뤄진 거죠. 아,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계속 미뤄져서 at last, 마침내 the city official had an idea. 그 공무원들이 한 생각이 떠오른 거죠. They planted a single row of trees in front of the apartmen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나무 한 줄을 그 아파트 앞쪽에다가 심은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나무 한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The trees made hardly any difference in the amount of no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무들은요 거의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지. 얘들아,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되잖아요. 얘들아, hardly 해석 잘하셔야 돼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러면 그 나무들은요, 거의 소음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치? 뭔가 소음의 데시벨을 낮춰주지는 못했지만, they did block the view of the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속도로의 그 모습은 가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때 did는 왜 나온 걸까? 를 한번 보자면 뒤에 block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did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쓴다? 얘는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나무들이 실제로 그 고속도로의 모습을 막아주기는 했다라고 해서 이 did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그랬는데 여기 시제를 봤는데 made로 과거 시제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뒤따라 나오는 동사 강조해 준거 너무 괜찮죠? 그쵸? 그랬을 때 4번도 오케이, 괜찮고요. After that, 그 이후에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from the people in the build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무를 한줄 심은 직후에는요,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few도 해석 잘해야지. 얘 어떻게 해석해요? 거의 없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이후에는요, 거의 불평불만, 즉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few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few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올수 있을까? 셀수 있는 명사가 올까? 셀수 없는 명사가 올까? few는 셀수 있는 명사를 수반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를 앞에 선 뭐로 수식해주죠? litt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식해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few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나무 한 줄로 뭔가 고속도로의 모습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불평불만, 즉 민원이 줄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10번 문제 2011학년도 2월 모의 평가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about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한 일본의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성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요,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아주 결함이 없는 예의범절로 유명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Renowned for 하면 무엇 무엇으로 유명한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유명한 게 능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동으로 받은 거지. 그래서 그의 정말 결점이 없는 그 예의범절로 유명해진, 유명한 그 남성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남성이요, visiting a remote vill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을 방문했냐면 굉장히 외딴 지역의 마을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ing가 등장하고 있어. 왜? 방문은 이 남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분사가 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 무엇으로 알려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과거분사.

전사가 맨을 꾸며주고 있고, 자, 또 반대로 방문한 것은 능동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ing 현재 분사로 맨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e h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를 관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존경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the villagers prepared a banqu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뭐를 준비했대요? 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As they sat to e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앉아서 먹는 동안에 All eyes were on the novel gu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눈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 그 아주 고귀한 손님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손님한테 가 있었을까? Everyone looked at what the man held 혹은 how the man held his chopsti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은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그의 젓가락을 집는지를 지켜본 거죠. 자, 어떻게 집는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how가 오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그가 그의 젓가락을 어떻게 집는지, 왜? 예의범절이 너무 바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집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 So that they could imitat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 좀 따라해 보려고. 모방해 보려고 어떻게 젓가락을 집으시지? 라고 하는 거를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대. 자,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대? By an unfortunate accid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불행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나 봐요. As the mannered man raised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아주 매너가 좋은 그 남성이 raise a slippery slice of tof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끌거리는 두부를 들었을 때 어디로 들었냐면 그의 입가에 가까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대? He placed 그는 놓았을까 혹은 놓임을 당했을까? 능동일까? 수동일까? 역시나 그거 물어보고 있어. 자, 그는 he placed 혹은 was placed the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on his chopstick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두부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어서 그의 입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의 젓가락에 약간의 아주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 거지, 그가 스스로. 그래서 두부를 먹으려면 사실 굉장히 살짝 집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압력을 그가 가하게 된 거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place the tiniest bits of excessive pressure라고 나오는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두부에 조금만 더 압력을 주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두부가 뭐 으스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그랬을 때 propelling his tofu through th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두부가 어디로 날아갔대요? 공중으로 훅 하고 날아가서 and onto his neighbor's la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웃 주민의 무릎에 안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완벽한 매너를 갖췄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순간 다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란 이후에 In order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 perf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방문객, 즉 여기서 말하는 nobleman이겠죠. 그 손님의 완벽한 신화를 preserve 하면 보존하다잖아요. 그 손님의 완벽한 그 신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keep him 혹은 keep himself from any environments 그가 굉장히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젓가락질을 하다가 그가 먹던 두부가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안착하게 돼버렸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서 그러한 창피함으로부터 그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그 연회에 모인 모든 주민들은 어떻게 했대요? Began flee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집었던 그 두부를 각자 서로 서로의 무릎에 날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민망함이 좀 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재밌는 상황이었네요. 자, 그럼 문법을 한번 보자면요. Keep him 혹은 keep himself from any embarrassm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이 나올까? 혹은 제귀대명사가 나올까라고 하는 거 우리 이거 되게 많이 봤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라고 쳤을 때이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봐야 되잖아. 민망함으로부터 그를 지켜준 건 누구야, 얘들아? 민망하지 않도록 해준 거는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어란 말이야. 그 연회에 모였던 그 주민들이 그들이 아,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여기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인물이 다르네.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 himself가 아니라 him으로 써줘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 연회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문제 한번 볼 건데요. 11번입니다. 201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은요. Democracies require more equality if they are to grow strong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Democracy 하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더 많은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대. If they are to grow strong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들이 뭐 하고 싶다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더 많은 equality 라고 하는 동등함,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다면, 뭐뭐하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의도를 도려내는 표현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 같이 쓰거든. 그럼 오케이. 아,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더 강력해지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다? 동등함,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The problem is that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globalization,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pushes in the opposite dir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린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즉 equality, 평등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By placing a premium on high skil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에 얘들아 프리미엄을 붙여준다는 거는 이거에다가 더 방점을 두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도의 기술에 더 프리미엄을 붙여준대. 즉, 뭔가 더 이점을 준대요. 근데 그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Make workers more competitively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만들어주는데 그 노동자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고도의 기술을 더 중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보자.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떡하니 누가 와 있어? competitively라고 해서 부사가 와 있잖아. 보어 자리엔 부사 못 오고 뭐만 올수 있다? 형용사가 올수 있다. 즉, competitiv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주면 되겠네. 저 그럼 이미 정답은 나와 버렸고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무엇을 더 중시하게 돼? 이런 고도의 기술을 더 중시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요, increases income ine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높여버리는 거죠.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넓히냐면요, the highly skilled minority and the r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을 갖춘 그 소수와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을 넓혀버리는 거지. 즉,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고 고도의 기술을 못 갖춘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요, it is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대. 뭐가 충분하지 않냐면 to reduce economic in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insecurity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안전하지 않은 거, 즉 불안전이잖아요. 즉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 더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안전망을 확장시키면서 이런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불안정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주고 있지. 자, 그럼 문법에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to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게? 앞에 봤더니 가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얘 이후부터가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네. 그래서 아,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넓힘으로써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nstead, a country must begin to make transition from A to B. 국가는 뭐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전환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A로부터 B까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welfare state이라고 하면 복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노동 국가로 전환을 해야 된대요. With an emphasis on 그리고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 creating a more highly skilled labor fo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고도의 노동력을 만들 수 있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대.
만들어주자 이거야, 국가가.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어줘야만 하고요. And improving access to labor marke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의 접근법을 높여줘야 돼. 누구한테 노동시장의 접근법을 높여주어야만 하냐면요. For women and low income you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이러한 노동시장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런데 이 and로 연결이 되어서 creating, improving 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앞에 보니까 on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 아, 동명사로 잘 연결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to expand job creation 이러한 직업 형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new social policies must also provide better incentive. 새로운 그런 사회 정책들은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냐면, 장려책을 제공해줘야만 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해줘야만 하냐면요, 창업 의욕이나 혹은 혁신을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only then, 오직 그때만이, 즉, 아, 이렇게 job creation,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한 그때만이 can social policy, 사회적 정책이 뭐로서 고려되어질 수 있대?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네. Only then이라고 하는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우리 어떤 문장 지금 발생하고 있어? 도치가 된 문장을 볼수 있겠네. 그래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앞에 나가 있고, 실제 주어는 이 social polici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때만이 사회적인 정책이 뭐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라고 고려되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얘들아, 사회적인 정책이 스스로 생각해? 아니면 고려되어지는 거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어지니까, 오케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 너무 잘 쓰이고 있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점은 도치구문이 쓰이고 있는구나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beyond their role as instrument of social prot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야만이? 뭔가 직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 의욕이나 혁신의 장려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복습하시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 풀 건지 미리 한번 예습해 오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정희쌤입니다. 고백 부트캠프 오늘은 18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내신 만점 강좌 저랑 피디님이랑 감독님이랑 엄청 열심히 고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여러분의 내신에 정말 도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꼼꼼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제 소재 편 27과 28강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27은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 관련한 주제 소재 편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1번, 2번을 같이 저랑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주제 소재 편 28에는 심리와 대인관계 관련한 내용이 나올 건데 이 문항의 1번을 저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의 1번부터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거 보시면서 아,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이거 단어, 이런 거 나왔었지?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나서 저랑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7의 1번, 우리 Logical Flow 빼놓을 수가 없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치와 현대사회 운동의 명암. 아, 그러면은 좋은 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한계점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질문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회운동도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런 디지털 사회운동이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라는 주장과 근데 실제로는 유효하지는 않아 라는 주장이 대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진압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마무리 짓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정치와 현대사회 운동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발전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한계점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with the arrival of digital politics 이렇게 나옵니다. 디지털 정치의 도래와 함께 arrival 하면 도착한 거니까 도래한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지털 정치의 도래와 함께 social and political protest movements 그러면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항의 운동들이 have changed 변화해 왔습니다. And 그리고 have become 점점 더 어때 왔냐면 ever more prominent 훨씬 더 두드러져 왔습니다. Through 네, 뭐를 통해서 두드러져 왔냐면요. Through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 what절이 걸려있네요. What the sociologist 이 사람이 has called 뭐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아 그러면 이 사람, 이 사회학자 이 마뉴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Network, 네트워크예요. 망, 연결망인데 분노와 희망의 네트워크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 점점 더 눈에 띄어왔고 두드러져 왔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변화도 했고 눈에 띄어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We now have, 우리는 이제 have a swirling 하면은 소용돌이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는 of online activism 하면은 온라인 행동주의 또 digital rebellion, 디지털 반란 또 information politics 그러면은 정보, 정치 and people's platforms 하면은 대중의 플랫폼이라는 아주 소용돌이치는 세계에 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왔고 또 그래서 더 prominent, 지배적이고 눈에 띄게 되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smartphone and social networking 그러면 스마트폰과 social networking이라는 게 now 이제 provide a more 뭐 좀 더 어떠한 걸 제공하냐면요. fluid, 변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leaderless 하면 리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리더가 없고 participatory activism 그러면은 행동주의인데 참여적인 행동주의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There arise 이런 행동주의는 뭐 어떤 행동주의인데요?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Arises more spontaneously. Spontaneously 하면 자발적으로

애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C, Umbrella Movement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Park Movement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라는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요 Movement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Galvanize 하면은 충격을 주어 행동에 나서게 하다의 뜻이에요. 이러이러한 모든 이런 early example들이요. Galvanized 했습니다. 충격을 주어 행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Large numbers of people. 그러면 많은 수의 사람들한테 아주 충격을 줘서 행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And 그리고 Galvanize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attracted가 되겠죠. World attention. 전 세계의 관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While 뭐뭐한 반면에 while에다가 세모 표시 쳐두시고요. 뭐한 반면에 some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뒤엔 others가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that these new politics 이러한 새로운 정치들이 are enhancing democracy. democracy 뭐예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enhancing 강화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이제 정치들 앞에서 나왔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라인 행동주의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치가 Enhancing democracy, 민주주의를 발달시켰다, 향상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others maintain that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that they do not really challenge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The dominant power groups 지배적인 권력 집단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다 안 했다? 하지 나시니까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Looking back,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앞에 일을 회상해 보면, most of them, 그 대부분이라는 거는 온라인 행동주의에 대해서 나왔었던 대부분의 그 운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 운동들. have proved unsuccessful. 자, 대부분은요, 주어가 여기가 되겠고, have proved, 동사가 되겠고요. 보어로 unsuccessful, 형용사가 나왔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운동들은 어떠하다라는 게 입증됐어요?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clamped down 하면은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어를 지금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운동들은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압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state. 국가에 의해서 뒤에 주체도 나와 있으니까 clamping이 아니라 clamped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ed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잘 봐두세요. 왜냐면 사회 운동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해서 진압당하는 거니까 ed가 들어가야 된다. 요 말이에요. There seems a limit.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계,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표시해 놨고요. To the power of new social movement. 새로운 사회적인 운동의 권력, 그 힘에는, 아, 뭐가 있어 보인다? 한계가 있어 보인다.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요, 국가의 권력. 국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앞에 나오는 지배적인 권력 집단한테 챌린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어퍼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어요. 여러분, what 앞에는 완전, what 뒤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선행사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거를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become ever more prominent through. 앞에가 여러분 전치사 through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명사절인 what절이 들어갈 수 있죠. what부터 꺽쇠 여시고요. 여기 뒤에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sociologist 이 사람이 has called 부른 거예요. 여러분, call은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network of outrage and hope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지금 남아 있는 형태인 거고요. 그러면 원래 목적어는 어디로 갔어요? what으로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what이 지금 들어갔구나라는 거. what이 이끄는 절이 전치사 through의 목적어 역할이고 목적어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동사의 수동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구동사라는 거는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구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는 단어 두개 이상의 모음을 뜻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clamp down upon 하면은 우리 뭐뭐를 진압하다가 clamp down인데 지금 여기 앞에서 being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being clamped down인 거니까 결국에는 진압을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냐면요. By the state. 국가

의해서 진압을 당하면서 근데 앞에 being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가 중요하겠죠? clamped down upon에서 특히나 clamped, ed가 왜 붙었는가? 왜 붙었다고 했어요 아까? most of them, 여기서 나온 most of them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에 나왔었던 사회운동들의 대부분을 뜻하는 거니까 사회운동들은 국가에 의해서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진압을 당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이렇게 PP 형태가 쓰여야 하지 맞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휘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prominent 하면은 두드러진, 눈에 띄는, 중요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거 noticeable 아니면 conspicuous 눈에 띄는 거 그 다음에 eminent, 저명하고 눈에 띄는 걸 뜻합니다. 이런 유의어들 함께 잘 봐두시고, 눈여겨봐두시고 반의어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obscure 하면은 불분명한,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significant, 사소한 거죠? 중요한과의 반대말이다 라는 거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라고 나왔을 때 이제 등장한 단어죠. spontaneously 라는 단어는 instinctively 아니면 voluntarily 특히나 voluntarily 라는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galvanize 하면 활력을 불어넣다 아니면 뭐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자극을 했다 라는 의미의 steer 아니면 stimulate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dominant 하면 지배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prevailing 아니면 supreme 아니면 ruling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두드러진 중요한 이 단어와 활력을 불어넣다 이 단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서술형 요약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빈칸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면 되고요. 제가 역시나 여기에다가도 P와 L 단어를 드렸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일단 although에다가 세모 치시고 주절의 시작점에서 먼저 끊어놨습니다. Although digital platforms들은 have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More DDD and spontaneous social movement, 더 참여적이고 그 다음에 자생적인 그러한 사회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나왔죠. 참여적인 거 뭐라고 하죠? Participatory, P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Participatory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many of them, 그것들의 많은 부분. 그러면 그것들의 많은 부분이라는 거는 앞에 나왔었던 social movement의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Eventually face the DDD, 리밋을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Due to state suppression, 국가의 진압으로 인해서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명과 암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지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문을 그러니까 낼 때도 한쪽은 좋은 쪽에서 낼 거고 한쪽은 뭔가 한계점에서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어법 수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두 곳을 찾아서 쓰고 그거를 고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나오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oking back, 되돌아보면 most of them have proved unsuccessfully. 여러분 여기서 일단 하나 틀린 게 나왔는데 뭐가 틀렸죠? proved라는 거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틀렸어요? 그치.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unsuccessfully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unsuccessful이라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 형태로 써주셔야지 맞습니다.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clamping down upon by the state. 여러분 clamping down upon 이렇게 나오려면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진압을 받는다? 얘가 지금 여러분 지칭하는 대상은 앞에 있는 most of them이 되겠죠. 그러면 사회운동의 대부분들은요. 진압이 된다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being이 생략된 형태로 뭐로 바꿔야 된다? clamped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pause 누르고 다음 지문 한번 여러분들끼리 먼저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정보, 미디어, 교통 관련한 거 exercise 2번 문제 여러분 한번 전에 우리 필기했었던 수능 특강 영어에서 여러분 보고 온 거 한번 더 읽어보고 오셔도 좋고요. 단어를 먼저 읽어보고 오셔도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지컬 플로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와 교회화, 이들의 관계, 그리고 도시 풍경의 변화. 자동차로 인해서 교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이걸 통해서 이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거를 관련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의 보급으로 사람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교외 지역이 형성되었으며 고밀도 도시 생활에서 교외 생활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여러분, 다 같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지금 교외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분산이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수능 특강 본 지문에서 정답 부분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분산이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가정들이 더 조용한 교외 환경에 있는 주택을 찾게 되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가능했는데 자동차로 인해서 이 모든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주거지를 직장과 여가 장소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생활 모델을 형성했다. 자동차의 어마어마한 역할,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dvent 하면은 출현, 도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출현인데, of automobiles. automobile 하면은 자동차죠. 자동차의 출현은요, 출현이 주어가 되겠고요. drastically altered. 여러분, alter 무슨 뜻이에요? 바꾸다. 아주 급격하게 바뀌어놨습니다. 뭘 바꿔놨냐면요, urban landscape. 그러면 도시의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모함으로써 바꿔놨는데요. By enabling the growth of suburbs. 자, 여기 부분 여러분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봐두세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 모함으로써, by enabling, 가능하게 함으로써요. The growth of suburbs. 교외 지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도시의 경관을 바꿔놨습니다. 아, 교외 지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 지역의 풍경을 바꿔놨다라고 나옵니다. Cars provided individuals. 그러면 자동차들은 제공을 했습니다. 개인들한테 뭘 제공했냐면 능력을 제공을 한 거예요. 뭐할 능력이에요? To live farther from city centers.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더 멀리 살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지역으로부터,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where land was cheaper and more abundant. 그러니까 땅이 더 가격이 저렴하고, 그다음에 땅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거는 넓은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인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his expansion, 이러한 확장이라는 건 교외 지역으로 뻗어나갔으니까 확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러한 확장은, 즉, 앞에서 말했었던 the growth of suburb를 가리킨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요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this expansion이랑 이어지니까 요 문장의 위치도 잘 봐두시고요. 이러한 확장은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suburb 하면은 현대의 교외 지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현대의 교외 지역은요, 뭐로 특징 지어지냐면요, characterized by, 뭐에 의해서 이제 특징이 지어지냐면, by residential zones. 그러면은 주거 지역에 의해서 특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거 지역이냐면, separate from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separate, 분리가 된 거예요. 뭐로부터? from commercial area와 industrial area. commercial 하면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상업적인. 그다음에 industrial 하면은 산업적인. 그래서 상업적인 그리고 산업적인 지역으로부터 분리된 그러한 주거 지역을 의해서 특징 지어진 그러한 현대 교외 지역을 형성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콤마 찍고 ing가 나오네요. 주어는 누구겠어요? This expansion이 되겠죠. 이러한 교외 지역으로의 확장은 뭐를 촉진하냐면 a shift, 이동을 촉진합니다. shift, 이동이니까 from A to B 형태가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from,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동, 전환을 promoting, 촉진했냐면요. high density urban living. 그러면 도시 생활은 도시 생활인데 어떤 도시 생활이에요? high density, 고밀도의 도시 생활. 그러니까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업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고밀도의 도시 생활에서 어디로의 전환? The spacious suburbs. 그러면은 교외 지역인데 어떤 교외 지역이에요? spacious. space가 공간이잖아. spacious 하면은 넓은이 되겠습니다. 넓은 교외 지역으로 이제 전환, 이동을 촉진하면서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he flexibility cars offered. 그러면
자동차가 제공

제공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수식입니다. 자동차가 제공한 그러한 유연성은요. 의미했습니다. 뭘 의미했냐면 사람들이 could commute. commute 하면은 여러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동사의 뜻으로 통근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통근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uniting work, leisure and home life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이거 하면서 uniting. 이제 혼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한 대로 묶는 거죠. work. 직장과 그 다음에 레저, 여가 활동과 그 다음에 가정 활동을 다 한 대로 묶으면서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한 대로 묶으면서 매일매일 이제 통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누가 제공한 것 때문에? 자동차가 제공한 유연성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응답으로 urban planning, 도시계획은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진화했냐면 콤마 찍고 ing, placing. 그러면은 place emphasis on 하면은 어디 어디에 강조점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면서 roads and highways. 그러면 이제 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도로와 고속도로에다가 이제 강조점을 두면서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increased travel. 늘어난 교통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로와 고속도로에 강조점을 두면서 place emphasis on 이라는 수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is decentralization. 여러분 한 대 도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지금 분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산 요거 위치도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아 이러한 분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로드와 하이웨이를 이제 통해서 여기에다 강조점을 둠으로써 urban planning이 진화한 거 요거를 이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분산은 led to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altered living patterns, 변화된 삶의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하면서? encouraging families,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오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즉 가족들을 권고하는 거예요. to seek homes, 집을 구하도록 권고하는 건데 어디에서? in quieter suburban environment. 그러면은 좀 더 조용한 suburban이네요. suburban 하면은 교외의 환경에서 이제 집을 구하도록 권고하면서 while 모한 반면에 유지하는 반면에 maintaining access to 여러분 접근성은 유지하는 거예요. urban job market 이제 도심에 있는 취업 시장에 대해서의 접근성은 유지하면서도 이제 집을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집은 더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그 환경에서 집을 구하는 걸 권고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sprawling 하면은 밑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성장입니다. 그러한 이제 성장은 fueled, 연료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연료를 부어넣었으니까 촉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촉진했습니다. demands for, 뭐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냐면 for expanded infrastructure and services. 훨씬 더 확장된 사회 기반 시설과 and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이제 촉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살려면 아니 너네 도로 있잖아 고속도로 있잖아 처음에는 이것만 깔아주다가 이제 그 지역 자체에서도 서비스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촉진했습니다. In these areas. 이러한 지역이라는 건 여러분 어디 지역이겠어요? Suburban area가 되겠죠. 그러면서 bringing in 뭐를 가져왔냐면요. In new economic opportunities.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왔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새롭게 상점들도 들어설 수 있고 이러니까 새로운 경제적인 기회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Cars were instrumental 이렇게 나옵니다. Instrumental 하면 아주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그러면 자동차는 중요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냐면 in shaping this living model 이러한 생활 모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생활 모델이라는 건 뭐겠어요? 방금 앞 문장에 나왔었던 이제 취업 시장의 접근성은 유지하면서도 더 조용한 곳에서 사는 그러한 이러한 생활 모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significantly detaching 아주 상당하게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detach A from B가 나옵니다. A를 B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home location 이제 거주 지역을 어디로부터 분리시키냐면요. from places of employment and recreation. recreation 하면은 여가, 아까 leisure 등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용에 대한 그러니까 직장과 여가에 대한 장소로부터 집을 분리시킴으로써 크게 분리시킴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는 아주 중요했다. 자동차의 역할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upper poin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수단, 방법의 전치사구 워낙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바이. 바이가 나오면 그 뒤에 바이 뒤에가 당연히 바이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순수 명사 아니면 바이 뒤에 이제 동사를 활용한 형태가 올 때에는 바이가 전치사다 보니까 명사 성분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가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 ing, 바이 ing 이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바이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막간을 통해서 여러분 in ing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in ing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하는데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이거 구분 잘 하시고요. 보통 by ing를 훨씬 더 잘하시기 때문에 in ing를 몰랐다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보기에도 많이 나오는 단서니까요. 보기는 하나하나 해석을 잘해야 되잖아. 오히려 지문보다도 보기 해석이 여러분 1, 2등급, 3, 4등급 여기를 가르는 핵심 지점이 되기 때문에 보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에요. 여기서 live farther from city centers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사는 거 그러면서 where이 나옵니다. 이 where는 앞에 나오는 city center 이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시티 센터로부터 멀리 사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외가 되겠죠. 교외, where land was cheaper and more abundant.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구를 활용한 수단 강조입니다. by ing를 또 활용을 했는데요. 우리 detach라는 거는 attach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tach, 떨어뜨리다, 분리시키다의 뜻이에요. A from B, 거기에다가 by가 붙었으니까 by detaching A from B, 이 구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누구로부터? B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이렇게 by ing니까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vent 하면은 출현, 도래 이런 뜻입니다. arrival 또는 emergence 등의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abundant 우리 아까 땅이 풍부하다, 땅이 많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죠. plentiful 아니면 ample, copious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단위어 조심하세요. meager 아니면 scarce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앞에서도 나왔던 별표 단어였죠. 별표 단어로 나오면 항상 조심하라. 여러분 이제 이거 알죠? 보면은 spreading, rambling, expanding 이거는 무질서하게 막 확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의 단어라면은 반의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compact 아니면 concentrated 딱 집중된, 농축된, 집중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 여러분 바뀔 수 있으니까 요 반의어는 조심하시고 유의어는 바뀌어 나오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trumental 하면은 요긴한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pivotal, crucial, influential 중요한 단어네요. 요거 잘 봐두시고요. 이런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의어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useless 하면 쓸모없는 insignificant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이런 뜻이 되니까 요거로 바뀌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약문 완성 문제는 제가 빠짐없이 항상 가져오는 이유가 여러분의 지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넘기지 말고 꼭 잘 보셔야 돼요. 포스트잇에 정리까지 해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 지문에서 우리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었던 거 잠깐만 우리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었던 요긴한, 아주 중요한, 중요하게 쓰이는 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 지문에 나왔었던 단어도 알려주시고 유의어도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문 완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로 시작하는 단어,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둘 다 A, B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약문을 읽어볼게요. The introduction of automobiles, 자동차의 도입, 그러니까 출현, advent를 바꿔 말한 게 되겠죠. 이거는 촉진했습니다. The city of people. 사람들의 뭐를 초래했어요? 분산을 초래했죠. Decentralization을 초래했습니다. 뭐함으로써? By allowing them to.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사는 거를 지금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city center,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분산을 촉진했습니다. Which eventually, 그런데 그것은 마침내 결국에는 led to 어디로 이어졌냐면요. Home and workplace의 뭐로? Detaching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습니다. 디태칭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동명사로 딱 명사형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게끔 했습니다. 디태칭이라는 단어까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단답형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덕분에 사람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수 있게 된 경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두 가지? 이거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land. 땅이 어땠다? cheaper. 더 쌌고요. 그리고 또 land가 was more abundant. 더 풍부했다. 그러니까 땅이 더 많고 땅값이 더 저렴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두 가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는 거 1, 2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시 계획, urban planning에서 특히나 강조하게 된 요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뭐가 없으면 이동을 못해? 그치, 도로가 없으면 이동을 못하죠. 그래서 roads,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뭐라고 해요? 하이웨이까지 여러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지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우리 빠짐없이 이제 놓고 갈수 없죠. 오늘의 긍정학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ultivate a heart of gratitude.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다? Gratitude,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육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되게 뭐, 사소한 거에 감사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 세상에 나는 감사할 게 진짜 많은데, 사소한 것에 불평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이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학생들은 진짜 뭐 하나만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학원에 와가지고 저는 학원 선생님으로서 제가 줘야 할 것을 주는 건데 감사합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사합니다의 말을 제가 들으면 와, 진짜 예의 바르다. 그리고 더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여러분이 응당받아야 할 것을 주었는데 그거를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되게 움찔 깜짝 놀랍니다. 되게 내가 좋은 행동을 그렇게 나는 해야 할 행동을 했던 것뿐인데 이걸 이렇게 고맙게 받아주다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을 더 대접해주게끔 됩니다. 내가 나를 더 대접받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잠깐 pause 누르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죠. 이제 28로 넘어와서 심리와 대인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8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면서 심리와 대인관계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가설과 연령별 환경 선호도입니다. 사바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바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바나는 그냥 나무가 없는 아프리카의 대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원, 평원인데 나무가 없는 지역을 사바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사바나 가설이 뭔지도 나오겠죠. 우리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연령별에 따른 환경 선호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린 아이들은 사바나를 본 적이 없어도 선천적으로 사바나를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천성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선호도는 자기가 살아온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변경이 된다. modify가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스트리아의 어린 아이들은 사바나와 비슷한 풍경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바나에 가본 적이 없어도 사바나와 비슷한 풍경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사춘기 이후 그들이라는 건 오스트리아의 어린 아이들이 되겠죠. 사춘기 이후에 이제 그들이 나이가 좀든 다음에는 선호도는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무와 높은 산이 있는 지역으로 변하게 된다. 아,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죠. 이 아이들이 나무와 높은 산이 있는 곳에서 자라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성도 영향이 있지만 후천성도 영향이 있다를 다루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사바나 가설이 도대체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니까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eople like pictures of the savanna. 사람들은 사바나의 그림, 사진을 좋아합니다.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 they have never been there. 그들이 there 이라는 건 사바나가 되겠죠?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지라도, never. 결코 가본 적이 없을지라도, 사바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people of different ages,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 8살부터 70살 이상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나오는데 이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looked at images of tropical forest. 자, 이미지를 본 거예요. 이렇게 딱 본 거죠. 근데 어떤 이미지냐면요. of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Tropical forest 하면 열대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단어가 다 나와 있습니다. Deciduous, 낙엽성의 림이니까 낙엽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niferous forest 하면은 침엽수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esert, 사막도 있고요. And 그리고 the East African savanna, 동아프리카에 있는 사바나 사진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8-year-old children, 그 다음에 8살 가장 어린 아이가 되겠죠. 요 실험자가 되겠죠. 가장 어린 8살 아이는요, said that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은 they would like to live in, 거기에 살고 싶다거나 아니면 visit the savannah, 지금 live in 뒤에 사바나가 생략된 거죠. 사바나에 살거나 아니면 사바나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More than any other environment, 다른 그 어떤 환경보다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나를 제일 선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어떤 환경보다 사바나를 제일 가고 싶다. 거기서 제일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after the age of 15, 15세 이후에 아까 8살 다음에 11살 있고 15살이 있었죠. 15살 이후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People also like, 사람들은 또한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낙엽수림과 그 다음에 침엽수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since none of, none에다가 x 치시고요. These people, none of these people. 주어에 부정어가 들어가면은 동사에다가 부정 넣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visited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Had not visited가 되겠죠. 그러니까 방문한 적이 없어요. 사바나를 방문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the implication, 함의, 의미는요. is that,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선호, 이러한 선호라는 건 사바나에 대한 선호를 뜻하겠죠. 사바나에 대한 선호는 was programmed into their brains. 그들의 뇌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사바나를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is programmed preference. 여러분 이거 노란색 쳐볼까요? 이러한 프로그램화된 선호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사바나를 선호하게 된 그런 현상은 is called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The Savannah Hypothesis. Hypothesis 하면 가설이죠. 사바나 가설이다 라고 불리운대요. 아, 날 때부터 사바나를 좋아한다 라는 그 선호는요, 사바나 가설이라고 불리우는구나. As people get older, 그러면 사람들이 더 older, 나이가 듦에 따라 this preference, 이러한 선호는 gets modified. Modified, 여러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받으시고요. 수정이 되어집니다. 변화한다 라는 거죠. By where they have lived,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 두 명은요, 연구원들이에요. In evolutionary psychology, 진화심리학의 연구원인 이 두 명은 confirmed, 확인을 했습니다. These findings, 이러한 결과물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In a different study, 다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물이라는 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 나왔었던 거. 사람들이 나이가 들매 따라 이러한 선호가 자기가 어디 살았는지, 자기가 살았던 그 거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를 이러한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문장의 위치도 잘 봐두셔야 되겠죠? 이러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앞에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야 되니까 이 문장 삽입 문장으로 나오기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문장이네요. 앞, 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삽입 문장으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They show that,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Young children in Austria, 그러면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뭐 한다는 거? 선호한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Landscapes, 그러면 이제 풍경이죠. 경관인데 thinly dotted, dot이 여러분 점이죠, 점. thinly dotted 하면은 드문드문 이렇게 점 찍어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근데 뭐로? with trees and with low mountains, 낮은 산과 그 다음에 with trees, 나무들. 그러니까 나무들도 여러분 뜨문뜨문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또 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 low, 낮은 그러한 이제 산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경관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관은 어떤 경관이냐면 since, 경관은 경관인데 어떤 경관이냐면 that resemble the savannah.

사바나를 닮아 있는 경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많이 없는 곳이 이제 사바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무가 드문드문 흩어져 있고 또 산도 낮은 산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 대평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바나와 그 되게 경관이 비슷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즉 앞에 거랑 결과가 비슷하죠. 근데 after puberty 나오면은 여러분 15세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Their preference, 그들의 선호는요, shifted,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modify를 지금 또 shift로 바꿔 말한 거죠. 변화했는데 to areas, 어떤 지역으로 이제 그들의 선호가 이동을 했고 변화했냐면 to areas, 어떤 이 지역으로 with denser trees, 빽빽한 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지역으로 and higher mountains, 더 높은 산이 있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Again, 다시 말해 아마도 because of, 뭐 때문에 more experience with these terrains, 이러한 지형에 대한 더 많은 경험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형이라는 건 앞에 제가 노란색 쳐둔 요 지형이 되겠죠. 그래서 area는 area인데 어떤 area예요? 나무와 더 빽빽한 나무와 더 높은 산이 있는 이러한 지형과의 더 많은 경험 때문에 아마도 선호가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도 내용이 나오는 거고 프로그램 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후천성에 대한 결과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upper poin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보의 부사절 even if 하면서 뒤에 이제 주절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부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y have never been there. 여러분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ave pp가 나왔는데 중간에 never이 들어갔다라는 거. Have never pp. 그것에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 받으시고요. 최상급 대용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Tom이 우리 반에서 제일 키가 커 라고 얘기를 Tom is the talles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No one is taller than Tom. 그 아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Tom보다 키가 크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Tom은 여기서는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온 거냐면 Tom은 가장 키가 큽니다. More than any other one, any other people. 그 어떤 누구보다도 Tom is 더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키가 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최상급 EST를 쓰지 않고도 그래도 최상급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리하자면 비교급이 나오고요. Than any other 단수명사. 그렇다면은 지금 비교급이 나오고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수명사예요. 사바나를 가장 선호한다 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여기서 뭐에 집중한다? 단수명사라는 겁니다. Environment. 그러면은 요 자리에 environment라는 단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visit the savannah more than any other environments가 아니라 environment로 단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분사구의 수식 보도록 할게요. Landscape, 경관은 경관인데 어떤 경관이냐면 thinly dotted with trees and low mountains.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thinly dotted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앞에 나오는 landscape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pp 형태로 나와야 된다. thinly dotted 하면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이런 뜻이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어휘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mplication, 함축, 암시를 뜻합니다. suggestion, inference, connotation 다들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여러분 여기는 체크 잘해주세요. 프로그램화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화된 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타고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천성을 뜻하는 단어들 너무 중요하죠. innate, inborn, inherent 다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단위어로는 learned, 습득한 거, 획득한 거니까 이건 후천성을 뜻합니다. 단어 너무 중요해요. acquired까지 같이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modified, 수정된, 변화된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변화된, 바뀌었다라는 거니까 altered 또는 adjusted 또는 adapted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반의어로는 fixed,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unchanged 이런 단어가 되겠죠. denser, 나무가 더 빽빽한 나무 이런 얘기를 할 때 thicker 아니면 more crowded 등의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시멜로우는요 방금 전에 나왔던 프로그램화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선천인지 후천인지 알려주시고요. 이거의 유의어와 반의어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약문 완성 보도록 할게요. P로 시작하는 단어, M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While the 띠리리 for savanna landscape is
그러면은 여러분 선호가 되겠죠. 사바나에 대한 사바나 경관에 대한 선호가 initially 처음에는 innate in humans. innate 뭐예요? 타고난 거. 선천적이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에게서 선천적입니다. 뭐가요? 사바나에 대한 선호가. 그런 반면에 it becomes 그것은 m 들어가면 바로 떠오르셔야 되겠죠. modified 바뀝니다. 변경됩니다. 나이를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험이 더 많아질수록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단답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리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춘기 이후에 아이들의 환경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시면,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들의 살아온 환경들이 어땠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 Their preferences shifted, 이동했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해석하시면 되겠죠. To,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요. Areas with denser trees and higher mountains. 이러한 게 많은 지역으로 shifted, 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선호가 이동을 한 거니까 그들의 선호가 변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토게임 퀴즈가 나가고 있습니다. prominent 앞에서 나왔었던 단어죠. prominent 형용사로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너무 중요한 단어로 제가 아까 당근 잡아라 문제까지 냈었는데요. instrumental 형용사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봤던 어휘 문제 중에서 특히나 좀 중요한 어휘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머된 이러면서 표시했던 그 선천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을 대비할 때도 선천이냐 후천이냐를 이제 나타내는 문제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출 중에 기출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신 공부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모의고사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단어들만큼은 꼼꼼하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말고도 제가 뭐 인스트루먼털이라든지 앞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어휘 단어들 잘 한번 챙겨두시고요. 오늘 나왔었던 어법 포인트까지도 여러분 요약문까지도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를 하면 이제 벌써 19강이네요.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들었다면 여러분들 의리로라도 열심히 끝까지 들을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험 성적 챙겨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목까지 잘 보고 간다. 스피드 목까지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다. 안녕.

저와는 다르게 내신만 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온대기호 할 차례고요. 온대기호는 제가 그 43강짜리 수능 특강에서는요, 4강에 걸쳐서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다뤄드렸던 내용들이었어요. 오늘은요, 딱 50분에 걸쳐서 온대기호,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좀 압축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만 꽉꽉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특히 시험 볼 때 아,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다가 막판에 답 바꿨을 때 그때 꼭 바꾸기 전 답이 정답이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근데 과학적으로 처음에 골랐던 답이 정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요. 시험 초반에 우리의 뇌가 훨씬 더 조금 잘 돌아가는,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고른 선택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바꿀 때는요, 진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 자체가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 파트는요, 감으로 푸는 거 아니고요, 편견으로 푸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한 원리대로 전략적으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륙 서안의 온대기호와 대륙 동안의 온대기호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서안 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 각각의 기후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 그리고 그래프를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 28쪽 준비되셨나요? 또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기후의 일단 정의는요, 말 그대로 온대림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러면 온대림에는 어떤 나무들을 볼 수 있느냐. 자, 여기 찾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에 걸쳐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나무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잎이 이렇게 초록초록,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큰 나무들을 화렵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이 또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침엽수들도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웬만한 학교에 그 교목, 그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 소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교도 소나무가 상징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온대림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라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밑줄 치고 잘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다. 우리가 공부했던 건조기후지역, 건조기후지역 말고는요,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한대기후는 다 연 강수량이 연 증발량보다 많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변화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곳의 이제 특징은 방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낙엽 화렵수 그리고 침엽수와 같은 호남림이 많고, 상록 화렵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 근데 이파리가 큰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온대기후의 대략적인 특징들 알아봤는데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맞아요.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와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를 구분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재에 저랑 같이 필기하시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중위도에 부는 항상풍, 바로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대기 대순환 까먹었죠? 오늘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일단 중위도에 편서풍이 불었지, 이것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편서풍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바다를 지나서 대륙 서안 지역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나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불어갈 수가 있죠. 자, 반면에 바다도 지나고 산맥도 지나고 사막도 지나고 대륙 동안 지역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아, 너무 힘드네요. 그쵸? 네, 이 지표면의 기복을 지나서 대륙 동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 그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가 달랐다는 거. 그리고 대륙 서안 지역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바다의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고스란히 불어오게 됩니다. 자, 바다는 마음이 온화한 친구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자극을 똑같이 받아도요, 천천히 온도가 오르고 천천히 식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륙은 어떤가요? 대륙은 다혈질인 친구 같다고요. 똑같이 자극을 받아도 금방 열받고 금방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 동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 이 대륙의 성질을 가지고 불어오는 데다가 그 편서풍이 약해진 틈을 타서 대륙 동안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왜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 덥고 습해요. 그쵸? 그건 여러분들의 인성 문제가 아니고 이 여름 계절풍의 문제였는데요. 자, 여름이에요.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먼저 뜨거워지나요? 그렇죠. 다혈질인 대륙이 먼저 뜨거워지게 됩니다.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가 고기압이 돼요. 자, 그래서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다에서 대륙 쪽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위도가 한반도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따뜻한 뜨거운 고온의 바람일 거고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습해요, 건조해요. 그렇죠. 네. 습한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나라의 기후를 살펴보면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에는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먼저 차가워지나요? 여름철에 금방 뜨거워졌던 대륙이 금방 또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서늘한 대륙이 고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온이 낮은 대륙이 고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이 저기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람 방향이 이렇게 대륙에서 해양을 향해서 불어오게 됩니다.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바람이 위도가 더 높은 곳에서 불어오네요. 차가운 바람일 거고요.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니까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학교 가기 싫었던 거예요. 왜요? 춥고 건조하니까요. 그 특징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계절풍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꺾은선 그래프는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에 눈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 눈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륙 서안의 대표로 나온 파리와 그리고 대륙 동안의 대표로 나온 상하이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여름철 기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파리는요, 여름철 기온이 한 20도 안팎? 정도 굉장히 서늘한 모습이고, 상하이는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빼주는 것을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데요. 기온의 연교차를 생각해 보면 파리의 기온의 연교차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상하이의 기온의 연교차 이만큼이고요. 상하이의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륙 서안 지역은 비열이 큰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기서 비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의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마음이 온화한 친구와 다혈질 친구로 자극에 버티는 힘이라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대륙 서안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요. 대륙 동안 지역의 경우는 비열이 작은 대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요 부분들 진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잘 정리하시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사실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요. 그럼 이제 각각의 온대기후의 구분 방법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지도에서 찾는 것까지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서해양성 기후 지역인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일단, 온대기후의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했던 게,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라는 거였어요. 자, 영하 3도에서 18도씨 이렇게 슝 연결해주면 알파벳 C자 모양이 되죠. 이것과 연관지어서, 아, 이것은 온대기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온대기후라고 단정 짓지 말고요. 온대기후가 아닐까? 그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온대기후이려면 우리가 강수 패턴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짓지는 마시고 온대기후가 아닐까까지. 자, 그다음 강수량 조건을 볼 건데요. 온대기후에서는 습윤하다, 건조하다의 기준이요. 월 평균 강수량 30mm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 강수량이 대체로 500mm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습윤한 기후가 아닐까?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의 평균 기온인데요. 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씨를 넘나요? 넘지 못하고 있나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안, 해양성 기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기온이 높은 시기가 1월쯤이고요. 기온이 낮은 시기는 7월쯤 되네요. 우리랑 계절이 반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는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이네. 이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볼 건데, 서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여기예요. 영국의 런던. 그리고 런던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곳은 바로 노르웨이 서부 지역인데요.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 위도 지역까지 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냐면 바로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편서풍의 영향. 이것도 정말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곳의 바닷물 자체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 난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 따뜻한 바닷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편서풍이 불어오니까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수분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이 산맥을 만나서 지형성 강수를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노르웨이 서부 지역의 강수 특징, 그리고 기후 특징으로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많이 나오는 곳들을 찾아볼 건데,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이렇게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났다면, 아메리카 대륙의 서안에도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도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그래프 나올 때마다 같이 적도의 선긋기부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루틴대로 슝 적도의 선을 긋고 봐요. 자, 그러면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대륙 서안 지역에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면 적도에서 이만큼 내려간 지점들도 서안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지점들 남반구의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잘 나오는 곳은요. 뉴질랜드 진짜 중요해요. 뉴질랜드는 그냥 기후에서 나왔다 하면 서한해양성 기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일부 분포하고 있고요. 칠레의 남서부 지역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런던 그 주변 안 까먹을 거예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노르웨이 서부 지역에 서한해양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칠레 남서부 지역에도 서한해양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중해성 기후 또 우리 그래프 분석해보고 지도에서 위치 찾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도 역시 최한월 평균 기온부터 접근을 해봅니다. 근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에 해당하고 있죠? 그러면 온대 기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강수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50 사이에 한 5분의 3 정도 되는 지점에선 쭉 긋고 30mm를 넘는지 따져봤는데 30mm가 안 되는 달이 있네요. 이때가 바로 이 지역의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죠. 근데 이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기온이 또 높아요. 어느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여기는 여름이 건조한 여름 건조? 여름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 또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가 우리 동네랑 똑같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북반구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힌트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여름철에 도대체 왜 건조하냐고요?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고 건조하다, 아고 건조하다. 이렇게 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역시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볼 건데요. 지도가 나오면 우리가 또 겸손하게 해야 되는 루틴이 있었죠? 적도 슝 따라서 선 한번 무심하게 툭 그려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찾아볼 건데 말 그대로 지중해. 주변의 지역들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곳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역들은 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의 지중해성 기후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프리카 북부의 바닷가 연안 지역들, 이런 곳들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만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도의 선을 그린 것도 다 효용이 있었습니다. 자,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위도 30도 부근에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다면, 그러면 아메리카에서도 이렇게 이만큼 올라와서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비슷한 위도의 아메리카 서부 지역에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난다는 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 발달한 곳,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일대 부근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반구로도 가볼까요? 적도에서 이만큼 올라와서 대륙 서안 지역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다면 남반구에서도 똑같겠죠? 적도에서 이만큼

들어간 데 찾았나요? 그리고 여기 남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뾰족 들어간 부분 찾았나요? 이 지점들을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남반구의 30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는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기온 그래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인가요? 그렇네요. 그럼 온대 기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뭘 봐야 돼요? 강수 패턴. 그래서 월 평균 강수량이 30mm를 넘는지 살펴봤더니, 30mm가 안 되는 건조한 달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이 동네의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은 어디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지역이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으로 많이 출제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난 수분 기후 지역도 우리가 기후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똑같아요. 루틴 대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인가요? 그렇다면 여기는 온대 기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강수 패턴. 온대 기후에서는 수분하다 건조하다의 기준 뭐라고요? 월 강수량 30mm. 근데 모든 달의 강수량이 30mm를 넘네요. 그러면 수분한 기후 지역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바로 최난월 평균 기온. 최난월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는다면 아, 덥겠죠. 아, 덥다.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은 대체로 대륙 동안 지역에 나타나고 있고요. 온난 수분 기후 지역 역시 여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 지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또 가끔 가다가 미국 동부 지역에 여기 온난 수분 기후 지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각각의 기후 지역별로 어떤 기후 특징이 나타나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부터.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노르웨이 서부 지역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와 뉴질랜드 서부 지역에 강수량이 많은 이유가 똑같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로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높은 산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바다에서부터 항상 편서풍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니까 습기를 아주 많이 가지고 불어가겠죠? 여러분들 등산 좋아해요? 싫어하죠? 왜? 다리 아프고 힘들고 땀나니까요. 예,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지금 등산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막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막 신나는 마음으로. 아, 뭐, 이 정도 내가 그냥 뭐산 올라갈 수 있지. 내가 뭐 날다람쥐지. 이러면서 막 신나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왜 온다고 했지? 후회 막심하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다가 눈물 나고 막 땀나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요. 드디어 집에 간다. 막 뽀송뽀송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가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심경 변화가 바람의 변화하고도 똑같아요. 바람도요. 처음에 뭐든지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바람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동안 자기가 가져가던 수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증기로 응결하게 되고요. 우리 눈에는 구름이 끼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구름이 끼는 거막 보이시잖아요. 구름 낀 지역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 내려갈 때 바람은 앞에서 비를 다 내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이제 해발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건조한 바람이 되어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한 바람이 불어오는 노르웨이 서부 해안, 뉴질랜드 남섬의 서부 해안, 칠레 남서부 해안, 아까 우리가 서한해양성 기후 나타난다고 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실제로 지형으로 인해서 내리는 비, 지형성 강수가 매우 많은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왜 비가 많이 내리는지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지형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네, 여름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목축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살수 있어요?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고기만 먹고 살순 없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내가 먹을 식량작물, 한쪽에는 얘네들이 먹을 곡물들, 그리고 한쪽에는 동물들을 키우고 또 일시적으로 휴경을 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농경과 목축업을 함께하는 농업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호남농업이라고 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가 호남농업이고요. 호남농업이 서한해양성

기호고요. 이 둘은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키워드로 많이 출제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낙농업이나 화훼농업이 발달하기도 했는데, 낙농업이 바로 이거예요. 유제품이나 유제품을 가공하는 것들, 그리고 화훼농업은요,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튤립과 같이 이렇게 꽃을 키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화훼농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여름철에 비가 거의 대부분 내리고, 가을, 겨울, 봄에는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다 보니까 수운,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발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대륙 서해양성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연중 고르게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배를 이용한 교통, 하천을 이용한 교통, 수운이 발달하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영국 런던의 굉장히 시그니처도 같은 건축물인데요. 타워브릿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이렇게 큰 배가 지나갈 때 이렇게 다리가 슉 열렸다가 또슉 내려갔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 큰 배들이 여기를 지나다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중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았다. 그러면 유량 변동이 작은지 큰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하상계수라고 하는 건데요. 하상계수는 하천의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서 가장 많을 때는 몇 배나 늘어나나요? 이것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으면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연중 편서풍이 탁월하게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풍력 발전. 그래서 실제로 풍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해양성 기후 지역의 삶의 모습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아까 오늘 대기대수는 한번더할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대기대수는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의 여행, 기승전결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중 태양빛이 뜨거운 적도 부근, 여기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근데 공기의 입장에서 지표면에서 점점 올라간다? 고도가 높아지네요?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들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겠다. 그래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적도 부근은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비는 공기의 대류에 의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대류성 강수라고 하고요. 자, 아까 서해양성 기후 지역의 서부 지역, 강수량이 많다고 했던 것과 이유가 다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더 위도가 높은 곳으로 또 일부는 위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위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이 흐름만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 30도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적도에서부터 위도 30도까지 올라왔어요. 위도가 높아졌어요.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차가워졌네요. 공기의 입장에서 차가워지면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아래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헷갈리면 여러분들 교실에 에어컨 어디 있어요? 천장에 있어요. 왜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에어컨이 천장에 있어야 열 효율이 좋겠죠? 자, 그러면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공기는 또 일부는 이렇게 저위도 지역으로, 일부는 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위도 60도 부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극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적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전선이 형성이 되면 수증기가 대량으로 응결이 되고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는 곳과 적게 오는 곳, 위도대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많이 모이는 곳은 뭐라고 부를까요? 공기가 이렇게 모이는 곳. 공기가 모이는 곳은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 기압이 높아지겠죠? 고기압.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은요?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겠죠?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적도 부근은 어때요? 어? 공기가 모여서 빠져나가요. 그렇다면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쵸? 자, 반면에 여기 조금 더잘 보이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이 되고요. 자, 그다음 위도 30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기압이 높아지는 곳이겠네요.

그다음 위도 60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모여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공기가 빠져나갔으니까 기압은 낮아지겠죠? 극 주변은 아주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고요. 바람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고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 아니죠. 중위도 지역의 항상풍이죠.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중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 위도 30도에서 60도 방향으로, 그리고 30도에서 적도 방향으로 부는 항상풍,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바람 방향 직접 내 손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특히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네, 너무 지금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죠. 그래서 빨리 정리해 볼게요.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무역풍, 북동풍. 네, 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 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부는 항상풍은 편서풍, 그리고 적도 부근에 부는 항상풍은 무역풍. 그리고 북반구의 무역풍과 남반구의 무역풍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불어오는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동 무역풍과 그리고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 여기까지 정리하셨나요?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에도 편서풍, 그리고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에도 이렇게 극동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을 적도수렴대라고 하는데, 이 적도수렴대가 항상 적도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북반구 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남반구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위도 20도, 30도 부근에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 여기가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곳인데, 이 아열대 고압대도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도수렴대가 북상하면 아열대 고압대도 북상하고, 적도수렴대가 남하하면 아열대 고압대도 남하하게 되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중해성 기후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이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들이었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도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밈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고 건조하다.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는 원리가 출제되기보다는 이게 많이 나와요.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은 왜 건조한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겨울철 전선대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강수량이 매우 많은 편이다. 자, 그러면 주민생활 특성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쳤겠죠? 자, 주민들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먼저 여름엔 너무너무 더워요. 흡사 사막 기후 같아요. 그래서 외부의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벽은 두껍게, 창문은 작게. 어? 여기까지 보면 사막 기후 지역의 전통 가옥이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죠? 그리고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벽면을 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목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건물을 타닥타닥 배치해서. 그 이유는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늘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름철이 흡사 사막과 비슷하게 고온 건조하다면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개발하는 데 유리할까요? 맞아요.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유리하겠죠.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또안 좋은 점도 있어요. 고온 건조한 여름철에 실제로 산불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디테일하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농무업. 농무업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잖아요. 이 고온 건조한 기후에 버틸 수 있는 작물들을 키워야 되겠죠. 뿌리가 굉장히 깊다든지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잎과 줄기가 두꺼워서 건조한 환경에 잘 버틸 수 있다든지 그런 대표적인 작물들이 올리브, 오렌지, 포도와 같은 작물들인데 이런 과일 농사, 그동안 우리가 과일 농사라고 불렀던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수목 농업.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겨울철에는요. 사람이 과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올리브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올리브만 있다고 해서 피자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밀가루가 있어야 피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곡물농업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은 너무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이때는 물이 부족하니까 농사 짓기

있겠죠. 하지만 언제 강수량이 많아진다고요?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을 받는 겨울철.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답 보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온난습윤한 겨울 기후를 활용하여 벼농사를 주로 한다. 아니죠? 아무리 이때 온난습윤한 겨울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고온 다습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벼농사가 아니라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밀과 같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요거 함정 포인트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이목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고, 요즘에는 많이 좀 사라진 패턴이라서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개념 정리는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덥겠죠? 흡사 사막과 비슷하게 덥겠죠? 그럴 때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산지 지역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올라가고요. 겨울은 춥겠죠? 그때는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거든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항상 동물들 데리고 이동하잖아요. 네.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계절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목축업을 이목이라고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 바로 계절풍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 앞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간단하게 이 강수 특징들 좀더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월이에요. 1월에 소화내향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강수량 많죠. 근데 7월이에요. 7월도 역시 강수량 많죠. 자, 그럼 이번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 7월에 진짜 강수량이 적네요. 그쵸? 1월에는 흡사 소화내향성 기후처럼 강수량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와 소화내향성 기후가 위도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설명을 해본다면, 소화내향성 기후는 대체로 위도가 높은 곳, 지중해성 기후는 대체로 위도가 낮은 곳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과 북서부 유럽의 기후 특징 설명하는 거, 지중해성 기후의 기후 특징, 그리고 소화내향성 기후의 기후 특징,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대륙 동안 기후의 특징 살펴볼 건데요. 축축축축. 자,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지역은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내용, 바로 계절풍.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는 거. 자, 그럼 겨울 계절풍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륙은 다혈질인 친구. 비열이 작아서 금방 열받고 금방 식습니다. 해양은 마음이 온화한 친구. 천천히 열받고, 하지만 이 친구가 한번 열받으면 그냥 우린 절교예요. 오래 가요. 그래서 대륙은 조금만 자극이 주어져도 금방금방 온도가 오르고 금방금방 냉각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겨울에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차가워요? 대륙이 더 차가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차가운 대륙이 고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 그래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분다고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분다고요. 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자, 요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여름철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철의 특징. 대륙이 빨리 가열돼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해양의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대륙과 해양의 우리가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다혈질인 친구, 금방 열받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누가 먼저 가열돼요? 대륙이 먼저 가열돼요.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륙이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가 고기압이 되고요. 이번엔 바람 방향 어떻게?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름철에 습윤함,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고, 강수량이 많은 기후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빠르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실전 문제에 적용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문제는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면 너무 좋지만 특히 최근 평가원 패턴에 가까운 것, 그리고 학교 시험을 낸다고 하더라도요. 아, 이런 패턴은 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교사의 입장이지만 그래프 활용해서 문제 내려고 하면은요. 일단 아주 대표적인 사례 지역을 발굴해서 그래프 예쁘게 또 만들어야 되죠. 가공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공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심플해요. 자주 출제됐던 지역들만.

딱딱 점 찍어 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프가 안 나오고 이렇게 위치만 줬을 때 특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게 요즘 평가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 되겠고요. 특히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계 지도를 쪽지도로 줘요. 그리고 국경을 없애버려요. 국경을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제가 오늘 시작할 때부터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의 기후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도요, 대륙 동안, 그리고 대륙 서안, 요것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아, 가 지역의 경우는 지금 대륙 동안에 위치한 곳이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에 위치한 곳이고요, 나 지역의 경우는 아메리카 대륙의 북아메리카 대륙을 서안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것만 보고서 우리가 어느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가 큰지 알수 있을까요? 자, 기온의 연교차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빼준 것이 바로 기온의 연교차였어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기는 유라시아 동안 지역은 겨울철에 춥고 건조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죠. 반면에 대륙 서안 지역은요,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그 편서풍이 마음이 온화한 친구 바다를 지나서 불어오네요. 그래서 온화한 바다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이 더 온화한 기후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이 다혈질인 친구,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 동안 지역이 실제로 기온의 연교차가 클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그려드리는 그림 있잖아요. 마음이 온화한 친구와 다혈질인 친구. 제가 장난치는 것 같지만 저 진짜 진지하고요. 제가 지금 그려드린 이게 바로 기온의 연교차를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은 다혈질, 그리고 바다는 마음이 온화한 친구.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딱 그려놓으셔도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리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진짜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곳이 어떤 기후 지역인가요? 궁금한 친구들 위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가 지역은요, 짜잔. 대륙 동안의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치트키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 중국 동해안 지역에 점 찍혀 있으면 여기가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인지 온난 습은 기후 지역인지 이거 구분하는 거 너무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딱 선을 그어보세요. 제주도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중국 동해안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주도보다 위도가 낮은 중국 동해안 지역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온난 습은 기후 지역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꿀팁이죠? 시험 때잘 써먹으시고요. 그 다음, 아메리카 서안에 있었던 나 지역의 경우는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출제된다고 했던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분석 같이 해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근데 우리 방금 썼잖아요. 가는 뭐라고요?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라고요. 그리고 이 겨울 건조 기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1년 중에 강수량이 30mm가 안 되는 달이 있고, 그때가 바로 이 지역의 겨울이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겨울이 편서풍과 전선대의 영향으로 습윤한 시기잖아요. 그럼 겨울 강수량 누가 더 많아요? 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다음 2번, 가는 나보다 계절풍의 영향이 크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계절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절풍 잘 이해하고 있나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 여름에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서 고온, 다 습한 바람이 불어왔고, 여름에 내가 왜 학교 가기 싫었지?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계절풍의 특징이에요. 덥고 습해서. 자, 반면에 겨울철에는요,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고요. 아, 겨울에 내가 왜 학교 가기 싫었지? 생각해보면 춥고 건조해서였죠. 이게 바로 겨울 계절풍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우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자, 가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 태평양의 위치 지금 눈에 담아두세요. 알겠죠? 다음에 나올 때는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시험에서도요. 그래서 가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다. 아니요. 가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2번.

0: 6번, 나는 겨울 강수량이 여름 강수량보다 많다. 이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의 핵심이 되는 특징이었잖아요. 겨울철에 편서풍, 전선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많다. 여름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건조하다. 그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누가 더 위도가 낮아요? 가가 더 낮아요. 적도와의 최단 거리도 가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4번, 나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그런데 나 지역은 여름이 고온 건조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여러분들 혼미하게 만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초 자우선, 낮과 밤이 시작되는 곳, 경도의 기준이 되는 곳인데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딱 경도 0도가 되는 곳, 세계의 낮과 밤이 시작되는 본초 자우선이에요. 그리고 경도를 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슝. 자,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국을 기준으로 0도에서부터 동쪽으로 180도까지, 그리고 영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180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경도 차이가 커지게 되어 영국에서 이 멀어지는 것에 따라서 경도 차이가 커지게 되어 자, 그러면 대륙의 배치를 한번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 여기 경도 0도, 여기가 영국이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곳이 되겠죠, 여기가? 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서쪽에 있는 큰 바다, 대서양이라고 하고요. 이 대서양 너머에 아메리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태평양이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치를 봤을 때 동부 지역이 영국과 더 가깝겠죠. 영국과의 경도 차이가 더 작겠죠. 그러면 그걸 알수 있는 힌트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시고요. 여기 경도를 나타내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쵸?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영국으로부터 경도 70도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경도 12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초 자우성과 최단 거리는 다 지역이 가 지역보다 가깝다. 다 지역이 가 지역보다 가깝다. 요렇게 해결을 하셨어야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온대기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세계 지리에서 가장 어렵다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버티고 나면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학교에서 세계 지리 수업을 늘 해왔었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는요. 여기만 버티면 뒷부분에서 다시 온대기후가 또 지역별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모든 학생들이 연말이 되면은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 온대기후 공부할 때 정말 어렵고 제가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선생님 말처럼 버티고 다시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할수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걸 그냥 어려운 채로 남겨두면 그게 나의 약점이 되고 결국 나는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두번 보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해하고 시험을 잘 보시게 되면 앞으로 다른 일들도 더더더더더 잘해내고 싶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 가서 먼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과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어서 드디어 세 번째까지 왔고요. 자, 이번 시간 내용은 한반도의 재질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한반도의 재질은 선생님이 두 개의 강의로 좀 나눴습니다. 자,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첫 번째 좀 어려운 게 살짝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지질도 부분이거든요. 한반도 지질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지질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뭔가요? 라고 하면 지질도가 등장하는데 여기 막 구조도 파악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수식적인 부분은 아니긴 한데 구조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 그리고 설명 이걸 하려고요.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반도의 지질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숙지해야 될 게 많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누가 중요한지 포인트도 좀 잡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두 개로 좀 나눠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우리 세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의에 한반도의 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개로 나눠놨어. 자, 그래서 핵심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질이라는 파트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지질조사와 지질도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의 지질 형성 변성작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가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 자, 한반도는 이 지역에 가면 석회암이 많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 가면 화강암이 많이 있대. 근데 그 화강암이 중생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할 거라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뭐예요? 라고 하면 지질도를 보고 여기 A층이 B층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래.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질조사와 지질도 하게 되면 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지질조사의 목적과 순서가 있고요. 조사 방법이 있고요. 해석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그거예요. 지질조사의 목적이 뭐냐? 어떤 순서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목적은 당연히 밑에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죠. 아니면 유용한 자료를 막 찾아야지. 막 지질조사 안에 내부 구조를 막 파악했는데 석유가 나온 거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목적.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완성하는 게 아니라 지질학자가 가는 거예요. 물론 사전조사가 먼저 있을 거예요. 먼저 조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웬만하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조사를 먼저 하고, 난 이 지역에 가봤는데 이걸 좀 조사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일단은 노선을 막 잡는 거야. 나 이 경로로 가면서 일단은 조사할 거야. 그걸 이제 한 다음에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지질도를 막 만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목적, 순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가 볼 거는 첫 번째, 방법적인 것, 그리고 해석하는 부분. 요게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자, 방법적인 거에서 이제 여기 별표 하나 해놨죠. 뭐지요? 클리노미터를 읽읍시다. 요 친구예요. 클리노미터 이 친구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나침반처럼 생겼죠. 그죠? 막 이게 N도 있고, E도 있고, W도 있고, S도 있고,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통해서 나는 뭘 읽을 거야? 주향과 경사를 읽을 거야. 자, 주향과 경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질 조사를 하거든요. 지형 조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산이 있네. 저기 골짜기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갔더니 사암층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대. 이거 왜 이런 거야? 막 지질 지각 변동을 받았네. 이런 거 조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층이 등장한다든지 부정한 면이 됐든 뭐가 됐든 등장했을 때 뭐 지각 변 처음에는 이제 뭐 수평으로 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면 내가 보고자 하는 면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지층 면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게 기울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겠죠. 자, 이때 주향과 경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수평의 면이 있고 기울어진 면이 있으니까 여기 수평면과 지층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주

우향선이라고 해요. 하나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수평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자, 요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고도의 선도 등장할 수 있어요? 주향선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주향선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층이 어떤 형태로 기울어진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 얼마나 경사져 있어? 기울어져 있어? 요런 부분을 지금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주향과 경사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 세 번째 뭐가 나와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클리노미터 한번 잘 보세요. 클리노미터는 이 주향과 경사를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인데 안에 바늘이 있죠. 두 개가 있어. 둘다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읽을 거예요. 여기 눈금들 보이시죠? 이거 읽을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향 경사를 읽을 겁니다. 일단 요거 조금만 조그맣게 만들게. 이렇게 만들고요. 자, 일단은 주향부터 할 거예요. 주향. 어떻게 하냐면 주향은 이거 긴 바늘이 아까 있었죠. 요거 볼 거예요. 긴 바늘 볼 건데. 자,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생긴 하트 모양처럼 생겼네. 요거 보지 않고요. 긴 바늘 볼 거야. 그러면 선생님 먼저 잡을게요. 자, 저쪽이 북쪽 방향이에요. 진북. 자, 요거 바늘 이쪽으로 섰어요. 자, 편각 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편각은 0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침반의 나침이 향하는 방향이 북쪽이랑 동일하다고요. 요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클리노미터를 우리 어떻게 갖다냐? 저 여기 그림 아까 지워버렸네. 아, 이런 그림을 지워버렸어, 선생님이.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수평의 면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주향선이 생겼는데 나는 이 클리노미터를 이 옆면, 긴면 있죠, 요거. 여기를 여기다 갖다 댈 거야. 그래서 클리노미터를 요렇게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클리노미터니까 약간 크기가 있어야겠지. 자, 요렇게 갖고 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탁 갖다 대는 거야. 그러니까 옆면이 뭐에 맞게끔, 주향선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갖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친구가 어떻게? 나 이제 그게 맞게끔 돌려야 되잖아요. 클리노미터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향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맞게끔 얘를 조금 돌려주세요. 자, 돌리는 거잘 보세요. 돌릴 때 나침반 바늘은 그대로 진북을 향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 나침반 바늘은 요쪽을 향해 있어요. 누구만 돌린다고? 얘를 슬쩍 돌리는 거야. 바늘은 그대로 있죠. 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읽어야겠죠? 진북을 기준으로 주향선은 동쪽으로 돌아가 있으니 이만큼 각도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 30도 정도 돌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 지금 북쪽을 기준으로 진북이에요. 자북 아니에요? 30도 동쪽으로 가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리노미터, 다시 한번 여기다 조금 크게 이렇게 한번 살짝 그려놓으면 자, 요쪽 방향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N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S라고 적혀 있고 자, 직각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E라고 적어 놨고 여기는 W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향선은 어느 선이냐면요. 여기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바늘 방향 쪽이 주향과 나라는 선이 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북쪽이 아니라 사실은 NS 해놓은 요 친구, 그리고 요 친구 있을 때, 아, 죄송해요. 요게 북쪽, 주향선인데, 요렇게 해놓고요. 이게 북쪽이에요. 자, N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주향, 이런 게 아니라 북쪽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주향은 누구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NS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왠지 NS라 이게 북쪽이야? 라는 뜻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주향선인 거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실 때, 아, 요길 기준으로 이만큼 각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각도를 질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바늘을 여기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늘은 여길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숫자를 적어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각만큼. 그래서 여기가 0도고, 여기가 10도고, 20도고, 30도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읽는 거야. 30도. 이렇게 읽어주라고요. 이게 클리노트 읽는 방법이에요. 읽어주시고요. N, 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향은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 E 각도까지 잘 읽어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주향을 잇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향이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사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클리노미터를 대냐면, 이번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경사면이 등장하겠죠. 이게 수평면과 경사면이 등장해요. 자, 이때 어느 바늘을 보냐면, 자, 여기에서 아까 안 봤던 요 하트 모양 바늘 있죠? 이거 그냥 중력 밑으로 내려가는 바늘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이 옆면이 경사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딱 두는 거야. 이게 경사 읽는 방법.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요 친구 그대로 아래로 향해 있어.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어떻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놔두고 얘만 돌린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요 친구를 읽으려고 봤더니, 자, 경사면이 요렇게 있어요. 옆면. 자, 클리노미터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요. 자, 이때 N도 있고 S도 있고 E도 있고 W도 있지만 이 문자들은 읽지 마세요. 경사하실 때는. 경사할 때는 뭐만 나와 있습니까? 각도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경사 각도예요. 10도, 20도, 30도, 40도 점점 커질 거고 0도면 수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래쪽으로 뭔가 향해 있죠, 바늘이. 요거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요거예요. 그러면 어느 각을 읽으시면 여기와 동일한 각이 됩니까라고 한다면 이 각이에요. 여기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각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렇게 증가한 주향이란 반대예요. 그래서 눈금잘 보시면 주향은 NS가 0이고 EW가 90으로 돼 있다면 주향은 EW가 0이고요. 그다음에 NS가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눈금 읽으시면 돼요. 그요 친구는 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읽으세요. 몇 도? 예, 40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 친구 40도라고 선생님 맞춰 놓은 거니까 40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대신에 구분 짓기 위해서 방향을 좀 정해 놨어요. 자, 우리 주향을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쪽 방향이 주향선이었어요. 북쪽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되죠? 자,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SE 방향, 남동 방향이 되겠고요. 만약에 경사가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북서쪽으로 내려갑니다라고 하면 40도 하고 NW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상황을 보고 내가 잘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북쪽을 위치를 먼저 잡은 다음에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그래서 이 클리노미터를 읽을 때는 경사는 뭐만 읽어라? 예, 각도만 읽어라. 클리노미터에선 방향은 그 다음에선 나중에 결정을. 요거 E, S, W, N 요거 읽으시면 안 돼요. 경사는. 요게 이제 뭐냐면 클리노미터 읽는 방법. 그래서 읽으세요가 첫 번째 읽기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석이에요. 자, 지질도 해석입니다. 자, 지질도 해석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향과 경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려볼게요.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300, 200, 100 이렇게 됩니다. 고도가 등장합니다. 이거 지질도는 일단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지도예요. 지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질도는 여기에다가 암석이 표시가 되게 돼요. 여기는 A 암석이 있어. 저긴 B 암석이 있어.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됐어.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질도를 파악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게 300, 200, 100이 나와 있죠? 나 처음에는 이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되면 빨리 그려질 거예요. 300, 200, 100 이렇게 할게요. 지금 그림이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옆에서 본 단면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현재 이거 솟아 있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요렇게, 자, 이거 300m 고도. 요렇게 하고 200m 고도.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100m 고도. 요렇게 되어 있는 지형이 있는데 이 지형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렇게 박스를 만들었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이렇게 씌워 놓은 거야.
이렇게 박스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있죠? 그게 요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옆에 면을 좀 보고 싶거든요. 혹은 여기 이렇게 중간 정도를 잘라버리는 거야. 단면을 보고 싶은 거야. 이게 단면을. 그 모습 나 그리려고요. 그래서 어느 단면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단면은 여기 있는 단면이야. 그래서 이제 지형을 그리시면 돼요. 너 300m 있네, 너 200m 있네, 너 100m 있네. 이거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을 이렇게 이제 먼저 그리라는 거죠. 단면. 여기 중간 단면을 그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가는 겁니다. 자, 뭐를 하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다음에 주향선을 한번 살짝 그려보시면 이 구조가 조금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 요 선 내려오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나 이쪽 단면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향 경사 했으니까 자 300m와 지층의 경계가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이 주향선은 당연히 300m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점점 찍어서 여기 300m 있어야 되고요. 주향선이에요. 그럼 200m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이 찍히면서 이 단면은 여기 오면 200m에 있어야 돼요. 여기 단면은 어디 가야 된다고요? 100m에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오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 그림 그린 거 또 지워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면 되지 뭐. 자, 300m, 200m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100m. 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현재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층의 경계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잖아요. 이 지형 위에. 그러니까 요런데 등장하는 걸로 봐서 아마 여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자 요런 형태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층이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그거 아닌 거 요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점 300m 저기 안쪽 점 300m를 선을 쭉 이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300m 고도에 있는 주향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여기에 이 주향선 위에 어딘가는 300m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이 점을 300m까지 내린 거예요. 자, 여기 200m 점 나오죠? 200m 점. 요렇게 주향선이 있겠지. 그럼 여기 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점. 요거 어디 있는 거야? 200m에 있어야죠. 요 점 너 어디 있어? 200m에 있어야 돼. 요거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쪽 단면을 그리고 나면 주향선들을 이으면 이게 뭐예요? 지층의 경계면이 되는 거야. 자, 지층의 경계면 뭐 단층면, 부정한 면, 뭐든 이걸 기준으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주향과 경사를 기준으로 우리는 뭘 하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주향선 그리시고 지질도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그 구조를 파악하세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향과 경사가 중요한 게 바로 요거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등장하면 주향선, 주향선, 주향선 그리는 거야. 그리고 300m 주향선, 200m 주향선, 100m 주향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연습이 되고 나면 아, 이쪽 지역 예를 들어서 나는 X, Y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여기 X야. 이제 간단하게 그리는 거야. X가 지대가 낮구나. 100m. 여기는 지대가 높네. 300m. 오, 너 이렇게 돼 있구나. 그다음 두 번째. 오, 여기에 Y쪽에, 여기 300m 이상 되는 지역에 A층과 B층, 뭐 서로 다른 지층이 있죠? 경계가 등장했네. 너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됐고요. 300m 주향선, 200m 주향선 점점점점 내려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여기 파란색 있네. 이렇게 그리시면 단면이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한두 번 정도는 해주시고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걸로 하세요. 쉬운 걸로. 이렇게 그냥 요런 구조 있잖아. 이런 구조 가지고 하시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복잡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쉬운 거 하면 이제 감이 좀 잡혀요. 그때 이제 어려운 거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지질도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구조들이 등장합니다. 수지...

수평층, 수평층, 경사층, 습곡, 부정합, 단층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볼게요. 첫 번째 수평층은요, 특징이 딱 요거예요. 등고선에 나란하다. 자, 서로 다른 지층이 있습니다. 등고선에 나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등고선에 나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또 다른 등고선과 나란한 거고요. 한 250m 정도가 경계잖아요. 한 250m 정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시면 끝나요. 요 점? 나 단면 그리는 거니까 이쪽으로 내려서 이점 잡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수평층. 수직층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수직으로 있어요. 요 친구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지층 경계가 그냥 직선. 등고선 다 무시하고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돼도 돼요. 직선이 경계가 모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냥 그대로 내리시고요. 직선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이게 수직층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층, 수직층 기억 잘 해주세요. 수직층은 직선, 수평층은 등고선의 나란입니다. 그럼 경사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다 아니에요라는 겁니다. 나란한 것도 아니고요. 직선도 아니에요. 곡선이면서 등고선과 교차하게 돼요.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던 요 친구가 뭐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 내리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향 한번 내려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반대편 구조 한번 내려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점, 점, 200m죠? 내리세요. 200m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점, 100m 내리세요. 요렇게. 그럼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의 구조일 때 A, B라고 한다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사층은 파악하실 때 주향선 잘 잡아서 200m, 100m 뭐 이런 거에 우리 파악해서 선잘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가 기본이에요. 요게 딱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습곡, 부정합, 단층을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습곡은 이런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구조인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주향선 그리시는 거야. 300m 주향선 그리세요. 내리는 거야. 이렇게. 200m 주향선 그으세요. 내리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하나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내리세요. 그어서 300m 내려주시고요. 200m 해서 200m까지 내려주시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뭐가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습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질도를 보면 약간 대칭성이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층을 A층이라고 하고 여기를 B층이라고 하면 A층, B층, 다시 A층. 대칭성이 좀 보이게 되면 그런 게 대부분 다 뭐예요? 습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정합 한번 볼게요. 덮는 구조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수평층이에요. 자, 근데 또 다른 층을 잘라버리면서 덮고 있어요. 이런 게 부정합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게 되면 덮는 애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를 똑같이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 하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향선 그어주세요. 300m 주향선 그어서 300m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0m 주향선에서 200m까지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100m까지 해서 100m 다시 내려주세요. 그러면 점점점 이으면 요게 지층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순서 파악하는 거죠. 이거 다음에 얘 다음에 얘가 덮고 있겠구나. 이게 부정합으로 깎으면서 덮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본은 뭐라고요? 수평층, 수직층, 경사층을 파악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단층이고요. 단층은 조금 어려워요. 자, 단층은 서로 다른 층, 이제 단층은 어긋난 거거든요. 그래서 단층면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생긴 단층면이 있어. 그러면 수평인가, 수직인가, 경사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점 해서 내리세요. 그죠? 그 다음에 200m 또 있네요. 그죠? 내리세요. 그러면 이제 단층이 나오게 되죠? 선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이걸 파악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상반, 이렇게 잘렸을 때 위에 있는 걸 상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층면 아래에 있는 걸
하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단층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끊어졌고요. 또 다른 지층이 등장합니다. 요렇게. 자, 보세요. 단층은 끊어져요. 반복이 돼요. A층, B층 나오고 단층 끊어지고요. A층, B층 이렇게 되는 반복 대칭이랑 좀 다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시면 돼요. 요 친구 그리는 거야. 너 내려주세요. 어디? 400m네. 400m. 딴딴. 너 얼마? 300m.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선 그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 요 친구도 하는 거야. 하반에 있는 친구도 분석합니다. 점 찍어서 내려주세요. 점 찍어서 어떻게 내려주세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단층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 이런 그림을 준 다음에 정단층이야, 옆단층이야를 줘라.

B층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먼저, 그 다음에 나중, 2, 3, 4, 5, 6, 이 순서로 쌓여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B층이 이렇게 있잖아. 6, 5, 4, 3. 이렇게 갑니다. 어느 글 봐도 나중에, 이 단층명 기준으로, 어딜 봐도 상반에 있는 친구가 최근 거가 되죠. 이게 바로 정단층이야. 그래서 내려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도 편해요. 단층 같은 경우는 상반 하반만 잘 판단해 주시면, 자,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상반이라는 게 판단이 됐죠. 그리고 아무 점이나 찍으세요. 단층 면에서. 상반이 최근 거가 돼 있죠. 그러면 정단층이에요. 만약에 상반이 옛날 거다? 그러면 역단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층면 어디를 잡아도 상반이 최근 거가 나오죠? 정단층. 단층면 요 그림에서도 어딜 잡아도 상반에 있는 친구가 최근 거가 나와요. 정단층이 되는 거죠. 이게 단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설명 끝내고요. 뒤에 있는 문제, 간단한 문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볼 내용은 2점 테스트. 오늘 2점 테스트 위주로 좀풀 거예요. 왜냐면 3점 테스트도 물론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 보고 그걸 이제 2점 테스트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3점 테스트 가시면 돼요. 점차 난이도가 조금 오릅니다. 근데 1번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걸 분석하라가 아니라 지질도 작성 어떤 순서로 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평면 지질도와 노선 지질도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표현이 된게 평면 지질도, 일부만 나와 있는 게 노선 지질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질학자가 나는 이 경로를 통해서 갔어. 이 경로를 통해서 갔어. 여기를 통해서 갔어. 버스 노선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어. 나는 여기만 여기만 관찰한 거야. 그래서 막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노선 지질도야. 이걸 완성을 해야 이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왠지 순서 물어볼 것 같아요.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나가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평면 지질도는 가입니다. 그럼요. 지질조사의 순서는 나 다음에 가가 돼야 돼요. 가보다 나가 나중이다. 먼저라고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광상을 탐사할 거야. 지질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 가면 석회암이 있어. 석회물질 우리 써잖아. 시멘트 원료로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 그럼 여기 석회암이 등장했는데 저기도 등장하나?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이걸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다 작성이 돼요. 실제로. 몇 부분만 확인하면 돼요. 다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고 나면, 내가 가지 않은 저 위치에도 있겠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저기서 파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과 뒤금 맞죠.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점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뭔가요? 라고 했더니, 너 클리노미터래. 이거 클리노미터. 클리노미터 읽으세요. 긴 바늘, 주향 읽을 거야. 짧은 거, 이렇게 한쪽만 있죠? 경사 읽을 거야. 주향 읽을 때는 너 읽을 때 NS가 0이 되어 있는 친구를 읽으십니다. 쭉 읽으면 0, 10, 20, 30. 뭐, 만약에 주향을 측정한 거다라고 하면 이대로 읽으면 35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경사를 측정한 거다라고 하면 안쪽에 있는 거 있죠? EW 쪽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90이 되어 있는 안쪽 눈금을 읽으시면 돼요. 뭐, 0, 10, 20, 30, 40, 50, 45 정도? 이런 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거 방향 반대로 바뀝니다. 오른쪽 이, 동, 이거 아니에요. 읽기 편하게 하려고 왼쪽을 이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는데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은 북쪽이고요. 밑에 있는 원판 쪽이죠? 이게 밑에 눈금 있는 쪽이 요 NS가 주향 방향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는 사실은 좀 반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읽으라라는 의미에서 여기를 E라고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클리노미터의 일부 다가 되고요. A는 바깥쪽 눈금, B는 안쪽 눈금. 그러니까 바깥쪽 눈금은 주향 읽을 때 쓰는 거고요. B는 안쪽 눈금은 경사 읽을 때 쓰는 거예요. 기역과 니은은 E와 W, W와 E 중에 하나이다. 우리 결정했습니다. 기역이 E였어요.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주향을 읽을 때 사용하는 눈금은 A, 바늘은 요긴 친구 되겠습니다.

약간 맞아요. 두 번째 C 있습니다. 요거 경사 읽을 때 쓰는 거죠. 경사 측정할 때 쓰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주향 읽을 때 요거 안 돼요. 주향은 이거 긴 거야. 기역은 W입니다. 자, 서쪽 아니라 그랬죠. 이게 동 여기가 서. 이제 거꾸로 읽으라라는 뜻에서 해놓은 겁니다. W다. 예,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기역 하나만 답이고요.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요것도 이제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뭔가 저기 각도기처럼 나와 있어요. 그죠? 각도기처럼 나와 있는데 뭔 상황인지 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측정한 주연과 경사를 이번에 뭘로 나타냈다고요? 그렇죠. 기호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현재 기호로 나타냈고요. 주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옳은 설명 찾아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자, 이긴거 있죠? 긴거 주향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뭐라고요? 주향 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클리노미터 아니에요. 북쪽을 기준으로 주향선, 이제 기호가 있으니까 쭉 돌아가서 한 40도 정도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아, 주향선을 가지고 나는 N 40도 누구 이 동쪽이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호에서 짧은 선 보이시죠? 자, 여기 그리고 27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아, 여기 40도 아니구나. 여기 37이라고 딱 적어 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오, 40도쯤 되네? 라고 했는데, 실제로 40이 아니었네? 여기 적어 놓은 거잘 보셔야 돼요. 37이라고 했으니까, 37,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사는 여기 27이라고 적어 놨죠? 이쪽 방향으로 27도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경사는 27도하고, 이쪽이 어디예요? 남동 방향이죠? 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호를 읽는 거예요. 기호를 읽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기호예요. 자, 숫자들은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 찾아주시고요. 관측 지역의 편각은 0이다. 무슨 말이냐면, 편각이 0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그 나침반 바늘 있죠? 그게 진북이랑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A와 B가 이루는 각은 직각입니다. A와 B. 주향과 경사가 있는데, 그 방향은 직각이다. 맞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지층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향이라고 하는 건 어느 방향이니? 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수평면을, 또 다른 수평면을 하나 그어놓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게 주향이에요. 얘가 주향. 그럼 경사 방향은 어디야? 요거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사하는, 경사 방향대로 빗면대로 그냥 이 선을 한번 그려놓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직각이죠. 이런 거예요. 위로 투영시켜도 이쪽으로 직각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직각. 그래서 직각이다라는 말을 썼고, 맞아요. 자,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이 가리키는 방향. 이게 주향선이에요. 지층면과 수평면의 교선 가리키는 방향. 자, 이 교선은 누구? 주향선. 주향선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향이라고 합니다. 동쪽으로 27도입니다. S27도 이스트 아니라 N37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27은 우리 경사 읽을 때 써야지. 자, 니은 틀렸습니다.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여기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경사 27이죠? 27도. 30보다 작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억과 튀기시 답이에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또 해석적인 부분 들어갑니다. 자, 2점 테스트 문항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해석 아주 수월한 거 줄게. 라는 겁니다. 자, 왼쪽. 어떤 지층이 있어요? 자, 여기 500, 750 사이. 750, 1000 사이. 오! 등고선과 나란하죠? 수평층이에요. 등고선이 어떻게 생겼든 직선으로 나옵니다. 수직층이에요. 자, 수평층과 수직층을 준 겁니다. 자, 옳은 설명. 찾아보자 라고 합니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기역. 이런 수평적 있죠? 요거는 기호를 예를 써요.
그래서 가에 사용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질 조사하다가 여기 갔어. 그럼 여기 수평적이 등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고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어떤 지질지가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도 수평층일 거 아니에요. 위쪽을 본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수평층 등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층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수직층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수직층 있네? 관찰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주향은 있어요. 수직층은 주향이 있어요. 수평층이 없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수직층이 있어요. 지층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수직으로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 당연히 존재하죠. 이게 주향선이잖아요. 존재해요. 그 주향선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경사는 이렇게 되면 수직이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요, 왼쪽으로 내려가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기호는 그냥 이렇게. 주향은 길게, 경사는 짧게. 이렇게 이제 해주고 끝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의 기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의 기호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두 번째. 나에서 지층의 경사 방향 없어요.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사 방향은 없다. 대신에 주향은 있어요. 동서 방향의 주향은 있는 거야.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접한 두 지층 사이의 지층면이 이루는 각. 인접한 두 지층 사이의 지층면이 이루는 각. 수평면을 기준으로. 경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긴 0도고 여긴 90도야. 얘 크겠다. 그죠? 가보다 나가 작아요. 90이 아니지. 틀렸습니다. 얘가 0이고 얘가 90이니까 얘가 작은 거지. 기억 하나만 답입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 드디어. 자, 4번에서는 지질도 해석할 때 뭐가 등장했었냐면요. 그게 등장했지. 수평층하고 수직층이 등장했잖아. 드디어 경사층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걸 해석하는 거야. A, B, C, B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실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B, C, B예요. 뭐가 보여요? 반복이 보여요? 대칭이 보여요? 대칭이 보이죠. 대칭이라는 거야. 야, 이게 왠지 습곡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B와 C, C와 B 사이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향선을 이렇게 그을 거란 말이에요. B와 C의 경계인데 80m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보통은 이쪽에 단면을 그려주시면 편합니다. 여기 X, 여기 Y. 이 단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가 누구라고요? X, Y. 40, 50, 60, 70. 자,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지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층 보이시죠? 요 위치 95m, 6m, 7m 정도쯤에 A층이 수평층으로 있습니다. 요렇게. A층이 수평층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Y쪽 위치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 경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시죠? 자, 판단해 주세요. 80m 주향선, 점점 70m 주향선. 자, 80, 70,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자, B와 C의 경계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C와 B의 경계도 봐줄게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얘는 좀 많이 휜 듯한 느낌인데 얘는 적게 휘어 있죠. 그만큼 경사가 급해서 그래요. 직선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친구 수직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60m 주향선. 60m. 자, 그 다음에 다른 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다른 고도는 지금 만나는 데가 없잖아.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그냥 다른 거 그려주시면 돼요. 60, 50, 요선 만나기 한 57m 정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m보다 고도가 낮은 한 57m, 58m 정도의 주향선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이죠. 아, 내려가는구나. 너는 이쪽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B, C, B. 여기 B, 여기 C, 여기 B. 이렇게 가시면 돼요. B와 C와 B.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인 것 같아. 이게 처음에 이제 지층이 쌓였겠죠.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형성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게 돼요. 울퉁불퉁해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B가 있었고 여기 뭐 C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후에 이제 이게 융기를 한 거야. 그리고 물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팍 깎여 나가는 거야. 그러면 풍화 침식이 생겨. 막 깎여 나가요. 이게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요. 이렇게 깎여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깎여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라고 했을 때이 위에 새로운 지층이 퇴적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오면서 이 위에 새로운 지층 A층이 퇴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A층 퇴적이 된 거야. 위에. 그리고는 다시 한번더 융기를 하고요. 막 깎여 나가요. 깎여 나가. 그래서 현재는 이런 모습이 된게 아닌가. 깎여 나가서 이런 형태의 지형이 된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A 위에 부정합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 이렇게 있고요. B 있고. 나머지는 여기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판단이 조금 힘든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요. 요 친구 A가 부정합으로 나머지를 B, C를 덮고 있습니다. 자, C층의 주향은 남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N하고,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그러는데 이거 영도라고 이렇게 쓰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안 쓰고요. 그냥 NS, 남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엮었네요. 자, 그러니까 주향은 NS입니다. 니은 맞아요. 자, 세 번째. 지층의 생성 순서는 자 B, C,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를 누구 향사라고 하고요. 위로 솟아 있는 형태의 구조는 배사라고 합니다. 지금 향사 구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혹은 C보다 나중이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기억내는데 모두 정답 다 5번 하시면 돼요. 자 2점 테스트에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마지막 문항이고요. 자, 여기는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지층에서 주향과 경사가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는 게 아니라,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의 지질도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거지. 고도가 일정한 거니까, 이런 느낌.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고도가 일정한 거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이런 무늬가 보여.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있는데 여길 기준으로 대칭, 대칭, 대칭 맞습니까? 자,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대칭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 그리고 대칭인데 요것도 자, 왼쪽에 있는 B층은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B층은 왼쪽으로. 여길 기준으로, 여길 기준으로. 여길 축으로. 이제 이게 배사나 향사 축이 될 겁니다. 여기는 20도, 여기도 2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벽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벽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벽돌 표시된 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층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경사 방향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땡땡땡땡 무늬가 보이고 있어요. 대칭이 보이죠? 자, 이 친구 오른쪽으로, 이 친구는 어디?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 구조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 지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기호로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옳은 설명 한번

0: 찾아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 친구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요 친구가 D예요. 요 친구가 누구예요라고 하면 요 친구는 A예요. 요 친구 누구예요? 요 친구 B예요. 벽돌 표시 누구예요? C예요. C, B, A, D? 예, 그러면 여기 C, B, A, D. 그럼 생성 순으로 이렇게 되겠다. D, A, C, B 순으로 이렇게 생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향사라 그래요. 지금 현재 향사 구조도 보이고 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배사 구조 나타납니까? 아니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향사 구조 나오고 있고요. 이런 습곡이니까 원래는 수평으로 퇴적이 됐겠죠. 힘을 이렇게 받은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횡압력이라고 그래요. 횡압력. 그러니까 니은 뭐예요? 횡압력 받았어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은 여기에서 누구? 제일 바깥에 있는 요런 친구죠. 그죠? 그러니까 요 친구. 요거, 요거. 요거예요. D예요, D. 자, 그러니까 너 D구나. A?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생성 순서까지 파기된 거야. D, A, B, C. 이렇게. 그래서 니은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하나만 답이고, 6번에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좀 기본적인 내용 했고요. 지질도.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 우리 2점 테스트 한번 풀어봤어. 3점 테스트 남았죠? 풀고 싶으나. 자,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실력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질도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만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질. 그럼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한반도의 지질. 어디에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숙지하는 거.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화학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벌써 기체 마무리했고요. 액체, 고체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화투가 처음 시작할 때그 기체라고 하는 파트가 좀 넘기 어려운 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넘었잖아. 이제 화투의 한30% 정도는 한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선생님 정말로 기체 파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여러분 기체 파트 특히 PVD, NRT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반응시기까지 적용하는 연습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로운 파트 시작할 거고요.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자, 오늘의 손자극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막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일하다가 문제 풀다가 조금 약간 엄살 피우고 핑계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딱 켰어. 이 드라마를 켰는데 또 이런 아주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미래의 나도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대사가 딱 귀에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다. 우리 오늘의 선자국은 이거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칠 후에, 몇달 후에,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좀더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액체와 고체라고 하는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우리는 기체는 P, V는 NRT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체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상 기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이상 기체. 자, 그리고 이 이상 기체들은 기체 분자 운동론을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혹시 그 기체 분자 운동론 기억나세요? 물론 우리가 막 달달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약간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좀 기억이 날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어떤 인력과 반발력도 작용하지 않는다. 분자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나는 내가 할길 간다 라고 이렇게 운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한 기체들에게 이제 결국에는 PV나 NRT라고 하는 식이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요. 자, 이제 고체와 액체로 넘어오게 되면요. 좀 양상은 달라져요. 우리 고체들은 어떻게 움직이죠? 제자리 진동 운동하는 거야. 동동동동동동 막 제자리 진동 운동 막. 자,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에다 열 에너지를 가합니다. 가열을 해줘요. 자, 그럼 에너지를 받아서 나의 이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막 활발해지겠죠? 활발해지면서 이웃하고 있는 입자와의 힘을 조금 이겨낼 수 있게 되면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 돼요. 아주 약간. 아, 나 이제 조금만 더 활동 범위가 넓어졌어. 우리 사이의 힘이 일부는 조금 끊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자유롭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더 움직임이 더 수월해졌고 유동성도 생겼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애들에게 가열을 해서 열 에너지를 더 줘서 자, 더 많은 에너지 줄게, 줄게. 그럼 얘네들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더 활발해지겠죠? 자, 더 멀리 멀리 퍼져 나갈 거야? 그러다 이웃하고 있는 분자와의 인력을 다딱 끊어내고 나는 독립적이야. 자유로운 영혼이 돼버렸어 하면 그게 뭐가 돼? 기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고체와 액체에서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라고 하는 걸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둘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이렇게 분자 사이에 있던 모든 인력을 다 끊어내야 되겠더라. 바로 그때 액체가 모두 다 기체로 바뀔 때 온도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하더라.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가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우리가 이 분자 두개 잡아다가 이렇게 잡아당겨 볼수 있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막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자, 너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애들은 측정을 하면 끓는 점이 높아요. 이둘 사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가해 줬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끓는 점이 낮아요. 입자 사이에 힘이 작았기 때문에 내가 열 에너지 조금만 줬더니 모두 다 끊어져서 기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런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이 얼마나 셌는지, 힘이 약한지를 나타내 주게 되는 그런 값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자 사이의 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힘들이 존재할까요? 자, 세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화투에서 공부하는 힘세 가지예요. 첫 번째, 쌍극자, 쌍극자 힘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분산력이라는 힘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결합 이라고 하는 힘까지 공부할 거예요. 자, 쌍극자, 쌍극자예요. 쌍극자를 갖는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자, 중요한 포인트, 극성 분자에다 밑줄. 네. 분자 자체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표현하고 있어서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나타나는 정전기적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에 의해서 분자 사이의 힘이 나타나더라.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이 힘이 세게 나타날 거고요. 이 힘들 덕분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도 분자 간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극성 분자 간의 힘, 이게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쌤,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요, 이런 분자 자체에 쌍극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이 작용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쌤이 앞서서 이런 분자 사이의 힘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냐면, 끓는 점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자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극성 분자인데, 무극성 분자보다도 끓는 점이 더 낮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애들,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더 작은 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네. 자, 어떤 애들 생각해 볼 거냐면요. HCl. 네, 얘네들 극성 분자고요.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근데 I2 같은 분자를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얘네들은 아이오딘 고체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혹시 이게 조금 낯섭니다 하면 여러분 나프탈렌이라고 아세요? 이런 물질도 있어요. 그 여러분 혹시 좀약이라고 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흰색 알갱이 같은 애들, 좀톡 쏘는 매키한 냄새가 나는, 요즘은 많이 안 보이기는 하는데, 네, 뭐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얘는 고체로 존재해요. 그렇다면 아니 얘네들은 무극성 분자인 애들인데 고체로 존재하네? 얘가 끓는 점이 더 낮다라는 얘기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인데 끓는 점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건, 이러한 쌍극자 쌍극자 사이 힘을 말고도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랑, 그러면서 앞에서 쌤이 여기 분자량이 비슷하다라고 했던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분자량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떤 애들이 좀큰 영향을 미치느냐? 앞서서 쌤이 세 가지 힘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얘네들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꽤큰 영향을 미쳐서요. 쌍극자 쌍극자 힘, 오케이, 있긴 하지만, 이거에 의해서 끓는 점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 분산력이 비슷할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쌍극자 쌍극자 힘에 의해서 극성 분자 간의 힘이 무극성 분자 간의 힘보다 더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챈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분자량과 분산력이 영향이 있다는 소리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극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전자 구름들이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현상을 편극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전자 구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구름들이 외부 자기장이 됐든, 이웃하고 있는 뭐또 다른 분자의 영향이 됐든 막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쑥 치우쳐져요. 그러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게 될 거고, 자, 이런 애들을 순간 쌍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아, 한 번만 생각해 봐. 이 전자 구름은 무극성 분자에만 있나요? 아니죠. 극성 분자에도 있죠. 모든 분자에 존재해요. 그럼 모든 분자에서는 편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분산력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모두에게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시 그림이 무극성으로 나와가지고, 쌤, 그 힘은 무극성에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극성, 무극성 모두에게 작용하는 힘이더라. 분산력. 분산력은 그럼 뭐냐? 이런 순간 쌍극자랑 이웃하고 있던 분자가 있으면, 이웃하고 있던 분자도 얘네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네?
와, 전자들 저쪽으로 몰려가보자. 와, 몰려가요. 와, 몰려가요. 와, 몰려갔어요. 그럼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생겼겠죠? 유발상극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전하를 띠는 애들이 만들어졌고, 그럼 이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런 힘들을 우리는 분산력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건데요. 앞서서 쌤이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분자량이랑 관련이 있어요 라고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작용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크면요, 전자가 많죠. 전자구름이 크겠죠. 평극현상이 잘 일어나겠죠. 잘 일어나니까 이 전하 구분이 좀더 크게 나타날 거고, 그럼 이둘 사이의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산력이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얘기죠. 분산력은 모든 분자 간에 작용하고, 분자량이 큰 분자일수록 분산력이 크다. 메테인, 노말뷰테인, 분자량 볼게요. 분자량이 컸더니 끓는 점이 더 높더라. 이게 바로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근데 이 분산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노말펜테인과 네오펜테인 볼까요? 분자량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분자량이 같은데 끓는 점이 더 높고 더 낮은 거 보이죠? 어? 쌤, 이거는 그럼 뭐예요? 일단 둘다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면 분산력만 작용을 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또 다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분자의 구조입니다. 분자의 표면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말 펜테인은 분자와 분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우리가 종이를 서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는 종이를 이렇게 펼쳐서 여기에다 풀, 풀, 착 붙였고요. 얘네들은 네오펜테인은 분자들이 이렇게 좀더 구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구형, 구형, 풀, 풀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일 때와 이렇게 붙일 때, 언제 더 강하게 접착이 되지? 이렇게 붙일 때. 왜? 힘을 주고받는 표면적이 더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분자들도 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자의 표면적이 더 클수록 분산력이 더 크다. 그래서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힘, 수소결합이에요. 이 수소결합은 매우 특이한 힘이고요. 특정 분자,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수소가 플로린 산소 질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을 때또 다른 분자에 플로린 산소 질소와 나타낼 수 있는 분자 간의 힘이에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 쌤, 그렇다면요. 여기가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니까 얘는 쌍극자, 쌍극자의 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와 구별이 되는 새로운, 또 다른 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구별해 놨잖아. 그러면 이 HF 같은 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수소가 플로린과 공유 결합하고 있죠.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플로린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 간의 힘. 이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플로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분자 간의 힘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럼 HF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이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까지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합니다. 분산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또 다른 힘까지 작용을 해서 세 종류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좌는 뭐 내신을 위해서 듣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매우 재밌어요. 특히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 오비탈이랑 관련되면서 너무 막 딥하게만 들어가지 않다면 좀 재밌게 우리가, 아, 이런 특징이 있는 새로운, 이런 특징이 있구나, 막 이렇게 설명해 낼수 있는 거여서, 혹시 좀 관심이 있다면 이 수소결합 좀더 찾아보셔도 재밌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요, 그냥 화투 범위 내에서는요, 이렇게 분자 간의 힘의 종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럼 또 어떤 분자들이 수소결합을 만들어 낼수 있느냐?
질소와 수소가 공유 결합하고 있는 분자, 대표적인 거 암모니아 분자가 있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소가 질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이런 수소가 또 다른 분자에 있던 질소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 간의 힘, 이거를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도 쌍극자, 쌍극자 힘, 분산력, 그리고 수소 결합 모두 다 존재하겠죠. 자, 또 하나 대표적인 거는요. H2O 분자예요. 수소, 산소, 수소. 그럼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분자 사이의 힘, 바로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애들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또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탄소,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탄소, 산소, 산소, 수소. 이 수소가 바로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이 수소 역시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이렇게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기체 상태로 검출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분자가 수소 결합 때문에 마치 하나의 쌍처럼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이합체 형태로도 확인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자들이 더 있냐면요, 쌤이 모든 분자를 다알 수는 없지만 좀 특징적인 분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얘네들 있죠. 에탄올이에요. H.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산소와 수소 결합을 할수 있더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얘들아, 얘네들이랑 매우 분자식은 같죠? 네, 분자식이 같은 분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탄소 2개 사용하고요, 수소 6개 사용하고요, 산소 하나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자가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산소, 이쪽에 CH3, 자, 반대쪽에 또 CH3 있어요. 자,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할수 없습니다. 수소들은 많아요. 수소는 무려 6개나 있지만 얘네들이 모두 누구와 결합하고 있다? 탄소와 결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분자에 산소가 오더라도 이둘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할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쵸.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의 힘이 존재할 거고요. 모든 분자에게 작용하고 있는 분산력. 얘네들은 쌍극자, 쌍극자, 분산력, 그리고 어떤 결합도 수소 결합까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애들은 DNA 또는 그 단백질을 구성을 할때 결국 우리 생명체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자 간의 힘입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 수소 결합이 중요한 특징.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매우 중요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H2O, H2S, H2SE, H2T까지 해서 16조 수소 화합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얘네들을 제외해보고요. 여기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고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커질 거고요. 분산력이 점점 커질 거예요. 오케이. 아마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여기 봤더니 점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H2O라고 하는 애들을 봤더니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분자량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수소 결합 때문이다. 자, 그러면 14조 수소 화합물들을 볼게요. CH4, SiH4, GH4, SnH4. 얘네들은 모두
무극성 분자죠. 그럼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밖에 없다? 분산력밖에 없다. 자, 분산력밖에 없으니까 분자랑

힘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크게 작용하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우린 설명할 수 있겠다. 이건 잘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H2나 HF나 NH3 같은 애들은 이러한 경향성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바로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누구도 비교해 볼 거냐면요. SiH4랑 PH3. 얘네 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둘은 분자량은 거의 비슷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다라는 건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분산력도 거의 비슷할 거야. 자, 분산력은 비슷한데 pH3가 얘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이다? 얘는 극성 분자니까 추가로 어떤 힘이 작용해? 쌍극자 쌍극자 힘이 추가로 존재할 거고 그 덕분에 끓는 점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궁금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쌤,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이세 가지의 분자는요? 모두 다 극성 분자죠. 그럼 쌍극자 쌍극자 힘 존재하겠죠? 그리고 모든 분자에 작용하는 분산력 다 작용하겠죠? 그리고 셋다 수소 결합 존재한다라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H2O가 끓는 점이 가장 높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냥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좀더 많이 형성될 수 있고 잘 형성될 수 있고 그 효과가 좀큰 애가 H2O더라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 결합의 특징입니다라고 할때좀 H2O를 생각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기가 좀 쉽고요. 이제 좀 반대로 얘기한다면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다면 H2O,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럼 물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수소 결합 때문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좀 대표적인 물질로 H2O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자 간의 힘,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몇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이 예시들. 일단 무극성 분자들끼리 비교해 볼까요? F2와 Cl2 비교해 보고요. 자, 무극성 분자에서는 무슨 힘만 작용한다? 분산력만 작용한다. 분산력은 분자량이 클수록 커질 거고, 그러면 끓는 점도 더 높게 나타나겠죠. 자, 분자량이 비슷한 극성, 무극성 분자예요. 분자량이 비슷한 얘네 둘 비교를 했어요. 자,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둘다 분산력은 비슷할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이 있겠네? 분자 사이에 힘이 크겠네? 오, 실제로 끓는 점도 높구나. 자, 이번엔 수소 결합의 역할을 좀 볼까요? 사실 H2O랑 뭐 HCl 이런 애들을 좀 비교해 보면 H2O가 HCl보다 분자량이 작아요. 그러면 분산력이 작다란 소리예요. 둘다 극성 분자니까 둘다 쌍극자 쌍극자 사이에 힘은 있어요. 그런데 H2O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끓는 점이 우와 엄청 높아진다. 분자 사이에 힘이 엄청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과학이잖아요. 수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러한 힘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끓는 점들이 나타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정확히 어떤 애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지고 있니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니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고등학교 화투 범위 내에서는요. 그래서 고등학교 화투 범위 내에서는 끓는 점을 보고 와 차이가 나네 얘가 더 높네 그렇다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해 나가는 경우들이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나름의 매력이잖아. 재밌잖아요. 그 중에서도 H2O는 정말로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한 애니까 잘 생각해 주자라고 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분자 간의 힘좀 살펴봤고요. 쌤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물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이 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다? 수소 결합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둘다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공유 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공유 결합이 끊어지면요.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증기가 아닌 거고요. 더 이상 얼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H2O라고 하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공유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결합은요, 얘네들 끊어지면 그냥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물이었는데 분자와 분자 사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난 자유로운 영혼, 수증기가 되어버린 거고요. 난 조금 더 단단해졌어. 결합과 결합 사이 세기가 세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고체가 됐어. 얼음이 됐어. 이게 상태가 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 바로 이 수소 결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거. 상태가 바뀔 때는 이 공유 결합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얘네들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더라. 자, 이런 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얼음과 물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초 이런 거 좋아하세요? 쌤은 양초 좋아하거든요. 향초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아빠한테 좀 혼나기도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불을 켜놓고 양초를 켜놓고 그냥 불멍 때리고 있는 거야. 와, 이쁘다. 이렇게 막 활활 타들어가니까 이쁘기도 하고 막 아른아른하기도 하고 막 향도 좋고 이렇게 막 채방채방채방 하는데 막 이렇게 빛이 이렇게 쭉 이렇게 비치면 왠지 좀 감성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잘 녹았던 양초들을 식히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로 될때 부피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느냐? 액체들은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자유로운 영혼.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고체가 되면 운동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입자와 입자들이 더 다닥다닥다닥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액체가 고체로 갈때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체가 액체로 갈 때는 당연히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요. 자, 액체가 고체로 갈 때도 또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밀도로 얘기를 한다면 기체의 밀도가 매우 매우 작을 거고, 자, 고체가 액체보다도 밀도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물은 좀 특이해요. 특별해요. 우리 특별하다고 하자. 여러분, 얼음물 생각하면 모두가 알걸요? 얼음이 가라앉나요? 뜨나요? 떠 있죠? 네, 밀도가 작아요.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이 말은 같은 질량일 때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더 큽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체는 넘사벽. 자, 기체는 넘사벽. 자, 그럼 기체는 다 이렇게 제외하고 이 둘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물이 얼음이 될 때는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거든요. 수소 결합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는데 그러면서 입체 육각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빈 공간이에요. 공간을 두고 와, 이렇게 육각구조, 육각구조, 육각구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빈 공간들 때문에 부피가 커지게 되더라.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얼음이 녹을 때는 어떻게 되니? 입자와 입자 사이, 입자와 입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 일부 끊어지게 되죠.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서 여기 빈 공간이 있네? 나 여기로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빈 공간이 있네? 나 여기로 들어가야지. 자,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이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게 되더라. 이게 물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에서의 밀도와 부피 변화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질량, 1g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 1g에 H2O 얼음을 준비하고요. 자, 가열을 하면서 부피 변화를 봤더니 0도씨가 될 동안 오 부피가 증가하더라. 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좀 이겨내고 나는 점점점점 멀리 멀리 멀리 퍼져 나갈 거야. 열팽창하고 있는 거죠. 자, 0도씨 얼음이 물로 될때 부피가 급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결합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빈 공간을 채워 나가게 됩니다. 자, 0도씨에서 4도씨로 갈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 요빈 공간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결합의 일부가 계속 끊기면서 저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빈 공간을 채워 나가니까 부피가 감소하겠죠? 두 번째,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나 온도 활발해져. 그럼 나 조금 더 멀리 나가볼까? 막 이런 효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누가 더 영향이 크냐? 그렇게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효과가 아직 더 크게 나타나더라. 그러다가 4도씨 이후가 되면, 이제, 난좀더 자유로워질래? 자, 점점 부피가 커질래? 열팽창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피 변화를 설명을 할수 있고요. 이게 밀도로 바뀌어서도 나옵니다.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밀도를 결국 부피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로 가면 돼서 0도씨까지는 밀도가 작아지고요. 0에서 4도씨까지 밀도가 커졌다가 다시 밀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재밌는 거. 얘들아, 얼음이 물보다도 밀도가 작고요. 그래서 물 위에 동동 떠 있어요. 그리고 물에서도 특히 4도씨의 물이 밀도가 제일 크더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자, 물의 특징. 녹는 점과 끓는 점 볼까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자, 이세 가지의 분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분자량이 얼추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분산력이 모두 다 비슷할 것이다. 분산력. 자, 암모니아. 극성 분자고요. 물도 극성 분자니까 여기에는 둘다 쌍극자 힘이 작용할 거고, 자, 이 분자 두 개는 모두 수소결합도 할수 있는 애더라. 자, 근데 끓는 점, 이 물이 더 높다라는 것은 아마 수소결합의 힘이 여기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서 우리가 물을 설명을 할때 바로 이 수소결합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더라.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물의 특징. 기화열, 증발시키기 위해서 다른 물질보다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애들보다도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해요. 수소결합 때문에 이 분자 사이 힘을 끊어내기가 더 힘들었거든요. 자, 비열감입니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물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도 비열이 커요. 자, 비열이 크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자, 내가 물을 1g 준비했어요. 에탄올도 1g 준비했어요. 1도씨 높이기 위해서 물은 4.18만큼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에탄올은요, 2.44만 가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동일한 열원으로 가열할 때 언제 더 오래 가열해줘야 돼? 여기가 더 온도가 천천히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 가열할 때 온도가 천천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냉각시킬게요. 자, 똑같 같이 냉각을 시킬 건데, 에탄올은 2.44만큼의 에너지만 쑥 뽑으면 온도가 1도씨 떨어져. 근데 얘는 마이너스 4.18. 그러니까 4.18만큼의 에너지를 빼줘야 비로소 온도가 1도씨 낮아진다고요. 더 많은 에너지가 뺏기네요. 더 많이 냉각시켜야 되네요. 그러면 온도도 천천히 낮아지겠다. 그래서 비열이다라고 하는 애들은요, 비열이 높으면 온도가 천천히 높아지고요. 천천히 낮아지더라. 온도 변화가 천천히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나오는 게 물의 가열 곡선이라고 해서 자주 나오게 돼요. 가열 곡선 그려볼게요. 일정한 열원으로 가열하고 있을 때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일정한 열원이라고 했으니까 가해주는 그 에너지가 가해지는 시간이 내가 가해주는 에너지라고 봐주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태가 변하는 구간이죠. 고체에서부터 액체로, 기체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온도, 여기가 녹는 점.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온도, 여기를 뭐라고 하자?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화열. 이것. 액체가 기체로 가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 자, 그러면 비열은 무엇이냐? 여기예요, 여기. 기울기. 그래서 우리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기울기.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데 아까 비열의 단위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 1g을 1도씨 높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 우리가 물질의 질량을 일정하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어차피 질량은 일정할 거니까 지금 무시. 이 둘의

표면장력 살펴볼게요. 자, 표면장력,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하는 게 쌤은 제일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와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 이웃하고 있는 분자와의 서로 주고받는 힘을 생각해보면 액체 내부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다른 분자들과 힘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대칭이 되겠죠. 자, 근데 액체 표면에 있는 애들은 이 바깥쪽에서는 얘를 잡아당기는 얘한테 힘을 줄수 있는 분자가 없잖아. 그래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모여 모여 모여 하다 보니 이렇게 구의 모형으로 나가게 되더라.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크다. 점점점 더 표면적이 작아지더라. 점점 동그랗게 구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뭐 얘를 단위 면적만큼 늘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에너지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양쪽으로 자꾸 잡아당겨 해서 조금 늘려볼 거야. 일정한 면적만큼 늘릴 건데, 그럼 얘네들이 안쪽으로 많이 잡아당겨지던 애들일수록, 표면적이 좁아지려고 했던 애들일수록, 당겨, 늘려, 늘려 하기가 어렵겠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네. 그 얘기인데, 결국 그냥 제가 표면적을 최소화해서 동그랗게, 그 모양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세관 현상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세수하고 수건으로 쑥 하면 물기가 슉 빨려 들어가죠?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이에요. 액체 속에 모세관, 머리카락처럼 얇은 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 액체면이 슉 올라가거나 또는 낮아지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려면요, 물의 부착력과 응집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부착력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붙는 힘이에요. 우리가 물을 유리시험관에 갖다 넣으면 물의 표면, 이 액면이, 수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되는 거 확인한 적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 물 분자와 유리 분자 사이에, 이 유리 사이에 부착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응집력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수은을 유리시험관에다 넣으면 수은이, 아, 우리는 우리끼리 뭉칠래? 라고 해서 뭉치면서 오히려 여기가 볼록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부착력과 응집력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쌤이 지금 설명하는 건좀 과장해서 잘라, 잘라, 잘라, 잘라서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좀 과장해서 단계를 쪼갠 거고요. 사실은 이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나면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에다가 모세관을 넣어요. 자, 그러면 유리와 물 사이에 부착력이 작용하면서 양쪽으로 끌어당겨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물 사이에 다시 응집력이 작용하고요. 야, 우리 이거 늘어났어. 물끼리 다시 뭉쳐. 할 거고. 자, 물끼리 다시 뭉칠게요. 자, 물끼리 뭉쳤더니, 어머나, 옆에 유리관이랑 다시 가까워졌네. 그럼 물과 유리관 다시 부착력. 슉슉. 자, 그러면, 다시 우리끼리 또 뭉쳐. 다시 유리랑 가까워졌어. 붙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 물기둥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이 부착력이 더 이상 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막아낼 수 없을 때 지금 평형을 이룰 때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을 거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좀 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위쪽, 위쪽, 위쪽으로 끌려 올라갈 거고 우리 아까 전에 수은 기억나세요? 수은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쳤다는 거. 이렇게. 됐다라는 건 수은과 유리 모세관 사이의 부착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수은끼리 뭉치려고 하는 힘이 크다 보니까 야 우리끼리 뭉쳐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가게 되더라. 이런 애들도 바로 분자 간의 힘으로써 설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액체 파트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요. 액체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남았습니다. 이거는 화원을 공부하면서 4단원, 그 동척평형 할때 얼핏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정말 액체 표면에서 분자가 기화돼서 날아가는 것. 이거랑 끓음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물이 끓어요. 일기압에서 지금 우리 상황

해서 일기하면서 물이 끓어요. 몇 도죠? 100도라고 하잖아. 왜 우리 막 그런 명언도 있잖아.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99도씨에서 물이 끓지 않는다. 1도씨 더 높여서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을 수 있다. 막 이런 명언이 있지 않니? 네. 자, 바로 그렇게 끓는다라고 할땐 100도씨에서 끓어요. 근데 쌤이 여기 교실에다가 물컵에다 물을 담아서 갖다 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와서 볼게요. 그러면 물이 양이 줄어들어 있겠죠? 막 공간이 건조했으면 아예 물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물이 증발된다고 해요. 자, 그럼 그 차이는 무엇이냐? 증발은 이렇게 끓는 전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액체 표면에서 액체 분자들이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끓음은 무엇이냐? 액체 내부에서부터 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끓음을 보려면 끓는 점이 되어야 볼수 있는 거고요. 증발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빨래 말리는 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빨래를 하고 그거 말리는데 막 100도씨에서 말리는 거 아니잖아. 그쵸? 네, 바로 그런 게 증발입니다. 자, 응축은 이렇게 증발된 기체 분자들이 일부가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현상을 응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공 용기에 여기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을게요. 그러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고요. 여기 기체 분자가 없기 때문에 응축은 사실 거의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액체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기체 분자가 생겨났으니까 이 중에 일부는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응축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 하지만 기체 분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전히 증발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빠져나가는 애들의 개수가 들어오는 애들 개수보다 많죠? 그럼 액체 양은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 기체 분자 수가 더 늘어났을 거고, 그럼 기체 분자 수가 충분히 늘어나면 이 중에서 액체로 들어오는 애들의 개수 늘어날 거야. 응축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그러다가 증발 속도랑 같아지게 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더 이상 변화가 없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예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합니다.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응축이 되지 않다가 점점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응축 속도가 증가하겠더라. 그러다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우린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할 거고, 이때까지 보면 증발과 응축 속도 차이 때문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기체 분자들이 생겼겠네요. 그럼 이 기체 분자들이 압력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걸 뭐라고 하자? 증기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증기압력은 이런 거예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아졌을 때, 그때 기체의 압력이더라. 그래서 요 그림, 쌤이랑 기체 할 때, 쌤이 엄청 강조했던 그림입니다. U자관, J자관. 자, 처음엔 진공 상태였으니까 양쪽에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서로 같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H2O 분자들이 기체가 되면서 증기가 만들어지면서 압력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그럼 이 둘의 높이 차이가 바로 증기 압력을 나타내주게 되더라. 이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온도가 높아지면 커집니다. 생각해봐요. 온도가 높아지면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죠. 증발이 잘 돼요. 기체 분자 수가 늘어나요. 거기에다가 온도가 높아졌으면 분자의 운동도 어떻게 돼? 활발해져. 그럼 우리 PV인 nRT 생각을 해보면 몰수도 늘어나고 온도도 높아지니까 압력은 커지겠더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억해줘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끓는 점이요. 끓는 점. 외부의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 온도를 끓는 점.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외부의 압력이 1 atm, 760mm Hg이면 이때 온도를 기준 끓는 점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외부의 압력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지나요? 매우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잖아. 끓는 점이 낮아지고요.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이거 이용하죠. 압력밥솥. 우리

압력밥솥? 그냥 냄비랑 차이가 뭐예요? 그쵸. 뚜껑이 이렇게 고무 패킹 이런 게 있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내가 물을 끓여. 그럼 원래 증기가 풍풍 나가야 되는데 그 증기가 나가지 못하게 막아. 자, 그래서 압력을 높일 거야. 압력을 높이니까, 그치,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서 더 고온, 고압 상태에서 빠르게 조리를 하자. 이런 목적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압력을 낮춰 볼게요. 사실 이거는 쌤은 거의 해본 적은 없는데, 저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낮아지잖아? 그럼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끓는 점도 어떻게 돼? 낮아지겠더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간의 힘과 증기압력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온도에서 세 가지 물질을 비교했을 때, 물이 증기압력이 가장 작아요? 다이에틸에테르가 증기압력이 가장 커요? 가장 작은 이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 분자 간의 힘이 작으니까 증기압력이 큽니다. 가장 작은 이유? 분자 간의 힘이 크니까 증기압력이 작아요. 자, 이런 분자 간의 힘을 무엇으로 판단하자? 끓는 점으로 판단하자. 자, 끓는 점 가장 높아요? 가장 작아요? 모두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의 증기압력입니다. 증기압력일 때 온도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분자 간의 힘, 그리고 액체라고 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고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3시간이고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의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2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 거고요. 110페이지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전 문제까지 모조리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 하면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 모두 끝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6단원으로 들어갑니다. 6단원은 주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끝내고 나면은 이제 지역지리만 남게 되거든요. 사실상 한국지리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공부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 수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상업, 소매업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그리고 교통,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비교, 요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그 내용들 과연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1번부터 같이 보죠. 지도는 두 소매업태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소매업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와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에 누가 더 최소 요구치가 클까요? 더 고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백화점이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크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도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가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중심지 이론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중심지 자체의 숫자가 적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 대형마트는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예요.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는 저차 중심지지만 편의점보다는 고차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차 중심지인 백화점이 저차 중심지인 대형마트보다

중심지의 숫자가 적어요. 가와 나의 분포를 살펴보면 가보다 나가 훨씬 더 많죠. 바꿔 얘기하면 숫자가 많은 나가 저차 중심지인 대형마트란 얘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중심지의 숫자가 적은 가가 고차 중심지인 백화점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고차 중심지, 나가 저차 중심지. 보죠. 대형마트는 소매업태 중 전국 종사자 수가 가장 많다. 아니죠.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출하액 모조리다. 무점포 소매업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최소 요구치의 공간적 범위가 넓다. 백화점은 최소 요구치가 더큰 고차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최소 요구치의 공간적 범위도 넓고, 그래서 중심지 숫자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소비자의 연평균 이용 빈도가 높다. 어휴, 그럴 리가요. 우리는 백화점보다 대형마트를 더 자주 갑니다. 다음,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멀다. 자, 백화점은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요.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저차 중심지니까 숫자가 더 많겠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의 주거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중심지의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동해야지만 이용할 수가 있어. 하지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심지 숫자가 많고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해도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숫자가, 다시요, 고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크고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중심지 숫자가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균 이동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고차 중심지가. 그래서 얘는 X죠. 백화점이 대형마트보다 평균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음 5번. 대형마트는 백화점보다 고급 소비재의 매출액 비율이 낮죠. 지난번에 봤었죠? 백화점이 훨씬 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2번 볼게요. 두 기자의 리포트에 언급된 가나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단 가와 나는 상설 시장. 항상 개설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항상 열려 있는 시장. 정기 시장은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광장 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로 다양한 전통 음식과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매일 열리는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와 역사적인 매력이 어우러져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열리니까 가가 상설 시장이 되겠죠. 다음, 매월 27, 12, 17, 22, 27일과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정선 아리랑 시장은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소한 재미와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나입니다. 매월 27, 12, 17, 22, 27, 5일 간격으로 열리고 있죠.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야. 나는 정기시장이 됩니다. 정기시장. 자, 얘가 정기시장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넓기 때문이에요. 자,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야지만 중심지가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시장을 한 곳에서 열어서는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1, 1, 2, 3, 4, 5 다음에 다시 6 돌아오는 거지. 7, 8, 9, 10 이렇게 되면은 얘가 1일, 6일, 5일 간격, 2일, 7일, 5일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장이 되는 거죠.

겁니다. 그렇게 다섯 군데 돌아야지만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현재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 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넓은 상황인데, 그러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면서 상설 시장으로 변모할 수가 있겠죠?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되려면 인구 밀도가 높아지거나 구매력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려면 교통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력 증가, 인구 밀도 증가, 교통 발달로 전기 시장이 상설 시장으로 변화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기억볼게요.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향상되면 최소 요구치 범위가 축소되는 거죠. 다음, 나는 전기 시장은 교통이 발달하면서 1970년대 이후 수가 감소하였다.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상설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죠. 다음,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되고 상설 시장이 전기 시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시장이 상설 시장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강원은 서울보다 지역 내 전통 시장 중 전기 시장의 비율이 높아요. 자, 최소 요구치 범위가 축소되려면 구매력이 증가하거나 인구 밀도가 높아져야 돼. 자, 강원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낮고요. 인구 밀도도 낮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소 요구치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시장이 많은 거지. 그래서 여기 맞죠. 니은 니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상업과 소비 공간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모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마트가 성장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업체 수는 2023년 기준 서울이 경기보다 많대요. 자, 대형마트는 대체로 인구와 비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경기가 서울보다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경기가 서울보다 많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과 기획으로 편의점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형마트는 편의점보다 승용차 이용 방문객의 비율이 높죠. 여러분들 편의점 갈때차 타고 가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대형마트는 대량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답은 2번. 3번.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1회 방문 시 소비자 1인당 구매액이 당연히 적겠죠. 다음. 더욱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 공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4번. 편의점은 전자상거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죠. 자, 이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무점포 소매업체들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가장 넓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전자상거래 무점포 소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점포 소매업은 대형마트보다 물품 구매 시 공간적 제약이 모두 작아요. 시 공간적 제약이 모두 작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디서나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접수하고 보내야 되겠지만, 정답은 2번. 다음 4번. 그래프는 특별 자치 광역시의 산업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 특별 광역시의 산업 특성이 되겠죠.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부터 C에서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먼저 가는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자, 그래프는 특별 광역시의 특성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 중에서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이지만 경기는 도고요. 지금 특별 광역시만을 나타낸 거니까 특별 광역시에서 지역 내 총생산 제일 많은 데는 서울입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가는 서울입니다. 서울. 다음, 나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네. 1인당 지역

국내 총 생산 모든 시도 중에서도 울산이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특별광역시에서도 울산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나는 울산이 됩니다. 다음 다는 어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특별광역시 중에 없는 데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어디가 없죠? 광주가 없네. 광주가 다가 됩니다. 광주. 다음 지역별 서비스업 및 제조업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특별광역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데, 제조업 발달한 데 어디예요? 울산이었지. 씩. 다음 대부분의 지역이 서비스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A는 서비스업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도 서비스업 3차 산업의 비율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니까 당연히 서울이겠죠. A. 남아있는 광주가 B가 됩니다. 가나다는 ACB.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광주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과 울산이 워낙에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과 울산 먼저 찾고 남아있는 거 광주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파이어 산업은 금융, 보험,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인슈어런스, 그 다음에 리얼에스테이트, 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금융, 보험, 부동산업은 대표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 서비스니까 누구에게? 기업에게 공급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 서비스업. 기업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업으로 나눈다. 맞죠? 일반 병원, 보건소. 그다음에 뭐 학교, 학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다음,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파이어 산업은 제조업이나 건설업과는 달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지만 경제 전반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부문에서 제조업의 종사자 비율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정답은 3번. 다음,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 고객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면 기업 고객이 밀집한 지역으로는 대도시의 도심과 부도심이 있다. 맞죠? 다음,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6번입니다. 그래프에서 AB 교통수단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가나에 들어갈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이 범위는 도로와 철도 중에 하나이고요. 지하철은 철도에 포함이 됩니다. 자, 국내 수송 분담률. A는 국내 수송 분담률이 여객 화물에서 모두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A가 도로가 되겠죠? 당연히 B는 남아있는 철도가 될 거예요. 자, 확인해 보면 여객은 도로 다음에 철도. 맞죠? 지하철이 포함되는 거니까. 도, 지철, 비배, 인 기준이면은, 근데 지하철이랑 철도가 합쳐졌으니까 도로 다음에 철도가 되는 겁니다. 화물은 도배, 철비, 그래서 도배, 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도로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 나는 철도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그럼 봅시다. 기종점 비용, 도로가 철도보다 낮죠. 정시성과 안전성도 낮습니다. 주행 비용 증가율은 높아요. 기종점 비용 아니고 주행 비용 증가율 맞아. 철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 정시성과 안전성 맞아. 운전 연결성은 도로가 높죠. 주행 비용 증가율 도로가 높습니다. 기종점 비용 철도가 높죠. 그래서 둘다 동그라미는 4번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새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액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권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리고 A, B, C는 각각 금융 및 숙박업, 다시요.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부터 C의 사업 제수와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금융 및 보험업,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면 쉬운 것은 사업 체수 가장 많은 거. 사업 체수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상대적으로 소비자 서비스가 더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 점업이 C가 됩니다. 숙박 및 음식 점업. 자, 남아있는 것은 A와 B. 금융 및 보험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A, B, C의 비율이 모두 높은 가는 당연히 수도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 그래서 가가 수도권. 예, 제일 높은 거니까. 수도권. 요건 맞아.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C가 숙박 및 음식 점업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것은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데, 둘다 숙박 및 음식점업보다 사업 체수가 적은 건 알겠는데, 둘 중에 매출액이 누가 더 많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A와 B는 금융 및 보험업이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인데, A, B 모두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B를 보면 상대적으로 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나. 어디가 있을까? 자, 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연구개발이 포함된다 그랬고요. 연구개발. 그리고 대전은 대덕 연구단지 때문에 연구개발 기능이 꽤나 발달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충청권, 대전이 포함된 충청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도권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권역, 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B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A가 금융 보험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율이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B가 충청권이 되고 남아있는 다가 강원 제주권이 되겠죠. 그래서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다음 8번 볼게요. 다음 글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총운송비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지만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감소한다. 요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쉽게 얘기하면 1km당 운송비를 얘기하는데요. 최근에는 잘 묻진 않습니다. 자, 기종점 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단거리 운송에서는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높게 나타나지만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기종점 비용이 단위거리당 운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함으로써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낮아지게 된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단위거리 운송비 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일단 보기 볼게요. 총운송비는 주행비용과 기종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기종점 비용은 보험료, 터미널 유지비, 하역비 등의 고정 비용이 맞습니다. 다음, 단위거리당 운송비. 얘는 1km당 운송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총운송비를 운송거리로 나누면 km당 운송비가 되겠죠?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되고,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져. 그것을 단위거리 운송비 체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볼게요. 단위거리당. 킬로미터당 운송비가 점점 작아지는지. 자, A라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이 교통수단의 기종점 비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리고 이 A라는 교통수단의 주행 비용은 킬로미터당 200원이라고 해봅시다. 200원. 자, 그러면 얘가 1, 2, 3, 4, 5km 이동할 때 운송비를 구해볼게요. 자, 1km 이동하면 기종점 비용이 1,000원, 주행거리 비용이 200원이니까 1km에 200원 붙겠지? 1,200원이 됩니다. 1,200원. 다음, 2km 이동하면 기종점 비용 1,000원에 2km 갔으니까 1,400원이 되겠죠? 3km 가면 1,600원. 4km 가면 1,800원. 5km 가면 1,000원에다가 1,000원 붙는 거니까 2,000원이 될 거예요.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얘를 운송거리로 나눈 값이니까 얘는 1200원. 얘는 700원이 되죠? 1400원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600, 대략 50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얘는 4분의 1800, 그리고 여기는 400이 되는 거지. 이 기종점 비용이 일정한데 운송거리가 멀어지면은 1km마다 기종점 비용이 분산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단위거리당 운송비 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어쨌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단위거리당 운송비는 낮아지게 돼요. 다음. 이에 따라 교통수단은 단거리의 수송에 유리한 교통수단과 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교통수단으로 구분됩니다. 리을, 단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은 도로가 있고요. 장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이 해운이 있죠.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실전 문제로 갈게요. 1번, 표는 주요 도시 간 기종점 여객 통행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종점 여객 통행량, 기점.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 서울에서 가로, 서울에서 나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서 부산으로, 다에서 나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나다는 각각 대전, 울산, 인천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근데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도시 간 상호작용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도시 간 상호작용. 도시 체계할 때 도시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시 간에 인적, 물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도시 간에 사람도 오가고 물건도 오간다. 무엇인가 오가는 것들을 도시 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시 간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야 돼. 가까울수록, 그리고 인구 규모가 클수록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버스 시간표 보여드렸던 건 기억나죠? 그거 바탕으로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객 통행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거든요. 무언가 오간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가나다는 대전, 울산, 인천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셋 중에서 인천과 가장 여객 통행량이 다시요. 서울과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데는 당연히 인천이 되겠죠. 대전, 울산, 인천 중에서 서울과 여객 통행량 제일 많은 데는 서울과 가까우면서 인구도 가장 많은 인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까지 가는 요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죠. 인천. 모래도 잘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인천.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가 인천이니까 역시 인천에서 서울 가는 것도 인천에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여객 통행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남아 있는 것은 대전과 울산인데요. 울산과 부산이 붙어 있잖아요. 당연히 부산은 대전보다는 울산과 상호작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 얘기는 부산은 대전보다 울산과의 여객 통행량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나로 가는 것보다 다로 가는 게 훨씬 더 많네. 그러면은 다가 울산이 되고 남아있는 나가 대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전, 울산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역까지 가는 이 여객 통행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일단 서울과 인천 간의 여객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 간의 여객 통행량과 서울과 대전 간의 여객 통행량이 비슷해. 왜? 서울은 대전과의 거리가 부산보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전은 서울과 통행량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대전보다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더 많거든. 그래서 부산도 생각보다 서울과의 여객 통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전은 서울과의 거리가 부산보다 가깝기 때문에 여객 통행량이 많은 거죠. 인천은 인구 규모도 크고 여객 통행량도 많으니까. 가깝기 때문에 여객 통행량이 가장 많은 거고. 자, 그럼 가나다는 다 찾았습니다. 보죠. 인천에는 지하철, 공항, 항만 시설이 모두 위치한다. 인천에 인천국제공항 있고요. 인천항 규모가 엄청 큰 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수도권 전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다음, 나. 대전에는 호남선과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 위치한다. 자, 일반 철도. 일반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이에요. 그런데 고속선, KTX, 고속 철도의 분기점은 오송입니다. 오송역은 청주에 있어요. 어쨌든 묻고 있는 거는 고속 철도가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의 분기점이니까 얘는 대전에 있어요. 맞아요. 다음, 인천은 대전보다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죠. 서울 바로 붙어 있으니까. 다음, 대전은 울산보다 일평균 지하철 통행량이 많대요. 자, 대전은 그 자체로 대전 지하철이 있습니다. 울산은 울산 자체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산과 동해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객의 수도 많지 않은 편이고, 그러니까 일평균 지하철 통행량은 대전이 울산보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다음, 5번. 울산은 인천보다 국제항공 여객 통행량이 많다. 그럴 리가요. 인천이 국제항공 여객 통행량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울산은 공항은 있지만 내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이 아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나다와 ABC는 각각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편의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죠. 주요 소매업태별 종사자 수. 자, 가나다가 있는데. 종사자 수 제일 많은 소매업태는 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편의점 중에서 무점포 소매업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조리 다 1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종사자 수 가장 많은 다가 무점포 소매업입니다. 다음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나가 종사자 수도 많네요. 우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비교했을 때 편의점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다 1등이라 그랬죠?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니은이 편의점이 되고요. 나가 편의점이 되고 가가 대형마트가 됩니다. 다음 오른쪽에는 주요 소매업태별 사업체 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2020년 이후로 가장 빠르게 상승한 소매업태는 A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요 그래프는 지금 2020년의 사업체 수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이 A 업체가 100개였다면 2023년에 무려 3년 만에 180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1.8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짧은 기간에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소매업태는 무점포 소매업입니다. 그래서 무점포가 A가 되죠. 남아있는 B와 C 중에서 C는 거의 정체예요, 정체. 반면 B는 C보다는 증가율이 조금 더 높죠. 자,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사업체에서 증가율이 더 높은 소매업태는 당연히 편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B가 편의점, 대형마트가 C가 되죠. 대형마트는 2000년 이후로 사업체 수가 정체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으니까. 선지 볼게요. 대형마트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가 멀죠.

다음, 편의점은 무점포소매업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었죠? 무점포소매업은 물품 구매에 시 공간적 제약이 작아요. 사업체 입지의 공간적 제약도 작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택배로 도달하기 때문에. 다음, 무점포소매업은 대형마트보다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이 작죠. 물품 구매 시간적 제약은 무점포소매업뿐만이 아니라 편의점도 작습니다. 다음, 무점포는 대형마트보다 택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것 같아요. 택배업이 성장하면서 무점포 소매업도 같이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무점포 소매업이 성장하면서 택배업도 더 성장을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편의점은 대형마트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규모입니다. 규모. 규모. 그래서 규모는 대형마트가 더 크죠. 그래서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대형마트가 더 많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가나 서비스업 전국 대비 지역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금 복잡해요. 전국 대비 지역별 사업체 수 비율. 강화나는 도매 및 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비스업이 두 개가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면은 얘는 소비자 아니면 생산자 중에 하나인데 얘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고 얘가 생산자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서울 집중도가 높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자 서비스든 생산자 서비스든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왜? 인구도 많고 사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와 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도 AB에, 가도 AB에 집중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A와 B의 가와 나가 모두 다 생산자는 소비자보다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여기에 기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다음, 경기는 서울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아니죠. 서울이 더 많습니다. 다음, 전남은 경기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도는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고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도이기 때문에 도이지만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대전은 전남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일반적으로 울산이나 인천처럼 제조유발당 광역시 말고 대전, 대구, 부산, 아죠.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광역시들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이 적은 편이에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도 발달했고 여수의 석유화학 그리고 광양의 제철 산업도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전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습니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자, 4번으로 가볼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요 서비스업 종사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면 여기는 창원입니다. 창원. 창원은 약간 시옷처럼 생겼어요. 창원할 때 치읓과 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오는 곳이거든요. 진주라는 곳인데, 진주. 남해입니다. 남해. 그리고 여기는 사천이란 곳이에요. 사천. 항공산업 발달한 곳. 그리고 국내 공항도 있습니다. 남해가 되게 멋있어요. 한번 여행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해에서 너무 멋있어서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진주는 남강 유등축제도 있고 혁신도시도 조성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거창입니다. 촌락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A와 B는 요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숙박 및 음식점 업은 얘는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은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공공서비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비자 서비스. 얘는 생산자 서비스. 얘는 공공서비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쨌든 A와 B가 무엇이든 있는데요. 자, 세 지역은 모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안동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청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경북도청.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가 안동이고 안동이 B입니다. 다음 성남 같은 경우에는 판교 중심으로 정보통신업체들, IT 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경주보다 높게 나타날 거예요. 따라서 다가 A가 돼요. 그럼 남아있는 가는 당연히 C가 될 것이고요. 가의 경우는 숙박 및 서비스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경주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은 5번.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학습 장면이다. 교사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 B, C, D 한번 적어 볼게요. A, B, C, D. 그래프는 교통수단별 국내 및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 교통수단의 특징을 발표해 볼까요? 자,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중에 하나이고요. 지하철은 없습니다.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국내에서 화물 수송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D예요. 뭘까요? 국내에서는 여객, 화물 모두 기동성이 좋고 문전 연결성이 뛰어난 도로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D는 도로, 도로. 다음, A는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거의 100%입니다. 국제 화물, 국제 수출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 장거리 대량 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해운이 되겠죠. A는 해운. 남아있는 B와 C는 철도 아니면 항공이 되는데요. 자, 일단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에서 C는 도로 다음에 두 번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제로예요. 반면 B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 아주아주 아주 낮은데 해운 다음으로 아주 낮긴 하지만 국제 화물 수송에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화물 수송에는 배와 비행기만 이용됩니다. 그래서 비가 항공이 되는 거고, 국내 화물 수송에서 도로 다음 차지하고 있는 C는 철도가 됩니다. 볼게요. 가. 해운은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뛰어납니다. 아니죠. 문전 연결성은 도로 갈등입니다.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

0: 비행기보다 국내 여객 수송 부담률이 높죠. 다음, 도로는 철도보다 정시성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철도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정시성과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을병 3번이 되고요. 이 수송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철지, 도지철 비배지만 수송 거리 곱하면 두 개가 순서 뒤바꾸면서 도철지 비배가 됩니다. 도철지 비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 첫 번째 주제에 인구 분포와 인구구조의 변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다시 5단원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양한 통계 자료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문제만 풀어서 개선자분 따로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스마트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서른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30강까지 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지, 얘들아. 1시간의 인강을 듣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본인이 시간 내에서 전자기기 켜고 뭐 사이트 찾아서 이렇게 듣고,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30강까지 왔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대견하게 여겨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진짜 윤사의 진심인 거잖아. 윤사의 매력에 푹 빠진 거잖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시험에서 정말 윤리와 사상이 여러분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매시가 정말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 만나고 있는데, 우리 그중에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에 아퀴나스 공부했어서 기억나지, 얘들아?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5가지 방법으로 증명해낸 사상가였었고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영어로 훨씬 더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신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만물을 움직이는 그 부동의 동자로서의 신의 존재 증명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공이 굴러간다는 걸내 눈으로 본 거지. 아, 신의 존재 증명은 감각적인 경험,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도 가능하고요. 이성을 통해서도 신의 존재 증명할 수 있고요. 또 신의 계시, 신이 직접 보라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해서 자신의 존재를 또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의 계시를 통해서도 아, 신의 존재는 증명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한 건 사실이지만 이성을 통해서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건 아퀴나스 입장으로 옳지 않다라는 뭐 이런 디테일까지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먼저 복습하고 쌤과 함께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라쌤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한 꼼수체크 자료 한 2분만 투자해서 한번 눈으로

천천히 그렇지 살펴보고 이어서 같이 한번 또 아퀴나스의 후반부 사상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또 중요한 사상들 법사상 같이 한번 자연법 사상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퀴나스 뭐 선생님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지성의 소유자였고요. 그 당시에 천재 중에 천재로, 찐천재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는데,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공부했었고, 법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 사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법사상을 빼놓을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굉장히 아퀴나스 출제할 때 아주 공을 들여서 이 자연법 관련된 문항들 변별력 있게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퀴나스의 법사상, 특히 자연법사상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퀴나스는요, 이제 법의 체계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자, 법의 체계를 구분하면서 먼저 영원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름 자체가 영원법이네. 아, 영원한 법이구나. 얘들아, 이름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우리한테 주죠. 영원한 법이래. 변하지 않는 법이래. 그럼 얘들아, 이건 누가 만든 걸까? 그러지. 영원한 법이잖아. 딱 나오잖아.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아, 영원법은 신이 제정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법이야. 자, 이 영원법은 당연히 누구의 좋아요? 시인의 예지와 의지가 담겨 있는 신의 예지와 의지로 창조되고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뜻과 계획, 자신의 명령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 영원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신의 명령 혹은 그 신의 의지 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한마디로 신의 명령과 의지를 우리는 영원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이 창조한 영원불멸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기억나니?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무엇에 따라서? 이 영원법에 따라서 창조한 거야.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대충대충 창조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법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창조했는데, 아, 신은 그 영원법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어. 따라서 삐뽀, 삐뽀 잘 봐봐. 모든 사물이 신의 영원법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도 역시 신이 영원법에 의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 반영되어 있는 거야. 어렵지 않아. 쫄지 마. 처음 들어봐서 낯설 뿐 전혀 어려운 개념 아니야. 그런데 너무 중요해. 다시 보자. 영원법은 신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신의 명령인 영원불변하는 법이야. 그 영원법에 따라서 신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어. 따라서 모든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반영되어 있는 거야. 따라서 인간은 자신에게 반영된 그 자연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그 자연적인 성향에 따름으로써 신의 뜻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 다시 한번 봐. 자신의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신의 영원법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면, 아, 신의 뜻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신이 이렇게 영원법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영원법을 인식할 수 없다면 너무 비극이잖아.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거야. 무엇을? 그렇지, 이성을 선물해 준 거야. 자,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그 신이 부여한 그 영원법의 내용, 즉, 자핵신 안에 있는 그 자연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어. 아하. 영원불멸하는 신의 명령과 의지를 뭐라고 불러? 그렇죠. 영원법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런데 아까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무엇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법을 무엇할 수 있어? 인식할 수 있었어. 삐뽀, 삐뽀, 삐뽀. 오늘 수업에 진짜 정말 중요한 하이라이트야.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자연법 사상이죠.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지금 얘들아, 선생님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슨 법을 얘기했어? 영원법 얘기했지. 영원법은 신이 창조한 신의 뜻과 계획, 신의 의지가 담겨있는 법이야. 그 영원법에 따라서 신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인간의 본성, 즉 자연적인 성향 안에는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무엇으로? 이성에 의해서 그 영원법을 인식할 수 있어. 물론 얘들아, 인간의 이성은 유한하잖아. 근데 영원법은 무한하지. 그러니까 그 무한하고 광대한

완전한 그 영원법을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순 없을 거야. 정리해볼까?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법의 무엇을, 영원법의 일부를 인식할 수 있겠지? 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를 아퀴나스는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자연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다시 해봐. 오늘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할 거야. 자연법은 뭐니?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뭐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 너무 중요해. 계속 이번 수업만 들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뭔지 말해낼 수 있을 만큼 선생님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돼. 이거 안 가져가면 아퀴나스 공부했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퀴나스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어. 너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 꼭 시험에 나와서만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잖아. 아퀴나스를 공부했으면 그의 사상의 정수를 알아야 되잖아. 다시 해봐.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를 뭐라고 불렀어? 자연법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잖아. 그럼 자연법은 결국 누가 만든 거야? 그치?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거니까 결국은 그렇지. 신이 만든 거지. 이 자연법은 역시 신이 제정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아, 불변하고요. 역시 신이 제정한 그 영원법의 일부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었어요. 얘들아, 아퀴나스는 따라서 이 영원법이 자연법의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이 자연법을 토대로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실정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 영원법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영원 불멸의 토대가 돼야 되잖아. 다시 해봐. 영원법이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거야. 이해했지? 영원법이 자연법의 토대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무엇이? 자연법이 실정법의 토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자연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의 영원법과 인간이 만든 실정법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연법은 영원법과 실정법을 징검다리처럼 중간에서 매개한다. 이렇게도 자주 표현되고 있어요.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이 무엇의 토대가 되는 거야? 이거 너무 중요해. 영원법이 더 영원한 토대잖아. 영원법이 제일 중요한 영원한 베이스, 근거잖아. 따라서 영원법이 자연법의 근거이고요. 그것처럼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인 거야. 어떻게 맨날 오답선지로 나올 것 같니? 그렇지. 이렇게 뒤집어서 많이 나와. 자연법은 영원법의 토대가 되고 실정법은 자연법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다땡 걸러낼 수 있어야 돼. 영원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인간은 결국 신의 피조물인데 그 인간이 자연법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다시 한번 오늘 무한반복한다 그랬지? 자연법이 뭐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법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요 정도의 좀 독특한 워딩도 아퀴나스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결국은 자연법을 잘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도 이해할 수 있겠지. 다시 생각해. 이거 어렵지 않아?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영원법에 따라서 창조했어.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영원법의 내용을 이미 다 반영해 놓았어.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야. 따라서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 그것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신이 정한 질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영원법인데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아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돼도 우리는 이거 맞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지금 이 자연법 사상이 아퀴나스의 법사상 공부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거든. 그런데 그 자연법도 법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법칙, 원칙, 원리가 있겠다. 자, 자연법의 가장 첫 번째, 제1원리를 같이 한번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제1원리로부터 다른 자연법의 원리들이 또 파생이 되는 거거든. 얘들아, 자연법의 제1원리를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무엇을 피하라? 조, 악을 피하라. 엥, 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연법 하니까 뭔가 굉장한 게 있을 것 같고 자연법의 제1원리, 그 뭔가 아주 뭔가 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선하고 악을 피하라? 이건 너무 임팩트가 없는데요? 이건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걸 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라고 하는 자연법의 제1 원리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그렇지. 이미 이러한 자연법의 내용이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잖아. 다시 해.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신은 영원법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들었지. 따라서 온 자연 만물과 인간의 본성,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지.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법의 제1 원리의 내용이 당연히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쌤의 본성 안에, 모든 인간의 자연적 성향 안에 이러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하는 자연법의 제1 원리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딱 들었을 때 당연한 얘기 아닌가? 왜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이걸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이것은 인간의 어떤 성향? 좋아요.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쌤, 다 알겠어요. 자연법의 제1 원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도대체 그 선이 근데 뭐예요?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얘들아,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자연법의 제1 원리에 해당한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미 다알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아퀴나스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두 번째, 그렇지,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세 번째,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신에 대해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성향. 네 번째, 좋아요, 사회적으로 함께 어울려서 살고자 하는 성향. 이러한 성향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이미 다 부여되어 있는데, 그러한 자연적인 성향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선이구나라고 하는 것들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얘들아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 입으로 말해낼 수 있어야 돼. 이거 쉽게 말하면 암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생윤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알잖아. 생윤에서도 아퀴나스의 이런 자연법 사상 다 디테일하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윤사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다시 해보자. 첫 번째,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두 번째, 그렇죠.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 세 번째,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성향. 네 번째, 어떻게 사는 삶? 그렇지. 함께 어울려서 사회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죠. 아퀴나스는, 그렇지. 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로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했대. 얘들아,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아퀴나스를 생각하면서 자종신사, 자종신사, 자,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행동하는 자종신사를 생각해보면서 천천히 해보자. 자, 무슨 성향? 그렇죠. 자기 보존의 성향. 종, 그렇죠. 종족 보존의 성향. 신, 그렇죠. 신에 대한 진리 탐구, 즉, 신을 알고자 하는 성향. 신을 알고자 하는 진리 탐구의 성향. 네 번째는 그렇지. 함께 어울려서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이네 가지가 바로 자연법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선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 중에서, 이네 가지의 성향 중에서는요. 인간만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함께 목적으로 삼는 성향이 있어. 예를 들면 자기 보존. 이거는 식물도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지. 그렇지. 잘했어. 동물도. 인간도. 아,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공유하는 그런 목적이야. 그런 성향이야?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동물도 종족을 보존하려고 해. 그리고 인간도 그렇네. 이건 동물과 인간이 함께 그렇지. 목적으로 삼는 그런 성향. 그러한 선이 있다는 거야. 아, 동물과 인간이 함께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자연법 안에서 선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신에 대한 진리 탐구와 사회적인 삶은 오직 그렇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잘 봐봐. 이렇게 자종신사,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신에 대한 진리 탐구, 그리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연법의 내용들을 지키는 것은 어때?

도덕적으로도 무엇이라는 거야? 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적인 선. 즉, 이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하는 도덕적인 무엇이다?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어렵지 않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오늘 계속 얘기한다 그랬지? 그렇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야. 그 자연법의 일원리는 뭐였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야.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 자중심사. 자존심을 지키면서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그렇지. 자중심사야. 이러한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한 진리탐구, 사회적 삶에 대한 성향이라고 하는 건, 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 의무다라고도 우린 이야기해 볼수 있겠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자연법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야. 아, 이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구나. 결국은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자연적인 성향, 이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도덕적인 의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알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같은 맥락에서 우린 이걸 어떻게도 표현해 볼수 있을까?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중심사의 성향, 이런 자연적인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고, 이것이 도덕적인 선이었어.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어? 그렇지,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아퀴나스 당연히 인정하겠죠. 얘들아, 그런데 이러한 워딩은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스토아학파도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된다. 기억나니? 우리 스토아학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아, 부동심 아파테이아에 이르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지. 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도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그 자연법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 다 사랑해야 한다. 공동선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도덕적인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해 준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 그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도덕적인 그런 덕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토아학파도 당연히 인정할 거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보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였어. 하지만 자연법이라고 하는 그 워딩, 요세 글자, 요 표현 자체는 스토아학파도 오케이, 아퀴나스도 오케이로 인정할 법한, 공통적으로 사용할 법한 워딩이 되고요. 이런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그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 자체는 아퀴나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으로, 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걸 공부했기 때문에 삐뽀, 삐뽀 같이 한번 OX까지 한번 볼게요. 자연법은 선악의 관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아니지. 자연법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도덕 법칙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의 관념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자연법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법이다? 아니지, 얘들아. 자연법은 오늘지만 일곱 번째 하나 봐. 자연법이 뭐니?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식한 영어법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인식이 됩니다.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쌤, 그러면요,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법도 있나요? 예리해. 좋은 질문이야. 얘들아, 아퀴나스는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법이 존재한다. 그건 신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따로 우리에게 내 보너스로 이야기해 주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영어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다. 천천히 보자. 자연법이 영어법의 기초에. 오, 좋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그런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 자중심사, 그 자연적인 성향, 그것에 따르는 것이, 오, 인간에게 보편 타당한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의무, 도덕 법칙이다. 완전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영어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있었고요. 그 자연법을 토대로 인간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뚝딱뚝딱 만든, 그렇죠, 실정법이 성립합니다. 자, 실정법은 그런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누가 제정한 거야? 좋아, 이게 인간이 제정한 거야. 인간이 제정했기 때문에 실정법은 변할 수 있겠다.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자연법이 영어법에 기초하는 것처럼 실정법도 당연히 뭐에 기초해야 돼? 자연법에 기초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자중심사,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실정법이 해칠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성을 잃게 된다라고까지 아퀴나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법을 근거로 해서 자연법이, 자연법을 근거로 해서 실정법이, 네,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퀴나스의 기본적인 입장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전능한 신은 선의 결핍인 악의 최종적인 존재 근거가 된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잘 보자. 전능한 신까지 좋아. 문제 없습니다. 그치? 그리고 선의 결핍인 악. 뭐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 신이 악의 최종적인 존재 근거니? 악이 왜 존재했는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신 때문에 존재하게 됐니? 아니잖아. 자,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죠?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악은 실체가 아니었어. 악은 선의 결핍 결의어였습니다. 그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에 따른 결과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했죠. 신은 인간이 악행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얘들아,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대. 맞지? 왜? 신은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을, 자유의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네, 아퀴나스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신은 스스로가 선으로서 선한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신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아, 이렇게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인류의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라보고 있네요. 행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역시 향유하는 것이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향유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야? 신에 대한 사랑이야. 그 신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진정으로 신을 사랑하고 향유하는 건 어때? 다른 동물들은 할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불변하는 선,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신이야. 그 신을 인간이 외면함으로써,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신의 뜻을 외면함으로써, 아, 죄악이 발생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 얘들아, 선의 원천이 신이다라는 표현 맞아. 인간이 자유의지 갖는 것도 맞으니까 이거 오죠.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자유의지가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하는 거니, 신이 인간에게 선물로 준 거니? 아, 신이 인간에게 준 거잖아. 따라서 자유의지도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모두 지혜의 덕에 따른 표현이다. 요렇게 나왔네, 최근에. 그렇지,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얘들아,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모두 지혜의 덕에 따른 표현이 아니라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지용, 절정의 사주덕이 모두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아퀴나스입니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맞지? 자,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런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 실현됩니다. 행복, 목적,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아퀴나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 떠올려 볼수 있어요.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왜 틀렸니?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 누릴 수 없어. 왜냐하면 신과 완전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거든.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될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이거 방금 배웠는데. 맞지? 자, 인간의 선, 어떤 게 있어서? 자종신사. 자연법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선이었는데, 그 중에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거 있었잖아. 그치? 여러분, 아까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 종족 보존, 뭐 이런 것들은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완전 맞지?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가 자연법이었는데, 그것은 어때?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얘들아, 자연법이 영원한 건 맞지? 신이 제정한 영원한 것이었잖아, 자연법도. 근데 모든 피조물이 다 준수해야 할 법칙이니? 다시 생각해봐. 자연법의 정의. 진짜 중요하다고 했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법이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오직 인간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죠. 쌤, 나 아까 전에요, 종족 보존이나 자기 보존 이런 건 동물도 다 목적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근데 얘들아, 그거는 동물이 그걸 꼭 준수해야 할 법칙이기 때문에 한게 아니라, 동물들은 그걸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뿐이야.

이지. 준수해야 할 법칙으로서 자연법을 그렇지 인식하고 자연법을 행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야. 왜? 자연법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가 가능하다? 아니죠. 자연적 본성만으로는 성취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 보편타당한 의무로서 그 도덕적인 의무가 자연법,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연법이었죠? 이것은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반영된 그런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자연법이 될 거고요. 인간의 그 자연적인 성향 안에 부여되어 있는 그 원리가 영어법이 되잖아. 자연법은 영어법에 기초해야 한다. 완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이거 얘들아, 작년 수능에 나왔던 굉장히 변별력 높았던 선지입니다. 틀렸지. 왜냐하면 신의 섭리 전체가 영원법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영원법 전체가 자연법 안에 다 들어가니? 아니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영원법이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우리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사상가들의 입장, 프로테스탄티즘 어렵지 않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세 교회와 교황은요, 결국 이제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권력을 장악하면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 사상가들이 성서와 신앙의 우위를 확립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중세 교회와 교황은 죄를 면해주는 티켓인 면죄부를 판매할 정도로 극도로 부패하면서 루터가 그런 면죄부 판매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의 이유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그렇죠 지적하는 이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널리 또 퍼지게 되죠. 그 결과 그리스도교 교회가 가톨릭 국교와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어떤 종교개혁 사상은 이후에 자본주의 발전과 시민혁명의 원동력으로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 사상가 루터와 칼뱅을 좀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원론적인 내용 한번 볼게요. 루터는 오직 믿음, 은총, 성서를 모토로 교회의 예배의식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주의를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나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네, 성서에 있다라고 하는 성서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인이 성직자이자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만인 사제주의를 펼쳐나가요. 그 결과 개인 중심으로 신앙이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양심을 중시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의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칼뱅 볼게요.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직업에 대해서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죠. 루터도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윤사 교육 과정에서는 칼뱅에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윤에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자, 칼뱅은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 즉 부르심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지상에서 이웃사람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신의 부르심인 직업생활에서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직업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신의 부르심에 잘 응답했다는 거고 이것은 신에게서 선택받았다는 사인, 증표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신의 부르심인 직업생활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죠. 부를 얻고요. 그 부를 검소하게 사용하면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부의 축적을 통해서 근대의 자본주의가 싹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 근대 자본주의 정신적 기반이다라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같이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오늘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고요. 보라쌤과 좀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래.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때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이거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아타락시아 한글로는 평정심이 되겠네요. 맛있는 음식이나 생선 요리 이런 풍성한 것들이 즐거운 삶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욕구와 회피의 근거를 잘 파악하고 영혼을 회오리 바람처럼 뒤흔드는 광기를 몰아내는 명료한 사고 이런 이성적인 사고만이 즐거운 삶을 만들어준다. 이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1번입니다. 쾌락은 최고선임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가? 네,
에피쿠로스의 대표적인 주장이 소개되어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쾌락적인 삶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때?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런 거 가능한 멀리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지속적인 쾌락이 아니라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쾌락의 추구나 고통의 회피와 무관한 거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은 고통과 불안의 제거보다도 중요한가?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 에피쿠로스는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이 아니라 나쁜 걸 제거하는, 나쁜 걸 덜어내는 고통과 불안의 제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극적 쾌락주의 입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의 답은 그렇죠.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대의 서양 사상가들이 또 소개가 되고, 서양 사상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들 중에서 어떤 것은 자연적이고 어떤 것은 공허하대. 자연적인 욕구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필수적이지 않대.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하는 필수적인 욕구들 중 어떤 것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몸의 휴식을 위해서 필요하며 어떤 것은 삶 자체를 위해서 필요하대. 이런 사실을 잘 관찰하는 것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대. 아, 이성을 잘 발휘해서 욕구를 잘 분별해서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삶을 살때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 좋아요. 계속해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욕구를 잘 분별하고 절제해야 한다. 완벽한, 그죠? 맞는 설명이 되겠죠?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모든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모든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부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이다 아니죠. 부에 대한 욕구, 부,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헛된 생각을 버리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는 사라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다 쓸데없는 헛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헛된 생각을 버리면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헛된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과욕 부리지 마. 자연적이 고도 필수적인 욕구, 즉 의식주의 기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 그럴 때 평정심, 그럴 때 아타락시아, 그럴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은 판단, 욕구, 혐오 등 우리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은 육체, 명성, 지위 등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과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즉,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걸 얘기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건내 마음. 바꿀 수 없는 건, 외적인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욕구한다면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즉,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대해서 막 바꾸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스토아파 입장이잖아. 그치? 외부 사건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명으로서 수용하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내 마음의 주파수를 조절해서 외부의 운명을 순응하는 쪽으로 내 마음을 바꿀 때 이성적인 삶, 정념에 초연한 삶, 부동심, 아파테이아,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스토아파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스토아파 사상가 에픽테토스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성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거 왜 틀렸지? 그래 딱 봐도 모든 감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잖아. 이거 불가능하잖아. 기억나니? 스토아파 사상가들도 자연적인 정념, 그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이런 거는 존재는 인정하잖아. 다만 초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걸 제거해야 한다. 다 모든 감정, 모든 정념 다 제거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인격신의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죠? 스토아파가 이야기하는 신은 초자연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였네요.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를 파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의 필연적인 질서 이게 바로 이성 로고스 이게 바로 신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외적인 사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얘들아, 외적인 사건은 변화 불가능이야. 이건 수용해야 되겠네요.
공적인 삶을 피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는 후반부는 참 좋아. 근데 왜 틀렸어? 전반부가 틀렸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공적인 삶을 피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공동선에 기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공적인 삶을 피해라 라고 얘기한 건 좋아요.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되겠죠.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들이 하는 일들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도 자연의 섭리가 지배하는 복잡한 인과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만물은 섭리에서 흘러나온다. 자연 전체가 가져다 주는 것과 자연 전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도 이롭다. 자, 고대 서양 사상가인데 지금 자연을 이야기하면서 어때? 그 자연을 지금 신으로 해석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때? 인과관계를 얘기하네. 인과관계는 뭐야? 그렇지, 원인에 따른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인과관계 안에는 결국 필연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운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토아파 사상이네. 그치? 친구들 스토아파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요. 4번은 스토아파 사상가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이 됩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도 나쁠 수 있다? 얘들아,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어때?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이잖아. 이런 신의 섭리, 그것이 바로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운명이잖아. 얘들아, 운명은, 운명에 따르는 건 나쁜 게 아니지. 자, 운명은 어디까지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야. 자,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자신에게 나쁜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 이거 아니야. 뭐 운명을 막 개척해, 운명을 변화시켜. 모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이들은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정념의 초연한 그런 아파테이아의 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신의 섭리에 따르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따르는 삶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은 다르다? 아니지.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이성이 바로 자연이고 그게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에 따르는 삶과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삶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다? 아니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어? 네, 필연성, 신.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 일어날만 하는 일들이 마땅히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연결되겠죠. 따라서 답은요, 좋아요,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이런 선지들 친구들 좀 다른 워딩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낯설다라고 느낄 수 있어. 괜찮아. 차분하게 그 맥락을 이해해서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세로 넘어갈게요. 두 개의 사랑이 두 개의 나라를 이루었다. 얘들아, 두 개의 사랑 나왔고 두 개의 나라 나왔어. 그럼 나와야지 누구야? 그렇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신을 멸시함에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신에 대한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만 천상의 나라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두 개의 나라가 구분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에다. 완전 맞지? 선생님 진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참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죠.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은 선악을 포함하여 만물을 창조한 절대적 존재다. 이렇게 나와. 이게 딱 한 글자 때문에 틀렸어. 옳지, 잘했다. 악을 창조하지 않았죠. 신은 오직 선한 것만을 창조했습니다. 선악을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틀렸어.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세에서, 그렇죠,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참된 행복 그리고 참된 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네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본성적인 선은 덕으로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이래. 얘들아, 한번 찬찬히 봐봐. 자, 인간의 본성, 그 자연적인 성향 안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건 덕으로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덕에 이끌리게 된대. 이성에 일치하여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덕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래. 한편 사람은 이성적인 본성 없이 죄를 지을 순 없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람으로부터 이성적인 본성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니래.
그러므로 덕으로 이끌리는 자연적인 성향은 완전히 파괴될 수 없으며 그것은 자연법에 귀속된다고 나왔어요. 친구들이 중세 서양 사상가 나오고 끝에 자연법이 나왔기 때문에 아퀴나스 바로 알겠지만 얘들아 우리 어려운 시험, 특히 수능 시험 같이 어려운 시험에서는 똑같은 제시물을 주면서 이 마지막 문장 완전히 파괴될 수 없다까지만 주고 자연법에 귀속된다를 안 주고도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어. 그래도 우리 다 배운 내용이잖아, 얘들아.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신의 영어법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고 그 영어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무엇이야? 그렇지,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지. 자연법의 제일 원리는 어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중신사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죠? 아퀴나스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퀴나스 입장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된 영어법이다. 그러지. 쌤이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겠지? 나와야 돼.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어법의 일부였습니다. 실정법은 자연법과 무관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아니라고 했어요. 영어법을 토대로 자연법이 성립하고요. 자연법을 토대로 실정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자연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것을 명령하죠. 자연법의 제일 원리였네요.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적인 성향을 인식할 수 없다? 아니잖아. 자,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자중신사, 그 자연적인 성향에 따르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자연법의 내용이었는데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그리스도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발문이 미세하게 바뀌었지, 얘들아.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발문이 살짝 바뀌었어요.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다. 그치, 얘들아? 종교개혁 사상이구나. 우리 윤사 시간에는 그것을 그렇지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의 주장,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아, 종교개혁 사상, 프로테스탄티즘을 공부할 때 배웠었던 사상가겠구나라고 하는 거 떠올려 볼수 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면죄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큰 선행이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지금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왔지만, 이렇게 95개의 근거를 들면서 면죄부 판매를 반박했대. 그렇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사상가, 그렇죠, 루터가 되겠네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생각하면서 루터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서에 있다. 맞아. 어떤 교회나 예배의식, 교황, 이런 어떤 권위 속에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서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개혁 시기에 어때? 그 성서를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도 하잖아요. 아, 성서주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빈민을 돕는 것보다 우선이다. 얘들아,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큰 선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인은 사제를 통해서 만신과 대화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루터는 만인 사제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신앙인이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형식은 개인이 지닌 신앙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오히려 교회의 예배 형식보다는 개인이 지닌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네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를 통해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지 면죄부를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루터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발문이 유지되고 있어요. 예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일찍이 자신의 영원 불변한 진리를 통해서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미 다 결정해 놨대. 아,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는 신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야. 미리 정해져 있다? 예정설이다. 예정설. 그치?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그의 부름에 소명에, 부르심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 즉 직업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명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신이 정한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아, 직업이라고 하는 건 신의 부르심이다까지 나왔네요. 누구야? 그렇죠. 예정서열과 직업소명서 우리 좋아요. 팔뱅의 사상 공부했습니다. 팔뱅이 예스라고 대답할 질문 한번 골라볼게요. 직업노동을 열심히 해야 구원의 대상이 되는가? 얘들아, 이거 생윤에서도 맨날 나와. 똑같은 거, 그치? 그럼 이제 칼뱅이의 사상을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럼 내가 직업에서 성공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오히려 그렇게 내가 직업에서 성공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이미 다 신이 정해놓았는데, 그 신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 신에게 구원받았다는 사인으로 우리는, 아, 직업 생활에서 성공한 것을 들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직업은 신의 부르심인데, 그 직업 생활에서 성공했다는 것은 신의 부르심에 잘 응답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업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때? 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걸알수 있는 하나의 증표, 하나의 사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증표이다.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사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생윤에도 그렇지 계속 나와. 니은입니다. 직업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인가? 네. 그래서 직업이 신의 부르심이다라고 칼뱅은 강조하죠.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이며 귀천이 정해져 있는가? 얘들아, 봐봐. 전반부는 좋아.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 맞아. 따라서 직업의 귀함과 천함은 없다라고 칼뱅은 이야기하죠. 각 직업은 다 신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귀천은 없다라고 칼뱅은 해석하고 있어요. 직업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 당연히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신의 부르심인데 그걸 정정당당하게, 근면성실하게 잘 해내서 부를 축적하는 건 당연히 신의 축복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따라서 예전에는 그리스도교에서 부를 많이 쌓는 것을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좀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때? 칼뱅은 이런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아니야, 직업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건 신의 축복이야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부의 축적을 가져왔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싹트게 했다라고 오늘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내 것으로 좀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반드시 실전 문제 먼저 풀고 생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문이 없어. 안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벌써 앞자리가 3대가 찍혔네요. 예, 30강이고요. 오늘은 일본과 인도의 여러 근대화에 있었던 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특강 교재로는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예, 그 관련돼 있는 것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18페이지에 있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개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페리 제독이 무력 시위를 해요. 이제 뭐 바닷가 주변에서 큰 뭐 이 먼 거리에서 포를 이제 쏘면서 본인들이 무력 시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854년이고요. 이것을 일본의 개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제 개항했으니까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시모다 하코다테를 개항했다. 시모다 하코다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두 개의 항구인 근데 이때 시모다 하코다테. 야, 일본 시작하자. 네, 그래서 시모다 하코다테 개항했고요. 최혜국 대우 인정. 요거 밑줄.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대우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일본 입장에선 약속해 준 것이겠죠. 예, 엄청난 불평등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이 미일 화친 조약 자체도 불평등했고요. 그로부터 4년 뒤에 이제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의 중심이 되는 또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858년도에 있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추가 개항, 그다음에 영사 재판권, 협정 관세 같은 조금 이제 경제적인 파트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있죠. 시작하자, 시모다 하코다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1854년도에 있었던 미일 화친 조약. 그로부터 4년 뒤인 1850

1998년도에 있었던 밀수호통상조약의 뭐 나머지 항구들이 이제 뭐 여기에 있는 나가사키 이런 데가 이제 개항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불평등 조약이에요. 불평등 조약이고 이 불평등한 내용의 불만을 품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일본은 어떤 상태였었죠? 에도 막부 체제였습니다. 일본의 일왕,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천황은 있지만 어쨌든 쉽게 말해서 군사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정당성은 좀 부족하지만 니네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유지를 해줄게. 우리가 뭐너 뜻에 따라줄게. 이러한 체제였던 에도 막부가 불평등한 조약을 연이어 맺게 되자 당시에 여기에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막부 타도 운동이 중심이었던 데가 이쪽에 있는 조슈번, 이쪽에 있는 사스마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지역이 조슈번, 사스마번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 1868년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이 에도 막부가 연이어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자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게 뭐라고요? 메이지 유신이라고요. 메이지 유신 전체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억. 나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은 1868년도에 있었어요. 이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나타났던 정부를 메이지 정부라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막부 타도 운동의 전개. 사스마번, 조슈번을 중심으로 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었었고요. 에도 막부는 붕괴되었습니다. 언제? 1868년도에. 뭐가 일어나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면서.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고,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명칭은 원래 에도라는 명칭을 뭘로 바꿨다? 도쿄. 선생님, 지금의 도쿄가 이때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 도쿄로 고쳐지게 되었었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패번치현.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체제라는 게 바로 이 에도 막부 체제였었잖아요. 그래서 번체제를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했고요. 자, 근대적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상공업 육성과 근대적 공장을 설립했었고요. 봉건적 신분제 개혁. 그래서 뭐 3인평등 실시했었고,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 그 다음에 유학생 파견 등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거, 이와쿠라 사절단 별표.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는데, 여러 서양의 영향도 많이 받고 바뀌어야 되겠는데, 니네가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니네가 가서 보고 와, 보고 배워와 라고 하는 그 사절단을 파견한 것이에요. 그 사절단의 대표가 대장이 이와쿠라였어요. 그래서 그 사절단을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합니다. 1871년도에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을 거쳐서 유럽까지 아주 장기간 본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여기 갔다 왔던 인물들이 그 이후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됩니다. 징병제라든가 신도를 국교화한다라든가 우편제도, 철도 부설 등의 여러 내용들이 있었고요. 급진적이면서도 전면적인 서구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이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메이지 정부에서 개항을 했다라고 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개항은 요때 했어요. 근데 이 개항 자체가 불평등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개항 이후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그 결과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요 패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이와쿠라 사절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보시면 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요 양반이 이와쿠라예요. 여기 과거 이제 그 우리 가운데 머리 이렇게 올렸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산다라 박씨라고 계셨거든요. 예, 그분 머리 스타일을 하고 계셨던.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을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데요. 1870년대부터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 설립 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메이지 정부의 탄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선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제국헌법을 공포해요. 즉, 자유민권운동에 완전히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일본 제국헌법이 1889년도에 공포가 되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던 것이 1890년입니다. 자, 요게 제국헌법이에요. 일본 제국헌법.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1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누구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조를 받아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1889년 공포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된 천황에게 입법권, 군 통수권 등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고 돼서 계속 이 팽창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일본 제국헌법이고요. 일본이 제국헌법을 전후해서 계속 일본은 팽창적인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대팽창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한론. 정한론이란 건 뭐냐면 한국을 정벌하자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거부하던 조선에 대한 정벌을 주장했던 것이고 실행은 보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대외 침략이 있었습니다. 요 파트가 많이 나오죠. 자, 타이완 출병, 류꾸 병합. 타이완, 지금의 대만, 고 일대에 출병을 했었고요. 류꾸를 병합했습니다. 요 병합하면서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거든요. 이게 1879년이에요. 청일전쟁의 승리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과 충돌했었고요. 이 청일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이 뭡니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과 랴오퉁반도를 차지했다. 자, 요건 지도를 제가 살짝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었던 청과 일본이 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싸웠던 것이 청일 전쟁입니다. 1894년에서 95년까지 있었고요. 여기에서 청이 지고 일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은 이두 지역을 일본이 차지한다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청나라 거였지만, 요 지역, 이 타이완 섬과 여기에 있는 랴오퉁반도를 청이 일본에게 넘긴다라는 것이었었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었던 나라가 시아시아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이 남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여기 들어오면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하고요. 프랑스, 독일을 뒤에 세웁니다. 그래서 세 개의 국가가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요. 이것이 이른바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유지했지만, 여기에 있었던 랴오퉁반도는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도록 했던 것이 삼국 간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랴오퉁반도가 반환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도 그냥 반환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전쟁 배상금을 늘려요. 시모노세키 조약에 원래 있었던 배상금보다 늘리고 본인의 확장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일어났던 것이 러일 전쟁이죠. 1904년부터 1905년. 이게 정확히 10년 차이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청일 전쟁은 1894년에서 95년. 러일 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 딱 10씩 더하면 딱 떨어지죠. 이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이 뭡니까? 바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완전히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요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 된두달 뒤에 일본이 우리한테 강제했던 것이 뭐죠? 을사늑약이 되겠죠. 예. 그게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바로 그 이후에 맺었던 것이 을사늑약이 되니까 그거까지 같이 기억. 그래서 요 표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제국주의 파트 할 때, 뭐, 미국 할때 일본을 개항시켰다 이런 걸로 우리 지진한강에서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한강의 중국의 근대화할 때도 많이 이제 그 공부를 했었던 내용들이 사실 요 내용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류꾸 합병. 그래서 오키나와 현설치가 1879년. 요런 게 연도가 나오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청과 붙었던 게 청일전쟁이고, 청일전쟁의 종전선 요 밑으로 한 3분의 2 정도를 본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 당시의 영향력이 훨씬 더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죠.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 제 강의 필기노트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페리제독에 일본을 들어오게 되었었고 무력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바로 1854년도에 미일 화친조약이 있었고요. 개항.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일본에게 시작하자! 그리고 최애국대우 불평등조약이었었고요. 그로부터 4년 뒤 미일 수호통상조약이 있었습니다. 4개 항구의 추가 개항이 있었고요. 치외법권, 뭐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죠. 협정관세로 인해서 관세자주권이 침해받는 모습도 있었다. 자, 이러한 움직임 중에 막부 타도 운동 등등이 나타나게 되었었고, 그래서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정 복고 하면서 패번 치안 조치, 근대적 개혁, 문명 개화론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절단 파견했다. 이 사절단 대표가 누구다? 이와쿠라.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 파견 1871년. 뿐만 아니라 우편제도, 철도대조, 징병제, 근대 공장, 근대 회사 등등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일본은 대팽창 정책 펼치면서 류꾸 편의에 우리나라에게는 강화도 조약을 맺는 모습도 있었고요. 자, 이러한 대팽창에 반발했던 자유민권 운동이 있었으나 이 민권 운동의 움직임대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일본 제국헌법이 나오게 됩니다. 천황의 권한이 확대되는, 민들의 기본권이 제한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제국헌법 1889년, 바로 그 다음에 90년에 제국의회, 그리고 계속적인 팽창 정책으로 청일전쟁,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시키 조약이 있었고요. 타이완과 랴오뚱반도 가져갔지만 삼국 간섭으로 랴오뚱반도는 돌려주죠. 그러고부터 러일전쟁, 러일전쟁에 대한 종전으로 포츠머스 조약, 그리고 나서 바로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계속적인 확대는 1931년도에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있었고요. 41년도에 태평양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도에 패망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지도 한 장에 갖고 있는 힘이 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오키나와현, 그 다음에 오키나와 현설치 1879년 청일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으로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10년 뒤에 포츠머스 조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전쟁에 대한 종전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인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는 당시에 세계 최대 시장이었습니다. 인도가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인도는 당시에 인도는 무굴 제국이었죠. 무굴이라는 말은 몽골이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어쨌든 이 무굴 제국은 빈번한 전쟁과 재정 파탄,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인해 무굴 제국이 쇠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와중에 전 세계 최고의 시장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졌던 것이 뭡니까? 플라시 전투입니다. 당연히 플라시 전투는요, 유럽 내에 있었던 7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7년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7년 전쟁으로, 7년 전쟁 중에 아시아권에서 벌어졌던 전투가 바로 이 플라시 전투가 되겠습니다. 1757년도에 있었고요. 이 7년 전쟁 여러분 언제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대략의 시기가 어떻게 되죠? 63 빌딩이 제가 어렸을 땐 제일 높았던 빌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7 빼시면 돼요. 예, 그래서 1756년부터 1763년까지가 7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중에 영국이 벵골 프랑스 연합군을 격퇴하고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긴 거예요? 영국이 이기게 되죠. 프랑스가 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 세계 최대 시장이었었던 인도에 대한 독점적인 무역권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영국이 가져가게 되고 특히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정확히 이 세포의 항쟁 100년 뒤에 일어났던 것이 그 플라시 전투 100년 뒤에 일어났던 것이 세포의 항쟁이에요. 이 세포의 항쟁이란 건 뭐냐? 영국의 식민 통치와 착취에 대한 세포이들의 반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포이란 용병들을 뜻합니다. 돈을 받고 이제 군인이 된 당시 인도인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인도인들은요 크게 두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였어요. 이들은 각각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힌두교는요 소를 신성시하고요. 이슬람교는요 돼지를 되게 불경하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보급되었던 그 탄약 주머니에 당시 탄약 주머니를 막 이렇게 입으로 이로 이렇게 끊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 기름 아니면 돼지 기름을 고의적으로 발랐다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세포이들은 항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1857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뭐 있었다고요? 1757년도에 플라시 전투. 100년 뒤에 세포의 항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무력으로 진압했고요.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플라시 전투부터 세포의 항쟁까지는 간접 통치였거든요. 동인도 회사를 통한 영국이 인도를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형태였었는데 이 세포의 항쟁의 결과 이게 뭘로 바뀌게 되냐? 직접적인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하고요. 영국령 인도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인도 통치 개선법이란 세포이의 항쟁 이후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인도 통치에 문제점이 있을 것을 깨닫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법이 인도 통치 개선법입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의 등장과 민족 자본가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19세기 전반 람 모한 로이 사람 이름입니다. 한 명이에요. 람 모한 로이를 중심으로 순수 힌두교 교리로 복귀할 것을 주장하는 종교 운동으로 출발하여 사회 개혁 운동으로 발전했었어요. 특히 이들이 가장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스트제의 반대와 사회적 폐습, 악습에 대한 타파를 주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사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시신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불 속으로. 예, 그것이 바로 사티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요? 그 당시에 인도에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악습이 남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금지하자라고 했던 사회개혁 운동이 람 모한 로이가 주도했던 19세기 전반에 있었던 브라무 사마지 운동, 내지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인물이 그 운동을 주도했던 람 모한 로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인도 국민회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이 인도 국민회의는요, 초기에는 친영 단체였어요. 우리가 친영 이러니까 느낌이 잘안 오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친일 단체였었다고요.

용병을 고용했었고요. 벵골 지역에 대한 징세권, 세금까지 거둘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0년 뒤인 1857년도에 세포양쟁이 일어났습니다. 세포양쟁은 종교 민족 차별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었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이 세포양쟁의 결과 무굴 제국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도 없어요. 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간접 통치였었는데 이 세포양쟁의 결과 간접 통치가 뭘로 바뀌게 됩니까? 직접 통치로 이렇게 바뀌는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세포양쟁은 종교 민족 차별에 저항했던 것이고 그 결과 나오게 되었던 것이 인도통치개선법. 그래서 간접통치가 직접통치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19세기 전반의 여러 사회 움직임으로는 브라모 사마지 운동 내지는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람 모한 로이가 주도했던 것으로서 사티 금지, 카스트제 반대, 우상숭배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사회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인도 국민회의가 등장합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여러분 연도 꼭 기억, 1885년에 등장했습니다. 친영단체, 처음엔 친영단체에서 시작하게 돼요. 회유 목적으로, 당시에 인도인 관료와 지식인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자, 그러다가 1905년에 벵골 분할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벵골 분할령에 저항하고자 1906년도에 콜카타 회의, 내지는 콜카타 대회가 열리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도 국민회의가 뭘로 바뀌게 된다? 반영단체로, 반영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콜카타 대회는요, 자치, 이를 뜻하는 스와라지, 국산품 애용을 뜻하는 스와데시,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 보이코트, 그 다음에 국민교육을 실시하자는 4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었고요.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벵골 분할령은 1911년에 철회되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 요거 먼저 한번 그냥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그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있었냐면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거든요. 이때 영국이 요청을 해요. 아, 야, 그동안 우리가 미안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독일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많은 지금 그 자금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거든, 군인도. 니네가 좀만 도와주면 우리가 진짜 잘해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당시에 상당수의 인도인들이 영국군으로서 1차 세계대전에 지원하게 됩니다. 참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이 18년도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인도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독립을 맞이하는 건가 생각했을 텐데 기대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바로 이른바 롤러법 내지는 로렛법이라고 하는 법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 그 전보다 더 가혹하게 통치하는 형태의 법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했던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위대한 영혼이라고까지 추앙받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와 바로 네루라는 인물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요, 비폭력 저항운동. 네, 우리가 무력으로 저항하지 말자. 그럼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된다. 그들이 때리면 맞고 말하자. 당신들은 인도를 떠나셔. 또 때려? 그럼 또 맞고 또 일어나자. 일어날 수 있으면. 그러고 얘기하자. 당신들은 인도를 떠나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막 소금에 세금을 붙이려고 하니까 막 바닷가까지 상당 거리를 걸어가서 막 소금 만드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우린 그걸 소금 엔진이라고 해요. 1930년도에 있었던 이것은 영국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네루 같은 인물은 인도 독립동맹 등을 만들면서 간디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저항을 합니다. 예, 무장투쟁, 무력저항을 했던 것이고요. 이들의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서 1935년에 자치가 허용되었었고 1947년도에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독립 과정도 조금은 문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지금 한 요 정도라고 하자면 원래 인도는요 여기에다가 여기도 인도고 여기도 인도였어요. 이게 지금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요게 인도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독립해 나갈 때 요쪽에 있는 파키스탄과

그래서 당시에는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 서파키스탄. 그다음에 여기를 동파키스탄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들은 이슬람교였으니까. 힌두교 중심이었던 인도는 그냥 인도로 남고 파키스탄은 이슬람으로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니까 이렇게 독립한다라는 것이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들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방글라데시랑 지금 파키스탄이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서파키스탄이 또 동파키스탄은 인종적으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시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1971년도에 방글라데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또, 요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가 또 분리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이에요. 그 분리독립운동을 펼칠 때또 인도는 또 여기를 또 지원해줘요. 이게 참, 이들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고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여기 보시면 제 강의 필기 노트 12강에 요 내용. 인도의 근대화 과정.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랑 콜카타 회의,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도의 모습, 요거 있었고요. 그리고 13강에 가면 요 밑에, 13강,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12강은 인도 근현대사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3강은 일본의 근현대사, 요쪽에 있는 페리제도과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통상조약,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요렇게까지 이어지니까 요런 내용들까지 꼭꼭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 강의 필기 노트로 따지자면 12강, 13강에 있는 내용 같이 공부해 봤고, 요것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로 가 보도록 할게요. 수능 기본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가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파에는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모습이 그려져 있대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좀더 읽어봅시다. 가는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예비교섭을 추진하고 서양 문물과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절단을 파견했대요. 불평등 조약 개정에는 실패했지만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를 시찰하여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했던 가정부. 어떤 정부입니까? 메이지 정부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메이지 정부가 나오게 되면 문제 한번 가볼까요? 패번 치안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보세요, 여러분. 메이지 정부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이들이 정권을 잡고부터 시작이니까 1868년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미일 화친 조약은요? 이거 언제죠? 1854년이에요. 요건 굳이 따지자면 에도 막부 때예요. 중국과 감합 무역? 무음 미음 미음 명 무로마치 감합. 요거는 무로마치 막부 때잖아요.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편찬했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우리가 한마디 하자고 그랬었죠.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일본 고만 기억나십니까? 일본 서기 고사기 만엽집은 나라 시대에 해당된다. 두 차례에 걸쳐 원해 침략을 막아내었다. 요거는 뭐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무로마치 막부. 되셨죠? 그래서 요것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다음 선언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23페이지 수능 기본 문제 7번입니다. 짐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걸친 영토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뭐 거의 전 세계네요. 영토와 식민지, 송영을 통치하는 여왕이자 신앙의 수호자이다. 나는 올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거하여 동인도 회사가 관리해온 인도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인도에 있는 모든 신민들은 나와 나의 후계자에게 진정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며 찰스 존 캐닝을 이곳에 부왕 겸 총독으로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인도를 뭐 하겠대요? 직접 통치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배경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세포 현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수혜주 은하가 완공되었다.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등장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문제가 되거든요? 요거 제가 수혜주 은하 완공 언제라고 했었죠? 전 세계 물류교통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 1869년입니다. 1869년도에, 이 육상에서의 혁명도 하나 더 있었다고 했었죠? 미국 대륙횡단 철도 완공. 그 다음에 수혜주 은하 개통. 1869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벵골 분할령이 반포되었다. 벵골 분할령은요, 1905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을사늑약이 있던 해입니다. 세포의 항쟁이 전개되었다. 이것이겠죠? 예, 정답은 3번. 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인도 국민의회가 결성된 건 언제죠, 여러분? 1885년입니다. 예, 직접 통치 이후에 인도 국민의회가 결성되었었고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수립되었다. 저는 요렇게 우리 수능 특강도 그렇고 평가원 문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선제들은 얼마든지 수능 때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걸 만약에 연도로 물어본다면 이거 언제라고요? 1887년입니다. 네, 이런 것들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꼭 예,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영국이 나온 김에 영국이 미얀마 병합했던 거 언제라고요? 1886년. 그래서 영국의 미얀마 병합이 86년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등장했다라는 거. 예, 요거 1년 차이로 이렇게 있으니까 꼭 선후 관계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가볼게요. 실전 문제 세 문제 풀겠습니다. 7, 8, 9번. 자, 7번입니다. 밑줄 친 새로운 조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타운젠트 해리스는 미국 영사로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모다에 도착했대요. 이 지시를 시행하는데 본국의 도움이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래요. 다행히 해리스는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일본을 압박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 이거 뭐겠습니까? 2차 아편전쟁이네요. 2차 아편전쟁 언제 있었죠? 1856년에서 60년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당시 막부 관리들은 중국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통해 일본의 처지를 재고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일본에 대한 열강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대요. 일본 측 협상자들은 여러 세부 사항에 완강히 반대했기 때문에 개항장의 수등 많은 문제들이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결국 해리스와 막부 관리들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대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1854년도에 있었던 미일 화친 조약과 화친 조약이거나 아니면 1858년도에 있었던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뭡니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밀수호 통상 조약이겠죠.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미 1854년도에 미일 화친 조약에 의해서 시모다, 하코다테 등이 개항됐으니까 시모다로도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밀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타이완 할양을 규정했던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다. 특히 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서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었죠. 정답 2번이고요. 일본 제국헌법 제정을 결정하였다. 일본 제국헌법은 1889년입니다. 예, 거리 차이가 좀 있죠. 최애국대우 규정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최애국대우는 미일 화친 조약에 있었습니다. 감압을 지참한 선박에만 교역을 허용했다. 이게 감압 무역 아닙니까? 이것은 명나라랑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행해졌던 형태였었죠. 예, 7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8번 보시면 밑줄 친 일본의 행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영국은 유럽 열강과 연합하여 일본의 행보에 대응하던 입장을 변경하여 유럽 열강의 공동 중재에서 이탈했대요.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해관계가

그다지 심하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나 러시아는 영국의 이탈로 발생한 변수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의 입장을 재조정해야만 했대요. 자, 러시아 재무부 장관인 세르게이 비테는 일본의 행보에 대한 간섭을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그는 랴오똥반도와 류순항을 차지하는 국가는 전략적으로 발해만의 해상권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베이징의 관문인 텐진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북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두 나라는 요청에 호응했대요. 프랑스, 러프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했던 이게 바로 3국 간섭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3국 간섭을 했었던 일본의 행보는 뭐겠습니까? 바로 청일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이었었던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서 두 개를 얻어가게 되었었죠. 뭐와 뭐를 얻었습니까? 랴오똥반도와 타이완을 얻어가게 되었었는데 이때 타이완은 인정해주지만 랴오똥반도는 다시 반환케 하는 압박이 바로 이 삼국 간섭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본의 행보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본인들의 확대하고 있는 일본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아편전쟁 아니죠. 예. 다이카게신을 주도한, 다이카게신 여러분, 7세기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에 담긴 내용을 분석한다. 이것이겠죠. 예, 정답 3번. 4번.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살펴본다. 막부 타도 운동은 이미 전에 있었고요. 그이 막부 타도 운동의 결과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메이지 정부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된 이유는 메이지 정부 당시에 1871년도에 파견되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시면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는 영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 세포일을 무시하는 동인도 회사는 물러가라. 1857년도에 전개되었었던 세포 항쟁 얘기하고 있고요. 자, 총독인 나 조지 커즌은 다음과 같은 행정 명령을 선포합니다. 벵골 지역을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벵골과 힌두교도가 중심이 된 서벵골로 분리합니다. 요게 언제? 1905년. 벵골 분할령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857년부터 1905년까지의 내용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 시대가 종식되었던 건 이거 16세기 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했던 게 무굴 제국이잖아요. 플라시 전투는 가보다 이전에 있었죠. 지식인, 자본가 등이 참여한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되었었다. 요게 언제? 1885년이니까 요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수 있겠죠? 예, 맞네요. 정답 3번. 람, 모한, 로이 등이 주도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시작되었다.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19세기 초입니다. 요건 지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당 안 되겠죠. 인도 국민회의는 틸라크 등이 주도하여 콜카타 대회를 개최하였다. 콜카타 대회는 1906년에 있었으니까 나 이후겠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는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요. 쭉 넘어가셔서 143페이지에 보시면 단원 실력 플러스 6번 문제가 있거든요. 예, 요거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가 소금 행진의 선두에서 걷고 있군. 영국의 소금세 수치에 맞서 내륙에 있는 아슈람에서 출발하여 이곳까지 왔다는군!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국의 태도는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네. 그러니 우리도 이 비폭력 불법적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 누구였습니까? 간디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롤러법 등을 제정하는 그 전보다 더 가혹한 통치를 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저항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간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야를 폐지하였다. 이것은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였었던 아크바르가 되겠죠. 롤러법의 폐지와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간디가 주장했던 롤러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대 문물 도입을 위해 동유운동이 전개되었던 거. 동유운동은 여러분 베트남에서 있었던 겁니다.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당시에 말하는 동쪽은 일본을 뜻해요. 당시에 일본이 거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것처럼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 특히 우리도 일본처럼 근대화를 하자라고 했었던 당시에 베트남 지역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라흐마 사마즈를 창설하여 사회개혁운동을 벌였던 것은 누구? 람 완 로이. 19세기 초에 있었던 사회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콜카타 대회를 열어 스와데시 등의 강령을 채택했던 것은 틸라크 등이 되겠습니다. 1906년도에 있었던 콜카타 대회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요 6번의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바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설명. 롤러법 폐지와 완전한 자치를 주장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일본과 인도의 근대화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좀 아껴놨었던 파트 있어요. 동남아시아, 오스만, 그 다음에 아랍, 이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다음 시간에 또 완벽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하다 보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조금 쉽게 느껴지는 단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처음 준비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수능 특강에서 이 파트를 처음 듣는데 조금 버거워하는 친구도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점점 편해질 테니까요. 저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의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챗GPT 등장을 보고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챗GPT가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챗GPT를 발명한 것은 2015년 5명의 설립자를 시작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오픈AI인데요. 이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는 다시금

스타트업의 혁신 DNA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이 불게 된 것은 기업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PC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임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유통업계 비즈니스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의존하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확실한 미래 경쟁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금을 부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불안정,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약자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부카 시대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 기술 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직원 몰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헤일로는 80% 이상의 기업이 스타트업 형식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를 인용하여 50% 이상의 CEO와 CFO가 끊임없는 도전, 혁신, 창의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기업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기업에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꼭 스타트업의 DNA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산업의 태동시기,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에 합류하는 경우였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에디슨의 전구,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혁신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ATM의 발명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데라루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직원은 화폐 발행기를 보며 일상에서도 프린트하듯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당시 회사에 제안하였고, 이를 흥미롭게 생각한 회사는 바클리스 은행과 협업하여 지금 형태의 ATM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지원과 도전이 은행 업무와 고객 경험에 혁신을 가져온 셈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본래 대기업에 혁신 DNA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너무 크고 관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TM 아이디를 냈던 직원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은 조직에 그대로 있었지만 몸집을 키우며 점점 위기가 강해진 조직에서는 이 아이디어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차 혁신가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이 2000년대부터 탄생한 몸집이 작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역사를 지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혁신이란 스타트업에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몸집이 큰데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에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GPU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인텔이 GPU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회사의 강점이었던 GPU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상황에 부닥쳤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자신이 20년간 운영해오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혁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넥스트가 디지털화와 AI에 있음을 간파하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후 그는 가장 먼저 조직 내외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혁신을 주도할 신설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바로 젠슨 황 자신 직속으로 만든 엔비디아 리서치라는 팀, 현재의 원 엔비디아입니다. 초기 엔비디아 리서치 팀은 4명의 박사와 함께 꾸려졌는데요. 이 박사들에 의해 진행된 기초 AI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가 시장 가능성을 보일 시 기술을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즉 대기업 내 스타트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하게 200여 명의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3D 프린터, 센서, 카메라, 자율자동차 등 AI가 활용되는 모든 부서에 새로운 혁신 제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리서치의 새로운 AI 모델 뉴럴란 젤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뉴럴란 젤로는 2D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블록으로 실제와 같이 멋진 작품을 조각한 것처럼 영상 속 이미지를 3D로 구현해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데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23년 6월 엔비디아 리서치는 CBPR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GPU 반도체 분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등 최근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똑똑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직원들은 반기지만, 그들이 회사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손실이 발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후 성공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그들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 또한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조직원과 회사가 함께 혁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앞서 말한 엔비디아의 리서치 팀은 다른 기업에 비해 좀더 개인의 기여도와 오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리서치 팀은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 학계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때 직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러한 논문 활동도 개인의 성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 내에서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팀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꼭 현재 엔비디아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퍼스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 되어 사업화 가능성을 보이면 내부적으로 바로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조직으로 스핀오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개인이 지속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의 동기가 금전적 보상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만큼이나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최대한 가시적인 아웃풋이 될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회사 정책 제도의 변화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업무 선택권, 실패 용인 문화, 새로운 도전 장려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와 업무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여 본업과 결과물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저 직원들에게만 혁신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완성하기는커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도 그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조직 어딘가에는 혁신의 DNA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의 DNA를 깨우는 것은 그 조직의 경영과 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부카의 시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에 잠들어 있는 이 혁신의 DNA를 깨워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조직 내 잠들어 있는 혁신의 DNA를 깨워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바뀌어 나갈 새로운 성과 관리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의 전 CEO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승리하려면 관리자들은 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혹은 우수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잭 웰치는 랭켄잉크, 즉 연 1회에 직원들의 성과에 등급을 매겨 하위 성과자는 내쫓는 방식이라는 상대평가를 고안해냈는데요. 임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로 나누는 인사평가 방식입니다. 상위 20%에게는 보너스와 스톡옵션, 승진 등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70%에게는 상위 20%에 들어가도록 매우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직원들은 기업에 필요가 없는 존재들로 인식해 가차없이 해고해버리는 것이죠. 기업은 이런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고상과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부여하니 업무와 조직 몰입도 둘 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죠.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성과에 따라 직원들의 순위를 매기는 스택 랭킹, 순위 평가를 운영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여 년간 이 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식의 살아남기 위한 상대평가 시스템은 과도한 내부 경쟁과 조직 내 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죠. 또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상대평가 시스템이 오히려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게 하고 위험 회피 성향은 증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나 장기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죠. 또 성과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구성원 번아웃 문제도 제기돼 나왔습니다. 순위평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더 이상 등급은 없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잭 웰치가 신문기구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간의 순위를 매기면 팀워크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보상해줘라. 팀워크가 좋아질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식 기업 취급을 받으며 점점 내리막을 걷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평가를 도입한 지 5년 만인 2018년 11월, 16년 만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선정하는 베스트 컴퍼니 글로벌 컬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평가로 바꾼 지 2년 뒤인 2015년 8월 상대평가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도 상대평가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잭 웰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도입했던 상대평가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딜로이트 발표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한 해에만 51개 주요 기업이 등급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설정과 성과 리뷰 사이클이 분기 혹은 수시로 짧아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적극 장려하는 방식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들에서도 성과제도 혁신에 도전

이 성과관리 트렌드가 부상한 지약 1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몇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됐고,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발표하며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래드라는 새로운 성과관리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구글 내부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성과 관리를 연 1회로 줄이고 동료 평가의 비중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에는 평가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이지만요. 구글은 임직원 만족도 설문인 가이스트를 통해 알아보니 구성원의 47%가 연 2회 실시하는 성과 평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자기 평가가 끝나고 나면 함께 협업한 3명에서 8명의 동료에게 자세히 피드백을 받아 이를 관리자가 참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였다면, 그래드는 동료 평가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관리자의 평가자 역할과 책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9월 영향력 기술 지표라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상대 평가는 평가 결과와 구성원의 위치가 분명하게 공유되고 이와 연계된 보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평가 결과가 A등급이면 연봉 인상률도 10%, D등급이면 연봉 인상 없음으로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로 바뀌자 등급별 인원수 비율이 사라지고 예산 내에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 연계의 신뢰도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영향력 기술 지표는 온전히 보너스와 급여를 결정하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만 사용됩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게 사업에 기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과 기대 수준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 실현에도 도움이 됐지만 더 나아가 구성원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과관리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성과관리 트렌드에서 등급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폐지 쪽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예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목표 달성, 사업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성과관리 체계가 더 심플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연 2회 혹은 많게는 4회 정도 실시하던 성과평가를 다시 연 1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의 성장과 스킬 향상을 위한 수시 피드백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성과관리에서도 효율성과 직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선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은데요. 바로 성과관리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관리자에게 평가 및 보상 결정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가의 주체인 관리자의 조직관리 역량, 평가자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관리자들에게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자의 권한을 키우더라도 성과관리와 보상 연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가 한편으로 구성원들 사이

사이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쉬워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 후 최상위 비율이 27%에서 22%로 감소하였고, 반면 최하위 비율은 2%에서 6%로 증가했음이 밝혀졌죠.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성과관리 체계만의 문제가 아닌 빅테크의 실적 저조의 이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들이 조직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가 부상할 때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시도한 혹은 시도를 앞둔 기업이 많을 텐데요. 성과관리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제도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단점은 조직의 환경과 문화, 업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환경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가 잘 맞을 것인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성과관리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우리 조직에 맞는 것부터 찾아라로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확인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7강에 오셨어요. 7강,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무엇을 진행하고 있었어? 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보고 있었습니다. 즉,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기출 문제로 한번 떠나볼 겁니다. 5번 문제 되겠고요. 2018학년도 경찰대 6번 문제입니다. 자, 경찰대 문제라서 조금 지문이 짧은 거 아마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자면요. I was greeted immediately by a member of a White House legislative staff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첫 번째부터 어떤 표현이 등장했냐면요. I was greeted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맞이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 환영되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즉각적으로 환영이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한테 환영이 되어졌냐면요. White House 하면 얘들아, 청와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미국으로 치면 백악관이 되겠는데 그 백악관의 입법보좌관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환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it led into 어디로 이끌어졌냐면요, the golden room, gold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gold room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gold room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은요, where most of the incoming House and Senate members had already gathe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공간은 대부분의 새로 뽑힌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미 다 모여있는 공간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볼 거는 뭐야? 문법이잖아. where 이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 말인 즉슨 예? 관계 부사라는 말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고 보자면 앞에 나오는 gold room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선행사야. 선행사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라서 where가 오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앞에 있고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Most of the incoming House and Senate members had already gathered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관계 부사로 쓰인 거 너무 적절하게 잘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장이요. At 1600 hours on the do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표현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1600 하면 얘들아,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건데 on the dot 딱 1600 제 시간에 라고 했을 때 딱 16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4시죠. 딱 4시 정각에 President Bush announc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시 대통령이요. 얘들아, announce이라고 하면 발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도착을 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등장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부시 대통령이 직접 도착을 알렸고요. And walk to the pod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단으로 걸어오신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였냐면 걸어오는 모습이요. Vigorous and f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활기차 보였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The jaunty determined wal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아주 단호한 걸음걸이는 어떻게 보이기까지 했냐면 that suggests he's on a schedu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업무 중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까지 했고요. And wants to

keep the doors to a minim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detour 하면 우회로거든요. 뭔가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는 wants to keep detour 이러한 우회로를 가능한 한 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걸음걸이로 들어왔대. 즉, 우회로를 적게 만들고 싶다는 거는 바로 직선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 그 대통령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 이번에 나오는 announce부터 한번 살펴볼까? 얘들아, 어나운스가 쌤이 도착을 알리다라고 했잖아. 그 프레지던트 부시 대통령이 스스로 도착을 알려? 아니지. 그 입법 보좌관들이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주요 스태프들이 아, 대통령께서 도착하셨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어나운스는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프레지던트 부시 was announced라고 하는 도착이 알려 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지. 자, 그랬을 때 부시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었다? That suggests he's on a schedule. 그는 지금 업무 수행 중이고 그는 가장 단거리로 걸어오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자, 대세 밧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앞에 한번 봐야겠지. determine walk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선행사는 있는 거네. 오케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suggest라고 해서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 즉 불완전한 문장이네. 자,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오케이.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은 잘 쓰여졌어. 자, 그럼 벌써 마지막 문장이죠. For 10 or so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10여 분 동안에요. He spoke to the room. 그는 이제 방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뭐 하면서 연설을 하셨냐면요. Making a few jok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농담을 이제 몇번 던지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얘들아, 콤마 찍고 나와 있는 이 ing 표현. 그리고 조금만 더 읽어봤을 때, calling for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이 ing 두개 표현이 뭔지 한번 맞춰볼래? Making a few jokes. 아, 농담을 하시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했었겠죠? 그럼 이때 등장하는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그래서 한 10여 분 동안 그는 연설을 했는데, 뭐 하시면서 연설을 했냐면요. Making a few jokes, 농담을 몇번 하시면서, calling for the country to come together, 그 국민들에게 좀 화합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서 10여 분 동안 말씀을 하신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뭐 하면서 해석이 되는 이 친구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지금 두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before inviting us to the other end of the White Hou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기 이전에 이런 행동들을 하셨냐면요. 우리를 그 백악관의 반대편으로 초대하기 이전에 연설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편으로는 왜 초대를 하셨냐면요. For refreshment and picture with him and the first la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과를 위해서. 그리고 사진 같이 찍자고 그 프레지던트 부시와 그 프레지던트 부시의 영부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백악관의 다른 쪽으로 초대하기 전에 뭘 하셨다? 간단하게 연설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랬을 때 5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졌어? The oth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편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악관 한 곳에 있다가 그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 중에 한 곳에 원래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맥락이니까 The other 이 쓰인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찰대 문제 조금 짧았지만 굉장히 핵심이 되는 문법 사항들이 많았으니까 꼼꼼하게, 아, 이 문법은 분사구문이구나. 아,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포인트 꼭꼭 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랬을 때 6번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봐요. 2016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봤을 때 We all want to believe that. 우리는 모두 원한대요. 믿는 것을 원하는데 뭐라고 믿는 걸 원한대? Our brains sort through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뇌가 정보들을 잘 분류해낸다라고 믿고 싶어 한대. In the most rational way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한 논리적인 방식으로, 가능한 이성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잘 분류해내겠지? 라고 믿고 싶어 한대.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볼 건데, 얘들아, possible 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다. 그치? 자, 형용사인데 앞에 나오는 명사인 rational way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쓴 표현이네.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하는데 우리 뇌가 가능한 이성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해낼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on the contrary, 이와는 대조적으로 countless studies show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다. 무엇을 보여주었대요? There are many weaknesses of human reaso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추론에는 굉장히 많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Common weaknesses in reasoning exist across people of all ag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흔한 약점들, 어디에 있어서 인간이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그런 약점들은 여기가 진짜 주어네, 얘들아. 약점들은 exist, 존재한다. 어디에 걸쳐서 존재하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나이, 그리고 모든 그런 지적인 배경들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동사가 exist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죠. 앞에 주어를 봤더니 오케이, weaknesse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일치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한테서 나타나고 있는, 추론할 때, 인간에서 나타나는 흔한 약점들은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서 나타난다. 라고 볼수 있죠. 그랬을 때, for example, 예를 들어 봅시다. Confirmation bias is ubiquit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nfirmation bias라고 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몰라도 돼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아주 흔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확증 편향이 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People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ir viewpoints. 얘들아, 이 내용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여러 번 나온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 집중을 하냐면 정보에 주의 집중을 하는데 that supports our viewpoi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을 지지해주는 정보에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A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A와 관련된 정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요. While ignoring evidence to the contrar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면에 그내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면서 라고 우리 해석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콤마 찍고 나오는 ing 얘 뭘까? 반면에 나의 관점과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면서라고 해석했거든. 얘 우리 바로 저번 지문에서 본 분사 구문이네. 자, 분사 구문인데 특이하게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viewpoint, 관점을 지지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우리는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나 봐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being stubbor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지는 않냐면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과 같지는 않은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and is not constrained to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에 가둬져 있는 것, 즉 어떤 문제에 제한되지는 않냐면 About which people have strong opin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얘들아, 역시나 뭐에 밑줄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몇 번이고 등장했었거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나오는 선행사 뒤에 한번 붙여보라고.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strong opinion about the issue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매끄럽게 잘 이어지나요? 사람들은 강력한 의견을 뭐에 대해 갖는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완전한 문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 잘 쓰인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instead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어떤 특정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it acts as a subconscious leve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활동하게 되냐면 얘들아 subconscious level 이라고 하면
Subconscious는 무의식이 아니죠. 무의식 아니고 잠재의식입니다. Sub은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확증 편향은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ntrol the way we gather and filter information. 우리가 정보를 모으고 우리가 정보를 분류하는 그 방법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디서 활동하게 된다? 잠재의식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네. 오케이. 그랬을 때, most of us are not aware of these types of flaw in our reasoning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들은요, 무엇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이러한 종류의 flaw 하면 결함이죠. 결함을 인지하지 못한대. 어디에 있어서의 결함이야? In our reasoning process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우리의 추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결함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만, 하지만, professionals 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냐면,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 to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to determine how to explore our weakness to make it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얘들아, 내가 문장을 끝까지 한번 일부러 읽어봤거든요. 여기 문장을 끝까지 읽어봤을 때 동사 찾으신 분 있나요? Who라고 일단 묻기는 했어. 그치? 관계대명사로 묻기는 했는데, 얘들아, 이 관계대명사가 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왜?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 주어가 누군데? Professional,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면 동사가 있어야 될 텐데, 동사가 안 보여. 그러면 이 친구가 바뀌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앞가지가 후절로 묶이게 되는 거고, to study가 아니라, 그럼 얘 동사 뭐로 바꿔야겠어? study로 바뀌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관점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이래. 자, 뭐 하기 위해서?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How to exploit our weakness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까? 우리의 약점들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rational thinking,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하면 좋을까? 를 결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심지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약점들을 탐색하냐면요.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더 취약하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동사가 어디 있었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도 솔직히 쌤은 별표 치고 싶어요. 별표 치고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는 연습을 굉장히 잘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제로 우리는 넘어갈 건데요. 7번 문제죠.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The term objective is important in measur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하대. 어디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measurement,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중요해? Because of the scientific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중요하대. 자, 근데 과학적인 요구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보자면 that 이하를 요구하는데 Observation, 관찰한 것은요, 무조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public ve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대중의 검증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문법 하나만 짚어볼까? 지금 여기 1, 2, 3, 4, 5번, 뭔가 문법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볼게. 얘들아, demand 보니까 뭔가 생각나는 문법 포인트 없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저저번 강의에서 한번 짚었었던 것 같아. 혹시 이 내용 기억날까? 주절의 동사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즉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쓰이고 대절이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질 때 대절에서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 should를 생략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이 문장에서 봤을 때 scientific demand, 어떤 과학적인 요구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동사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명사로 요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과학적인 요구 때문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 과학적인 요구가 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동격으로 받고 있지. 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Public verification, 대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demand 어디서 보여지고 있어요? 요구에서 보여지고 있잖아. 그러면 대절어 있는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이 문장에서도 보면 여기서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That observation should be subject to public verification.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대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걸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지식 아니죠? 저 저번 시간에 우리 같이 한 거니까 옆에다가 잠깐 메모만 해놓으세요. demand라고 하는 표현이 명사로 쓰여도 대절 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A measurement system is obje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측정의 시스템은요, 객관적이래요. 어떤 범위까지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부르냐면, two observers, 두 명의 관찰자가 있는데, evaluate 혹은 evaluating 둘중 하나를 고르래, 얘들아. 이 말인즉슨 여기 동사 올 자리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자, 두 명의 관찰자들은요, evaluate 혹은 evaluating the same performance arrive at the same or very similar measurement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절 이하의 동사 한번 찾아볼래? 지금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이니까 동사를 찾아보자면 arrive라고는 여기 동사가 이미 떡하니 있어. 동사가 떡하니 있는데 여기 또 동사를 써서는 안 되겠지. 여기서는 evaluating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관찰자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명의 관찰자가 있는데 평가를 한대요. The same performance. 같은 수행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평가자는요. arrive at the same measur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거나 혹은 거의 유사한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그치? 그래서 measurement system, 어떤 측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가 봤을 때 똑같거나 아주 매우 유사한 결과 값으로 도출되는 게 뭐다? objectivity,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using a tape measure to determine the distance a javelin threw 혹은 was thrown yields a very similar result regardless of who reads the tape이라고 나오고 있어.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 줄자를 사용하는 거뭐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그 javelin 하면 투창이라고 되어 있죠. 투창이 던져진 거리가 얼마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가 그럼 어디예요?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가 주어지. 그럼 동사 어디 있을까? 동사까지 찾을 수 있을까? 뒤에서 왔을 때 yield라고는 여기가 동사로 보인다. 그치? 그래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 투창이 얼마나 던져졌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냐면 very similar resu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뭐하는 관계없이 누가 도대체 그 줄자를 측정했는지 읽었는지 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를 항상 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럼 내용 파악은 됐고, 얘들아. 거리는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면, 투창이 던져진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그러면, 투창이, 얘들아, 던져? 아니지. 투창 입장에서는 던져진 거죠. 그러면, 아, 수동태 표현을 넣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투창이 던져진 그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사용하는 거, 줄자를 사용하는 것은 누가 측정을 하든지 간에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내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evaluation on performan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수행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diving, gymnastic and figure skating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다이빙이나 아니면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그런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는 평가지, 평가.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is more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주관적이라 이거죠. 객관적인 척도가 있다기보다는 약간은 더 주관적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 자, 비록 elaborative scoring rules help make it 혹은 them more obj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섬세한 elaborate이라고 하면 정교한이잖아요. 아주 정교한 scoring rules, 점수를 매기는 규칙이 물론 도와줄 거야. 그것을 더 objective,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줄자로 측정한 것보다는 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 is이 들어갈까, them이 들어갈까를 본다는 거는 여기 어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여기 어떤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야? 이런 아주 정교한 scoring rules, 측정 규칙은요,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줘? 평가가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평가는 지금 단수형으로 나왔으니까 it이라고 하는 단수 표현으로 들어가면 좋겠네. 그래서 평가가 더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earch in motor behavi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운동 행동의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It is important to use performances. 행동,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대. 어디서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실험실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For which the scoring can be as objective as pos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측정하는, 점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일 수 있는 그 실험실에서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까지 말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에 있어서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8번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짧으니까 바로 읽어볼까? Don't be afraid to move around and try different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However old you are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너가 얼마가 나이가 들었던지 간에 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문장이 굉장히 짧은데 얘들아 however 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However, 하지만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걔는 접속사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하는 뜻인데 얘들아 여기서 however은 한번 지금 정리할 거거든? 노트 같은 거 한번 꺼내볼까? 복합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합관계부사인데요. 얘가 뭐냐면 여러분 관계부사는 알 거야. 그치? 관계부사 when, where, how라고 하는 표현은 알 거야. why는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랬을 때 when, where, how 다음에 ever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복합관계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어. 근데 이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이 특히 두 가지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냐면요. Whenever 할 때 언제든지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어. 그러면 You can come visit me whenever you want 이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한 언제든지 나를 방문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We can go wherever you want 이라고 했을 때 너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시간 부사절, 장소 부사절로 쓰인 건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 뭐야? However 얘잖아요. 얘를 한번 봤을 때 양보 부사절이라고 써 있어. 자 그러면 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라고 해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However old you are, 너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러면 복합관계부사로서 지금 여기서 잘 매끄럽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복합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old you are, 지금 문장 구성이 다 있어요. 보어가 앞으로 끌고 나와진 형태고요. you라고 하는 주어 are 이라고 하는 동사가 다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 however 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여졌구나. 혹시 복합 관계 부사를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해 두시는 거 좋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너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봐.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want to find out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너가 찾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 is가 동사가 될 겁니다. 자, 너가 찾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is who you are. 너가 누구고, what capabilities you have. 너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찾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give yourself a time limit to dig into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한테 좀 시간을 주래요. 뭐 하기 위한? 너 스스로를 좀 탐색하기 위한 시간을 좀 줘라. And, 그리고, find out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을 찾아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지금 명령문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네요. 너한테 스스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줘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find out 무엇을 찾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 개가 이어진 문장 구조였어.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쌤이. 그치? 너가 원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얘들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저 what은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겠네. 자, 그럼 그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문장 보면요. In this period, 이 시기에, 즉, 너가 너 스스로를 탐색하는 이러한 시기에 There is no way around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뾰족한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So you have to be a risk t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모험가적인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방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위험을 감수해보는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If you don't take any ri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어떠한 도전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you don't get any sweetness out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인생에서 어떤 단맛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and the truth of the matter is 그리고 중요한 점은 뭔지 알아? That the sweetness in life, 인생에 있어서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comes with the ris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 도전할 때, 모험을 저지를 때 발생하게 된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문법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that 이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여기서의 that은 접속사 that. 그치?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sweetness in life, 인생에 있어서의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comes가 동사인 것 같아. 그치? 그럼 여기서 주어 어딨어? 주어는 sweetness. 얘가 바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달콤함은 comes with the risk. 아, 모험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수일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네. 그래서 아 대절 안에서의 동사인 comes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I've lived my life taking ris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뭐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냐면 taking risks 했대요. 뭔가 모험을 취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이때 등장하는 taking은 뭘까 얘들아? 분사 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 외쳤으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taking risk, 모험을 감수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왔다. And I wish I could tell you they were all successful.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they were all successful.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예요, 그러면? risks지. 그치? 아, 내가 취한 모든 모험들이 말이야, 다 성공적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but they weren't. 하지만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But, 하지만, 내가 저지른 모험들이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you want to know something? 너가 무언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I learn more from my fail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내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뭐 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성공으로

배우는 것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는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등장할 게 아니라 learned 앞에 등장하는 learned를 대신할 대동사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learned라고 하는 일반 동사를 대신해 줄수 있는 표현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심지어 과거형이면 did가 들어가면 좋겠네. 자, 그래서 나는 내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뭐보다 내가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 라고 해서, 아, 여기 대동사가 들어갈 타이밍이구나. 심지어 대동사인데 learned라고 해서 과거형이니까 do, does, did 중에 did라고 하는 대동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2012학년도 3월 학력 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까? We do not hear with our ey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문장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듣지는 않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렇죠? 아무도 눈으로 듣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sometimes it also seems as if we d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때때로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듣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 An environment agency offic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청 공무원은요, tells a surprising incident about some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말해준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었냐면, Who live in apartment building close to busy state high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바쁜, 즉 복잡한이겠죠? 아주 복잡한 그 도시의 고속도로의 근처 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치? 자, 이때 등장하는 who 누군지 한번 볼까?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어떤 문장이야? 동사로 시작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야. 앞에를 봤더니 누가 있어? people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이때 who는 관계대명사 who로 오케이 잘 쓰이고 있네. 즉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수 있겠죠. 즉격 관계대명사로 잘 쓰이고 있고 어떤 굉장히 복잡한 고속도로 주변에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The family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라고 나오고 있어. 그 가족들은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졌대. 뭐 때문에? 소음 때문에. 왜? 굉장히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에 살면 소음이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여기 miserably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런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문장 구조를 보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면 우리 무슨 문장으로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 지금 by the noise라고 나와 있으니 저 by the noise의 noise가 주어 자리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the noise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mad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거고 the family라고 하는 목적어 부분이 나올 거고 지금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miserably라고 하는 부사가 오고 있어. 얘들아, 원래 문장은 이거거든? 그랬을 때그 소음은 만들었다,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질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우리 오형식 동사로 알고 있잖아. 즉,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올 자리인데 지금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있어? 부사가 있어. 부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 보어 자리에. 뭐로 바꿔야 돼? miserable로 바꾸면 좋겠죠. 그래서 그 가족들은 소음에 의해서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And they complained to the city government. 그리고 시청에다가 계속 이제 항의를 한 거죠. 너무 시끄러워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었다고 해요. City official went to state capital again and agai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도시에 방문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어? 얘들아, 요청하다, 요구하다, 동사 뭐 생각나지 않아? 아, 대절 뒤에 당위를 나타내는 의미만 나오면 뭐 생각할 수 있다? should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 바로 직전에 봤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야. 무엇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냐면 something be done about quieting the highway noi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행해져야만 한다. 즉,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대절 안에 등장하고 있지. 자, 무언가 좀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고속도로의 소음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be 앞에 should가 생략된 것 같아. 그래서 something should be done. 무언가 행해져야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의 소음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should가 생략된 후에 그냥 일반 비동사 온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쌤이 저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be, am, 덜렁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 왜냐면 that something be done 이라고 하면 뭔가 어색하거든. 근데 앞에 나오는 동사를 한번 봐라. 봤을 때 지금 여기처럼 요구, 요청의 의미를 담으면 대절 안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y were put off repeate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 시청에 공무원들은요, put off 하면 지연되다, 연기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반복적으로 자꾸 미뤄진 거죠. 아,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계속 미뤄져서 at last, 마침내 the city official had an idea. 그 공무원들이 한 생각이 떠오른 거죠. They planted a single row of trees in front of the apartmen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나무 한 줄을 그 아파트 앞쪽에다가 심은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고 나무 한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The trees made hardly any difference in the amount of no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무들은요 거의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해석되는 게 맞지. 얘들아, hardly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되잖아요. 얘들아, hardly 해석 잘하셔야 돼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러면 그 나무들은요 거의 소음의 양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치? 뭔가 소음의 데시벨을 낮춰주지는 못했지만 they did block the view of the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고속도로의 그 모습은 가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did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이때 did는 왜 나온 걸까? 를 한번 보자면 뒤에 block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did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쓴다? 얘는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나무들이 실제로 그 고속도로의 모습을 막아주기는 했다라고 해서 이 did가 뒤따라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그랬는데 여기 시제를 봤는데 made로 과거 시제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뒤따라 나오는 동사 강조해 준거 너무 괜찮죠? 그쵸? 그랬을 때 4번도 오케이, 괜찮고요. After that, 그 이후에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from the people in the build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무를 한줄 심은 직후에는요,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few도 해석 잘해야지. 얘 어떻게 해석해요? 거의 없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이후에는요, 거의 불평불만, 즉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부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few를 얘들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few 다음에는 무슨 명사가 올수 있을까? 셀수 있는 명사가 올까? 셀수 없는 명사가 올까? few는 셀수 있는 명사를 수반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셀수 없는 명사를 앞에 선 뭐로 수식해 주죠? litt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수식해 줄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few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나무 한 줄로 뭔가 고속도로의 모습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불평불만, 즉 민원이 줄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10번 문제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There is an old Japanese legend about a man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한 일본의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남성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는요, renowned for his flawless m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아주 결함이 없는 예의범절로
유명한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Renowned for 하면 무엇무엇으로 유명한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유명한 게 능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수동으로 받은 거지. 그래서 그의 정말 결점이 없는 그 예의범절로 유명해진, 유명한 그 남성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남성이요, visiting a remote vill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을 방문했냐면 굉장히 외딴 지역의 마을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ing가 등장하고 있어. 왜? 방문은 이 남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분사가 man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무엇으로 알려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과거 분사가 man을 꾸며주고 있고, 자, 또 반대로 방문한 것은 능동적으로 방문을 하니까 ing 현재 분사로 ma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wanting to honor as well as observe h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를 관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뭔가 존경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the villagers prepared a banqu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뭐를 준비했대요? 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As they sat to ea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들이 앉아서 먹는 동안에 all eyes were on the novel gu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눈은 누구를 향해 있었다? 그 아주 고귀한 손님에게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손님한테 가 있었을까? Everyone looked at what the man held. 혹은 how the man held his chopsti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은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그의 젓가락을 집는지를 지켜본 거죠. 자, 어떻게 집는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how가 오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그가 그의 젓가락을 어떻게 집는지, 왜? 예의범절이 너무 바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집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 So that they could imitate h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떠난 후에 좀 따라해보려고. 모방해 보려고 어떻게 젓가락을 집으시지? 라고 하는 거를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대. 자,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대? By an unfortunate accid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불행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나 봐요. As the mannered man raised a slippery slice of tofu to his lip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아주 매너가 좋은 그 남성이 raise a slippery slice of tofu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미끌거리는 두부를 들었을 때, 어디로 들었냐면 그의 입가에 가까이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대? He placed. 그는 놓았을까? 혹은 놓임을 당했을까? 능동일까? 수동일까? 역시나 그거 물어보고 있어. 자, 그는 he placed 혹은 was placed the tiniest bit of excess pressure on his chopstick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두부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어서 그의 입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의 젓가락에 약간의 아주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 거지, 그가 스스로. 그래서 두부를 먹으려면 사실 굉장히 살짝 집어야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압력을 그가 가하게 된 거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place the tiniest bits of excessive pressure라고 나오는 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두부에 조금만 더 압력을 주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 두부가 뭐 으스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겠죠. 그랬을 때 propelling his tofu through the ai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두부가 어디로 날아갔대요? 공중으로 훅 하고 날아가서 and onto his neighbor's la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이웃 주민의 무릎에 안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완벽한 매너를 갖췄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after a brief moment of surpris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순간 다들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란 이후에 in order to preserve the myth of their guest perf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방문객, 즉 여기서 말하는 nobleman이겠죠. 그 손님의 완벽한 신화를 preserve 하면 보존하다잖아요. 그 손님의 완벽한 그 신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and keep him 혹은 keep himself from any environments 그가 굉장히 창피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 젓가락질을 하다가 그가 먹던 두부가 다른 사람의 무릎에 안착하게 돼버렸어.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래서 그러한 창피함으로부터 그를 방어해주기 위해서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그 연회에 모인 모든 주민들은 어떻게 했대요? Began fleeing tofu into each other's la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이 집었던 그 두부를 각자 서로 서로의 무릎에 날리기 시작했다.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봐야 되잖아. 민망함으로부터 그를 지켜준 건 누구야, 얘들아? 민망하지 않도록 해준 거는 all the villagers at the banquet.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어란 말이야. 그 연회에 모였던 그 주민들이 그들이, 아,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니까 여기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인물이 다르네.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어? himself가 아니라 him으로 써줘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민망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 연회에 모인 마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문제 한번 볼 건데요. 11번입니다. 201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1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은요. Democracies require more equality if they are to grow strong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democracy 하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더 많은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대. If they are to grow strong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들이 뭐 하고 싶다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더 많은 equality 라고 하는 동등함,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봤더니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러면 그들이 더 강해지고 싶다면, 뭐뭐하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의도를 도려내는 표현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를 우리 같이 쓰거든. 그럼 오케이. 아,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더 강력해지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다? 동등함, 평등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The problem is that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globalization,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pushes in the opposite dir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밀어버린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즉 equality, 평등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By placing a premium and high skil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에 얘들아 프리미엄을 붙여준다는 거는 이거에다가 더 방점을 두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도의 기술에 더 프리미엄을 붙여준대. 즉, 뭔가 더 이점을 준대요. 근데 그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make workers more competitively라고 나오고 있어. 자, 만들어주는데 그 노동자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고도의 기술을 더 중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한번 보자.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예요.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떡하니 누가 와 있어? competitively라고 해서 부사가 와 있잖아. 보어 자리엔 부사 못 오고 뭐만 올수 있다? 형용사가 올수 있다. 즉, competitiv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꿔주면 되겠네. 저 그럼 이미 정답은 나와 버렸고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어딜, 무엇을 더 중시하게 돼? 이런 고도의 기술을 더 중시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은요, increases income inequa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득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높여버리는 거죠.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넓히냐면요, the highly skilled minority and the r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도의 기술을 갖춘 그 소수와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 불평등을 넓혀버리는 거지. 즉,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고, 고도의 기술을 못 갖춘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In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에서요, it is not sufficient, 충분하지 않대. 뭐가 충분하지 않냐면, to reduce economic in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insecurity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안전하지 않은 거, 즉, 불안전이잖아요. 즉,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 더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안전망을 확장시키면서 이런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불안정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주고 있지. 자, 그럼 문법에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to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게? 앞에 봤더니 가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얘는 얘 이후부터가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네. 그래서 아 뭔가 사회적인 안전망을 넓힘으로써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nstead, a country must begin to make transition from A to B. 국가는 뭐 하기 시작해야 되냐면 전환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A로부터 B까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welfare state이라고 하면 복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노동 국가로 전환을 해야 된대요. With an emphasis.

on. 그리고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냐면 creating a more highly skilled labor fo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고도의 노동력을 만들 수 있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대. 만들어주자, 이거야, 국가가.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만드는데 방점을 찍어줘야만 하고요. And improving access to labor mark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노동시장의 접근법을 높여줘야 돼. 누구한테 노동시장의 접근법을 높여주어야만 하냐면요. For women and low income you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이나 아니면 여성들이 이러한 노동시장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 오케이. 그런데 이 and로 연결이 되어서 creating, impro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앞에 보니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 보니 아, 동명사로 잘 연결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그랬을 때 to expand job creation 이러한 직업 형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new social policies must also provide better incentive. 새로운 그런 사회 정책들은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냐면, 장려책을 제공해줘야만 한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해줘야만 하냐면요, 창업 의욕이나 혹은 혁신을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only then, 오직 그때만이, 즉, 아, 이렇게, job creation,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장려책을 제공한 그때만이 can social policy, 사회적 정책이 뭐로서 고려되어질 수 있대?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얘들아,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네? Only then이라고 하는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우리 어떤 문장 지금 발생하고 있어? 도치가 된 문장을 볼수 있겠네. 그래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앞에 나가 있고 실제 주어는 이 social polici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때만이 사회적인 정책이 뭐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라고 고려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얘들아, 사회적인 정책이 스스로 생각해 아니면 고려되어지는 거야?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고려되어지니까, 오케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 너무 잘 쓰이고 있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점은 도치구문이 쓰이고 있는구나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beyond their role as instrument of social prot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회 보호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산에 있어서의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해야만이? 뭔가 직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창업 의욕이나 혁신의 장려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드시 복습하시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 풀 건지 미리 한번 예습해 오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0: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얼음 알갱이들. 우박이 바닥에 내리꽂히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1: 위험천만한 순간을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우박. 우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박 대피 방법. 실외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우박이 떨어진다면 지붕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세요. 만약 대피할 곳이 없다면 머리와 얼굴을 보호한 채 벽에 등을 대고 웅크린 자세를 취하면 좋습니다. 낙뢰 가능성이 큰 나무 아래로 가거나 우산을 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운전 중 우박이 내린다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 창문을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린 뒤 파편이 튈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에서 멀어집니다.

0: 주말 아침 속속 모여드는 사람들.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들은 유네스코 시민단이다.
1: 오늘은 이제 지난번 토요일에 이어서 2차 현장 답사입니다.
0: 현장 답사는 물론 토론회와 특강, 세미나 등 310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등재라는 꿈. 울주의 대곡천 문화유산들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들이다. 시민단의 첫 번째 목적지, 울주군 대곡천 깊은 계곡에 다다랐다. 80대 어르신부터 초등학생까지 시민단의 구성원들은 무척 다양하다. 선사시대 암각화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저마다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2: 반구대 암각화하고 각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이렇게 시민단을 모집한다고 해서요.
3: 평소에도 이 우리나라 문화재와 이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요. 또 울산 시민으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전리 각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상부랑 하부로 나눠지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에서 보이는 그림하고 하부에서 보이는 지금 너무 옅거나 얇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확연히 다른 거는 보실 수 있으시죠?
0: 비스듬히 기울어진 바위면. 위쪽에 새겨진 문양들은 선사시대에, 아래쪽의 글과 그림은 이후 신라시대에 새겨진 암각화다. 선사시대에 그려진 것은 무언가를 기원하고 상징하는 듯한 추상적인 기호들과 인물상. 그보다 훨씬 후에 새겨진 신라시대 암각화는 800자가 넘는 한문과 그림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다. 이어서 더 놀라운 유적을 만날 수 있는 곳. 대곡천 하류로 발걸음을 옮겼다.
4: 천전리 각석이 70년 12월 24일 날 발견됐고요. 방구대 암각화는 1년 뒤에, 딱 1년 뒤에 찾았어요. 그래서 언제일까요?
5: 71년.
4: 네, 71년 12월 25일이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나기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기사가 났어요.
0: 이곳에 선사시대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암각화가 있다. 수천 년 전 이 바위벽에 남겨놓은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 50여 점이나 되는 고래 그림은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이다. 배가 하얀 범고래. 머리가 아주 큰 향유고래. 새끼를 등에 업은 귀신고래. 고래 사냥의 방법까지 자세히 그려놓았는데 작사를 이용해 고래를 잡았다는 것과 잡은 고래를 배로 끌고 이동했다는 것까지 묘사되어 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의 사슴, 호랑이, 멧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과 이들을 사냥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도 새겨놓았다. 이런 반구대 암각화의 위치는 안타깝게도 침수가 반복되는 댐 안에. 평소에는 수위를 조절해 침수를 막고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연이은 태풍이 지나간 후 수천 년 된 유적이 물에 잠긴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5: 태풍 다나스, 그 미타, 타파 이게 연이어서 오다 보니까 역대 이래 방구대 안각화가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같이 이렇게 무너졌죠. 물 속에 있는 친구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우리 것만 우리만의 문화유산이 아니잖아요. 세계인들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세계인들이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이렇다는 거죠.
6: 앞으로 우리가 잘 보존해서 길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그런 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0: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하류. 암각화 박물관은 큰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 곳. 더 가까이에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선사시대가 남긴 이 생생한 이야기들은 오늘의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4: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건 전 세계 인류들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모두의 기록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모두 아끼고 보존해서 후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하나의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모두가 알고 지켜야 되는 문화재입니다. 네.

0: 단기간 내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없는 수학. 실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개념과 개념의 융합이 복잡해지고 과정의 연계성은 뚜렷해지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공을 들이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1: 왜 어려운 건지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고 어떤 문제풀이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수학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2: 실제로 고난도 문항이 나오면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0: 사실은 전략이 있죠.
1: 오늘의 주인공 장혜영양. 입시 수학을 공부하다가 수학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진학했다는데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응용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마다 그에 맞는 풀이 전략을 세웠다는 혜영양. 그녀의 공부법엔 어떤 수학 전략들이 녹아져 있을까? 일찍이 공부의 재미를 느꼈던 혜영양.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수학 1등급을 놓쳐본 적 없던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고비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찾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 다른 과목에 집중하느라 수학 공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떨어진 성적을 원상복구시키려 노력했지만 한 번 떨어진 수학 성적은 좀처럼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
2: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 30번 같은 문제는 기존에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는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 공식을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이 서지가 않고 그래서 아, 내가 정의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 공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 정의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고난도 문제일수록 다양한 개념이 섞여서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배영량은 모호했던 개념을 다시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2: 교과서 단원명을 참고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키워드를 제일 위에 적어놓았는데요. 처음에는 교과서에 적혀있는 정의들만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교과서 예제 혹은 그 개념을 정말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문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옮겨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푸는데 왜 못 풀었는지 어떤 정의, 개념을 놓치고 있어서 풀지 못했는지를 개념 노트에 적어두었어요.
1: 개념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보였다. 수학의 기본이자 시작이 되는 정의였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키가 될 수 있는 정의. 혜영양은 정의를 근거로 답을 유추하는 과정에 집중했다.
3: 개념 노트 또는 뭐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냥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아,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 공식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용어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뭐 개념 써놓고 거기에 대한 예만 써놓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고난도 문항에서는 그 단어 하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 이후 복잡한 공식보다는 기초가 되는 정의를 이용해 문제풀이를 했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필기에 복습의 효율을 높였다.
2: 혹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틀렸다면 그 문제를 틀린 이유를 반드시 적어두었어요. 내 풀이와 해설 풀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다 적어놓았어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도 제 풀이로 만들기 위해서 풀이노트에 함께 적어두었어요.
1: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다가서고 싶었던 혜영양.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다. 수없이 부딪히며 찾아낸 문제 접근법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과 정의는 빠짐없이 적어두었다. 공식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려는 학생들과 달리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보려 했던 혜영양. 이런 혜영양의 전략은 성적 상승으로 이어졌다.
3: 장점은 실제로 고난도 문항에서 5개념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5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우선 좀 상위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인지 아닌지를 이 학생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어렵게 풀어내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1: 수학만큼 재미있는 과목이 또 있을까?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참된 재미를 느낀 혜영양이기에 수학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더 안타깝다. 해서 모교를 방문. 수학 공부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멘토링을 해주기로 했는데 수학에 대한 고민도 단원도 천차만별.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혜영양이 뽑은 멘티는 누구일까?
2: 내가 기준이라고 하면은 나랑 제일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가 내 공부 방법을 전달해 주기가 제일 편하고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친구를 골랐거든. 그래서 내가 고른 멘티는 예솔이야.
1: 오늘의 멘티 김예솔 양. 친구들 사이에선 알아주는 공부벌레.
0: 다른 애들 보면은 똑같이
1: 공부 좀 한다는 예솔 양. 굳이 멘토링을 신청한 이유는 뭘까?
0: 공부하다가 9월까지 이러거든.
2: 수학 어디가 제일 어려워?
4: 저 미적분투에서 함수에 극한 부분이 처음 보는 함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 자체도 일단 낯선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개념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혼합해서 어떤 적재적소에 그걸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1: 개념의 이해는 완료.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지만 개념을 풀이해 활용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5: 부담도 되고 어떻게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언니한테 더 많은 걸 물어보고 많은 걸 배워야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한테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1: 드디어 멘토링 D-Day. 공부 흔적을 보는 멘토의 눈이 매섭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애써 공부한 개념을 활용하지 못하는 걸까? 개념에서부터 프리 팁까지 빼곡한 노트 안에 그 답이 있을까?
4: 쓸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문제들도 되게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6: 그럼 약간 익숙한 유형이 나오면 풀 수 있는데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조금 당황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푸는데 못 푸는 이유는 개념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4: 풀 때마다 안 풀리면은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상 개념을 처음부터 정리하려고 들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근데 또 정리하다 보면 이건 또 알겠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6: 어디가 빈구멍인지 찾기가 힘들지 개념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많이 적으면 이거 노트 만든 이유가 뭔데? 수능 때까지 내가 가져가야 될 개념을 복습하려고 가져가는 건데 너무 많으면 그걸 보는데 오래 걸려. 그럼 그냥 개념서 보는 게 낫지. 그치? 내가 필요한 것만 보려고 만든 노트잖아. 그러니까 너가 툴일 줄 알아야 돼. 아, 이거는 내가 한 번 정도 문제 보면은 할 수 있겠다. 아, 이거는 내가 다시 보면 못 풀겠다 하는 걸 한 번 고민을 해봐. 그럼 이게 기준이 점점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예솔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알겠고 근데 조금 더 예솔이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내가 준비해온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4: 네.
6: 이 문제는 함수의 미분, 극한, 연속의 모든 개념을 담고 있는 문제야. 이거 한번 풀어볼까?
1: 멘티의 수준에선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까? 생각보다 금세 문제를 풀어냈는데
4: 우선 여기 기억니은 제곱이 다 뭔가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수에는 그냥 그런 꼴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 했어요.
6: 되게 안타깝게 정답은 디귿이 맞아. 디귿을 풀 때 지금 미분에 대한 개념으로 썼잖아? 근데 이거는 전혀 미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던 문제였어. 그 어디에도 미분 계수로 풀라는 말은 이 문제에 없었어. 근데 너가 항상 그동안 봐왔던 문제들 때문에 바로 보면은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미분 계수가 생각이 나고 왜냐면 그런 문제 많았으니까. 그래서 하던 대로 풀었더니 틀리게 됐잖아. 얘를 봤을 때도 이제 너처럼 이거 미분계수네? 근데 X1에서 미분 안 되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로 해서 틀리게 한 거잖아. 뭘 가지고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못한 거야. 왜냐면 이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는 건 다 알아. 그랬을 때 얘가 과연 미분계수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9번

0: 2점이고 3점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오답률도 있었던 문제고 너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왜냐면 하던 대로 이거 미분계수식이네? 이러니까.
1: 그럼 이렇게 알던 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미분계수를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극한의 정의부터 써야 되는지는 둘다 해보면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문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보통 미분계수를 이렇게 식으로 쓰는 문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조건 같은 게 분명 발문에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너가 풀면서 아까 너가 노트에 정리했던 데다가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해놓는 거지. 아, 왜 얘가 중요한지. 얘가 분명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는데 나는 왜 얘를 당장 미분계수로밖에 못 봤지? 일단 극한이면은 극한인 게 맞아. 미분계수를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동안 그렇게 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가 잘못된 접근 방법을 쓰고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는지를 판단을 안 하고 너가 했던 대로 풀면은 이렇게 틀려. 그치?
2: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가볍게 지나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3: 0부터 3의 모든 실수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부터 3까지의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1차 함수와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 이게 핵심입니다.
4: 학생들은 그냥 공식, 알고 있는 공식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조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공식에 집중하면 그냥 틀리는 문제들이 정의에 집중하고 그 정의에서 잘 기억하고 있던 어떤 조건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래서 조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고난도 문항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조건 그리고 정의 그 관계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0: 30번 문제들을 보면 항상 되게 꼴이 비슷해. 왜냐면 얘도 어떤 지문 있고 박스 형태로 조건을 주어주고 묻는 게 있지. 그치? 이거는 올해 6월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묻는 게 있고 어떤 내용이 쭉 있고 또 가나 조건을 주고 또 묻는 게 있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여행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자. 여행 갈때 뭐부터 짜야 돼? 그치?
1: 목적지가
0: 어디 갈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뭘 타고 갈지 이런 걸 정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의 바로 그 목적지가 구하라는 것이야. 구하라는 거를 먼저 안 보고 문제를 푸는 거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무작정 가방 메고 떠나는 거랑 똑같아.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지 차를 타고 갈지 너한테 주어진 게 자전거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뭔지 알아야 내가 가진 게 뭔지를 파악하고 가는 길을 찾겠지.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얘는 나한테 뭘 주는 거지?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치수 집합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 이런 조건이 없다면 난이 함수를 미분할 수 없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겠네를 파악을 반드시 해야 돼. 이 앞에 전제를 가지고. 그럼 너가 지금 여기 있어. 너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고 목적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고 우리가 가진 게 뭔지 파악을 하고 준비를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게 이렇게 2번인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얘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가라는 조건이 있는 지도가 하나 있는 거고 이쪽에 나라는 조건이 있는 지도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보고 이렇게 가 조건 방향으로 가야겠지? 근데 내가 나 조건을 안 보고 일로 쭉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너무 멀어지고 있잖아. 나는 가 조건까지 보고 나서 나 조건을 염두에 두면서 나 조건의 방향으로 이렇게 와야겠지. 그럼 이게 4번이 될 거야. 나 조건까지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구하라는 거는 적분값이네? 라는 걸 보면은 이제 너의 시선이 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문제 푸는 방법인 다섯 번째. 이렇게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숨겨진 지도를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도착을 하는 거지.
4: 문제를 볼때 목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을 살펴보고 박스 안에 있는 두 가지, 가나 또는 가나다의 내용은요, 반드시 그세 개의 관계를 잘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뭐,

0: 가에서 나로 가고 나에서 다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히려 출발지에서 나로 갔다가 나에서 가로 갔다가 가에서 목적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그 박스 안에 있는 그뭐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가나 또는 가나다 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문제 접근 방식은 이래. 근데 문제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고 얘는 풀고 얘는 못 푸는 이유는 이제 조건이 어떤 건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 조건도 되게 많은 걸 숨기고 있어. 약간 포장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30번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가리고 포장해서 줘. 근데 막상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아는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그 계산을 꽁꽁 숨겨주는 거야. 그럼 이 포장지를 벗기는 방법이 바로 뭘까? 그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한겹한 겹을 벗기면서 되는 건데, 개념을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어쩔 때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포장지를 벗기다 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수능까지 너가 가지고 가야 될 개념은 너무 많아.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되게 많은 문제를 풀고 있겠지만 거기서 너가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어. 너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과연 어디다가 정리해 두지 않는다면 수능장에서 생각이 날까? 안 나지. 하지만 너가 틀린 문제들은 반드시 계속 복습하고 가지고 가야 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바로 노트인 거야.
2: 복습할 때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1: 평상시에 만들고 시험 기간에는 한 가까워질수록 점점 짧게 보긴 했어. 예를 들면은 한 시험 한달 전쯤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계속 보다가 그럼 점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내용도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야 되는 주기장이 짧아지고 그래서 이제 틈날 때마다 정말 봤어. 그리고 이제 또 복습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근데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러면은 일단 이거 무슨 어디 다는 문제지?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노트를 펼쳐서 이 문제가 해당하는 부분을 펼쳤어. 그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 문제 풀때 사용할 아이디어가 노트에 있어. 근데 그래도 문제지. 노트에 적어놨는데 못푼 거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한번 다시 표시해두는 거지. 아, 내가 이거 복습한다고 했는데 아직 조금 문제가 바뀌니까 분명 같은 아이디어인데 사용을 못하네? 이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지, 다시. 뭐 옆에 별표를 친다든지, 아, 이거 내가 다시 볼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 아니면 그 부분에 이 문제를 적어 놓는 것도 되게 좋아. 이런 것도 결국 같은 상황이다. 하든지, 만약에 아예 없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새로 적어 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추리는, 아까 어떻게 추려야 될지 모른다 했잖아. 그때도 내가 기존에 뭘 있는지 확실하게 알면은 이제 점점 쓸게 줄어들겠지. 근데 기존에 뭐가 있는지, 이게 어떤 유형이랑 같은지를 판단을 안 하고, 틀렸네? 적어야지? 이러면 당연히 많아지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내가 오늘 미적분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풀수 있는지, 또 이렇게 내가 틀린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해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한테 숙제를 내줄 거야. 숙제를 내줄 건데, 이거는 2017학년도 바로 직전에 9월에 본 모의고사야. 이 30문제를 푸는데 내가 몇 가지 너한테 해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 거기까지 해서 나한테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나랑.
3: 다음 날, 멘트는 멘토의 당부대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전과 동일하게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뒀다. 또한 각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을 체크했는데 혜영양은 왜 이런 숙제를 멘티에게 내준 것일까? 주말이면 시계를 10시 30분에 맞춰놓고 실제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르듯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던 혜영양.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30개의 문제를 최적의 컨디션으로 풀기 위해서는 시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멘티는 과연 멘토의 당부대로 숙제를 해왔을까?
1: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어땠어? 원래 모의고사 풀때 시간 관리 어떤 식으로 해?
2: 이번에 풀 때도 별로 그렇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1: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검토도 해야 되고 틀린 것도 그 시간 안에 다시 보잖아. 그래서 그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해. 왜냐면 보통 막 학교 시간표 맞춰서 공부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1시간 이상 진득하게 앉아서 연속해서 공부를 잘 안 해. 근데 수능은 100분 동안 보잖아. 그래서 내가 100분 동안 집중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예솔이가 100분 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살펴볼까?
3: 실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는 것. 나 자신이 실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것이다.
1: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일단 검토를 안 하고 있어.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실제로는 3학년이 되면 처음에 문제 푸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야. 11시 10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알려줄게. 그거 보고 예솔이가 너한테 맞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0번까지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면서 이렇게까지 30문제를 풀었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내가 만약에 건너뛴 문제가 한 5, 6문제야. 못 푼 걸 풀어야겠지. 6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걸 다 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그럼 나는 이렇게 못 푼 문제들 중에서 아 내가 얘는 풀 수 있겠다 싶은 문제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 중에서 아 내가 막 한 21번, 30번 이런 거 말고 갑자기 한 16번 때쯤에 막혀서 못 푼 거 있지. 그런 거는 내가 조금 더 고민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잖아. 이제 그런 거 한 3, 4문제 정도를 먼저 푸는 거야. 그럼 이러면은 한 11시 40분 정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투자해서 풀었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때 동안 못 푼 두세 문제는 일단 마음을 비우는 게 먼저. 아 이거는 내가 이 중에 한 문제라도 풀면 좋으니까 일단 이거 빼고는 다 맞자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딱 10분 남았잖아. 10분 동안 내가 못 푼 한두 문제 물어봐.
4: 시간 배분이라는 건 이런 알고리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제 정말 잘한 학생들이죠. 30번 더 풉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안 풀려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다 꼬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어떤 시간 배분에 안 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30분. 30분이 됐으면 일단 넘겨야 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 약간의 속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 배분을 좀 더 넉넉하게 주는 거죠. 출제위원들도 그 정도 감안하고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줘야지 올바른 정답으로 갈 수 있는 시간 배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정확하게 아는 문제를 먼저 풀고 헷갈리는 문제는 뒤로 밀어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동일. 다른 것이 있다면 멘토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1: 너가 전략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검토야. 왜냐하면 검토하는 과정이 수능장에서 과연 내가 30문제 다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나는 검토할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 검토를 뭘 먼저 할지를 안 정해놓으면 또 이렇게 1번부터 쓸데없는 내가 확실한 문제까지 검토를 하면서 정말 검토해야 되는 문제 놓치잖아. 그래서 나는 미리 내가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어. 아, 이 문제 계산량이 좀 많다. 이거 분명히 내가 평상시에도 계산을 좀 자주 하던 거네. 예를 들어 삼각함수 문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 체크를 해놨어. 이거 검토할 때 꼭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어. 그러면 나는 검토할 때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가 나의 검토 1순위야. 그리고 이 순위는 단답형 문제.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는 그래도 내가 풀어서 답이 객관식 보기에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보다는 단답형. 단답형은 너무 가짓수가 많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를 푸니까 단답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 그리고 세 번째로 할 게 이제 4점짜리 문제들. 객관식 중에 4점짜리 문제들. 좀 계산 과정도 길고 풀이 과정이 기니까 내가 실수했을 만한 부분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2, 3점짜리 문제. 근데 2, 3점짜리 문제는 사실 마킹하면서 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검토 최하인 거고 우선순위가. 그래서 보통 나는 시험 시간 내에 단답형까지 하기도 바빴어. 보통 4점짜리 문제를 검토할 시간은 잘 없었어. 근데 이것마저 안 정해놨으면 나는 뭐부터 검토할지도 몰랐겠지. 내가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들부터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내 시간 내에 30문제를 모두 검토를 못할 거면 난 당연히 선택을 해야겠지. 그럼 너의 기준을 만들어야 너한테 맞는 선택을

0: 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에 대해 순위를 매겨놓으면 그 시간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게 굉장히 편해. 그리고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중요한데, 실전에서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단축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 조금 고민하는 그 찰나에 바로 난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내 공부 방법을 한 번에 만든 건 절대 아니야. 나도 다른 사람들 것도 다 들어보고, 뭐 책도 봐보고, 그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거, 너의 상황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계속 내가 말한 대로 모의고사 풀어보다가, 아, 나는 13번에서 체크하지 말고 한 15번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한테 맞게 변형하고 잘 활용해서 너만의 공부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1: 아무리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도 저만의 공부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안 풀릴 때면 좀 속상하고 약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다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공부법을 가진 선배한테 이렇게 멘토링을 받아보니까 언니가 했던 대로 저도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굉장히 많이 됐고, 저만의 공부법을 어떤 찾아갈 수 있는 갈피를 찾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 대역량의 공부법이 예솔량에게 딱 맞는 공부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예솔량 스스로 공부법을 찾아가는데 큰 이정표는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3: 뒤에 자꾸 거슬리는
4: 지금까지 시작이 되겠습니다. 즐겨 봐주셨습니다.
1: 언니가 답장 안 했다고 막 삐져가지고 표정 내면 잘해야 되는데.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산골

하지마. 담배 피지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볼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김나린입니다. 우리 내용이 새롭고 많고 이러한 단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잘 복습하면서 오고 있죠. 몇 강이 안 남았어요. 그치? 그러면 화이팅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의 오늘의 넌센스부터 한번 볼게요.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아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그거 못 풀었어요. 아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거기서 그거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듣는데 나도 다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다 아는 문제래. 근데 다 틀렸대. 아, 그렇대. 그래서 아휴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는 끝까지 마무리가 항상 잘 필요하다라는 거죠. 맞아.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을 터이니 어딘가 다 낯익고 다 보면 아는 문제죠. 하지만 끝까지 틀리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는 그대더라. 지금 강의를 들을 때 혹시 이렇게 팔짱 끼고 듣는 친구들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안 돼. 한 손에 이제 필기구 들려져 있어야 되고 아 어느 친구들도 이제 해설지를 무슨 독서하듯이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서 X가 이렇게 되고 안 되지. 절대 안 돼.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랑 이렇게 풀어보다가 이제 풀이가 조금 긴 것들 들을 때 이해됐다 오케이 하더라도 덮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X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에 답이 뭐 190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그 완성하는 절차를 항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거 아는 문제였는데 하고 틀리는 게 아니라 아 그거 아는 문제지 하고 아는 문제였는데 아는 문제지 하고 이제 끝나는 그러한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도 팔짱만 끼지 말란 말입니다. 필기구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등장했고 그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근데 말이야 이거 제가 강의를 제 거를 이제 보면서 느꼈는데 제 이 배에 있는 수다리 있잖아요. 화면에 나오는 게 꽤나 귀엽더라고요. 왜냐? 같이 칠판을 보고 있는 느낌을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웃겨. 저는 너무 웃겨요. 이렇게도 사실 웃기긴 한데 대박.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문제 보는 느낌 나니까 전 너무 좀 재밌더라고요. 갑자기 굉장히 귀엽게 시작했고 자 문제를 봅시다. 우리 지금처럼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괜히 또 싫지 좋아해주라.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그 연속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가 일단 저렇게 나온대. 그럼 그래프를 그리러 가야겠지.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절대값이 걸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차근차근 한번 그려봅시다. 범위는 0, 2, 4로 이렇게 한번 제가 나눠줘 볼게요. 왜냐면 함수가 그렇게 주어졌거든. 그러면 0에서 2까지에 대해서는 저 fx가 그대로 그려진대. 그러면 쳐다보니 절대값 안이 이제 1을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은 형태예요. 그치? 우리 기본적으로 어떠한 제가 이 친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1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인 함수가 접어져 올라가서 V자 형태를 그리는 어우 안 보이네. V자 형태를 그려지는 그 함수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데 쭉 이렇게 요기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Y축 마냥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앞에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는데 A는 양의 상수래.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의 상수일 거 아니야.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하면 일단 뒤집히겠죠. 그럼 함수가 이렇게 뒤집혀서 0을 넣게 되면 여기 앞에다 우리 플러스 2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0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라는 음역값이 나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어지고 E에서도 마이너스 A가 되어지는 이렇게 위로 뾰족한 함수가 돼. 그 친구를 지금 전체적으로 EA만큼 올리라는 거잖아. 괜찮니? 그러면 A만큼 올라가서 0일 때는 A라는 값을 갖고요. 가장 뾰족해지는 거는 우리 0에서 2A 올라가는 거니까 2A라는 뾰족점을 1에서 가지면서 즉 이렇게 되어지는 이까지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남은 범위를 한번 또 생각해 보자. 이 D가 혹시 또 어렵나요? 여기까지는 잘 완성해서 오셔야 되고 이 뒤는 일단 또 부분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여기 일단 여기 생각하지 말고, 아유, EA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친구부터 생각해보자. Y는 이 친구부터 일단 생각해볼게. 얘 뭐야? 마이너스 2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두칸 X축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쵸? 얘를 쭉 끌어오라는 거야. 이만큼 끌어오면 이런 식의 그래프로 이제 생기겠죠. 뾰족한 게. 근데 그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이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버리래. 그러면 이 A가 마이너스 A로 오면서 아하, 아래로 뾰족해지는 이런 그래프로 뒤집어지겠다라는 거지. 괜찮죠? 근데 이 친구를 위로 이번에 EA만큼 전체적으로 또 올리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A였던 게한번더 EA만큼 점핑돼서 아, 이 점을 시작으로 우리가 뾰족한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구나라고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여기 3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0에 대한 값을 갖겠죠. 왜냐하면 그 기울기가 지금 다 똑같거든요. 얘를 뒤집어 갖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에 대한 2분의 1에서 여기 가운데인 2분의 1, 여기가 이제 2분의 1에서 이 1과 이 가운데 2분의 3까지에 대한 이러한 넓이를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A라는 미지수를 일단 찾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이 그래프가에 대해서 범위와 X축으로 같이 둘러싸여진 그 넓이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거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 뾰족, 아래로 뾰족하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대한 넓이부터 일단 구해줘 보러 갈 건데, 어떻게 구하면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위쪽 뾰족한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이렇게 다 데려와서 여기 아래에다가 비어진 공간에 넣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지금 구하려고 하는 빨간색 도형에 대한 넓이가 이 사각형,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로 바뀔 거고, 괜찮아 보여? 그래서 4의 A를 곱한 4A라는 값이 넓이의 총합인 1이 되겠다라는 걸로 이 A가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겠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라는 그 높이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초록색에 대한 넓이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 어떻게 할까? 여기 1을 기준으로 절반에 대한 사다리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로 해줄게요. 괜찮아?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구할 거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여기 사다리꼴 구하는 건데, 여기 가로 길이가 지금 2분의 3까지니까 1을 빼준 2분의 1이거든요? 아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는 이큰 길이에서 짧은 길이 더해주면 되잖아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긴 길이는 일단 2분의 1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짧은 사다리꼴의 이 높이 길이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4분의 1이었고, 높이가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반인 거니까 4분의 1과 4분의 2에 대한 절반인 8분의 3이 될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8분의 3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 마저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지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7이 되어지니 16분의 7이라는 이제 최종 넓이, 즉 확률에 대한 값이 되겠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은 그 넓이에 대한 계산인데요.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

1에서 뚫는 X-1이라는 그 친구를 마이너스 A라는 그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기울 그 그래프가 될 텐데 걔에 대한 절대값을 주고 있어서 뒤집으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기는 함수 여기가 이제 A가 찍힐 테고 그게 지금 FX에 대해서 절대값까지 생각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이 A를 더하래요. 그럼 이 그래프가 그대로 지금 2A만큼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2A, 3A까지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3A 1에서는 2A가 찍히는 이러한 V자 형태에 대한 그래프를 0과 2 사이에 그려줄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럼 나머지 2에서 4까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아, 간단하네. 이 친구는 그대로 2만큼을 이동시키자라는 거네요. 그럼 이동시키지 뭐. 4까지는 그대로 3에서 2a라는 값을 가지면서 똑같이 v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를 생각해 줄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a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마치 왕관 모양 같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1이라고 해주면 될 테고, 그러면 이 왕관 모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가 이 3을 기준으로 하나 더 이렇게 선분을 그어가지고 이 오른쪽 사다리꼴에 대한 넓이 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여기 가로 길이가 1이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대한 높이 길이 더해줄게. 그러면 하나는 2a이고 하나는 3a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분의 5a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겠죠. 4를 해준 우리 2분의 20이니까 10A가 지금 넓이 통합인 1이 되겠다. 따라서 지금의 A는 우리는 10분의 1이 되는구나를 일단 찾아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넓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2분의 1에서요, 2분의 3까지. 이렇게 그어지는 이 가운데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반 뚝 나눠서 한쪽에 사다리꼴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진행을 할게요. 괜찮겠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사다리꼴은 2분의 1에다가, 이 한쪽에 대한 이 가로 길이는 우리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대한 높이 더해줄게요. 긴 쪽은 우리 2a와 3a의 절반이니까 2분의 5a예요. 그리고 짧은 쪽은 2a이거든, 길이가. 그래서 2a 이렇게 구해주시면 구하려는 저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마저 계산하게 되면 난리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9a가 됩니다. 여기 2분의 9a로 집어넣어 주시면 9, 2분의 9a로 집어넣어 주시면 4분의 9에다가 우리 A가 아까 10분의 1이었죠? 곱해주시면 40분의 9구나. 마지막은 넓이의 계산으로 완성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틀리지 않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레벨 2의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규분포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정대표를 부르면서, 정대표님을 부르면서 우리 정리를 해봤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묻고 한번 믿고 가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러한 지금 확률에 어떤 관계를 갖는다. 평균이 m이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저 함수, 저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가 m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종 모양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9보다 작고 15보다 큰 쪽이래. 우리가 m을 기준으로 9, 15 이렇게 적어버린다면 9를 기준으로 왼쪽이 15를 기준으로 오른쪽보다 당연히 너무나 크겠지. 그래서 하나는 m의 왼쪽에, 하나는 m의 오른쪽에 그려져야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때 9에 대해서 그 왼쪽인 부분의 넓이랑 15에 대해서 그 오른쪽에 대한 넓이가 같으려면 M을 기준으로 아, 이 거리차가 각각 같아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즉 우리가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9와 15를 더해서 절반

0으로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계산하면 여기가 24니까 12라는 값이 지금의 평균이 됩니다. 좋아. 그러면 평균까지 알아냈고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뭘 다루고 있는지 봐봅시다. 이번에는 어떠한 A가 등장을 해가지고 A-C 그리고 A 플러스 6에 대한 그 안에 확률이 최대가 되고 있대요.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거 그림 빠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바로 딱 어떻게 될지 느낌이 오죠? 이 A-2와 A 플러스 6은 그 차이가, 그 사이의 갭이 8만큼 있어요. 그치? 8에 대한 그 크기의 범위를 두고 움직이면서 거기 위에 있는 그 넓이를 더해줄 건데, 최대가 된다 하면 가장 가운데 쪽에 있는 그 8만큼의 넓이를 더할 때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M을 기준으로 우리 4만큼 떨어진 이 기준을 잡아서 위에 덮인 그 넓이를 구할 때가 가장 최대일 거라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M에서, 즉 12에서 4만큼 떨어지면 이 끝값이 각각 16이랑 또 8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한쪽 아무나 데려와서 오른쪽의 범위인 A 플러스 6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16이다라고 되는 거니까 우리는 A, 이 실수값은 10이구나라고 일단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음은 이제 B로 가볼게요. B가 있는데 문제가 A 플러스 B의 최소값? 얘는 10으로 딱 떨어졌는데 그럼 B가 어떠한 값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가 봐. 그럼 보면 일단 A가 10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2A를 일단 20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 안 보이네. 여기가 P, X, 20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방금처럼 우리가 종 모양을 이렇게 다시 그려준다고 하면 가운데에 12의 대칭 축을 주고 20은 오른쪽에 그려지면서 그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쫙 퍼지는 이 넓이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확률에 대한 그 값이. 그런데 이 6, 5? 아하, 부동을 잘못 썼네. 이렇게 작아지는. 그러면 다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저 왼쪽으로 쭉, 으악, 큰이 부분의 넓이를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6이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여야 된대. 아, 6이 아니네. B네요. 요게 왜 자꾸 다르게 쓸까요? B죠. 움직이는 B죠. 그러면 일단 이 넓이가 같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아까처럼 12와 같은 차를 가진, 8만큼 떨어진 일단 4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4를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넓이는 일단 같겠죠. 그치? 그런데 이 작은 케이스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빨간색에 대한 넓이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보다는 작아지는 기준을 생각해줘야 돼. 오른쪽에 대한 넓이, 이 범위를 줄여가야 된다고, 빨간색의 넓이를. 즉, B가 지금 4보다는 같거나 큰이 오른쪽에 잡히는 위치여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A는 10이고요. B는 최소값이 4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A, B에 대한 최소값이 둘을 더한 14가 되는구나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얘도 이제 앞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대칭이라는 그 이유로 약간 테트리스의 느낌이 난다. 굉장히 재미가 있다. 라고 말을 해보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이에요.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죠. 어느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는, 저 방울토마토 못 먹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혀가 아파요. 네. 그런데 이 방울토마토 한 개의 당도가 평균 표준 편차가 저렇대. 정규분포를 따른데, 오케이. 그러면 이 당도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니까 우리 N이라는 기호 적어주시고, 괄호 열어서 앞에는 평균, 즉 7.4, 콤마, 그 다음에 뒤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 0.8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겠지. 이러한 지금 상황이래요. 이럴 때, 하나를 딱 선택해서, 당도가 A,

이상이 될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지금 또 0.933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a의 최댓값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헷갈리니까 우리는 수식으로 데려와서 적어보면 이제 잘 보일 겁니다. 그 당도가 a 이상일 확률이 구했더니 0.9332 의 이상이 되는 그 A의 위치를 잡아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고, 이제 X에 대한 그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아예 어떻게 지금 이 오른쪽 값이랑 관련 짓겠습니까? 표준화. 정 대표님, 정규분포로 데려왔으면 표준화 작업을 바로 이제 이어주는 과정이 많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표준화로 하기 위해서는 Z, 라는 확률 변수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때 Z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줍니다. 지금은 7.4,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는 Z라는 이러한 확률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친구를 만드는 이유는 얘가 바로 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러한 정규분포, 즉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에 대한 이 확률을 Z로 표현해 볼게요. X는 이제 마이너스 7.4 빼고 0.8로 나누니까 Z로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의 과정을 A한테도 해줘야죠. 7.4로 빼주고 0.8로 나눠버려. 이렇게 했더니 지금의 그 확률이 0.9332 이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이 친구로 데려오면 참 좋은 점이 아직도 여전히 정규분포라 우리는 이 대칭성을 이용할 수가 있고, 너무나 대칭이 아니야. 오케이. 대칭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의 지금 이 기준, 대칭 축은 0이 되고요. 0.9332가 되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가운데 절반이 0.5잖아요. 그치? 그거보다 얼만큼 더 커야? 0.4332만큼 더큰 지점에서 오른쪽만큼을 다 더했을 때가 지금 확률이 0.9332가 되는구나를 알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제가 이 지점을 생각했을 때이 지점에 대한 값이 만약에 별이라면 여기 이 값이 지금 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의 값이야. 표는 항상 오른쪽이 플러스를 주고 있는데. 그럼 얘를 이쪽으로 대칭되게 마이너스 별로 데려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괜찮니?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제가 0.8에다가 위에 분자를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7.4에서 a를 이렇게 빼내주면 될 텐데, 이 위치가 결국은 이제 0.4332를 만드는, 즉 1.5가 돼야겠구나, 2분의 3이 돼야겠구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이 별에 대한 값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당연히 알수 있고요. 여기 계산 마저 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7.4 빼기 A는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우리 10분의 8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분의 74 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0분의 12가 되는 거라, 우리는 A는 10분의 62가 되겠구나. 즉, 6.2라는 값을 갖는 그러한 값이 나올 것이다. 얘가 바로 그냥 최댓값이 되어지는데, 왜냐면 우리 A는 사실 이제 6.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그 결과를 갖거든요. 왜냐면 지금 9.33, 0.9332보다 이상이 되어야 돼. 그 말은 지금의 위치에서 0.9332가 되는데, 그 오른쪽 넓이가 이보다 크려면 이 별의 위치보다 왼쪽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우린 뒤집어 쓰니까 이 마이너스 별보다 오른쪽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즉, 이 마이너스 별의 위치가 2분의 3이라는 그 위치보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였더니 우리는 지금 부등호 바뀌니까 지금 6.2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부등호를 잘라서 최댓값은 6.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등호를 제가 늦게 설명해서 조금 정리가 덜 됐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죠? 여기가 더 포함하려면 그 값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테트리스에 대한 문제였고요. 저희 다음 문제로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은 7번에 대한 문제인데, 좋아. 이번에 아주 제대로 정 대표님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정 대표는 말입니다. 정 대표지만 어휘를 써서 정 대표님을 소개해 볼게요. 정규분포를 데려와서 표준화 작업을 거치자고 했죠. 그런데 주어진 거를 한번 봅시다. 이산확률변수가 나타났어.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변수에서 나와야 되는 친구인데 이산이 나오고 확률질량함수가 나타났어요. 아하, 이거는 이항분포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되고, 그러면 이 주어진 이 함수를 우리가 그 독립시행에 대한 그 함수의 형태 있죠. 그꼴로 데려가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 그 이항함수라는 것은 B 전체 시행의 사건에 대한 확률 P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독립시행 이 상황의 그 배경이잖아요. 그때 이제 전체 N에서 발생하는 그 횟수 그리고 그 사건이 X번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결국은 N-X번이고 지금 이러한 확률의 함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눈치채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형태의 저 함수를 한번 끼워 맞춰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이야. 지금 400CX고요. 뒤에가 500의 400제곱, 위는 4의 400-X제곱. 이렇게 있는데, 위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일단 이 p와 1-p가 어떻게 곱하기로 나눠지는지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400에서 cx는 이제 변할 게 없고 이 뒤를 어떻게 해볼까 싶었는데 400-x? 여기도 일단 400-x제곱으로 한번 빼내볼까? 하면 우리가 5의 x제곱이랑 5의 400-x제곱 이렇게 곱하기로 쪼개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지수끼리 더해서 400이 나오면서 앞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줬더니, 아, n-x제곱으로 묶이는 그 이만큼에 대한 식이 있고, 또 왼쪽에 5x제곱분의 1이라는 또 왼쪽에 p의 x제곱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그럼 정해서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400cx에 대해서 우리는 5분의 1의 x제곱이랑 5분의 4, 에 대한 이제 400-x제곱 이런 식으로 이 형태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5분의 1이랑 5분의 4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딱 알맞게 데려온 거죠. 그러면 신나게 우리는 이항분포를 만듭시다. 그래서요. 지금의 확률변수 x는요. 이항분포를 따를 건데요. 총 지금 시행 횟수가 400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400개째에 대한 우리가 그 X를 다루고 있잖아요. 400이고, 지금 그 X의 지수에 곱해져 있는, 붙어 있는 그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P를 5분의 1로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다. 이항분포 잘 만들어줬으니, 정 대표님, 지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 우리는 그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고요. 우리 NP 곱해주시면, 즉 400에 5분의 1 곱해주면 평균이 나오죠. 그럼 80이라고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항분포를 따를 때그 x의 분산은 npq니까요. 80에다가 q인, 즉 1-p인 5분의 4까지 마저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 곱하면 16에 4 곱하는 거니까 64고요. 이 친구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누구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나중에 계산하기 편리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m과 분산을 구했으니 우리는 x가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한

그 400의 숫자가 크고 우리는 마지막에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바꾸면 평균이 80이 들어가고요. 표준 편차의 제곱인 8의 제곱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정 대표님, 정규화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표준화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묻고 있는 게 지금 x가 72에서 96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z를 만들어야겠죠. 8로 나누고요. 우리 x를 평균인 80으로 빼준 이러한 표준화를 거치게 되면 구하려는 확률 범위가 72에서 80 빼주고 8로 나눠. 가운데는 이제 z가 될 테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96에서 80 빼고 8로 나눠. 이러한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z, 오른쪽 계산하면 2. 이런 식으로 z에 대한 범위 생각해 줄수 있을 테고, 우리는 이 친구가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변수니까요. 이 범위에 대한 함수를, 범위에 대한 값을 0에서 1까지, 그리고 0에서 2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0에서 1까지에 대한 확률은 0.3414,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0.4772. 이 친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8185.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계산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시작할 때 우리가, 이항분포를 만들라는 거니까 이 독립시행에 관한 그 확률, 그 꼴로 데려와야 되는구나를 알아채고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는 누구? 정 대표님. 정 대표님 불러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 뒤에 문제도 정 대표님 부르더라고요.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흰 공, 검은 공이 몇 개씩 있어가지고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다시 넣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이 게임을 막 점수를 주고 150번 반복한다. 아, 독립시행을 하고 있구나. 이항분포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그 시작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독립시행에 대해 생각할 때그 어떠한 사건을 잡아서 사건이 발생한 확률인 그 P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사건이 될까를 일단 봐주는 거죠. 확인하고 같으면 넣고 다르면 3점을 얻는다. 아, 어떠한 그 상황이 사건 A가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두 공의 색이 서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건 A다라고 우리가 잡아주고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떠한 확률 변수 X를 이제 찾을 거고요. 그 친구가 이항분포, 지금 총횟수가 150이고 P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일단 만들러 가야 돼. 일단 횟수가 총 150번이니까 이 친구는 그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때 사건 A라는 친구는 두 공의 색이 두 공의 색이 같을, 즉 일치하는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다. 괜찮니?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A가 발생하는 그 확률인 P를 구해서 마저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점수로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래서 이 P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경우의 수 쪽으로 한번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지. 저 윗줄로 가볼게요.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총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건데, 같은 공이 나오려면 흰공셋 중에서 두 개가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두 개에서 그두 개가 전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고, 이번에 경우의 수는 뭐 간단한 흐름이네요. 그럼 계산해 주게 되면 OC는요, 분모가 10이 되고요. 여기는 3에다가 2C 1 곱해가지고 4가 됩니다. 즉, 5분의 4라는, 아니, 5분의 2라는 우리가 P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즉, 이 이항분포에 대한 P를 우리가 5분의 2로 딱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지. 준비가 됐습니다. 정 대표님,
준비가 됐어요.

0: 그러면 이 친구를 정규화를 해주러 갈게요. 정규화 어떻게 할게요? 우리 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일단 정리해주면 되겠지. 평균은요, 150에다가 5분의 2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0이네요. 그리고 분산은요, 방금 그 값에다가 1-p인 5분의 3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괜찮니? 곱하면 5분의 1이랑 곱하면 12, 3 곱해서 36. 2인데 6의 제곱 이러한 꼴로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x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 친구는 평균이 지금 60이고 분산은 6의 제곱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가 됐단 말이야. 좋아.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점수의 합, 150번에 대한 그 점수의 합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묻고 있어. 나는 지금 그 A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로 변수를 뒀는데, 지금의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그 변수는 150개의 점수의 합이 돼버렸네요. 아, 저 친구를 그럼 또 잡아줘야겠구나. 지금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제가 Y라는 새로운 문자를 데려와서 얘가 그 150번 반복 후에 점수의 합이라고 해줘볼게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서 다루고 있는 그 확률 변수 X랑 관계성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점수가 어떻게 나온대니? 이 Y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2점씩 얻는데 서로 같으면 우리가 일치하는 그 횟수를 지금 x라고 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2점씩 얻는데 x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게 다르면 3점을 얻는데 그러면 그 일치하지 않는 횟수는 총 횟수인 지금 150에서 x라는 그 변수를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450에서 찹찹 마이너스 x라고 이제 y에 대한 확률 변수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지금 구하려는 게그 y가 381에서 어디까지? 399까지 들어갈 그 확률을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x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면 p 381이 지금 y가 450 마이너스 x니까 450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오른쪽은 399.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x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고 있는지로 조금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쵸? 그러면 양쪽에 죄다 450으로 한번 빼줘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왼쪽은 마이너스 69.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450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1.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서 부등호 뒤집을게요. 그렇게 되면 뒤집어서 이 x가 51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 쉽게 51을 이쪽으로 끌어오면서 부등호 방향 바꿔줄게.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 이에 대한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표준화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전 z를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의 정규분포는 여기 있거든요. x에 대한 정규분포는 저러하기 때문에 우리 표준 편차인 6으로 나눌 거고요. x-60이 이제 분자가 되겠다. 따라서 51에도 같은 작업 반복해 주시면 마이너스 60, 6으로 나누고 z, 여기 69를 60 빼줘서 6으로 나누고 이러한 범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z가 어디까지? 빼니까 2분의 3까지. 타타 대칭되어 있으니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겠다. 그러면요, 0부터 2분의 3까지에 대한 그 확률이 0.4332거든요. 곱하기 2 해주시면 0.8664 이런 식으로 마지막 완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항분포 를 만든 자라는 게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일단 형태를 만드셔야 되고, 우리 이항분포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 p가 들어갈 p에 대한 사건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문장에서 잘 찾아야 된다. 거기가 이제 시작이고 중요한 거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를 한번 볼 것인가? 다음엔 말입니다. 무려 레벨 3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력을 완성해보자 라고 보니까 역시 괜히 완성하자라는 게 아니야. 막 괄호 안에 확실히 레벨 2보다는 뭔가 복잡해. 하지만 그대들 알죠? 조금 더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는 그냥 생긴 게 복잡한 거고요. 우리가 잘 해석하고 풀어주면 우리가 알던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자.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지금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즉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고, 그럴 때 이러한 값보다 이상에 대한 그 확률이 0.0228이래요. 오. Z는 일단 모르겠고, 제가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어떠한 평균이 있어서 m에 대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0.0228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0.5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니까 이 오른쪽 어딘가에 그 지금의 a 시그마 플러스 m이라고 위치를 잡아줬더니 이만한 그 넓이가 지금 0.0228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궁금해지는 게이 나머지 절반으로 쪼갠 곳 중에서의 그 나머지에 대한 넓이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해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넓이는 0.5에서 이 친구 빼는 거니까 0.4772가 되겠지. 괜찮니? 그럼 0.4772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어떠한 z에 대한 범위, 그 값이 등장해 있다. 그럼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나게, 아, 이구나 하고, 여기가 그럼 이 값이 이구나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제가 그린 거는 x에 대한 그 그래프잖아요. z로 표준화한 다음에 그 위치에서 이구나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저 주어진 저 확률 범위 있지. a, 시그마 플러스 m에 대한 이 확률 범위를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제가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우리는 z가 m 빼주면 여기 날아가고요. 시그마로 나눠주게 되니까 a 이상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래에 이번에 진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 z에 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0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a가 있어가지고 그 넓이가 다음과 같이 0.228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앞에서 찾았던 그 2가 된다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위치가. 따라서 지금 a라는 그 상수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a는 2구나라는 걸 찾았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한번 또 그다음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쟤도 어떠한 값이 있고, 이제 x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거는 z로 바라봐야 되니까, 쟤를 같은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바꿔줘 보면, z가 이상이 되어 누구의, 저 a를 지금 2라고 구했으니까 2를 아예 집어넣어 버릴까요? a가 2니까, e-2 시그마. 그리고, 저 값에서 m을 뺀 다음에, 우리, 시그마로 나눠주는 그러한 형태로 되겠죠. 이게 지금 0.3413이 된다라는 건데, 한번더 정리합시다. Z가, 우리 그러면 시그마분의 e-m-2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으면서, 이에 대한 확률이 지금 0.8413이 된대요. 그럼 여기도 지금 표준정규분포니까 0을 대칭으로 해서 그 넓이를 생각해주면 되는 건데, 누구보다 이상일 때 어느 값이 있어서 이 오른쪽에 다 그려지는 그 넓이의 값이 지금 0.3413이 된다라는 거니까 절반에 0.5 빼내주시면 여기 남은 이 넓이를 또 우리가 궁금해 해줘야 되고, 이에 대한 넓이 0.5 빼주니까 0.3413이 돼요. 그치? 그럼 0.3413을 또 한번 표에서 찾아보는 거야.
1: 오,

0: 있네. 1이라는 그 값이 있어. 근데 1은 이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 1까지에 대해서 0,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인데 우리는 대칭돼서 볼수 있으니 아, 마이너스 1, 2라는 값이 이 값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시그마분의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고 옮겨주시면 1이 되고요.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2는 m 플러스 시그마라는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마지막에 묻고 있는 게 m 플러스 시그마 플러스 t거든.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m 플러스 시그마를 구했으니까 t에 대해서 알아가면 되는 건데 얘에 대해서 범위가 나오나 봐요. 그럼 마지막 범위로 가볼게요. 한번더 반복하죠. z로 똑같은 거를 해볼게.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풀이를 해줄 건데 저 마지막 조건에서 m을 빼주시면 남는 게 우리 a 플러스 t니까 e 플러스 t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시그마였는데 시그마 나눠주는 거죠. 제가 m은 미리 뺐고 그럼 여기 정리하게 되면 그냥 e 플러스 t가 돼. 여기가 이제 e 플러스 t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어. 표준화를 하면. 이에 대한 그 확률에 대한 값이 0.0062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또 그려. 생각을 해보자고요. 굉장히 작아. 어딘가가 있어서 그보다 이제 이상이 되는 이 넓이가 0.006이라고 했으니 아, 그러면 0.5에서 그 남은 이에 대한 넓이가 0.5에서 빼주면 0.4938이 되어지고 또 표에서 보니까 2.5래. 아, 기가 막히게 얘가 2.5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이 기준점으로 얘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럼 2 플러스 t라는 게 2.5보다 부동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이 범위의 넓이가 0.0062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초록색의 넓이가 이거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니까 이 2.5보다 오른쪽으로 해당돼도 된다라는 거죠. 즉, 크거나 같다로 넘겨주시고 t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해 줄수 있어서 우리는 m 플러스 시그마 더하기 t는 총 2분의 1과 2를 더한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만들 수 있고 최솟값은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지금 이어올 때 마지막에 t는 범위로 생각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앞에서도 이러한 범위로 따지는 문제를 줬었는데 방금처럼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초록색의 넓이가 지금 2.5에 대한 그 넓이보다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말은 위치가 2.5보다 그 이상인 오른쪽에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둔 거라는 거지. 괜찮아?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 우리 이번 단원에서의 그 정대표님, 여러분도 여러 번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단원에서는 또한 재밌는 내용으로 이어 만나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입의 수능 특강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대단원 3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해운업과 정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운항만과 관련된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만 물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항만 물류의 개념을 보면은 우리 물류라는 건 물자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물자의 움직임, 이동. 그래서 물자의 이동, 보관 등을 통해 유통시간의 격차를 적절히 조정해서 물자의 가치를, 부가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을 물류라고 얘기하고요. 자, 항만이라는 것은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 그 다음에 연결, 종결되는 곳으로 대상화물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항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만 물류라는 것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활동을 항만 물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항만 물류의 특성을 보면은, 자, 항만 물류는 시설로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이러한 제약은 시설, 장소, 노동력 및 요금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항만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몇 가지 또는 다양한 제약성이 있다. 자, 항만 물류의 특성 두 번째가 불규칙성인데요. 항만 물류라는 것은 국제경제의 상황에 따라 물동량이 불규칙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국제경제가 또는 나라와 나라의 간의 무역이 활발할 때는 물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가 또는 안 좋을 때는 그만큼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량의 불규칙성을 얘기를 하고요. 자, 항만 물류의 세 번째가 특성 중에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국제무역과 해상운송 수요로부터 파생되는 서비스 산업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만 물류 자체가 직접 수요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아니다. 즉, 다른 경제적인 또는 나라와 나라의 무역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물동량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수요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항만 물류는 노동 집약성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역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항만이 미개발된 후진형 국가, 즉 하역 장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의 항만에서의 일은 많은 부분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만이 미개발된 후진형 국가에서는 항만 하역 작업은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 항만 물류의 특정 중 마지막인 게 비저장성인데요. 자, 항만이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은 제한되어 있어서 화물의 증감에 따라 적체나 과잉 문제가 발생한다. 자,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는 특성으로 서비스의 즉시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 항만의 공간적인 부분은 제약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화물량도 제한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저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만 물류의 특성까지 알아봤고요. 자, 항만 물류 시스템을 보면, 자, 항만 물류라는 것은 외국 항만에서 항만으로 들어와서 국내 내륙 생산과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그 가운데의 물류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항만 물류 시스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입출항 지원이죠. 그래서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의 항행 및 접 이안의 안전관리 측면이 입출항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하역 이송, 항만 활동의 핵심이자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연결점인 선적과 양화가 이루어지는 게 항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보관 측면에서 보면은요, 운송량 격차 해소를 위한 완충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항만에서 창고가 있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야드가 있습니다. 사일로가 있죠. 사일로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뭐 곡물 같은 것을 쌓아놓는, 수입되어 있는 곡물을 쌓아놓는 거대한 원형의 창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 각 지역의 소비지로 배송하는 내륙 수송의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입출항 지원, 하역이송, 보관, 내륙 수송은 자, 원활한 항만 활동을 위해 선박, 화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하는 항만 정보에 의해서 각각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항만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항만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컨테이너와 복합 운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컨테이너화라고 얘기하죠. 컨테이너화의 진전으로, 발전으로 인한 복합운송에 발전한 복합운송은 두 개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걸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합운송의 발전으로 해운산업과 육안산업 간의 경계 구분이 와해되면서 없어지면서 해운과 물류 분야의 융복합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상, 항공, 육상 브릿지를 통한 해운과 철도 운송 등의 다양한 운송 방식을 결합한 운송 서비스. 이게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얘기하죠. 복합운송 서비스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항만에서의 물류 연계 및 지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 해상 운송만으로 운송하는 것과 비교하여 중간 운송 과정을 단축하게 되어 전반적인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컨테이너화 되고 복합 운송이 됨으로써 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입니다. 포트미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이 포트미스는 선박의 입출항 관련 업무와 선박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항 관련 업무와 선박의 안전항에 관련된 항만 운영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포트미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선박의 입출항 보고서 및 허가서 등 항만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 교환, EDI라고 얘기하죠.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하여 비용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다. 자, 이 해운 항만 물류 시스템은 전국의 항만 및 선박 운항에 관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종합 물류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항만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자, 통화 포트미스 주요 서비스 내용은요. 자,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 주체가 있겠죠. 항만을 이용하는 주체는 선사, 대리점이 있을 거고요. 운송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역사, 그다음에 화주, 포워드 등. 그러니까 이러한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항만 물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신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포트미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항만 물류 주체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시간과 그다음에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운 항만 물류 시스템에 항만별 주체별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사와 대리점은 선박 운항 신고, 그다음에 화물의 반출입 신고, 화물료 납부, 그다음에 시설 사용, 애선과 애도선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포트미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겠고요. 자, 화주와 포워드는 화물의 위치와 상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위험물 반입 신고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항만 운영 정보와 통계를 이용할 수가 있다. 해외도선사와 항만운송사업자는 해외도선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해외도선을 지정할 수 있고, 항만운송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운송사는 화물 반출입 신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선박 입출항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도 이 포트미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하약사와 터미널은 선박 운항 정보와 위험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 반출입 및 도착 예정 시간을 조회할 수 있고, 관문 같은 경우에 관문 입출과의 예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유관기관과 CIQ 기관은 신속한 항만 운영 정보와 다양한 항만 정보 관리 및 통계 정보, 그다음에 입출항 신고서와 선원 승객 명부까지도 이 포트미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만 주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한국 물류정보통신이라고 하는 KLNET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자, KLNET 한국 물류정보통신은 해운 관련 협회 및 업체들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된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교환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과 정부 기관의 문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ATOMS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ATOMS와, 그다음에 일반 부두 운영 정보, GTOMS라고 얘기하는데요. GTOMS, 그다음에 항만 물류 통합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국 물류정보통신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네 가지 시스템들이 늘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해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지원하며 선박 운항 및 물류 업무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게 한국 물류 정보 통신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의 내용들이 시험에 한 문항씩 또는 보기 선택지나 답지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항해와 정보, 항해에 어떤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선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IB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브릿지 시스템, 인터그레이티드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라는 거 우리가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박에 여러 가지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비행기 조종사처럼 한 자리에 모아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선교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현재 상태 및 타선의 동향, 위험물의 존재 등 모든 위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항해사를 중심으로 배치된 형태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선교 시스템의 효과를 보면은 소수 인원으로, 작은 인원으로 선박 운항이 가능하고 당직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항해 속력의 제어가 가능하여 정시 운항이 가능하다. 자, 항로별 연료 소비량을 분석하고 연료 소비량을 분석해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고요. 자, 항해사의 조선술과 병합해서 활용되어 선박을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게 통합선교 시스템이다. 통합선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즉, 통합선교 시스템은 어떤 위험을 분석해서 선박을 운항하는 항해자에게 알려주거나,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항해사의 조선술과 다른 여러 시스템을 합쳐서 결론은 선박을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하역 의장 시스템이라는 건, 자, 화물을 싣고 내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동안 적절한 선박의 보건력, 그다음에 트림, 그다음에 종강력, 횡강력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은 화물의 재배치 작업, 그다음에 중량 초과 적재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즉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떤 화물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선적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이고, 중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무거운 화물을 그 선박에 실을 때 안전하게 어느 부분에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자,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운영 비용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데이터 입력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게 하역 의장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은요. 자, 선박의 기관실의 주요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운전 상태를 관찰하는 시스템이 기관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자, 선박의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선박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이 중앙 집중식 제어 관리 체계로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기관 자동화 시스템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추진 제어 시스템. 추진 제어라는 건 기간의 제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선박 운항 중에 주기간의 제어와 운전 상황을 감시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주기간 제어 시스템, 프로펠러 제어 시스템, 조타 제어 시스템,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 또는 조타 제어 시스템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선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타의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게 조타 제어 시스템이 되겠고요.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은 우리 선박의 아래쪽에 횡방향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옆으로 밀어낼 수 있는 스크류가 달려 있어서 선박을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이고, 주로 선박을 이안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전력 제어 시스템은 선박의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력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발전기 제어 시스템과 전력 관리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개별 기기 제어 시스템은 선박 시스템에서 각 기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다. 다양한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한다. 보일러 제어 시스템, 펌프 제어 시스템, 냉동기 제어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각종 선박에서 선박의 상황을 감시하고 그다음 위험성을 알려주는 게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인데, 선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해서 경보를 발생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기관 성능 제어 시스템은 선박의 운항 조건에 맞게 기관의 출력과 회전수, 속도 등을 조절해 주는 시스템이 기관 성능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관 자동화 시스템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박 관리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정비 관리, 그다음에 자재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효율성을 높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이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육상에서도 선박의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데이터를 취합, 분석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육상에 있는 선사에서도 현재 선박의 어느 부분이 정비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선용품 중에 또는 선박의 재고품 중에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넘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조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통신 사무 자동화 시스템은 네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항만 정보, 위치 정보, 선체 상태 정보, 화물 관련 정보, 기관 운전 상태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자, 선박 내 창고에 남아있는 각종 선용품의 재고량을 파악해서 최적의 상태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재고관리 시스템이고요. 선박의 각종 기계와 주기간에 대한 정비 기록을 유지하고 정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언제 어떤 기기를 정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정비를 하도록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정비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운항 경제성을 향상할 수가 있다. 자, 운항 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고, 선내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자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해양 오염 방지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박 운항 자동화의 목적이다. 자, 선박 운항과 관련된 시스템은 중에 항행 지원 시스템은 넓은 해역에 걸친 기상, 해상 정보와 도착 해역의 혼잡 상황 등을 본선의 장비만으로는 알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항행을 도와주는 거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 자동 운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운항 시스템은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과 입출항 자동항해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적 자동항해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통합 운항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최적 항로 계획 시스템, 해상 기상 상태 감시 평가 시스템, 선체 상태 감시 평가 시스템, 그다음에 자세 제어 시스템, 충돌 자초 예방 시스템. 그래서 최적의 항해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결론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항해를 할수 있게끔 위한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선박이 입항하고 출항하는데 사용되는 자동항해 시스템은 항행, 정박, 하역에 관한 항내 자동항해 시스템이 있고요. 자동 접 이안 시스템,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박이 접안하고 이안하는데 기존에 많은 사람이 인력에 의해서 접안과 이안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화에 의해서 선박을 접안하고 이안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자동 묘방 및 개선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 하역 시스템이 입출항 자동항해 시스템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항내에서 자동 운항 시스템은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과 항내 자기 유도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은 항내에서 최적의 항로를 설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죠. 설정하는 시스템. 그래서 GPS,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GPS와 전자에도, 그다음에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높은 정확도의 선박 위치를 추정하는 장치로 항내 법규 준수, 그다음에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해 가면서 안전 항로를 설정해 준다. 그래서 안전하게 항내에서 접안할 수 있게끔 또는 이 안에서 항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항로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항내 항로 설정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항내 자기 유도 시스템은 항로 설정 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기상과 해상을 고려해서 좌선의 운동 특성으로 타와 주기 회전수의 조작량, 그다음에 시기를 결정한다. 타는 타의 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주기 회전수는 엔진의 출력량을 얘기하겠죠. 출력량과 시기를 결정해주는 시스템이다. 자, 충돌과 좌초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자, 충돌 예방 시스템은 자, 선박과 선박이 항내에서 또는 운항할 때, 대항에서 운항할 때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인데, 자, 다른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타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게 뒤에 나오는 AIS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그래서 항해사에게 알파와 AIS 정보를 제공해요. 안전하고 빠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알파라는 것은, 우리 레이더에서 알파 기능을 가진 레이더를 우리가 알파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알파 레이더의 기능은 본선과 타선 간의 움직임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언제, 몇분 후에 충돌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충돌하지 않더라도 최근접점으로 지나가는 시간은 언제인지,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알파 레이더라고 할수 있겠고요. AIS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데, 우리 선박의 정보를 전파를 통해서 발사하게 되면 AIS 수신기가 있는 선박에 우리 정보를 받아서 어, 자, 받아서

우리 선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박도 AIS 기능이 있는 AIS 수신기가 있으면, 장비가 있으면, 우리 선박 주위에서 그 정보를 쏘는 선박의 모든 그 선박의 정보를 다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서 안전하고 빠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자초 예방 시스템은 소나는 우리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면 아래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소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소나 장치에 의한 해저 장애물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측정값을 레이더 영상이나 전자에도 영상에 표시해서 사전에 선박이 해저에 좌초되는 그러한 장애물에 좌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좌초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접이한 시스템은 접이한은 선박과 접안과 이안은 선박의 속력이 극히 저속인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선박을 붙이고 뗄 때는 이루어지므로 선박을 제어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렵고 선박의 위치와 속력에 저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할 때 가장 선장과 그다음에 항해사들, 그다음에 선박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선박을 조선하는 게 선박을 접이한할 때죠. 자, 바람과 조류 등 외력의 영향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자, 접이한 시스템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실전 문항, 열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항만 물류의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항만 물류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죠. 자, 미국 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는 이날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3일간 중단됐던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되었다. 자, 제시문에 보면 항만 노동자가 4만 5천 명이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항만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다. 자, 노조는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 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했으나 항만 파업의 경제적 파급을 우려한 정부의 조율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항만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항만이 멈춰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극도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많은 항만 노동자들에 의해서 항만이 운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제시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노동 집약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물동량의 불규칙성과 수요 발생의 수동성 모두 항만의 특징인데 제시문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항만 물류의 특성은 노동 집약성인 것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항만 물류 활동 가에 대한 학생의 발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양과학과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그림과 같은 항만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가에 해당하는 사례를 발표해 보라고 하였다. 자, 항만 물류 시스템은 요기 외국 항만에서 그다음에 국내 소비자까지 가기 전에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박이 들어오는 거, 입항과 출항을 지원하는 시스템, 입출항 지원부터 그다음에 들어온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장치장까지 이송하고 하는 하역 이송 시스템,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하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옮기는 내륙 수송의 전 단계까지를 우리가 항만 물류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것은 하역 이송이죠.

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장치장까지 이동하는 거, 이송하는 거. 자,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계획에 따라 양하합니다.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계획에 따라 내리는 거, 양하하는 거는 하역 이송에 가에 해당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입항하는 선박에 도선사와 애인선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입출항 지원이죠. 입출항 지원. 입출항 지원에 해당된다. 수입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장치장에 보관합니다. 이거는 보관 기능이 되겠죠. 보관 기능. 자, 4번. 항만을 통해 수입된 화물을 내륙의 소비지로 배송합니다. 내륙 수송이죠. 내륙 수송에 해당되는 거고요. 내륙 수송에 해당된다. 자, 선원과 화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통관 등을 실시한다. 선원과 화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하고 통관 등을 실시한다는 것은 입출항 지원에도 해당이 되고 항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만 정보 활동에도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역과 이송에 해당되는 것은 선적되어 있는 화물을 계획에 따라 양하합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알수 있는 해운 정보 시스템의 운영 효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해운 정보 시스템의 사용자 교육 자료라고 했네요. 자, 다음 주 교육 자료를 미리 제공합니다. 전국의 항만 및 선박 운항에 관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해운 항만 물류 시스템 사용자 교육 자료 최종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포트믹스라는 걸알수 있겠죠. 포트믹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트믹스는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죠.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이다. 자, 전국 항만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전자문서 EDI,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해서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방문 없는 민원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만을 이용한 주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시스템이 포트미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트미스에 대한 운영 효과. 자, 선박에 필요한 선용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자, 선박에 필요한 선용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 재고 관리 시스템이죠. 재고 관리 시스템이다. 자,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선박의 하역 작업을 자동화하여 하역비를 절감한다. 하역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해당하는 것은 하역 자동화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포트미스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효과는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각각의 주체가, 항만을 이용하는 주체가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3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글에서 사업가가 도입한 시스템으로 옳은 것은, 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어려운 점이 별로 없었지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력이 더 필요했는데, 장기적으로 볼때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간단한 작업은 자동화하여 직원들이 전문적인 일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자, 이 시스템은 주문 및 발주, 인보이스, 그 다음에 송장 등 비즈니스 파트너 간에 주고받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표준화된 문서로 자동 교환되는 시스템이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더라도

읽어보더라도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EDI라는 걸알수 있죠.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니 거래처로부터 받은 문서를 표준 형식으로 자동 변환시켜 주어 단순 획색 작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의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에 단순 반복 업무보다 더 높은 가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EDI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우리 아톰스는 뭐의 약자라고 했어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시스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정보 시스템의 약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GTOMS는 일반 부두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죠. 일반 부두 운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PRISM은 웹 기반의 해운 항만 물류 통합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요. 로직스빌은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에 대한 제시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다음은 005 조타실에서의 인터뷰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선박의 조타실은 꼭 비행기 조종석 같아요. 아래와 같은 제품 안내서를 보여주었다. 자, 장치 개혁, 선명, 선박의 이름이죠. 선종. 어떤 선, 어, 선종은, 이 선박이 뭐, 원유 운반선이냐, 또는 여객선이냐, 어선이냐,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위치 정보 등의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감지 및 표시해주는 장치이다. 자, 솔라스 협약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300톤 이상의 화물선과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과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에 장착하도록 요구됩니다. 자, 선명과 선종, 위치 등을 알수 있고 모든 이러한 선박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게 선박 자동화 식별 장치인 AIS입니다. AIS. 그래서 선박 자동화 식별 장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utomatic Identification 시스템의 약자죠. 그래서 8번은 AIS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A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AIS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지라든지 선박의 타선박의 침노, 속력, 위치 등을 우리 선박에서 자동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라고 할수 있겠죠. 주변 선박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 맞는 얘기고요. 음파에 의해 수 목표 방위와 거리를 알수 있다. 이건 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이더에 나타나는 여러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분석한다. 알파 레이더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AIS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대한 내용은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기에서 글쓴이가 사용한 선박 자동화 시스템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견인항해가 끝나고 드디어 내일 입항인데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아 신경 쓸 것이 많다. 선장님, 다음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부족한 선용품이 있는지 수량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자, 선박에 부족한 선용품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재고관리 시스템이죠. 재고관리 시스템이고요. 기관장님은 입항 후 보수해야 할 작업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정비 내역을 확인하여 점검 시기가 다가오는 기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자, 기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비관리 시스템입니다. 정비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재고관리 시스템과 정비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0: 해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니은 리을 4번.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A군이 추가로 구매한 장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선박 제어 시스템의 활용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군은 생일 선물로 받은 게임기로 자동차 게임을 즐기기 위해 추가로 핸들 장치를 구매해야 했다. 자, A군은 핸들을 돌려 정해진 길을 따라가면서 주변 자동차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조종하는 것이 스릴 넘치고 재밌었다. 자, 자동차의 핸들과 관련돼서 선박은 뭐가 있습니까? 선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조타 제어 장치가 있죠. 조타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답지에서 찾아라는 거죠. 자, 발전기를 제어하여 선박에 전원을 공급한다. 발전기 제어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주기간을 제어하여 선박의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여기와 관련된 것은 주기간 제어 시스템입니다. 주기간 제어 시스템이고. 자, 펌프를 제어하여 선박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한다. 여기는 펌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펌프 제어 시스템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조타 장치를 제어하여 선박의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 조타 제어 시스템이죠. 4번이 조타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정해서 장애물을 피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거, 선박의 진행 방향을 조정하는 거 조타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조타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스러스터. 아까 스러스터 설명을 했었죠. 스러스터를 제어하여 선박을 좌우로 평행 이동시킨다. 선박을 횡방향으로 좌반과 이완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죠. 스러스터 제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조타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은 10번에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3단원, 우리 교과서 3단원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하고 실전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4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해양 레저 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 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린입니다. 그래도 저희 열심히 지금 수혈 문제를 달리고 있는데요. 뭐 중간에 부분 문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1학년 때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추가

추가적으로 알아낼 그 기념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잘 챙기면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86번부터 오늘도 아주 못 말리게 바로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친구, 이번엔 로그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AN을 우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뒤에 진수 뒤에 있는 저 루트를 좀 앞으로 빼내어 줘 보자. 2분의 1 제곱이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저는 AN을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빼내서 로그 2에 대한 N 플러스 2분의 2에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이러한 AN에 대해서 지금 시그마를 취해달래요. 앞에 일단 2분의 1을 뺍시다. 빼고요. 그럼 저희가 이 뒤에 대해서 쭉 시그마, 즉 항들의 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니까 한 번에 아예 더하기로 써버릴까? 그러면 로그 2에 대해서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3에다가 2 곱하기 2 더하기 로그 2에 대해서 이번에 2 집어넣어 보시면 4분의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 하기 더해지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항이 로그 2에 대해서 n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래 n 플러스 2가 되고요.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될 거라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로그가 더해졌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진수들끼리 쫙다 곱해주고 싶지. 2분의 1 앞으로 빼내어 주시고 그럼 뒤가 로그 2에 대해서 다쫙 곱할게요. 3분의 2 곱하기 2고 그 뒤는 4분의 2 곱하기 3이고 한번더 써볼까? 여기가 5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될 거야. 5분의 2 곱하기 4. 쭉 이어가서 마지막이 n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지워주고 싶지. 이렇게 같은 수들을 3, 3, 4, 4, 5, 5 지우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까지 앞에랑 이렇게 지어져서 남는 친구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2분의 1 여전히 앞에 있고, 로그 2로 묶어줄 수 있고, 뒤에가 얼마나 남는가를 일단 정리해 줘야 되는데, 보면 앞에가 다 일단 2가 곱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즉, 2가 m개. 2가 m개에다가 이렇게 분자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2는 지금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 아래에는 남은 게 n 플러스 2만 남아서 분모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값이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라는 거지. 좋아. 여기까지는 로그예요, 사실. 로그 문제지. 글을 잘 정리해 왔는가라는 거고, 이 뒤에 이어가면, 자, 이만큼에 대한 값이 그러면 또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라는 우리가 예전에 또 로그에서 많이 다루던 그러한 느낌스가 또 나왔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 2를 밑으로 하면서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2분의 1과 나눠지면서 어떠한 자연수가 되겠지. 제가 그 짝수를 2a 이런 식으로 지수를 표현해 줄게요. 이때 a는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2a가 짝수가 되어야 된다. 즉, 이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되는 게 지금 포인트다라는 거지. 좋아. 그렇게 되면 하여튼간 이 네모에 대한 값이 지금 2에 거듭지고 꼴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또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게이 분모인 n 플러스 2 있죠. 이 친구도 지금 2에 대한 거듭지고 꼴이어야 나눠지면서 2에 대한 거듭제곱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꼴이 되도록 하는 우리가 m을 일단 정리를 쫙 해달라는 거지. 자, 일단 m도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0 빼고 2부터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2의 세제곱인 8이 되기 위해서는 m이 6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16이 되기 위해서는 14 가능하고, 32가 되기, 이 값이 32가 되기 위해서는 m은 2 빼서 30. 또 62, 126. 멀리 한번 가보도록

오, 사라졌어요. 저 가볼게요. 쭉 이어서. 그러면 여기 이어져서 126에다가 우리 256에다가 2 빼는 거니까 254. 한 번만 더 갈게. 그러면 512에다가 2 빼니까 510까지 더 이어서 쭉쭉 나갈 수 있을 텐데, 이때에 대해서 저는 그 네모에 대한 값이 2의 짝수인 지수를 갖는 거듭제곱골인가를 일단 계속 알아봐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이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이 위치랑 이 위치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이때에 대한 이 네모에 대한 값은 2의 제곱분에 2 집어넣어 봐. 2의 세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면 2의 1제곱이네. 이 값이 2의 1제곱이야. 아, 이 지수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전체 값을 제가 x라고 한다면 그 x 값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이 로그치에서 나오는 이 지수인 이 2를 곱해서, 즉 1이 곱해져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자연수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탈락 이렇게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죠? 다시 또 이어가 볼게요. m이 6일 때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8이니까 2의 세제곱에 2의 7제곱이 돼요. 아예 정리하니까 2의 4제곱이야. 짝수 당첨. 그러니까 이 x라는 최종 값이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해서 2라는 자연수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더또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 14 넣으시면 저 네모의 분모는 2의 4제곱이고 위에는 2의 15. 따라서 2의 11제곱이 되는데 홀수가 되니까 탈락.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보면 이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수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홀수거든요. 홀수. 홀수. 그럼 아래에도 우리가 홀수가 나와야만 지금처럼 이 지수가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라 사실 이 퐁당퐁당으로 여기만 검사해줘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한번더 해볼게. 30을 지금 m 위치에다 넣으면 2의 5제곱이 분모가 되고요. 위에는 2의 30이야. 그러니까 지수가 각각 홀수가 되어서 우리 계산하면 26제곱. 이렇게 짝수가 잘 나오고요. 따라서 2에 대한 값이 전체 값은 2분의 1에다가 26 곱한 13이라는 자연수가 잘 나온다라는 거지. 해서 뛰어넘고 여기도 한번 또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2에 대해서 7제곱일 거고 m이 126이면 2에 127일 거야. 그러면 2에 대해서 120인 거니까 우리가 저 전체 로그에 대한 값을 2분의 1에다가 120 곱한 60이네요. 아직도 100 이하에 잘 들어가. 그러니까 한번더 검사를 해주면 좋다라는 거지. 계속 이어가. 이번에는 510을 저 m자리에다 넣으면 분모는 2의 9제곱, 위에는 511제곱.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가 2분의 502제곱. 이렇게 또한 짝수가 잘 나오고 있고, 따라서 밑에는 이제 x에 대한 값은 2분의 1에다가 우리 502 곱해지는 건데, 아이, 100 넘어가네요. 그럼 여기부터는 탈락.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m에 대한 값은 이렇게 3개의 수가 당첨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6에다가 30, 그리고 126 더해 주시면 마지막에 162 이렇게 최종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n이 일단 이러한 2의 거듭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된 수여야 된다라는 후보군에서 어떻게 해야 그 당첨되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잘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처음부터 생각 잘 해봐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8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찻! 이번에는 n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n루트를 씌우겠다라는 거지. 이 m의 12제곱에다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이 친구 m에 대해서 n분의 12제곱이라는 건데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을 해보면, 아, 이 n이 그러면 12에 대한 약수가 되면 지워지면서 수가 남으니까, 정수가 이쁘게 남으니까, 아이, 그 값이 정수가 되겠네.
그러면 시비에 대해서 약수를 생각하는 걸 텐데라고 하면 이 문제가 그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치? 즉, 이 M을 잘 쳐다봐 달라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M이라는 값이 어떠한 소수에 대해서 2 이상의 지수를 갖는 이러한 거듭제곱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AP제곱에다가 지금 n분의 12제곱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따라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아, 이 n이 위에 있는 수의 약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경우가 좀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m이 지금 2부터 9까지인데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돼요. 지금처럼 어떠한 수의 거듭제곱, 즉 지수가 2인 거듭제곱골로 되어 있는 경우, 아닌 경우로 바꿔줘야 돼요. 다행히 우리가 지금 저 m이 2부터 9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어떠한 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2 이상의 지수에 대한 곱으로 되어져 있는 m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세제곱이나 3의 제곱 같은, 그러면 지수에 대한 그 크기 비교도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9는 3의 제곱, 이러한 하나의 수에 대한 거듭제곱골로 나와 있는 수가 전부라는 거야. 한번 가볼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이러한 m들을 모아 볼게요. 2, 3, 5, 6, 7, 이 친구. 이 친구들은 끽해야 2의 1제곱, 3의 1제곱. 이 친구는 뭐2 곱하기 3이지만 각각 지수가 1, 1이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친구들은 2에 대해서 n제곱근, 즉 아까 했던 그 n분의 12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 n이 12의 약수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12의, 아이고, 이때는 그 n이 12의 양의 약수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 개수를 fm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세워둬도 되는데, 아, 이렇게 세워주는 것보다 12는 4, 3, 12니까 소인수분해 해주신 다음에 각각에 대한 지수에서 하나 업씩 하셔서 3 하나 업하면 2니까 3 곱하기 2는 6개 이렇게 해주셔야겠지. 각각에 대한 그 F값이 지금 6인 거니까 5가지 경우에 대해서 6을 곱해주면 되냐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될게 지금 2 이상이래요. 각각의 양의 약수에서 1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6개에서 하나를 빼준 우리 5라는 개수가 지금 FM이 된다라는 거고, 이와 같은 경우가 지금 총 5개 해서 25가 1번의 케이스에 대한 답이 되겠다.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M이 4랑 9인 경우로 가볼게요. 왜냐면 이때는 2의 제곱, 3의 제곱, 즉 어떠한 값에 대해서 그 제곱인 경우야. 2에 대해서 지금 n분의 12가 정수가 되게끔 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 이러한 값은 a에 대해서 n분의 24, 이게 지금 정수가 되어 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 n이 24에 대한 양의 약수가 되면 되겠다. 괜찮니? 그럼 24에 대한 양의 약수 개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24는 3, 8에 24잖아. 그치? 8, 3. 하나, 하나 업씩 하시면 4 곱하기 2. 즉, 8개가 지금 약수 개수인데, 여기서 1이라는 그 약수 빼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8 마이너스 1, 각각이 7개씩 나와서 두 케이스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14, 14개가 또한 나온다. 14라는 값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한 경우 정리할게요. m이 8일 때를 아직 안 했거든. 이 친구는 2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2에 대해서 지금 n분의 12가 정수가 되도록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똑같죠. n분의 36, 즉이 n은
30

36에 대한 양의 약수이면 되는 거라. 이때 36은요. 66에 36이니까 2두개, 3두개. 즉, 양의 약수 개수는 하나씩 업 하셔가지고 3 곱하기 3은 9개가 되어지는데 각각 1 빼줘야 되는 거니까 9개에서 하나 빼주시고 이게 지금 8에 대한 하나 경우만 있는 거니까 8. 그쵸? F8은 이제 8이 나온다 라고 정리가 되어지면서 이 친구들을 다 지금 더하래요. 이 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25에다가요, 14에다가요, 8 더해주시면요, 22, 47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지금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해석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가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8번으로 가볼게요. 아하, 시그마가 막 등장을 했는데 사실 보자마자 그냥 계산을 막 하는 거겠구나라는 느낌이 옵니다. 일단 왼쪽부터 등비수열에 대한 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K는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2K-1제곱은 우리 공비가 2니까요. 그리고 첫항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즉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서 2대는 31이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오른쪽 해줘보지 뭐. K가 1부터 5까지에 대해서 2 앞으로 빼내주시고 뒤에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꿀게요. 그렇게 되면 2 있고요. 공비가 3이라 3-1에 첫항은 1이라 그대로 이렇게 데려오면 되는 거고 2 지워지는 거니까 3의 5제곱은 243이라 여기가 242구나.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저 가운데 끼워지는 저 친구도 정리를 할게요. K가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2K-1인데 앞에 2주고 K에 대한 시그마 그리고 뒤에는 1이 N개 즉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데려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N 해주는 거니까요. 지워주시고 N 빼주시면 N제곱이네. 오케이. 정리하러 갈게요. 31 그리고 242에 N제곱이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N의 값들을 자 찾아라 라는 거니까 N은 6부터 가능하네요. 차차 어디까지? 우리 15의 제곱이 225잖아, 그치? 그리고 16의 제곱은 몇입니까? 16의 제곱은 256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따라서 모든 값들의 합, 이 친구들을 다 더하라라는 건데, 아이고, 막다 더하고 있을 거야. 하. 이 친구, 플러스 1씩 해당하는 등차 수열의 그 항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이용해서 2분의 항총 10개고요. 첫 항, 마지막 항 더해서 곱해줍시다. 그러면 지워서 5 되고, 우리 21에다 곱해주는 거니까 105로 완성해주시면 되겠지. 괜찮니? 이 친구, 우리 자연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합의 공식을 쓰는 문제였고요. 89번으로 가봅시다. 찻! 두근! 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바라보고 아 유리하를 생각할까 했더니 그도 만만치 않게 늘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2차 보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바로 의심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n과 n-1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 붙였더니 딱 인수분해가 되더라. 해서 x-n이랑 뒤에는 x-n-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누가 알파인 누가 베타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저는 그냥 알파인을 n 그리고 베타인을 n-1 이렇게 해주고 풀어줄게요. 값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결국 이 친구들이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아, 한번더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제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1 분의 1. 이 친구를 지금 시그마 취해줄 거라는 거야. 이때 이제 유리화를 해주자는 거지. 그러면 양쪽 위아래에다가,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주자라는 것이고, 분모는 딱 곱해주시면 1이 되네요. 그래서 남는 것은, 아하, 너무 사용하기 좋게 깔끔하게 남아. 따라서, 시그마 1부터 81에 대해서 지금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1을 해주자라는 것이고, 조금만 넣어볼까요? 우리 1을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0이고요. 2를 넣어보시면 2 마이너스 1이네요. 하나 더 넣을까요? 3 넣어보시면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쭉쭉쭉쭉. 마지막에 81 넣어주시면 루트 8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80. 이렇게까지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럼 지워지는 게 이번에는 재미있게도 이 앞에, 뒤, 이렇게 지워져요. 원래는 우리가 보통 뒤앞, 뒤앞, 이렇게 지워지는 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워지면서 앞, 뒤, 이렇게. 앞, 뒤쪽에서 뒤. 이번에도 이 뒤가 지워지면서 남는 게 0과 플러스 81이라는 거지. 루트 81이라는 거지. 그럼 남는 수가 결국은 루트 81인 거니까 9가 최종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 친구 앞에 인수분해 발견하시면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9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저희 오랜만에 완성형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 가볼까요? 일단 맨 처음 괄호부터 가보시죠. 우리 읽자마자 그대들아, 기울기가 n인 직선에 수직이래.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이 친구 여기 기울기 말하는 거니까 아 가는 바로 아주 그냥 마이너스 n분의 1이구나. 바로 적어주시고요. 괜찮죠? 그럴 때 지금 이 sn 이라는 값을 구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림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하이, 가서 볼게. 이 넓이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높이와 이 가로 길이를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일단 이 높이는 이 점에 대한 y좌표 값이니까 n제곱이고요. 그치? 이번에는 이 bn에 대한 x좌표가 필요한데, 이 친구는 방금 구한 이 직선에 대한 x절편이거든? 그러면 식이 아까 이 식이었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n분의 1 들어갈 때 x절편 구하게 되면 암산으로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떤 x를 더해야 그 y값이 0이 될까요? x세제곱 플러스 n이 들어가야 이쪽이랑 지워지면서 y값이 0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의 저 b, n, 에 대한 좌표값은 오이 xn의 세제곱 플러스 n, 0이 된다 해서 지금의 sn을 정리하라고 하였으니까 우리는 삼각형이니 2분의 1에다가 높이 n제곱 그리고 가로 길이인 방금 정리한 세제곱 플러스 1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조금만 더 정리할까요? 그럼 2분의 1에 n의 5제곱 플러스 n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겠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식이 나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를 볼게요. 아, 우리 SN 정리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시그마 공식 쓰는 거네요. 그러면 시그마 N이 지금 1부터 8까지고요. 이 친구를 세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계산해 달래. 일단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싶고 세제곱으로 나눠주니까 남는 거는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남네. 그럼 2분의 1 빼주시고 뒤에 계산할게. 6분의 8, 9, 17.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뒤에는 플러스 8 나와야겠지. 그러면 나눠줄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3, 2.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 이게 4네요. 4. 이렇게 곱해주는 애가 되는 거고, 계산하면 2분의 1 들어가면서 6, 102에다가 우리 플러스 4. 그러면
106이라는 그 값이 지금 다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각에 대한 식을 우리 가가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했는데 f, g라고 한 다음에 이 값을 r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여기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이 g에다가 우리 2 넣어주시면 몇 되나요? 20. 괜찮니? 마지막은 이 r까지 더해달래요. 106. 이렇게 더해주시는 거니까 우리 19 더하시면 125. 최종 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마지막은 계산이고요. 이 문제 우리 그림 바라보고 바로 직선에 대한 기울기, 나머지는 삼각형의 넓이,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공식을 쓰는 그 과정을 거쳤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으로 갈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 지금 주어진 게 36인데, 양의 약수가 이렇게 9개가 나옵니다. 그치? 근데 이 문제 보니까, 그 각각의 약수에 대해서 또 양의 약수 개수를 이렇게 지수로 옮겨버리고 있어. 아, 굉장히 뭔가 복잡해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뭔가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9개를 그냥 나열해가면서 그대로 식에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면 된다. 한번 찾아볼게요. 36의 양의 약수 9개를 일단 적어보자고. 그러면 1, 2, 아, 금방 적어. 9개밖에 안 돼. 6, 12, 18, 36. 하나 빼먹었어. 9, 9 없잖아요. 여기 9에다가 12, 18, 36. 이렇게 9개가 있다 그 말이지. 이럴 때 각각의 수에 대한 양의 약수 개수를 또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때 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지수니까 짝수이냐 홀수이냐로 구분해주면 될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누구의 약수 개수가 짝수일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금방 찾아. 두 개. 두 개. 그치? 1, 2, 1, 3, 두 개. 이 친구 몇 개예요? 네 개. 왜저 빨라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우리 양의 약수 개수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지수에다가 하나씩 업해서, 즉2 곱하기 2, 네 개. 짝수 개수. 마찬가지로 찾아주시면, 얘는 홀수 개. 이 친구 몇 개야? 4, 3, 12. 이렇게. 그러면 하나씩 업해서, 3이 6개. 짝수 개수. 얘도 짝수 개수. 이 친구 9개래네. 즉, 아, 이렇게 5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저 F 값이 짝수가 되어서, 즉, 시그마, 로그에 대해서 우리 다 더하기로 그럼 풀어줄까요? 로그. 이때는 바로 2, 3.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지. 6. 나머지 12. 18. 이렇게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우리가 이제 양의 약수 개수가 홀수계라는 걸 텐데, 그러면 여기가 홀수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더해진다라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이 뒤가 로그 1. 나머지 숫자들 데려오면 되는 거겠죠? 로그 4. 로그 9. 아우, 이거 로그 문제로 갑자기 막 바뀌고 있어. 로그 36. 2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로그에다가 쭉 진수끼리 계산을 해줄까요? 더한 친구들 다 위로 곱해주고요. 3, 6, 12, 18. 이 친구들 다 빼긴 친구들이니까 다 아래로 곱해주면서 진수들 데려올게요. 1, 4, 9, 36. 이 친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2랑 18 곱해서 36. 또 어떻게 하면 좀 빠를까요? 9, 3, 12. 그래서 남는 거는 6. 하나 남아서 로그 6인데 지금 보기랑 같이 표현 맞춰주시면
2에다가 3.

대한, 항에 대한 부호를 알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인데, 공차 D가 자연수래요. 즉, 플러스에 대한 값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같은 플러스라면 공차가 0이라서 안 되는 거고, 한쪽이 마이너스, 한쪽이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더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니까 이쪽이 더 크겠죠. 2에 대한 값이 플러스구나. 응? 그러면 n번째 항이 마이너스에 대한 값이로구나. 이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절대값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am 이런 식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고, 뒤에는 am 플러스 3이지. 좋아. 이제 첫째 항 마이너스 45와 자연수 D를 이용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붙이시고, 첫째 항 마이너스 45에 M 마이너스 1 거기다 D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러한 값이 첫째 항 45에 이번에는 M 플러스 2개의 공디 이렇게 계속 이어갈게. 그럼 여기는 45에 마이너스 여기가 m-1d 이렇게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45에 플러스 m 플러스 2d 쭉쭉 이어갈게. 자, 그렇게 되면 저는 이 md로 묶어서 m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왜 m이라는 값에 정리를 해주려고 하냐면 자연수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의 m을 좀 제한하고 싶어서 m은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이어서 가볼게요. 따라서 우리 이 MD는 말이야. 찻 3D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D에다가 여기가 넘어가면 90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M은 말이야. 여기가 2D로 각각 나누는 거니까 D분의 45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쭉 이어서 와볼게요. 이 m이라는 값은 d분의 45가 95, 45라 3의 제곱 곱하기 5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데 이 친구가 지금 자연수래. 자, 이럴 때 제가 d에 대한 후보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분모가 2분의 몇이 살아있으면서 특히 그때의 분자가 홀수여야 돼. 그치? 그래야 빠지면서 자연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거든. 다시 2분의 홀수 형태로 남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D가 몇이 돼야 되냐면 이 위에 있는 45에 대한 약수, 예를 들어 5, 5에 대한 9배, 즉 10, 이러한 경우가 D로 가능하다. 왜? D가 10일 때 생각해보면 나뉘면서 분자 홀수로 남고 아래는 2가 남잖아. 괜찮니?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능한 D를 제가 적어볼게요. 다시 45에 대한 약수의 2배. 1의 2배 2, 3의 2배 6, 5의 2배 10. 약수인 9의 2배 18. 또한 약수인 15의 2배, 30. 또한 이 전체 45에 대한 2배 90까지 데려오느냐 싶었는데, 얘 들어오면 2분의 1이 돼서 지우면 0이 돼. 그러면 안 돼. 탈락.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D의 후보들이다. 괜찮니? 좋아. 그럴 때 우리가 이어가는 게 이제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시그마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항상 커야 된대. 그 말은 첫 항, 두 번째 항, 아니 몇 항까지 더하든 간에 적게 더하든 많이 더하든 항상 그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때 첫 항은 무조건 마이너스 45예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이 공차가 만약에 작으면 이게 그 값이 작으면 마이너스 값의 항이 많겠죠.

그러니까 엄청 마이너스 100보다 작은 수가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10 정도 확인하잖아요. 봉차가 만약에 10일 때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35, 여긴 마이너스 25, 여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의 항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더했을 때 어때?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잖아. 탈락 된다라는 거지. 이 친구 탈락. 그러면 공차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탈락. 왜? 음의 값의 항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 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줘야지. 18일 때로 한번 계산을 해줘 볼게요. 그러면 첫 항은 마이너스 45야. 그러면 18씩 더하면서 항들을 구해 봅시다. 계산이야, 계산. 마이너스 27. 여기 또18 해주시면 마이너스 9. 그 뒤부터는 이제 플러스네요. 그치? 그러면 2들 더하면 어때? 2 하나 있을 때도 100, 마이너스 100보다 크고, 2 더해도 마이너스 100보다 크고, 다 더해도 당연히 마이너스 100보다 커. 그래서, 아, 이 둘은 OK가 되는구나. 따라서 지금 가능한 D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이때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8 최종 완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D에 대한 후보군을 뽑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9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완성형 문제구나. 자, 봅시다. 우리 박스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위에 어쩌고저쩌고 길이 막뭐 많은데 우리는 항상 필요한 거부터 찾아가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정사각형이래. 누가 지금 등장하는 여기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래요. 그럴 때 지금 Rn 플러스 1 그리고 Qn 플러스 1이 선분에 대한 길이가 지금 위에 있는 Pn 플러스 1에 대해서 몇 배인가를 묻는 게 지금 가이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기울기 2분의 1 사용해 줘야지. 지금 이 점이 Qn 플러스 1이고 Rn 플러스 1에서 아래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고 그 발을 제가 H라고 할게요. 그럴 때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2대 1이야. 그치? 근데 지금의 이 왼쪽 삼각형은 삼각형 QN 플러스 1, RN 플러스 1과 닮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길이도 2대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정사각형이니까 2대 1이라는 비율이 완성되어지면서 따라서 가에 들어가는 그 값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그렇게 되면 바로 아랫줄에 있는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Pn 플러스 1, Qn 플러스 1은 말이야. 우리가 2분의 3을 곱해두게 된다라는 거지. 누구에게? Pn, Qn에다가요. 이렇게. 이럴 때 지금 나에 대한 식을 우리가 Pn, Qn을 정리해 달래. 아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2분의 3에 n-1제곱 이렇게 적어주고 이 첫째 항이 필요한데, 첫째 항이 필요한데, 우리 이때 P1, Q1에 대한 선분의 길이가 바로 왼쪽에 1이래. 그러니까 곱해줄 게 없고, 이러한 식이 지금 나에 해당되는 식이 된다가 되는 거죠. 이어갈게요. 그럴 때 지금 다에 해당하는 식은 쭉 더해달래. 이 값들을 다 더해달라는 거지. 즉, 등비수열의 합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다를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k 여기가 pk 플러스 1 이렇게 더해달라는 건데 우리가 왜이 친구 더해주면 되냐면 왼쪽에서 결국은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잖아요. 따라서 이 등비수열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공비가 2분의 3이니까요. 2분의 3 마이너스 1에다가 첫항. 첫항은 1이었죠. 그리고 2분의 3에다가 지금 항의 개수가 n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와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아래에다가 2분의 1 남으니까 2로 올라가면서 2분의 3에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지금 다에 해당하는 식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러한 가나 다에서 우리 이쪽에 있는 거를 P라고 한대요. 그럴 때 6P와 8P. 그러면 3과 4죠? 여기다가 3 넣고, 여기다가 4 넣어서 더해달래. 오케이. 그럼 여기다 3 넣어주시면 2분의 3의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4 넣어주시면 2분의 3에 4 들어가는 거니까 세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해서 4분의 9에다가 뒤에, 4분의 27, 마이너스 2, 이렇게 데려오면 되고요. 여기는 7,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삼각형에 닮음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 잘 찾아주시고, 또한 등비수열의 합, 으로 이어져 갔다라는 흐름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들 94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아하 다단 내용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바뀝니다. 뒤에 나오는 사적 귀납법과는 조금 다르게 앞뒤로 이웃해져 있는 항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항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일단 앞에는 등장을 해요. 특히나 이 완전 앞쪽은 그냥 규칙 따라가듯이 어떠한 항들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의 색깔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봅시다. 94번부터. 일단 첫 항이 12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12보다 커지게 될 KN을 찾으러 가면 될것 같, 아니, AK를 찾으러 가면 될것 같아. 그럼 이때 이 둘째 항은요, 우리 이 관계식을 써야 되는 건데, 살짝쿵 바꿔주시면, AN 플러스 1은 AN 넘겨서, 마이너스 1제곱에 N 플러스 1 플러, 곱하기 N에다가, 마이너스 AN. 이 식을 따라가면서 찾아달라는 거지. 자, 우리 N 자리에다가 1 넣는 거예요. 1, 마이너스 A1. 저 이거 왜 헷갈리죠? 자, 이번에는 A3 찾기 위해서 N 자리에다가 2 넣는 거예요.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1. 그럼 9. 그대들, 가고 있죠? 그냥 N에다가 수 넣는 겁니다. 이번에는 3 넣는 거예요. N에다가 3 넣어주시면 3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6. 이번에는 4 넣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헷갈립니다. 4 넣으면 넷째 항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6 해서 2. 좋아. 이어서 갑시다. 왜냐면 아직 그 값들이 12보다 커지지 않았어. 계속 이어가야 돼. 16째 항. 이번엔 n의 자리에다가 5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5에다가 얘 빼주는 거니까 3. 이번에는 6 넣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아직 아니네. 이번에는 n에다가 7 넣는 거예요. 그럼 7에다가 16. 드디어 12보다 커지는 수가 등장을 했고, 이때의 이 항번호 최소값, 즉 8이 된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규칙을 잘 따라가면 된다. 자, 우리 다음 규칙도 한번 봐볼까요? 95번으로 또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웃한 두 항에 대한 합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지. 묻고 있는 거는 1과 12번째의 항의 합. 오케이. 살짝쿵 나열을 해볼까요? 타타타타타. 마지막이 이제 다 더하는 거구나. 다 더해서 마지막에 AA20에

21A에 22. 이렇게 적어줘 볼게요. 저는 맨 앞, 맨 뒤에 항에 대한 함만 궁금한데,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일단 이두 친구 더해줘 볼게요. 그러면 위의 규칙에서 앞번호에 대한 두 배가 된대. 즉, 앞번호에 대한 두 배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이둘 더하면 3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뒤에 또두 친구 더하면 5 곱하기 2가 돼요. 쭉쭉 이어나가서 이 마지막 세트까지 더해주시면 21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 노란 수들을 다 더해주시면 우리가 전체 항들을 다 더한 게 된다라는 거지. 이때 저는 맨 앞, 맨 끝을 빼주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또다 더해서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둘씩 묶어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이 앞에 항 번호에다가 두 배, 이 뒤에 친구들도 4 곱하기 2, 이러한 값이 나올 테고, 맨 마지막 세트가 20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노란 수들을 다 더해줄게. 각각은 지금 보면 플러스 4가 되어지고 있어. 즉,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서요. 우리는 2분의 항의 개수 필요한데 22개의 항을 두 친구씩 묶고 있으니까 11개의 노란색 숫자들 나오는 거고, 맨 앞에 2, 맨 끝항 42를 더해주 서 곱해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빨간 수들을 다 더해줄게요. 2분의 항의 개수는 한 세트 빠지는 거니까 우리는 10개의 빨간색 숫자 항 나오는 거고, 맨 앞에 수는 4, 뒤는 40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 44라 22로 약분되고, 여기는 이쪽을 5로 이렇게 약분을 해줍시다. 계산하게 되면 242에다가 마이너스 44니까요 220 빼주셔서 22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44 220 42아 22. 오케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이번에는 약간의 조금 퍼즐을 맞추듯이 풀어내는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또한 다음 문제부터는 뭔가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분배적인 정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설 강의 때 어려웠다고 막 힘들었다고 혹시 막 클릭하기 싫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럴 수 있어. 이해돼요,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떠한 탐구 과목을 선택하든 이 넘어가야 될 산, 넘어가야 될 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모든 탐구 과목들이 만약에 그런 벽 없이, 힘든 거 없이 된다면 다 그쪽 과목으로 몰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네. 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오히려 돌파하게 되면 나중에 등급 따기가 훨씬 쉽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탐구까지 풀 때가 되면 이미 국어에서, 수학에서, 영어에서, 한국사에서 막 이렇게 치이고 여러분 있기 때문에 탐구까지 가게 되면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사실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50점 만점 1등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말 더 높은 점수. 당연히 이제 그런 점수는 없지만 7, 80점, 막 100점까지 여러분들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달성치를 내가 120%까지 달성해야 된다라 잡고 푸는 게 좋습니다. 공부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들. 집중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당장 막 무리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막잠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간 말이 좀 모순되나? 일단 끝까지 잘 해봅시다. 먼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점으로 가는 개념 또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롤스랑 노직이 자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했던 판서, 자료 또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지실에 제가 공지방에 다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일단 분배적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롤스와 노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롤스와 노직을 공부할 때 그냥 막연하게 공부한다기보다는 각자의 사상가가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어떠한 목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정의관을 제시했는지 이걸 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특히 롤스 여러분 경우에는 우연성을 최소화시켜야 돼. 우연성의 영향을 줄여야 돼. 나아가서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돼.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요. 노직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 너무나 중요해. 이 소유권을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물음에 집중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음 속에서 각각의 사상가는 사회관과 분배적인 정의,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게 됩니다. 롤스의 경우에는 사회라는 것을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이익을 위해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동하는 모습, 협력하는 모습을 롤스가 바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롤스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입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공정한 절차에서 합의된 원칙을 따르겠다. 그 공정한 절차가 뭐야?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죄의 배의를 사용한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원칙, 바로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규제하고 그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가 롤스의 목표인 거예요. 롤스는 이 무죄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쓰면서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평등한 자유, 차등,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여러분들, 요거 원래 공정한까지 써줘야 완벽해집니다. 네. 제가 자료에다가는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원칙을 외울 때 자차하기, 재채기로 이렇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자유, 차등, 그쵸? 공정한 기회균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차기, 자차기, 알겠죠? 정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질서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롤스의 큰 그림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해외 원조 파트까지 갔을 때도 이 원칙이 계속 어쨌든 연결되고 있는 맥락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제 노직 보겠습니다. 노직에 여러분 따르면 사회라는 것은 자발적인 교환 체제입니다. 그런 노직은 소유권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의는 비정형적이고 역사적인 원리를 중시한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비정형적이다, 정형적이지 않다. 난 일정한 틀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역사적 원리를 중시했습니다. 나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예요. 최종 상태를 보겠다, 어떠한 시점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난그 과정을 보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직은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를 중시했다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직은 취이교를 얘기합니다. 노직이 정의에 취했다, 취이교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약간 사투리처럼 해보는데 이게 되게 잘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는 친구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EBS 강의에서는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하고 싶긴 한데 참을게. 나아가서 노직에 따르면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국가라는 게 정의로운 사회다, 정의로운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롤스와 노직의 커다란 흐름들을 잡으시면서 살을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심화 특징입니다. 이둘다 자유주의자입니다. 아마 통합사에서 배우고 올라.

쓸 거예요. 둘 모두 자유주의자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합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노직은 자유지상주의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절차적인 정의를 강조합니다.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이후의 결과도 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불평등 또한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국가라는 게 여러분들 없어져야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에서는 국가를 없앴지, 그치? 국가를 여러분 철폐했습니다. 근데 롤스와 노직은 국가의 역할, 국가의 개입 또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사상가마다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둘다 여러분들 세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야 미묘한 포인트의 차이가 있어. 둘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 세금에 대해서 가능하다, 정당하다라고 본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 둘의 이제 심화 포인트 중에 특히 비교로 나온 내용이에요. 둘다 천부적인 재능이 개인의 거라는 건 인정합니다. 너가 말 잘하는 거, 너가 뭐 어떤 능력 갖고 있는 거, 네거 맞아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롤스의 경우에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제한 조건을 걸고요. 노직의 경우에는 그를 이용한 결과 또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둘이 갈라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원초적인 입장은 그 입장에서 도달된 기본적인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의 상태이다.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계속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 지문들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잘 담아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명칭이 생겨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정한 상황에서 합의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롭다. 그게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다.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공정한 상황이다. 그것은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해주는 장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은 롤스다. 이거 잠깐 치울게요. 오케이,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관한 우리의 결론에 따르면 강요,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의 그 역할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최소 국가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라고 얘기했던, 보여주었던 을은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막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에게 막, 막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막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걷거나 하는 것들은 노직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노직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정도, 치안 정도,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교정의 원리도 국가가 이제 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갑과 을을 확인해 봤으니까 내려가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이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의 특징, 당사자의 특징, 이 특징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과 연결되어서 나온 깔끔한 선지입니다. OX, 바로 O가 바로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개념 공부할 때 한번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롤스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상호 무관심하다. 두 번째, 합리적이다. 세 번째, 자유롭고 평등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과 연결해서 바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니은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자기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이 앞으로 지켜질 거라는 걸 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오직 최소 국가에서만 개인의 소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 개인의 소유 권리인 여러분들 최소 국가가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문제 풀때 항상 집중해야 되는 단어. 오직 뭐뭐만, 모두, 모든 이런 말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틀렸다라는 거 확인하면 돼요. 이 최소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포괄적인 국가에서도 분명히 소유권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X.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받고 리을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기본적인 여러분 권리는 분명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충돌했을 때 혹은

자유를 위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기억과 니은의 1번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3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와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네,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공정한 최초의 상황, 평등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죠.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관점까지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룰스 여러분 따르면 평등한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죄의 베일을 씁니다. 따라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겠죠. 나아가서 지난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 모든 걸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네, 갑은 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권리론 나왔네, 그치? 바로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취, 이, 교 이렇게 세 개를 주제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직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의 원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직이 말하는 포인트, 소유 권리, 최소 국가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을은 노직.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바로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들을 보니까 A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 노직 노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롤스에게 예스. 네. 을의 경우에 C의 경우에는 노직에게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 사회탐구 생활 관리를 고른 친구들이 이런 순서도나 벤 다이어그램들을 보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네, 그럴 필요 여러분 없고요. 기출 문제 계속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전략들을 만들어가면 돼요. 전 최대한 여러분들이 풀기 편한, 나름대로 설명이 좀 편한 전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전략 말고도 나름대로 각자가 뭐 OX로도 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아니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네, 다른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문제풀이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가장 보편적인 거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개별적인 전략들을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팁들도 드릴 테니까 마음껏 다 전수할 테니까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둘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 다 맞죠? 그쵸?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나 노직을 봐도 이 기억이 틀렸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노직의 경우에는, 지금 노직 여러분 경우에는 요 A에서 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요 A라는 질문을 보게 되면 노직이 예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노직은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면 분배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확실히 노직에게 예스가 났어. 노직에게 노가 나와야 되는데 예스가 났어. 그치?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가능한 한 해설 강의에서는 제가 가장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제한 조건들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오케이.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를 보도록 할게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롤스가 여러분들 바라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사회. 그 사회를 꿈꿨던 게 바로 롤스다. 롤스가 얘기하는 사회관, 바로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의 여러분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요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질문이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볼게요.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이 최소 국가는 여러분들, 개인들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예요. 얘는 보호해주고 쟤는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 평등하게 보호하는 국가죠, 그쵸? 따라서 디귿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디귿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되게 웃겨져요, 여러분들. 네. 김상권의 소유 권리는 막 지켜주고 얘의 소유 권리는 지켜주지 않고 말이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다음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리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표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포인트예요. 리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이미 우리는 정답을 대략 확인하고 있어. 대략 이미 사실 알고 있어. 왜? 이미 지금 기억이 틀렸고, 디귿이 틀렸어. 그러면 하나씩 지어보세요. 기억, 기억, 디귿, 디귿. 끝났네. 4번이라는 걸 바로 알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평가원과 수능 문제, 학력 평가의 문제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출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좀 낯선 선지, 어려운 개념들, 심화 포인트가 나왔을 때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저 또한 내신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할 때 조금 어렵겠다, 헷갈리겠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팁들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실제로 모의평가 수능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막 혼란 겪지 말고, 내가 어렵다면 친구들도 어렵지 않을까? 내가 헷갈려? 다른 친구들 헷갈리지 않을까? 그럼 난 일단 아는 데까지만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럼 리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별표를 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직은 세 가지 원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취득, 이전, 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딱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 취득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여러분들, 정의롭죠. 네, 정의롭죠. 사실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왜?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충족이 되었다는 건 최초 취득에서 문제가 안 됐고 자발적으로 교환도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 과정들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쭉 여러분들, 그 전체의 과정에서. 따라서 애당초 이렇게 충족이 되었다면 교정의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정의 원리가 빠지더라도 그 소유는 정의롭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정의한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이미 최초 취득도 정의롭게 됐고 이전도 자발적으로 된 거예요. 따라서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롭죠. 그렇죠? 예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을을 실제로 문제 풀이 조금 어려워했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쳤고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빨간색 별표를 치고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모의평가 때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선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인데, 갑과 을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선지를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지의 베일. 끝났네. 롤스가 되겠죠. 그쵸?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그게 뭐지, 여러분들?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연성.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 각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몰라. 천부적인 자산 능력 몰라. 지능 체력 몰라. 이걸 어떻게 타고나는지 운수를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수, 여러분들, 한 글자로 운, 세 글자로 우연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롤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갑은 롤스다. 다음 이제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이론이에요. 소유물에서의 정의. 일반적인 계열을 말한다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 또는 불의의 규정의 원리에 의해서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과정을 보겠다. 비정형적 역사적 원리를 강조했던 노직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취득에 문제가 없고 이전에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이 과정들에서 불의가 생겼는데 교정을 했다면 소유는 정당하다라고 보는 게 노직이 되겠습니다. 노직, 그쵸? 일단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정의론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기억 선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선지예요. 불평등. 일단 불평등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쁜 거, 조정해야 되는 거, 완화시켜야 되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노직과 롤스의 제가 공통점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한번 참고하세요. 둘다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각자의 조건하에서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또한 노직이 말하는 정의의 원리가 지켜지고 있다면 불평등은 정당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즉, 롤스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분배 결과로 생긴 불평등이라면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미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 이후에 생긴 불평등은 여러분들 괜찮은 거예요.

조정할 필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정할 필요가 없어. 따라서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되게 당연하고 쉬운 내용인데 많은 친구들이 또 직접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땐 헷갈리기도 합니다. 미리 모의평가를 통해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길 바랄게요. 알겠죠? 어떻게나 이 불평등에 대한 내용은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 이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균 등 차등의 원칙, 그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돼. 언제? 첫 번째, 최소수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차등의 원칙. 두 번째, 능력과 재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유사할 때,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 지켜질 때,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직위와 직책은 개방돼야 된다라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어떻게 그걸 다 외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이건 외워야지 알아야지, 그쵸?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 동그라미 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많이 보면 돼. 자주, 반복, 숙달. 오케이. 니은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분배만이 정당하다. 롤스가 여러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롤스가 꿈꾸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바로 롤스가 바라는 모습이다. 바로 여러분들 롤스, 네, 따라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이런 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도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덧붙여 볼만하다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번에 롤스 개념 노트가 따로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지에 다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네, 내용이에요. 니은도 동그라미. 별표. 대기십니다. 부정의한 분배, 교정 외 국가 역할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부정의한 분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취득과 이전에서 문제가 생겼어. 교정해야지, 그치? 국가 역할 맞지? 그쵸? 근데 그거 외에는 허용하면 안 된다? 아니야.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야지, 그치? 치안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국가 역할이 여기만 딱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국가를 떠올리면서, 최소국가의 커다란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아, 최소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부정의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교정하는 역할도 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요 포인트 기억하면 되겠죠? 네, 디귿, X.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분배정의의 목표는 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필요 보장에 있다. 자유라고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 같았는데, 뒤에가 여러분들 걸리는 포인트가 되겠죠. 노직의 관점에서 자유 좋아요, 그쵸? 근데 기본적인 필요 보장에 있다고?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분배정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 분배정의의 목표가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하는 거에 있다? B 틀렸죠, 그쵸? 노직은 여러분들 소유 권리 보호 정도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를 보장해주고, 막 그를 위해 국가가 막 개인에게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이런 것들은 노직은 반대합니다.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노직에게 확실히 X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바로 1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평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형식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원초적 입장에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굉장히 학력평가 선지와 문제 이런 지문들을 보게 되면 도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시는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선지들, 다양한 지문들을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학력평가의 이런 지문들도 보면서 아, 롤스가 이런 말도 했구나. 이런 내용 또한 출제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리입니다. 분배정의에 관한 정형적인 원리들에 의하면 재분배행위는 필연적이야. 정형적인 원리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분배를 할 거야. 그러면 반드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노직, 그쵸? 소유 권리라는 입장에서 볼때 힌트 나왔죠? 재분배는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노직 됐습니다. 갑은 롤스. 을은 노직 이렇게 풀수 있겠죠. 일단 A의 경우에는 갑한테 예스, 을한테 노가 나와야 되고요. B의 경우에는 갑이 예스, C의 경우에는 을이 예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볼게요. 룰스 노직 순서였죠. 문제 풀땐 여러분들 순서도에다가 표시하시고 풀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내려갈게요. A입니다.
네, 부의 획득 과정에서 자연적인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연성 자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나요? 개인의 타고난 재능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지, 그치. 여러분, 누군가는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고, 누군가는 작곡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드럼을 잘칠수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 베이스를 잘할 수 있고, 누군가는 작곡과 작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타고난 재능들, 타고난 능력들, 자연적인 우연성들은 이건 여러분들 이 자체로 나쁘다고 볼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른 재능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들, 그런 우연한 것들을 롤스가 말하고 싶은 건 최소수의자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사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에서 조금 더 나간 포인트가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롤스의 포인트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마 다음 강의 기출 때또 만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롤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딱 기억하면 돼요. 롤스가 바랬던 건 우연성을 여러분들 활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연성 이용할 수 있어. 우연성을 이용해서 가능해. 중요한 게 뭐야? 우연성을 이용하여서 최소수의자를 모두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너 우연성 이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롤스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자체를 활용하지 않는 걸 지향한다? 롤스에게 말이 안 됩니다. 바로 롤스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것도 없이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이제 만점으로 가는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돼요. 다음, 니은입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는 공정한가? 공정한 상황에서의 공정한 합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예스. 네. 다음, 디귿입니다. 기본적인 자유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되는가? 롤스에게 노. 왜? 자유라는 건 여러분들, 다시,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제한이 가능합니다. 쉽게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자유들이 여러분 충돌할 때, 기본적인 자유가 충돌할 때 또한 제한이 가능해요. 나아가서 앞선 강의에서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전체적인 자유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네, 그쵸? 우리 막 마스크 썼을 때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다른 자유의 체계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들? 오케이. 일단, 니은은 맞고, 네, 디귿은 틀렸고, 정답 일단 나왔네. 뭐야? 니은, 리을. 4번. 정답. 맞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리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노동 없이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 성건쌤,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정당한 노동을 해야지 소유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을 때 소유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다? 너무 잘했어, 일단. 개념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죠. 뭘 기억해야죠, 여러분들? 언제? 이전의 원리를 따를 때. 내가 정당하게 노동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누군가와 내가 갖고 있는 걸 교환한다면, 혹은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이전해 준다면, 양도해 준다면 그때는 소유권이 발생하죠. 소유권이 성립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전의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리을 여러분들 노직에게 별표 하나 또 치고 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아, 이전의 원리도 있구나. 정답 4번. 네. 친구들이 이제 노직을 공부할 때마다 요 취득과 이전과 교정 원리를 왔다 갔다 쓰지 못해서 헷갈릴 경우가 많습니다. 왔다 갔다 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어야지 수능 만점 가능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무려 71%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문제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이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틀렸어도 괜찮다. 하지만 맞추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네, 그치? 평등한 원초적 입장. 당사자들은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증진시킨다. 나름대로 좋은 거를 막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또한 찾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어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이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죠. 그렇죠? 갑은 롤스다. 이 당사자들의 특징, 아까 얘기했었던 합리적, 그쵸?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나아가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면 돼요. 을입니다. 소유권적, 정의론에서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이
이. 쌤 쉰데요? 이거 여러분들 교

0: 부정의 원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네. 따라서 시도 가능합니다. 교정의 원리다, 이거. 네. 같은 말이다. 이전의 원리도 양도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소유물의 전체 집합도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죠. 취이 교의 원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면 정당한 소유다. 정당한 소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을은 여러분들 노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A는 yes, no. B는 yes, C는 을에게 yes. 됐죠? 36번 바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A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분배 원칙이 되어야 하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한다. 공리의 원칙 여러분 딱 떠오르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이는 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최대화시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은 공리주의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미묘한 여러분 차이인데,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에서의 모두의 이익이라는 말에 헷갈리면 안 돼요.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모두의 이익이라는 건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공리의 원리랑 다릅니다. 공리의 원리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요. 그렇죠? 그래서 롤스가 비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침해되는 개인들의 자유는 어떻게? 라고 비판을 합니다. 노직 또한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를 비판해요. 근데 롤스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아니야. 근데 롤스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 소수라고 해서 침해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사회 모두에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꿈꾸는 게 롤스예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익인 겁니다. 그거에 헷갈려가지고 기억을 틀렸다면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서 헷갈린다는 건 정말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해설했을 때는 롤스에게 아니다. 노직에게도 아니다. 이거는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억 틀렸다고 지워줄게요, 이제. 니은입니다.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분명히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상호 무관심한 존재라고 했는데,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가진다? 상호 무관심한데? 오케이, 노! 안 돼!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오케이. 왜? 전제 조건이 달라. 정의로운 사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였다면 당연히 상호 무관심한 존재가 맞아. 근데 정의로운 사회 여러분, 시민은 타인의 복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져야 되고요. 네. 함께 협력한 자발적인 협력의 모습, 그런 사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니은이 진짜 굉장히 잘 헷갈리게 만든 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니은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개념서에다가 덧붙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또한 이제 헷갈릴 뻔했던 굉장히 좋은 선지. 네. 디귿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을 채택할 때 공정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 B 틀렸습니다. 네. 이거 사실 여러분들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예고편? 뭔 소리지? 네. 롤스의 순수 절차적 정의의 관념이 최근 들어 출제가 이제 대놓고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조금 숨겼고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조금 뭔가 티가 안 나게 보여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문에서 혹은 선지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로 했는데 요 선지에선 대놓고 롤스의 정의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걸 알고 있느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기출 문제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를 확실하게 건드려도 문제가 안될 정도로 보여준 거예요. 우린 그 예고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평가 이전 기준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잘 정해줄 겁니다. 다시 볼게요. 롤스가 여러분들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건 뭐냐? 분배 절차에 앞서서 올바른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없어. 독립적인 기준 없어. 그런데 공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결과 또한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보는 게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사실은 디귿을 매끄럽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서 나왔던 지문들, 기출문제 확인하면서 디귿 확실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서는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 지워주면 돼. 그럼 정답 나왔습니다. 니은과 리을 3번 되겠습니다. 우리 리을도 볼게요.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될 수 있는 거. 쌤,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전받았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죠. 왜? 들어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리모컨을 선물을 했어요. 자유롭게. 이 리모컨은 여러분들께 되겠지, 그치? 이전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리모컨을 EBS에서 훔친 거예요. 우리 피디님한테. 그럼 그 과정에서 부정의한 상황이 여러분 생겼죠? 이거 리모컨 이제 여러분들 거 맞아요? 아니지. 왜? 취득에서 이미 문제가 있던 리모컨이잖아, 그치? 이미 역사적 원리에 따라서 쫙 봤을 때 문제가 있던 리모컨이야. 따라서 이거는 교정의 대상이 되겠죠. 다시 피디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아, 최초 취득이 정의롭지 못하면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도 제한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직을 공부할 때 계속 왔다 갔다 잘 보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최초 취득 전당하지 못하다면, 네. 취득의 원리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뭐, 처음 소유했을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켰거나, 혹은 사기나 절도 같은 것으로 뺏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제한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의의 1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 의무,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나는 정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사회라는 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야. 거기서 생기는 이익과 의무와 권리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될 원칙을 만드는 게 롤스가 말하는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 되고 그 기본 구조에 적용될 원칙이 그를 통해 탄생한 정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그게 바로 정의의 원칙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롤스.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롤스의 기본 전제를 파악하기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 주제가 세 가지가 있대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던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지? 얘가 이걸 어떻게 취득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취득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죠. 두 번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께 됐니? 야, 이거 어떻게 이전됐어? 어떻게 양도됐어? 바로 이전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 번째,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야, 부정의한 상황이 생겼어. 어떻게 교정할래? 교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취이교를 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멋스럽게 지금 녹여내고 있습니다. 질문 되게 좋은 질문. 네, 을 여러분들 노직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능력에 차등이 있어도 성립한다. 천부적인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그치? 차등 여러분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를 수 있어도 성립을 하죠. 너가 갖고 있는 재능들, 우연성, 우연한 것들, 그거 최소수의자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쓸수 있어, 이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차등의 원칙.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기억? 동그라미.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요 뒤에만 봤으면 동그라미가 치고 싶겠죠?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봐봐. 분배하는 애에 주목해야 돼요. 국가가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나요? 노직이 구상하는 국가의 모습에서 국가가 개인들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의 주체가 국가예요? 아니지, 그치. 국가의 역할, 최소국가 여러분 역할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역할이에요. 분배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X라고 바로 가야 돼요. 네. 요거 니은 별표 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아, 이 또한 마찬가지.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선지.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다시 읽어봐. 타인의 처지 개선을 요구한다? 취득의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자기 노동을 통해 얻은 건 개인에게 된다. 이게 여러분 취득의 원리예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타인의 처지를 개선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디귿 따라서, 어우, 헷갈리는 포인트,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답은 기억과 리얼의 2번 되겠지, 그치? 그럼 마지막을 읽어볼게요. 개인은 사유재산 소유할 불가침적인 권리를 갖는다. 자유주의자로서 둘다 개인이 기본적인 자유를, 그쵸, 갖는다. 정도로 연결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사회재산 소유할 불가피성을

원칙이다. 이것은 협력과 협동을 위한 거야. 이 원칙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우연한 것들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 이용할 수 있어. 그 말을 지금 딱 풀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함께 협력하는 사회, 함께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갑은 롤스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 제시하지 못해. 야, 네가 말한 거 아니야.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개인에게 있어. 뭔 소리야? 왜 내가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이러한 제한 조건에서 써야 돼? 왜 내가 가진 천부적인 재능을 초수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얘기를 써야 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직의 경우에는 야, 글을 통해서 나온 것 또한 내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롤스가 말한던 차등의 원칙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을은 노직이고요. 차등의 원칙에 대한 두 사상가의 극명한 이 비교 포인트를 좋은 지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한번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기억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기억의 경우에는 네, 롤스에게 예스, 노직에게 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물음에 대해선 둘다 가능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 걷는 정책 가능해요. 첫 번째, 롤스의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공부할 때 나오게 되겠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관념을 또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롤스는 부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증여세와 상속세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롤스의 입장에서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노직의 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바로 최소국가 운영을 위한, 우리가 얘기했었던 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치안을 위한 경우에는 과세 정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여러분들. 둘다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동그라미에요, X에요? 바로 X가 되겠죠. 왜? 우리가 찾고 있는 A에는 롤스에게 예스, 그리고 노직에게 노가 나와야 되는데, 둘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기억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의 원칙은 더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죠. 그쵸? 내가 재능을, 내가 말을 잘하는 재능을 통해서, 글을 통해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언제 너의 재능 이용이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 그때는 이용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더큰 재능 갖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ye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디귿입니다.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디귿은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헷갈렸던 포인트예요. 이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분명히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는 불평등해도 괜찮습니다. 네. 불평등이 정당화됩니다. 그쵸? 그게 더 정확한 말이겠지. 그치? 불평등이 정당화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평등하게 분배해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롤스에 따르면 평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롤스에 관련된 좀 심화 포인트입니다. 제가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든 사회적 가치들, 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 기반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평등하게 분배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롤스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디귿은 좀 어려웠겠지만,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건 기회가 되면은 자료실에다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강제한다고 노직한테 에이, 리을 틀렸겠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여러분들, 교정의 원리를 연결하면 돼요. 만약에 A랑 B가 자유롭게 계약을 했어. 근데 A가 그 계약을 안 지켜. 도망 다녀, 막. 그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너 계약해야지. 계약대로 이행해야지. 너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했는데 왜안 지켜? 라고 강제할 수 있죠, 그쵸? 계약 이행해야지. 라고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 노직에게 예스가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노직이 나왔을 때 강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노직한테 틀린 말 아니야? 라고

우회를 해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던 맥락에서는 노직 또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리을은 동그라미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던 동그라미들은 어디예요?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내용들 선지까지 유익했던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되게 또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입니다. 현대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때 자연적인 자산이 랜덤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상관없어. 개인은 그거에 대해 소유권리를 갖고 있어. 너의 타고난 재능들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나온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라고 얘기하죠. 너의 재능이 굳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을 지켜줄 때쓸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갑은 바로 노직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만점으로 가는 개념에서 봤던 거죠? 아까였나, 그쵸? 봤던 내용과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을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때 자연적인 자산은 자의적이야, 랜덤이야. 그래서 개인은 자신의 더큰 천부적인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어. 너의 우연성은, 너가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은 최소수의 자력으로선 모두에게 이익이 될때쓸수 있는 거야 라고 제안을 거는 거예요. 차등의 원칙 연결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정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지, 그치? 네,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되었고 중요하다는 설명이에요. 네, 다시 보면서 무한 반복. 저와 같을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돼야 성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오케이. 이때의 성공이라는 것은 수능 만점 대박.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IQ 한번 여러분 얘기해볼까요? IQ. 네. 어떤 사람은 IQ가 100이고 어떤 사람은 200이에요. 이거에 따라 분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분배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정형적이죠. 그쵸?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적입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형적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역사적일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쌤, 이거 만약에 이 IQ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늘렸다면 그건 좀 역사적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상상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직 여러분들 딱 책을 딱 보게 되면 노직은 이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역사적 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막그 노력의 과정으로 이게 막 키워질 수 있는 걸 상상하지만 노직이 생각했을 땐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그냥 딱 순간만을 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과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 기준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적 원리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좀 출제가 되었을 때좀 어려웠던 여러분들,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근데 원전과 이 내용들의 근거에서 확실히 틀린 선지였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정도까지도 한번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건막 급하게 외우진 않길 바래요. 네, 니은입니다. 사유재산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 된다. 바로 기본적인 자유 중에 하나. 사유재산 소유할 권리. 이거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해야죠. 룰스에게 맞죠? 니은 동그라미 자연스럽게. 네, 다음 이제 니은입니다. 네, 오케이. 니은 봤죠? 네, 다음 디귿입니다. 천부적인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 없다. 줄일 필요 없다. 삐 틀렸습니다. 롤스는 여러분들 운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의 상황을 통해서 우연성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글을 통해 나름대로 정의의 원칙,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에 나아가서 차등의 원칙을 만들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롤스의 생각에는 우연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거라는데, 우연성을 최소화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 장치를 썼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서 디귿 틀렸죠? 지워지죠? 정답 바로 니은과 리을의 4번 되겠죠?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그쵸? 롤스에 따르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 이용할 수 있어. 그쵸? 정의 원칙 지켜주고 있다면 그로부터 불평등 허용될 수 있죠. 나아가서 노직의 관점에 여러분 따라서도 문제가 없죠. 그쵸? 따라서 요 리을은 노직과 롤스 모두에게 맞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선지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다시 한번 4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을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할 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부터 소득과 부가 천부적 운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때 자의적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지, 그치? 어떤 사회에서 우연성을 방치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사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여러 연예인들, 특히나 잘생긴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외모였다면 어땠을까? 막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외모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른 게 아니지, 그치? 노력을 통해 가꿀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른 건 아니에요. 우연한 겁니다. 자연적인 우연성에 따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른 적도 없는, 노력한 적도 없는 그 외모에 의해서 나의 대학이 결정되고, 나의 직장이 결정되고, 나의 연봉이 결정된다면 저는 그 사회에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쵸? 상처를 받고 살겠지, 그치? 네. 롤슨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운이라는 걸 방치하게 되면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에 내가 뭐하러 노력해? 어차피 노력해봤자 이미 다 결정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롤스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무지의 배를 만들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만들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그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게 롤스입니다. 네. 왜? 소득과 부가 운에 의해 분배되는 건 너무나 자의적이야. 랜덤이야. 이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면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굳이? 굳이? 그쵸?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인 운의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차등의 원칙을 쓰게 되면 너의 우연성을 이용할 때 최소수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도록 했을 때 우연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의 영향을, 자의적인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가능성을 열수 있다는 거예요. 갑은 여러분들, 롤스가 되겠습니다. 네, 롤스. 제가 외모로 설명을 드려서 혹시라도 불편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좀 쉽게 재밌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최대한 혹시라도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 이제 을입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야. 자발적 교환 체제야. 개인의 재능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익이 될 거야. 소유 권리를 지님에 있어서 자연적인 자산의 영향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 너는 그 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나는 그럴 생각 없어. 천부적인 재능들, 자산들, 개인의 거고 개인이 마음껏 이용해도 돼. 분명히 이것들은 타인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른 여러분들, 롤스와 대비되는 노직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차등의 원칙, 천부적인 재능에 관련된 관점에서 롤스와 노직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다투는 포인트가 옛날에만 나오고 끝났던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출제 트렌드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공부할 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달라요, 순서도가. A의 경우에는 둘다 yes가 나올 거고요. B의 경우에는 감만 yes가 나와야 되고, C의 경우에는 을만 yes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좀 달라졌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 이 재분배라는 말에서의 좀 범위나 해석이 좀 다르긴 해요. 네, 이걸 좀 왔다 갔다 자유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재분배 대상이 될수 있는가? 앞선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서 재분배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부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세게 거둘 수 있다.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께서 재산에 한번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은데? 근데 만약에 1,000억을 저한테 그대로 이렇게 물려주시게 되면은, 그쵸? 이 불안한 게 계속 집중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속세를 좀 세게 걷는 거죠. 예를 들어 한 50%를 걷는 거예요. 얘입니다, 여러분, 얘예요. 500억을 저한테 이제 상속세에서 딱 떼가가지고, 그 500억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경쟁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는 그런 모습이 롤스가 말했던 재산 소유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상 조금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친구들은 저의

0: 수능특강 강의, 이전 강의를 보면서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롤스는 이렇게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도 분배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노직의 경우엔 어떨까요? 여러분 노직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재분배를 조금 넓게 봤을 때 자유롭게 양도된 재화야. 근데 최초 취득에서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 그럴 땐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이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교정해야 됩니다. 그 교정의 과정을 재분배라고 보게 되면 이 노직의 관점에서도 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는 임의적이므로 부정이 아닌가? 롤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 달리 말하면 각자의 재능들이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뭐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영어를 잘하고, 누구는 뭐 말하는 걸 잘하고, 이렇게 서로의 재능이 다른 걸 천부적인 재능의 분포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임의적인 거 맞고요. 자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의 문제야, 팩트의 문제. 이거를 두고 정의롭다, 부정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재능이 다른 걸, 이거 나쁜 거야, 정의롭다, 이렇게 할수 있겠어,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부정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롤스에게 노가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디귿입니다. 구성원들의 모든 이익은 공정한 기후균등 원칙에서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구성원들의 이익이 평등하게 보장되는가? 공정한 기후균등 원칙에서 삐 틀렸습니다. 네. 공정한 기후균등의 원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다시 봐야 돼요. 공정한 기후균등의 원칙은 여러분들 재능과 능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 또한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직위와 직책이 개방돼야 된다고 보는 게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기후균등의 원칙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보장된다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여러분 리을입니다. 최초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자연적인 자산에 대한 개인의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는가? 내가 타고난 이런 재능들, 능력들, 사실은 내가 노동에서 얻은 건 아니지, 그치? 나의 타고난 재능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직은 개인의 천부적인 자산이 개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노직의 관점에서는 자연적 자산에 대해서 개인의 배타적 권리. 그거 네거 맞아. 너가 이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직에게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동그라미고요. 우리가 찾고 있던 내용은 기억과 리을 바로 2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웠겠지만 다시 복습해서 정리하길 바라고요. 우리 만점 위해서 함께 화이팅 합시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기호 처음으로 딱 들어왔잖아요. 어때? 진짜 확실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웬만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난이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 아, 나는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막 그냥 아 어려워 포기할까 약간 이런 것보다는 좀 이겨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할만하다니까요. 아니 진짜 할만하지 않으면은 제가 할만하지 않다고 해요. 그냥 이건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니야. 기호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답률이 40% 50% 된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제인데요. 비교적 좀 최근 문제이죠.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A, B 시기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1월 아니면 8월 이렇게 밑에 줄 것 같아요. 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는데요. 단 A, B는 각각

딱 1월하고 8월 중 역시 그럴 줄 알았죠? 1월, 8월. 근데 여러분들 기후에서 문제가 나올 때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게 특히 강수량에서 주의해야 될게 1월, 8월로 줄 때가 있고요. 아니면 뭐 최한월, 최한월, 최난월, 최한월 이렇게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름, 겨울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름과 겨울로 주어졌을 때는 8월, 1월과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면 겨울 하면은 12월, 1월, 2월을 합해서 겨울이라고 하고 6월, 7월, 8월을 합해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최난월은 8월만 해당되고 최한월은 1월만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달이냐, 한 개의 달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진짜 딱그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작부터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난이도가 확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여.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잘안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읽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A 평균 기온 차이와 B 평균 기온 차이가 나오는데요. 평균 기온 차이, 항상 이런 거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읽으세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의 평균. 그치? 결국,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요. 결국 그거지. 이게, 플러스이면은 높은 거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거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상대값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대값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절대값이나 상대값이나 어차피 똑같다니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이 기후에서는 핵심인 거예요. 지역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항상 지도가 나오면은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쪽은 원산 지역이죠. 북한 내에서는 좀 다우지 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와 있는 이쪽 지역은요, 남포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있죠.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평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평양이나 아니면은 남포나 뭐 크게 뭐큰 차이점은 없어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굳이 찾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에 위치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릉이고요. 자, 이쪽은요, 강릉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의 서해안 지역이네요. 인천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은 나가면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평균 기온의 차이를 보니까요. 검은색하고 흰색이 나와 있거든. 자,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아, 최한월 평균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내 지역 간의 급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겠구나라고 하고 들어가잖아.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아, 그것도 당연히 맞지. 근데 저는 또 다른 꿀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좀 최난월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최난월부터. 아니, 최한월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 물론 중요해. 중요한 거 맞는데, 왜 최난월부터 보냐면요. 최난월이 주어졌을 때 주로 뭘 물어본다고 했었지? 해발고도를 물어본다고 했었어. 그러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주어졌을 때는 그 지역만 유난히 좀 기온이 낮겠죠. 그치? 자, 그럼 반대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의 평균적인 그런 여름철 평균 기온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잖아.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좀잘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주어졌다. 자, 그런데, 자, 기온입니다. 기온. 주어졌는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약간 이거를, 높은 지역이 있는가? 있으면은 그것부터 찾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해발고도 높은 지역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요. 그거는, 아, 비슷비슷하겠구나. 비슷비슷하겠구나. 기온이 내 지역이 비슷비슷하겠구나. 약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요. 한번 적용해 볼게. 내 지역이 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름철 평균 기온은 비슷비슷해야 돼. 그치?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반대로 말하면 겨울철 평균 기온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잖아. 그렇게 봤을 때, 자, 검은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점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치? 검은색 점은 한요 정도 떨어져 있는데, 흰색 점은 큰 차이가 없어. 왜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끼리는 고만고만한 거거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B가 뭐가 되고, 8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1월이 되는 거지.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 알려주는 게 최단월부터 찾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월과 8월을 찾았으면 이때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당연히 봐야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일수록 추운 거고요. 플러스일수록 따뜻한 거야. 항상 극단적인 것부터 찾는 연습을 하세요. 자, 플러스인 지역을 보니까 어디? 가네요. 가가 이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따뜻한 거야. 자, 그런데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동위도라면 동해안일수록 당연히 따뜻하잖아. 강릉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가가 되는 거예요. 가, 강릉. 강릉. 그치? 죄송합니다. 자, 라. 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추운 지역이니까 위도가 높을수록, 통위도라면은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나 내륙 쪽일수록 당연히 더 춥겠죠. 그럼 평양이 라가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지역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하면 되는데, 항상 극단적인 거 찾고 나서 나머지를 비교하세요. 최한월 평균 기온 차이가 그다지 없죠. 그럼 우린 그때 뭘 보면 되냐면은 최단월 평균 기온, 주어진 자료를 잘 읽으면 되는 거야. 자, 원산하고 인천을 비교했을 때 최단월은 당연히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동해안과 서해안이 주어졌을 때는 서해안일수록 더 뜨겁다라는 거잖아. 그럼 더 플러스인 지역인 다가 여름철에 더 뜨겁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인천이 다가 되고 원산이 나가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좀 찾기 괜찮지 않니? 막 엄청 어렵진 않죠.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다는요. 가는 동해안이 맞는데 다는 동해안이 아니죠. 그치? 다는 서해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쵸? 기온은 위에 풀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 밑에까지 같이 풀어야 돼. 그치? 밑에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자, 니은입니다. 가와 다 간에 1월 평균 기온 차이는요, 나와 라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동위도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두 가지 푸는 방식을 적용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동위도네? 그럼 동위도라면 당연히 내륙이 가장 연교차가 크고, 1월 평균 기온은 가장 춥고, 그치? 그 다음 서해안, 동해안이 제일 따뜻하겠다. 그러면은 평양은 당연히 내륙이고 원산은 동해안이니까 인천인 서해안과 동해안인 강릉보다는 기온 차이가 더 많이 나겠다 이러면서 약간 배운 지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네, 1번이 틀린 건 아닌데요. 틀린 건 아닌데 저는 좀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프로 풀 수 있는 내용은요. 그래프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1월 평균 기온의 차이를 봤을 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는 거야? 가와 다니까 가하고 검은 색깔의 이 넓이 차이, 길이 차이를 보는 거야. 폭 차이를. 자, 이게 가와 다 간의 길이 차이고, 그리고 또 나와 라 간의 길이 차이는 요 정도가 되는 거잖아. 자, 어떤 게 더 길어요? 길면 길수록 차이가 큰 거잖아요. 나와 라 간의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죠. 자, 디귿입니다. 다는 라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 보겠습니다. 인천이고요. 라, 평양입니다. 평양은 대표적인 소재가 되겠죠. 그렇지? 우리가 그래프로 풀 수 없을 때는 이제 지식을 적용을 하는 거죠. 리을입니다. 라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라하고 가를 비교해 봅시다. 당연히 연교차가 크려면은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교차가 커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지식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그치? 1번에 적용하더라도 사실 강릉이 연교차가 더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최한월 평균 기온 라가 확실히 낮네? 그럼 연교차가 제일 크겠구나. 약간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의 방식을 여러분들 좀 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요.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9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기후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비교적 최근 문제예요. 근데 요새는 좀 이렇게 절대값이 주어지지 않고 항상 상대값이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좀 절대값이 주어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내 지역의 기후값 찾아보는데 우리 내 지역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쪽 지역 보니까 여기는 좀 남포에 가깝다. 그렇지? 남포고요. 여기는 원산이죠. 원산 지역이 진짜 많이 나오죠. 묵기가 너무 좋아. 그렇지? 자, 이쪽은요. 부안 아니면 김제인데 아마 정답에는 부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김제 가까운데. 그렇죠? 그냥 부안이라고 하죠. 네, 부안.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제 여기는 울산이 되겠죠, 울산. 부산 위쪽에 있으니까 울산이 되겠습니다. 뭐 경주, 울산 이렇게 딱 겹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거는 동위도를 같이 비교하면서 또 위도 차이를 비교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은 극단적인 것부터 찾으려고 하세요. 극단적인 것부터. 최하나 평균 기온하고요. 연 강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부터 보니? 뭐 최하나 평균 기온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연 강수량부터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봅니다. 딱 봤을 때 일단 눈에 띄는 거. 눈에 띄게 혼자 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나 친구가 그렇거든. 나 같은 경우는 연 강수량이 가장 낮아요. 가, 바라 좀 비슷한데 나만 유달리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소우지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좀 위도가 높아질수록 소우지에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대동강 하류 지역은 우리가 소우지라고 대표적으로 배우는 지역이잖아. 그렇지? 위도가 높을수록 연 강수량도 낮아지는데 그중 이 남포 지역은 대표적인 소우지가 되니까 아, 여기 이 나가 남포가 되겠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최하나 평균 기온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 왜냐면은 최하나 평균 기온이 가장 낮거든. 즉 위도가 높을수록 동위도라면은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는 당연히 서해안 쪽에 가까울수록 서해 아닐수록 더 최하나 평균 기온이 낮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극단적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는 연 강수량 가지고는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찾아요? 최하나 평균 기온 가지고 찾는 거예요. 최하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아요라고 한다면은 위도가 낮을수록 동위도라면은 당연히 내륙보다는 서해안,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더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다가 울산이 됩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가하고 라 찾으면 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최하나 평균 기온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그치? 부안이 아무래도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부안이 라가 되고요. 그리고 가는 원산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거 동해안일수록 좀 따뜻하다면서요. 저는 이 동해안, 위도가 높은 동해안하고 위도가 낮은 저 위도에 서해안 비교하는 게좀 어려워요. 라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꿀팁입니다. 여기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사실 동해안에서 강릉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강릉이 한 1도 정도 돼요. 1도 정도. 1도. 한 0도에서 1도 사이인데 한 0.9도? 약간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대구도 한 1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해안 쪽에서는요, 이 아래쪽에 위치한, 뭐, 영광 아래쪽이라고 할까요? 영광 함평이라든지, 뭐, 무안이라든지, 이쪽 지역이요. 약간 1도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무안이라고 치고, 그래서 강대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이으면 되거든요. 강대무, 이렇게. 대구와 대구 아래쪽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을 딱 그어보는 거야. 이 기준이 사실 1도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적용하면 돼. 아, 부안은 그러면은 약간 좀 1도 쪽에 가깝네. 원산은 그래도 1도 쪽과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 원산이 더 춥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좀 꿀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나오는 지역이니까,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그렇지? 최하나 평균 기온 비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어. 근데 이렇게 배우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배운다면은 요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구분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가, 다, 연평균 기온에 비교하는데요. 자, 가하고 다, 연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은 사실 우리가 똑같죠? 뭐 비교하면 돼요, 이거는? 결국 최하늘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거야. 최하늘 평균 기온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하나 평균 기온이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연평균 기온은 높아지겠죠.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아야지 연평균 기온도 높아요. 왜? 최나늘 평균 기온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치? 여기 다 평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위도가 낮을수록 같은 동해안이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설명이어야 됩니다. 네, 아니고요. 나는 가보다 지금 남포하고요. 그리고 가 원산을 비교하고 있네요. 여름 강수량. 비교했을 때, 사실,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좀 추론할 수 있지 않니?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남포는 소우지고 원산은 다우지인데, 북한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더 높아야지. 그치? 그래프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니까 연 강수량이 높다는 거는 이제 여름철 강수량도 대체적으로 좀 많다는 거죠. 울릉도 쪽을 제외하면 웬만하면요.
3번입니다. 타는 라보다 기온의 연교차를 묻고 있어요. 연교차를 물어보나 최한을 평균견을 물어보나 똑같은 거죠. 그렇지? 자, 1번도 참고로 이 그래프 가지고 풀 수 있었습니다. 여기 최한을 평균견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3번도 최한을 평균견인 이 그래프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 최한을 평균견 높아요. 라 같은 경우는 최한을 평균견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연교차가 큰 거는 최한을 평균균이 낮을수록 라가 더 연교차가 커야 되겠네. 그렇지? 항상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하세요. 기후 같은 경우는. 알겠죠? 4번입니다. 가와 라는 서의 아니고요. 에이, 다가 아니죠. 나와 다는 다가 아니죠. 동의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풀었을 때는 아마 1번, 2번, 3번, 4번이 정답이 아니기에 5번이 정답이겠구나라고 찾은 학생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5번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겨울 강수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강수량이 이때부터 계속 점점점 등장했던 거예요. 사실 이 과거부터 계속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특히 작년엔 더 강조된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겨울 강수량을 피할 수가 없다.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 강수량을 좀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면은, 이거 뭐 저번 시간에 또 했던 거지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사실 대략적으로, 아, 당연히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지. 자,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위도가 낮을수록 당연히 겨울 강수량도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기온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 기온이 높을수록 이제 증발량도 많고,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강수가 많이 내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도가 높은 쪽에 비해서. 그 다음, 서해안이고. 그렇지. 서해안은 아무래도 좀 북서풍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가 좀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륙이겠죠. 자, 이 정도 순서로 우리가 좀 기억을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울릉도. 그다음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주나 서귀포. 그렇지. 그다음 그 다음 좀 기억을 하는 게 거. 순서대로 좀 기억하면 좋으니까 거대 남강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거대 남강. 그렇죠. 울릉도고요. 그리고 제주도죠. 제주시 서귀포시니까. 그리고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 요 정도로 좀 강수량 차이가 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요거는 한 180에서 190 정도. 울릉도는 한 350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거대남강은 한 130, 140 이 정도 내려요. 그러니까 많이 내리는 지역인 거야. 이 겨울철 강수량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요. 다와 라간의 겨울 강수량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와 라간의 겨울 강수량 합은요. 지금 울산하고요. 부안의 남쪽에 있는 지역하고요. 북쪽에 있는 지역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비교했을 때 사실은 그래프를 가지고도 좀 풀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하고 다하고 라가 연 강수량이 비슷하거든요. 나는 연 강수량이 가장 낮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 강수가 좀 집중되긴 하겠지만 연 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체적으로 겨울 강수량도 많아지거든요. 뭐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적용해가지고 남쪽일수록 또는 동해안일수록 당연히 겨울 강수량이 많지. 특히 부안 같은 경우는 여기 북서풍이 불 때 바다를 충분히 지나기 때문에 바다 효과로 인해가지고 눈에 많이 뿌렸지라고 배운다면은, 아, 같은 동해안에 비교하고 부안은 남포에 비해서 당연히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으니까 겨울 강수량의 합은 남해안 쪽에 가까운 울산하고 부안이 더 많겠구나라고 풀어도 잘 푼 겁니다. 사실 적용을 되게 잘한 거죠. 여러 가지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자,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가나 평균 기온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자, 주의해야 될 점, 이게 8월인지 1월인지
이런 것들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평균 기온의 차이가 나오는데 사실 기온으로 물어볼 때는 뭐 8월, 1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강수량일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1월 강수량하고 겨울 강수량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야. 그치? 왜냐하면 세 달 중에 한 달밖에 안 되는 게 1월이고 겨울은 세 달이나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자, 어쨌든요.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지도를 봤을 때요. 자, 이쪽은 춘천 같죠? 춘천. 춘천. 여기는 울릉도네. 울릉도네요. 울릉도. 그치? 여기는 대구고요. 그리고 이쪽은 군산이 되겠네요. 군산. 자, 내 지역을 찾았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 평균 기온의 차이가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 빼기 내 지역의 평균 기온인데 결국 핵심은 그거란 말이야. 여기다 적을까요? 플러스에 가까우면은 뭐라고요? 플러스에 가까우면은 플러스일수록 높은 거고요. 마이너스일수록 낮은 거야. 지금 이 지표에 의하면은. 그치?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바뀌면은 거꾸로가 되겠죠. 그렇게까지는 내진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네. 어쨌든 플러스에 가까울수록 높고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낮은데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겨울부터 당연히 찾고 싶겠지. 근데 제가 항상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오히려 여름부터 보는 게 더 도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름철 평균 기온을 찾았을 때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으면은 그것부터 찾고요. 높은 지역이 없으면은 아 비슷비슷해서 다 붙어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치?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내 지역은요. 고도가 높은 지역이 없어. 그러면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다 비슷비슷해야 돼. 겨울에 비해서는요. 그렇지? 상대적으로 겨울은 그러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지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요. 이 파란색과 그리고 초록색을 비교했을 때는 초록색이 더 차이가 덜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초록색, 세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름철 평균 기온이 되겠지. 그렇게 찾아도 된다고, 그렇게 찾아도. 그럼 가는요. 여름이고요.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 찾아놓고서 거꾸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게 겨울이 되겠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찾았으면 이제는 겨울부터 보는 거야. 내 지역 중에서 겨울이 제일 추운 지역인 A가 위도도 높고 내륙 쪽에 해당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춘천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생각보다 금방 찾는다니까요. 자, 그리고 세 지역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부터 찾을게요. 여름 평균 기온이 유달리 좀 낮은 지역이 있네요. 여름 평균 기온이 유달리 좀 낮으려면은 사실 웬만하면 다 뜨거운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한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위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서는 위도도 높고 동해안 한가운데다 보니까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훨씬 더 시원한 것이죠. 물론 울릉도도 덥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럼 이제 두 지역을 비교하면 되겠죠. 우리가 두 지역을. 비하고 시를 비교했을 때는 시가 여름철도 덥고 겨울철에도 더 따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치? 자, 여름철에 더 뜨거운 지역은 아무래도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가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가 이제 군산이 될 텐데 아니 선생님, 내륙일수록 당연히 겨울철 평균 기온도 더 따뜻한 게 아니라 더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태백산맥하고 소백산맥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철 바람을 좀 막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는 대도시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평균 기온이 한 1도 정도 된다니까 1도 정도? 그치, 1도 정도.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꿀팁 줬잖아. 강릉, 대구, 그리고 무안. 여기 한 1도 정도 된다. 이렇게 선 그으면 여기 한 1도 선 정도 돼요. 1도 선 정도. 이렇게 1도 선 정도 됩니다. 군산은 그것보다 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겨울철에 더 춥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셔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적인 특성과 열섬현상에 의한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운 특성과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특성과 그리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의해가지고 막아주는 특성을 같이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일단 두고 푸세요. 두고 풀어도 충분히 풀릴만 하다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장에서는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억이죠? 가는 여름인데 나는 겨울인데 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니은입니다.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교차를 볼 때는 항상 최하늘 평균 기온을 보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요. 최하늘 평균 기온은 어디가 더 춥다고 되어 있어?
A가 더 이제 마이너스 쪽이 가까우니까 춥다고 볼수 있겠지. 그럼 A가 겨울철에 더 춥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큰 거예요. 그럼 A는 B보다 연교차가 크다라고 해야지. 작다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제가 뭐 보고 풀었어요? 그래프 가지고 풀었죠. 아, 물론 충분히 지도 가지고도 풀수 있었지. 왜? 춘천은 당연히 어디보다? 군산보다 위도도 높고, 또 군산은 서해 아닌데 해안 쪽인데 춘천은 내륙 쪽이니까 아, 당연히 훨씬 추워야지. 그럼 연교차도 당연히 커야지. 약간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래프로 풀수 있으면은 그래프로 풀자라는 게 이게 수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둘다 아닌 거죠. 정답은 디귿 리얼이 되겠는데요. B는 D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을 물어봤어요. 군산하고 울릉도를 비교한 건데, 아유, 당연히 군산이 울릉도에 비해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울릉도는 워낙 많이 나오죠. 울릉도는 전국에서 겨울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제일 많다는 거는 겨울 강수 집중률도 제일 높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말하면 반대로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전국에서 제일 얕다라는 겁니다. 그치? 극단적인 걸 비교하니까 충분히 지식적인 내용으로도 풀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리얼입니다. C는 A보다 저 위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위도 맞네요. 그치? 정답은 디귿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요,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친구들이 많이 당황을 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풀었다면 정말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결국 위도하고 수력 분포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 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성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도가 나왔으니까요. 지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인천이죠. 서울에서 정동쪽, 정동진이 있는 강릉이 되겠습니다. 강릉. 자,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부안이 되겠네요. 부안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포항이 되겠죠. 그렇죠? 보도록 하자.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뭐가 주어졌는지. 여름 강수량이 주어졌고요. 연평균 기온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겨울 강수량이 주어졌네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여름 강수량은 다 비슷비슷할 거거든. 그럼 이제 뭐 가지고 푸는 게 좋냐면은 사실 좀 극단적인 게 뛰는 것부터, 그리고 기온이 나오면은 사실 이연 강수량이 나오면은 연 강수량부터 푸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주어졌을 때는 일단은 더 쉬워 보이는 연평균 기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연평균 기온이 주어졌다는 거는 사실 최연할 평균 기온이 주어졌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연평균 기온이 주어졌을 때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없잖아. 그럼 연평균 기온은 사실 최하나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평균 기온도 낮아지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 내 지역 중에서 위도가 높을수록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는 서해 아닐수록 연평균 기온이 가장 낮을 것이고, 그리고 동해안일수록 위도가 저위도일수록 가장 연평균 기온이 높겠다라고 생각되죠. 나머지 세 개는 좀 몰려 있는데 반해서 하나인 라는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이 높잖아. 이게 왜냐면요, 사실 여러분 좀 읽기 어려운 게 이게 상대값이거든요. 이것도 가장 높은 지역의 값을 1도 했을 때 상대값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게 높은 지역인 포항은 그래도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겠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포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항이 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포항은 라구나. 나머지 세 개는 좀 몰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찾기보다는 다른 지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 지역 중에서 여름 강수량은 좀 비슷비슷한데요. 겨울 강수량이 좀 눈에 띄죠. 겨울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적은 친구와 압도적으로 좀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치? 압도적으로 적은 친구는 아무래도 서해안일수록, 그리고 위도가 높을수록, 왜냐하면 위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남해안이나 동해안에 가까울수록 사실 겨울 강수량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럼 위도가 높으면서 서해안인 인천은 사실 바다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겨울 강수량이 내리기 좋은 환경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가 인천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동해안하고 서해안에 비교했을 땐 동해안이거든요. 그래서 라가 강릉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찾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라가 되겠죠. 라가 아니라 네, 나. 그래서 이거를 좀 찾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는요, 일단은 다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겨울 강수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었더라면은, 겨울 강수량 표적으로 대체적으로 울릉도가 제일 많이 내리고, 그 다음 동해안이나 남해안, 그 다음 서해안, 그 다음 내륙 순이죠.